피어오르고 햇살도 찬란하기 그지없는데요. 그런데 이 좋은 계절에 의외로 마음의 우울감을 느끼는 분들이 많다고 합니다. 세상은 온통 생기와 활력으로 가득 차 있는데 나만 멈춰서 있는 것 같은 상대적 박탈감 때문이라는 분석이 있는데요. 안도현 시인의 퇴근길이라는 시에는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삼겹살에 소주 한 잔 없다면, 이것마저 없다면 세상이 얼마나 추울까. 네, 우리 삶을 버티게 하는 건 거창한 행복이 아니죠. 고단한 하루 끝에 먹는 따뜻한 한 끼, 마음 맞는 친구와 나누는 짧은 대화, 퇴근길 차에서 듣는 좋은 음악 한 곡, 이런 작은 행복들이 오늘을 견디는 큰 힘인 것 같습니다. 좋은 계절 여러분의 행복도 통장도 차곡차곡 쌓이길 바라며 돈 되는 라디오 머니 특별시 시작합니다.

0: 아, 오늘 날씨 참 잘 어울립니다. 폴킴의 모든 날 모든 순간이었고요. 돈이 되는 라디오 머니특별시 우리 집 재무상황 점검에서부터 일상에서 벌어지는 소비생활에 대한 고민을 나누고 알아두면 유용한 경제 꿀팁에 관한 정보를 드리는 그런 라디오예요. 오늘 방송 함께해 주실 전문가 바로 모셔볼게요. 중전마마 아니고요. 머니마마들이 오셨습니다. 똑 부러지는 솔루션으로 가정경제의 천하를 평정한다. 머니천하 납시오. 진짜 잘 어울리는 것 같아. 재무전문가 홍하나 팀장님, 권미하 팀장님 어서 오십시오.
1: 안녕하세요, 홍하나입니다.
2: 안녕하세요, 권미하입니다.
0: 너무 잘 어울려요.
2: 너무 잘해요.
0: 진짜. 제가 이렇게 딱 출근하면서 두 분 뵙잖아요. 네. 그러면 이 삐지가 들리지 않아도 어디선가 제 귓가에서 울리는 듯한.
2: 저희가 그려지나요?
0: 아우 진짜. 예, 딱 요 느낌이세요. 여러분 궁금하시면 유튜브로 들어오십시오. 자, 우리 여는 말 나를 버티게 하는 작은 행복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퇴근길 혹은 이제 퇴근 후에 집에 가시면 그 나만이 누릴 수 있는 작은 행복 뭐가 있으신가요?
1: 일단 퇴근하면 저는 사실 아무것도 하고 싶진 않은데 뭐 소소한 행복 이런 거 생각을 한번 해보니까 저희 애들이 활동량이 너무 많아서 지금 이제 둘 다 남자애들이거든요. 활동량이 너무 많다 보니까 굉장히 말랐어요. 근데 조금씩 살찌는 모습 보는 거 그게 제 가장 행복이에요.
0: 아들들 보는 거.
1: 아들들 보는 거는 아니에요. 그거 말씀은 잘 하셔야 돼요.
0: 보는 것만으로 행복해.
1: 보는 것만으로 아니에요? 행복할 라인은 아니고요. 아. 예, 살찌는 거 보는 게 키 크고 살찌는 거.
0: 아이들의
1: 예.
0: 살.
1: 네. 그거 보는 게 소소한 행복이에요.
0: 아, 네, 알겠습니다. 아이들 아니고 아이들의 살. 예. 예, 정확하게 해야 합니다.
3: 저도 아들 둘인데요. 네. 저도 아이들 보는 건 아니고요.
0: 아, 왜 그러세요, 어머니들. 정말.
3: 집에 딱 들어가면 지금 저희 집에 이제 레오라고 강아지 한 마리가 있어요.
0: 강아지.
3: 그 보는 재미가.
0: 그렇죠.
3: 꽤. 얘는 크게 말도 하지 않고 불평도 없고
0: 애보다는
3: 제가 그냥 반가워서 막 뛰어나오니까 그것만큼 소소한 행복이 없어요.
0: 애들이 아니라 애들의 살, 강아지. 애들이 아니라
2: 애들보다는 반려견.
0: 강아지, 반려견.
2: 씁쓸하죠. 이제 조금 있으면 느끼실 거예요. 얘가 더 크면.
0: 아니, 알 것 같아요. 알 것. 아, 근데 지금 아직까지는 귀여운가 봐요.
2: 네, 그렇죠.
0: 네, 그냥 보기만 해도 너무 귀엽고 사랑스럽고 그런 나이긴 한데 그런 날이 이제 곧 올 거라고 생각하니까 또 썹썰해집니다. 자, 오늘 방송은요. 자녀분들 때문에 이제 고민이 많으신가요? 잠시 그 시름을 내려두시고 저희와 함께 하시죠. 유튜브 TBS 시민의 방송에서 보이는 라디오 진행하고 있고요. 여러분들의 사연 기다립니다. 경제 상식이나 저축, 보험, 재무 설계 등 일상에서 일어나는 소비 생활에 대한 모든 고민,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0951, 우물정 0951로 문자 보내주세요. 상담 원하시는 경우 상담이라고 문자 주시면 전문가와의 무료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상담 신청 문자는 생방송 중엔 물론이고요. 재방 시간에도 열려 있으니까요. 다시 한번 문자 번호 샵 0951로 상담 신청해 주세요. 화제의 경제 뉴스와 금융 이슈들, 건강한 소비를 위한 꿀팁과 꼭 필요한 정보를 콕 집어 정리해드리는 시간, 머니 트렌드. 은퇴 후 재취업한 고령자들에게 평균 이상의 소득이 생겼다는 이유로 국민연금을 깎던 제도가 개선됩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소득활동에 따른 노령연금의 감액 기준을 완화한 개정 국민연금법이 다음 달 17일 시행됩니다. 지금까지는 연금수급자가 국민연금 가입자의 평균 소득을 초과하면 최장 5년간 최대 절반까지 연금을 깎였습니다. 2024년 한 해에만 13만 명의 수급자가 일한다는 이유로 총 2,400억 원의 연금을 받지 못해 고령층의 근로욕을 꺾었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습니다. 이번 개정법은 감액 기준선에 200만 원의 추가 공제 혜택을 신설했습니다. 올해 기준 국민연금 가입자의 최근 3년 평균 소득은 319만 원으로 기존에는 320만 원만 벌어도 연금이 깎였지만 앞으로는 200만 원 더해진 519만 원까지는 연금 전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금공단은 올해 1월 1일부터 발생한 소득에 대해 개정된 기준을 앞당겨 적용하고 작년에 깎인 연금도 소급해서 환급해주기로 했습니다. 올해는 10월부터 고속도로 이용자가 목적지를 착각해 잘못 진출하더라도 15분 안에 해당 요금소로 다시 돌아오면 통행료 중 기본 요금을 면제받을 수 있게 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통행료 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했는데요. 현재 고속도로 통행료는 기본 요금에 주행거리에 따른 요금을 더해 산정됩니다. 그간 운전자들이 출구를 오인해서 잘못 나갔을 때는 이

활동거리가 매우 짧음에도 다시 고속도로를 이용하면서 기본요금을 두 번 내야 하는 불합리함이 있었습니다. 이번 감면 조치는 재정 고속도로 폐쇄식 구간에 한해 적용이 되고요. 차고로 나간 뒤 15분 이내에 같은 요금소로 다시 진입하는 하이패스 등 전자지불수단 이용 차량이 대상입니다. 혜택은 차량 한 대당 1년에 총 3회까지 지원이 되고요. 국토부와 도로공사는 이달부터 본격적인 시스템 개발에 착수할 계획입니다. 광주 5.18 민주화운동 기념일에 스타벅스 코리아가 진행한 탱크데이 이벤트를 두고 논란이 커지자 신세계그룹 정용진 회장이 스타벅스 코리아 대표를 전격 해임했습니다. 5.18 당일 스타벅스 코리아는 탱크 시리즈 텀블러 판매를 시작하면서 탱크데이라는 슬로건과 함께 책상에 탁이란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에서는 이 표현이 5.18 민주화운동과 박종철 열사 고문치사 사건을 비하한 것이라는 지적이 잇따랐습니다. 스타벅스 코리아는 행사를 즉각 중단하고 두 차례 사과문을 올렸지만 논란은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정용진 회장은 손정현 스타벅스 코리아 대표에게 해임을 통보했고 행사를 기획하고 주관한 담당 임원도 해임하기로 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도 저질 장사치의 비인간적 막장 행태라며 마땅히 도덕적, 행정적, 법적, 정치적 책임이 주어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지금까지 화제의 경제 뉴스와 금융 이슈를 콕 집어 정리하는 시간 머니 트렌드였습니다. 지금 바로 머니 특별시 재난구조센터 긴급출동 머니 119 시작합니다.

0: 머니투자시 재난구조센터 긴급출동 머니 119 위기의 가정경제 그 호흡과 맥박을 점검하고 심폐소생해드리는 시간입니다. 경제재난 현장에서 SOS가 울리면 머니투자시 재무전문구조단이 출동합니다. 오늘의 출동지는 경기도 김포입니다. 함께 나눌 이야기의 주제 궁금하네요. 네.
1: 오늘의 주제는 저희가 5세대 실손보험 그것을 제대로 알려준 말입니다. 네. 5월의 뜨거운 감자인데요. 저희가 5세대 실손보험 그 유지가 나을지 전환이 나을지 사실 결정 못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네. 또 어떤 게 나을지 그 저희가 유리한지 확인해드릴 거고 또 7월부터 달라지는 도수치료 보장 내용까지 저희가 꼼꼼하게 짚어드리겠습니다.
0: 좋습니다. 진짜 궁금한 사안들을 딱 가지고 와주셨는데요. 먼저 청취자님의 사연부터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50대 주부입니다. 요즘 TV만 틀면 뉴스에서 5세대 실손보험 이야기가 심심치 않게 나오더라고요. 그걸 볼 때마다 제 가슴 한 구석이 참 답답해집니다. 사실 제가 20년 넘게 고의 유지해온 1세대 실손보험이 하나 있거든요. 원래는 좋은 거다 생각하고 묻어두고 있었는데 요즘은 만나는 사람마다 이 1세대 실손을 두고 의견이 다 달라서 사람 마음을 아주 흔들어 놓습니다. 얼마 전 친한 지인들과 오랜만에 만나 점심 식사를 하던 자리에서도 이 실손보험이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2: 언니, 나 요즘 세상에서 그 1세대 실손보험 아직도 지고 있는 사람이 세상에서 제일 부럽더라고. 그거 보장 100%짜리잖아. 절대 해지하면 안 돼, 절대로. 나는 진짜 시간이 거꾸로 되돌릴 수만 있으면 무조건 1세대 실손보험 다시 가입하고 싶다니까.
0: 어머, 진짜? 안 그래도 나 요즘 매달 나가는 보험료가 슬슬 부담스러워서 고민이었는데 미하 네 말 들으니까 역시 꾹 참고 잘 갖고 있어야겠다 싶네.
3: 어머, 니들 그게 무슨 말이니? 너희 뭐 보험금 청구액 매달 내는 실손보험료 더 많이 나오는데 그거 문제 있는 거 아니니? 뭐 나이 들수록 보험료 폭탄처럼 커질 텐데 그거 어떻게 감당하려고 그래? 이번에 5세대 실손보험 새로 나왔을 때 하루라도 빨리 가벼운 걸로 갈아타는 게 100번 나.
0: 휴, 이 말을 들으면 이게 나은 것 같고 또 저 말을 들으면 또 저게 맞는 것 같고 남편은 제가 허리도 안 좋고 혈압약도 계속 먹고 있으니까 남들 말 신경 쓰지 말고 그냥 갖고 있으라고 하네요. 요즘 나온 실손은 도수치료 보장도 못 받는다고요. 근데 지금 당장은 모르겠는데 나이 들수록 소득도 줄어들고 여기서 보험료가 더 오르면 유지하기 어렵지 않나? 라는 생각이 문득 들더라고요. 그리고 저희 부부가 지금 이 실손보험이랑 운전자 보험 딱 이거 두 개만

0: 보고는 다른 보장성 보험이 거의 없거든요. 나이 50 후반에 진짜 실손 하나만 믿고 노후를 맞이해도 되는 건지 그것도 참 막막합니다. 팀장님들 좀 도와주세요. 요즘 진짜 이 5세대 실손보험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1: 그렇죠. 많죠. 특히 1세대 실손보험 가입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 이거 보험 좋은 건 알겠다. 1세대가. 근데 보험료가 너무 비싸다. 너무 많이 올랐다. 이런 고민을 정말 많이 하시거든요.
0: 맞습니다. 물론 관심 있으신 분들은 많이 아시겠지만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우선 5세대 실손이 뭐가 달라지는 건지부터 조금 쉽게 설명을 해주실까요?
1: 네. 핵심 뭐 두 가지를 한번 짚어보면 일단은 보험료는 크게 낮췄고요.
0: 네.
1: 비급여 보장은 더 깐깐하게 관리를 한다는 겁니다. 특히 이번 5세대 실손은 중증과 비중증을 완전히 나눠버렸다는 게 가장 큰 핵심이에요.
0: 두 번째까지는 알겠는데 세 번째 중증과 비중증 요거 설명 필요할 것 같습니다.
2: 드릴게요.
0: 네.
2: 네, 우선 저희가 중증은 쉽게 말해서 그 산정 특례 제도 대상에 해당하는 부분이 대부분인데요. 암이라든지 뭐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 그리고 희귀 질환, 중증 외상이나 중증 화상 같은 중증 질환인 경우에는 급여는 기존처럼 보장을 유지가 될 거고요. 반대로 비급중증이면 제가 기존에는 사실 없었던 자기 부담금 상한제기 새로 신설이 됐어요. 500만 원까지. 그래서 오히려 이 부분은 부담을 줄일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근데 문제는 이제 비중증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도수 치료라든지 비급여 주사 그리고 일부 MRI 같은 이런 손해율이 높은 과잉 비급여 치료들이 저희가 보장은 줄이고 본인 부담률을 높여서 그 실손 보험료 부담을 낮추려는 방향으로 사실 추진 중이라는 정부 취지예요. 이 부분이.
0: 그러면은 어떻게 보면 병원 자주 가시는 분들한테는 불리할 수도 있는 거죠.
1: 그렇죠. 근데 다 그렇다고 또 볼 수는 없는 게 다만 우리 사연자님 분 같은 경우는 허리 때문에 도수 치료를 자주 받는다고 말씀하셨잖아요.
0: 네네.
1: 이런 경우에는 비급여 치료 비용이 조금 많이 발생되는 부분은 무조건 보험료가 싸다. 이게 하나만 보고 5세대로 전환하기에는 위험 부담이 조금 있습니다.
0: 그렇군요. 네. 그렇긴 하지만 또 보험료 차이가 엄청나다면 이게 고민이 또 안 될 순 없을 것 같아요.
2: 맞습니다. 지금 1세대 실손 사실 60대 여성 기준으로 그 실손 보험료만 대략 17에서 20만 원 가까이 나오고 있어요. 엄청 많죠.
0: 네, 네.
2: 그래서 그런데 4세대로 전환할 경우에는 당연히 뭐 나이라든지 성별, 손해율 그리고 기존 특약 구성에 따라서 차이는 날 거지만 평균 저희가 예상하는 절감률이 20대에서 30대는 약 30에서 50%, 그리고 40대는 40에서 60%, 그리고 50대는 50에서 70%, 60대 이상이라면 약 60에서 80%까지 절감이 된다고 하니까 저희 사연자처럼 그러니까 60대가 너무 졌다. 그러면 4만 원대 수준까지도 내려갈 수 있다라는 거죠.
0: 자,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60대 이상의 경우 지금 1세대 실손보험을 가지고 계시다 하면 대략 17에서 20만 원가량 보험료가 나오는데 5세대로 전환을 하면 최대 80%까지 절감이 된다. 이거 엄청 차이가 큰 거잖아요.
1: 그렇죠. 입장 바꾸면 흔들릴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네. 거기다가 지금 현재 논의되는 방향에서는 기존의 1, 2세대 그러니까는 실손에 대해서 그 재가입 주기가 없는 분들.
0: 네.
1: 1세대에서 2세대까지 재가입 주기가 없는 분들은 재매입을 한다. 이런 소문이 있었어요. 근데 그게 무산이 되면서 1세대, 2세대의 가입자들을 5세대로 전환할 경우에는 대신 3년간의 보험료를 50% 할인 혜택도 주겠다 하는 거는 한 11월 정도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고민 되실 텐데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일단은 내가 병원을 얼마나 이용하느냐. 나의 기준이 돼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보험은 남들이 아니라 내 생활 패턴, 내 기준으로 봐야 된다고 볼 수 있죠.
0: 네. 아, 이분이야말로 이제 주변의 이야기에 많이 흔들리고 계셨거든요. 근데 내가 기준이 돼야 한다라는 거 기억을 해 주시고 그러면 이런 분들은 유지하고 이런 분들은 전환하셔야 된다. 딱 기준이 있을까요?
2: 나오면 정말 좋겠어요. 그죠? 근데 사실 이게 명확하게 정확하게 나오기는 사실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대략적으로 봤을 때 뭐 병원을 거의 가지 않고 그 실손 청구가 거의 없는 분들은 보험료 절감 효과가 크기 때문에 5세대를 검토할 수 있는 가능성이 크고요.
0: 네.
2: 반대로 그 도수 치료, 뭐 비급여 주사, MRI 사용량이 많으신 분들은 사실 병원 이용도 빈도도 높고 기존의 실손 가지고 계신 게 이제 자부담이 작다 보니 가지고 있는 게 메리트가 있다라고 느낄 수도 있다라는 거죠. 특히 요즘 이슈가 되는 게 바로 도수 치료예요. 네. 뉴스에도 계속 면 나오고 있더라고요. 네. 오늘 그 7월부터 사실 정부가 도수 치료를 관리급여로 묶는 방안을 지금 추진 중이에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사실 병원비가 도수 치료가 제각각이었어요. 뭐 어떤 데는 10만 원, 뭐 20에서 크게는 30만 원까지도 사실 나왔단 말이죠. 근데 앞으로는 30분 기준으로 해서 4만 원대 수준으로 지금 관리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0: 요즘 아주 핫 이슈입니다만 그래도 아직까지 접하지 못한 분들을 위해서 한번 다시 짚어주시죠. 관리급여 제도.
1: 관리급여 제도는요. 이 비급여 의료비용이 과도하게 늘어나는 것을 관리하자. 누가? 정부가.
0: 정부가.
1: 예, 그렇게 해서 추진하는 제도 방향 중에 하나인데요. 쉽게 말해서 우리가 실손보험이 있기 때문에 나 이거 실손보험 써먹으려고 과잉 진료를 하거나 과잉 비급여 치료가 늘어나니까 일부 이 비급여를 건강관리로 건강보험에서 관리를 하자 이거예요. 근데 실손보험 가입자가 많아지면은 사실 도수치료라든지 비급여 주사라든지 MRI 뭐 최충격파 같은 비급여 이용이 너무 급증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실손보험 같은 경우는 실손을 많이 보험료도 인상이 됐고 그리고 보험회사에서는 적자가 나고 또 심하게는 의료 쇼핑한다는 그런 의료 쇼핑의 용어까지 생겼잖아요.
0: 그러니까 약간 도수치료를 마사지 받는 것처럼
1: 패키지를 이용을 해서 네 그런 의료 쇼핑하는 것까지 생겼기 때문에 이 문제성이 커졌거든요. 네. 그래서 이 원래 비급여였던 항목 중에 일부는 건강보험 체계 안으로 넣어가지고 본인 부담률을 높게 적용을 해서 이 사용량을 관리를 해서 우리가 이 실손보험에 대해서 과도하게 인상되는 것을 정부가 관리하자 이런 취지의 제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0: 일단 단순하게 생각하면 그 도수 치료 비용이 떨어지니까 아까 30분 기준에 4만 원대라고 하셨잖아요. 그럼 소비자 입장에서는 이거 좋은 거 아닌가라고 일단 생각이 들거든요.
2: 단면적으로 사실 금액적으로 봤을 때는 당연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대신에 이번 방안에 나왔던 거는 횟수 제한도 생긴다는 얘기입니다. 정부 기준으로 지금 일반 환자는 주 2회로 제한을 하고요. 연 최대 15회. 그리고 예외적으로는 그 수술 후에 재활을 이제 의학적으로 필요가 인정이 된다라면 추가적으로 9회가 더 인정이 되는데 그 또한 최대 연 24회로 가능합니다. 기준 초과 시에는 제가 강력 제한을 두겠다는 건데요. 횟수 초과 진료 시에 건강보험 청구가 불가할 수도 있고요. 환자에게도 그 비용 청구 제한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사실상 과잉 진료를 차단하겠다는 목적인 거죠.
1: 이 같은 결정은요. 실손보험과 직격 뭐 연결될 수밖에 없는 내용인데 그로 인해서 장단점이 있어요. 일단 장점 같은 경우는 병원별로 가격폭이 감소되는 기대를 할 수가 있고 실손보험료 자체가 안정화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어느 정도의 치료비 예측이 쉽다 이런 장점이 있고요. 단점으로는 사실상의 자주 치료받는 입장에서는 당연히 불편할 수밖에 없고요. 치료 횟수도 제한적이다 보니까 병원 선택폭이 감소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사실 자주 가시는 분들의 하나인 거죠.
0: 네,
1: 아직 건강보험 정책심의위원회 최종 결정 전이고요. 5월 중에 최종 수가 확정이 되면 빠르면 아주 빠르면 7월 시행 방안으로 진행 중이다. 이 정도로 알고 계시면 되겠어요.
0: 진짜 다양한 그 케이스들이 있어서 이 도수치료로 진짜 아픔을 해결하고 이걸 받지 않으면 나 너무 아픈데 어떡하지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도수치료를 완전 매번 무한 반복이 불가능해지는 거긴 하죠.
1: 어느 정도 그렇죠. 맞죠. 근데 정부 입장에서는 이런 과잉 비급여를 줄이겠다는 의지고 의료계에서는 환자 선택권 침해다 이렇게 조금 팽팽히 맞서고 있는 입장이긴 하죠.
0: 그렇군요. 근데 실손보험 하나만 갖고 있는 경우들도 있지 않습니까?
2: 맞아, 저희 사연자님도 그렇다고 얘기하셨는데 그 아주 중요한 부분인데요. 그 사연자님처럼 실손만 있으면 보험 준비가 끝난 줄 아시는 분들도 사실 계시긴 하세요. 근데 사실 실손은 실제 병원비를 돌려받는 구조일 뿐이지 뭐 예를 들어서 암의 진단이 됐다고 하면 그 이후에 뭐 생활비, 간병비, 소득 공백까지 해결해 줄 수는 없다라는 거죠. 특히 이제 50대 이후에는 아무래도 암이라든지 뭐 뇌혈관, 심장질환 진단률이 당연히 높기도 하고요. 요즘은 사실 뭐 치료 시대보다는 그 이후에 간병비가 더 무서운 시대잖아요. 그러다 보니 사실 실손은 실손대로 저희가 전략적으로 보시고요. 부족한 진단비나 간병 보장은 따로 보완하는 방향으로 저희가 점검해서 미리 대비해 주시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3: 그렇군요.
0: 자, 그럼 우리 사연 주신 청취자분께는 어떤 솔루션을 주셨나요?
1: 사연자님 같은 경우는 사실 도수치료 이외에는 다른 수술 리본 이력은 없으셨어요. 그래서 이거 하나만 보고 부담스러운 실손보험률 유지하신다 하기는 연납입 금액 생각했을 때는 가성비가 떨어진다고 생각되거든요. 네. 그래서

0: 때는 그 변호사 선임 비용이 한도가 축소되기 전에 다행히 잘 준비를 해주셨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거는 만 원대로 그대로 유지를 하셨고요. 그 사실 사연자님이 모르고 계셨던 보험이 하나가 있으셨어요.
1: 모르고 계셨어요. 네.
0: 그게 이제 화재 보험이 하나가 들어가 있었는데 사실 3만 원대로 지금 유지 중에 계셨어요. 근데 저희가 이제 증권을 보니까 그 사실 화재의 담보라기보다는 그 이후에 이제 다른 담보들이 부수적인 것들이 사실 많이 있으셨어요. 그래서 그것도 절감을 해서 저희가 5천 원대로 아주 저렴하게 제가 변경 처리를 해드렸습니다.
2: 궁금합니다. 이거 왜 모르셨을까요?
0: 모르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많으세요 생각보다.
2: 그때 본인이 드신 건 맞아요?
0: 네.
1: 그러면
2: 우리가 자동이체 해놓고
1: 오래돼서
2: 쪄버리는 경우가 거죠? 많죠 사실. 그런 건 꽤 많으세요.
1: 그래요? 여러분 혹시 모릅니다. 자동이체 되고 있는 것들 한번 다시 한번 살펴보시길 바랄게요. 좋습니다. 핵심 내용을 좀 정리해보면 자부담이 적다고 해서 예전 실손보험을 그냥 유지하는 게 답은 아니다. 반대로 보험료가 싸다고 무조건 5세대로 가는 것도 위험하다. 각자의 병원 이용 패턴, 비급여 사용 여부, 앞으로의 보험료 부담을 함께 고려해서 선택하시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여러분도 들으시면서 아, 내 보험도 참 걱정이네. 궁금한 게 생기네 하시는 분들은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요. 전문가 상담 통해서 꼭 비교 점검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되는 문자번호 샵 0951, 우물정 0951로 상담이라고 두 글자 보내주시면 전문가와 무료 상담 안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노래 한 곡 듣고 소비자 민원실에서 만나겠습니다. 서연 여름 안에서.

0: 어려운 경제 용어부터 저축, 보험, 연금 등 일상에서만 나는 돈에 대한 궁금증을 샅샅이 파헤쳐보는 곳, 머니특별시 소비자 민원실입니다. 머니특별시 소비자 민원실이 활짝 열렸습니다. 소비자 민원실 첫 번째 민원은요, 0438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인데요. 안녕하세요. 저는 평소 무릎이 좀 안 좋긴 했지만 그냥 나이 들어서 그런가 보다 하고 참으면서 지냈습니다. 그런데 몇 달 전부터 계단만 올라가도 무릎에서 뚝뚝 소리가 나고 밤에는 욱신거려서 잠을 설칠 정도가 되더라고요. 병원에 가서 MRI를 찍어봤더니 무릎 연골이 많이 닳았고 연골판 손상도 있다고 하면서 관절 내시경 수술을 권유받았습니다. 그런데 상담을 받다 보니까 카티스템, 카티라이프 같은 연골 재생술 얘기도 들었어요. 병원에서는 실손보험 있으면 부담이 줄어든다고 하는데 보험사에서는 치료 목적 여부나 비급여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게다가 제가 예전에 가입한 보험에 질병 수술비 특약도 있는데 이런 연골 재생술도 보험금 대상이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예전에 저희 어머님이 카티라이프 치료를 했는데 보험사에서 지급 거절 통보를 받았어요. 그건 또 왜 그런지도 궁금하고 무릎 연골 수술이나 줄기세포 치료는 실손보험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라고 아주 꼼꼼히 문의를 주셨습니다. 나이 들면서 가장 걱정하는 질환 중에 하나가 이 관절 건강 아닐까 싶은데요. 그래서 무릎 연골 수술에 대한 보장 문의도 실제로 이번 주였나? 지난주부터 꽤 있었거든요. 네. 실제로 흔하게 발생하는 사례인가요?
1: 그렇죠. 많이 걱정을 하시는데 특히 50대, 60대 여성분들 네. 이제 보유밀도가 점점 떨어지기 시작하는 그렇죠. 분들이 엄청 염려를 많이 하시는데요. 반월상 연골판 손상이나 퇴행성 관절염 환자가 크게 늘고 있다고 합니다. 이 무릎 연골 같은 경우는 한 번 손상되면 자연 재생 쉽지 않기 때문에 네. 통증이 심해지면 결국 수술까지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뭐 특히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계단 내려갈 때 아프다, 쪼그려 앉기 힘들다, 무릎이 잠기는 느낌이 든다, 욱신거린다 이런 증상 있으시면 MRI 검사 후에 관절 내시경이나 우리 사연자님처럼 연골 재생술 뭐 고려하는 경우까지 있는데요. 네. 실제로 2023년 반월상 연골 파열로 인해서 진료받은 환자가 6만 7천 명 정도였고요. 그중에서 50대, 60대가 거의 절반 가까이 차지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오늘 사연자님처럼 56세 여성분이 무릎 연골 손상 진단받는 거 조금 자주 있는 일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
2: 맞아요. 그리고 무릎 연골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왜 치매할 때 CDR 척도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처럼 무릎 연골 손상은 보통 ICRS 등급으로 많이 구분을 합니다. 그 ICRS는 국제연골재생학회에서 기준으로 연골이 얼마나 닳았고 그 손상됐는지를 단계별로 나눈 건데요. 뭐 1단계 정도라면 사실 연골 연화 정도 정상에서 약간 미세 손상 정도거든요. 이거는 이제 표면이 살짝 물러졌다거나 계단을 오르내릴 때 통증이 좀 있다. 시큰거린다. 이 정도고요. 이 경우에는 사실 뭐 약물 주사나 뭐 운동치료로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리고 2단계 같은 경우에는 부분 손상으로 50% 이하의 손상에 들어가고요. 이건 이제 균열이 생겼다거나 갈라짐 그리고 운동 시에 통증이 좀 높고요. 이런 경우에는 저희가 PRP 주사 치료를 한다거나 아니면 관절 내시경으로 치료할 수 있고요. 반대로 또 저희가 3단계 같은 경우에는 이제 50% 이상의 깊은 손상에 들어갑니다. 연골이 깊게 패였다거나 붓기, 결림 이 경우는 앞에서 나왔던 카티라이프 재생 수술로 저희가 들어갈 거고요. 그리고 4단계는 제가 완전 손상입니다. 뼈까지 보이는 극심한 아이고. 상태인 거죠. 극심한 통증이 당연히 느껴지실 거고요. 이 경우에는 제가 카티스템이라고 하는 그 수술로 들어가고 그것도 안 된다라고 하면 심한 경우는 인공 관절 수술까지도 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0: 아이고 그렇군요. 나이대별로도 차이가 있을까요?
1: 그렇죠. 2023년 통계 기준 보면은요. 60대 환자 비중이 가장 높고 그 다음에 50대, 40대에서

0: 으로 나타나는데 특히 50대, 60대 여성이 왕경 이후에 호르몬 변화를 겪잖아요.
1: 네.
0: 그러면 근력 감소도 되고 체중 부담까지 겹치게 되면 이 무릎 자체 약해지기 때문에 무릎 연골 손상이 더잘 생길 수도 있습니다.
1: 이게 한번또 다르면 재생이 불가하다고 하니까 괜히 재봤어야
0: 무릎 한번더
1: 되겠네요. 건강할 때잘 챙겨줘야겠어요. 자, 이쯤에서 등장한 그 시간, 그것도 모르냐? 퀴즈 시간입니다.
0: 네, 그것도 모르냐 퀴즈 드리겠습니다. 무릎 연골판이 찢어져서 관절 내시경 수술을 받았더라도 퇴행성 변화라는 말이 들어가면 실손해서 무조건 보험금 지급이 거절된다. 맞으면 O, 틀리면 X.
1: X요.
0: 뭐 찍으신 거예요? 뭐 밑도 끝도
1: 아니,
0: 없이 X.
1: 아니, 왜냐면, 다들 그 팀장님도 혹시
0: 네.
1: 단톡방 있으세요?
0: 저희끼리요?
1: 예. 네.
0: 아니요, 없어요.
1: 아니, 제가 첫 주에 한주 내리 다 틀렸더니,
0: 예. 네. 아, 하나만 하라고 해가지고.
1: 아니요, 이번에는, 그 다음부터는 문제에 무조건, 절대.
0: 아, 무조건은 냈어.
1: 완전히, 막 이런 걸 자꾸 넣어주시더라고요.
0: 네.
1: 그래서 이럴 경우는 이제 X를 하는 게 맞지 않나. 그쵸?
0: 네.
1: 그러니까 뭐
0: 혹시,
1: 알아서
0: 예. 네.
1: 맞춘다기보다 꼼수로 맞춰봅니다.
0: 그런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제가 지어드렸어요. 예, X가 맞는데,
1: 네.
0: 퇴행성 변화가 있다고 해서 무조건 보상 제외는 아닙니다. 이 MRI상 손상 소견이 확인되고 의사가 치료 목적으로 시행한 검사 수술이라면 실손보험 청구 가능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 실손보험 가입 시기라든지 급여, 비급여 여부, 의무 기록 그 사본 내용에 따라서
1: 네.
0: 지급 여부와 금액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케이스 바이 케이스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1: 그렇군요. 케이스 바이 케이스. 이제 뭐 저희 부모님 세대에서는 이 무릎 연골 관련 수술은 어렵지 않게 좀볼 수가 있는데 아까 그 ICRS 등급 뭐 요거 얘기해 주시면서 치료 부분도 살짝 언급을 해 주셨지만 무릎 연골 수술에는 어떤 종류들이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2: 한번 알려드릴게요.
1: 네.
2: 사실 크게 네 가지로 나눠볼 수 있는데요. 제가 첫 번째, 그 관절 내시경. 반월상 연골판 절제술입니다.
1: 네.
2: 그 찢어진 연골판 조각이 무릎 안에서 걸리거나 통증을 만들 때그 손상된 부분을 다듬어내는 수술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제가 반월상 연골판 봉합술로 들어가는데요. 연골판을 가능하면 보존하기 위해서 그 찢어진 부분을 꿰매는 방식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다만 그 혈액순환이 되는 부위나 파열 모양 그리고 나이, 활동량에 따라서 가능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라는 거고요. 세 번째는 제가 연골 재생술 또는 미세천공술입니다. 관절 연골이 벗겨진 부위에 작은 구멍을 내서 제가 새로운 섬유 연골을 차오르도록 유도를 하는 방법이고요. 네 번째는 이제 관절염이 심한 경우에 시행하는 인공관절 치환술로 들어가는 거죠. 이건 사실 연골판 수술과는 차원이 다르고 그 무릎관절 자체가 많이 망가졌을 때 시행합니다.
1: 아, 다양하네요.
0: 네. 중요한 거는요. MRI에서 찢어졌다 이 말만 듣고 바로 수술 결정되는 거 아니거든요. 질병관리청에서도 무릎 골관절염 치료에서 보존 치료를 먼저 하고 나서 통증, 불안정, 변형, 운동 제한이 심할 때 관절경 수술이나 절골술, 인공관절 수술을 선택한다고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1: 그렇군요. 찢어졌다는 말만 듣고 바로 수술하는 게 아니라 보존 치료 후에 이제 수술로 넘어간다라는 말씀까지 해주셨고, 청취자분들이 아무래도 가장 궁금해 하시는 건 비용 문제가 아닐까 싶거든요. 이
0: 그렇죠.
1: 대략 어느 정도를 예상하면 될까요?
0: 정확하게 얼마다 이렇게 말씀드리기가 조금 힘들지만,
1: 네.
0: 그래도 병원급, 입원 여부, 급여, 비급여 항목, MRI 포함, 됐냐 안 됐냐 이런 거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크기 때문에 제가
1: 네.
0: 정확하게 얼마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힘들거든요. 근데 대략적인 범위로 말씀을 드리면 일반적으로 보면 관절 내시경 반월상 연골판 절제술 같은 경우에는요. 입원과 검사 포함해서 대략 100만 원 후반대에서 300만 원까지 정도 나올 수 있고요. 반월상 연골판 봉합술이나 봉합 재료 입원 기간에 따라서 200만 원에서 500만 원까지 뭐 나올 수도 그 이상도 나올 수도 있다. 이렇게 아시면 될것 같고 연골 재생술이나 미세 천공술 줄기세포 자가골수 관련 치료 들어가면은 비급여 여부에 따라서 금액이 굉장히 커질 수 있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1: 금액의 범위가 굉장히 크네요.
0: 그죠.
1: 네.
0: 그리고 사실
2: 어떤
0: 이거
2: 수술을 하냐에 따라서.
1: 맞아요.
2: 그 MRI 여부도 굉장히 사실 중요해요. 네. 그 반월판 연골 손상은 사실 MRI 급여 인정 기준을 초등적으로 했을 경우에는 급여에서 인정이 되지만 네. 기준을 초과하면 비급여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무릎 MRI라도 어떤 병원에서 어떤 기준 그리고 어떤 진단으로 찍었는지 따라서 실제 부담금이 1,400불로 달라질 수가 있는 거죠.
1: 그러면 무릎 연골 수술 진단이 퇴행성이라고 딱 뜨면은 보험금이 안 나오는 경우도 있는 거예요?
0: 뭐 반은 맞고 반은 틀려요. 오늘 조금 잘 맞추시네요. 학습이 많이 됐어요. 안 보는 사이에.
1: 좀 됐어요. 예. 예.
0: 퇴행성이라는 이 말 이유만으로 무조건 실손보험 안 나오는 건 아니고요. 실손보험은 기본적으로 질병이나 상해, 실제 부담한 의료비를 약관 기준으로 보상하는 보험이잖아요. 근데 무릎 연골 손상이 질병으로 진단되고 의사가 치료 목적으로 시행한 검사, 수술이다 이렇게 말한다면 명시가 되어 있다면 실손 청구 가능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2: 다만 저희가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저희가 단순 노화나 뭐 예방 목적으로 보이는 경우고요. 네. 둘째는 의학적 필요성이 부족한 비급여 치료가 반복된 경우예요. 그리고 셋째는 미용, 영양, 예방 목적 주사처럼 치료 목적으로 불명확한 경우고요. 그 네 번째는 이제 보험 가입 전부터 사실 이런 질환이 있었는데 뭐 고지나 그 부담부에 대해서 문제가 생겼을 경우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1: 그렇군요. 그러니까 퇴행성이라는 단어 하나로 딱 끝이 아니라 진단명, 치료 목적, 의무 기록, 수술 기록지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는 얘기네요.
2: 맞습니다. 저희가 보험사는 보통 이런 걸 봅니다. 그 진단명은 무엇인지 네. 그리고 MRI상에 뚜렷한 파열이 있었는지 통증, 잠김, 증상 같은 임상 증상이 있었는지 그리고 보존치료를 했는지 수술이 치료 목적이었는지 그리고 급여인지 비급여인지입니다. 실제로 그 건강보험 급여 기준에서도 반월판 연골 절제술은 영상검사나 관절 내시경에서 뚜렷한 파열이 확인이 되고 관절 잠김이나 아니면 급성 손상, 보존치료 후에 임상 소견 등 일정 조건이 있을 때 인정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1: 아까 그 수술비도 엄청난 범위였는데 시술도 종류에 따라서 비용 차이가 많이 나겠죠?
0: 당연하죠. 연골 재생술 같은 경우는 일반 내시경보다 비용 부담이 굉장히 크고요. 네. 병원이나 치료 범위에 따라서 다르지만 뭐 카티스템이나 카티라이프는 수백만 원에서 천만 원 이상까지 발생될 수도 있습니다. 네. 특히 이 비급여 치료 재료 비중이 크기 때문에 이 실손 여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치료 목적이라든지 퇴행성 변화 정도 연골 손상 범위 뭐 입원 여부 손상 범위가 크다면 입원도 하잖아요. 그죠? 네. 그리고 사용 치료 재료라든지 비급여 여부 등에 따라서 보험 그 우리 비용 의료비가 작용이 되고 특히 노화인지 실제인지 뭐 노화인지에 따라서 네. 치료 필요성이 인정되는 상태가 이게 가장 좀 중요한 문제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거에 따라서 어떻게 청구가 될지 안 될지 판단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1: 치료의 필요성 이게 중요하고요. 이제 전 또 큰 숫자에 꽂힙니다. 아까 카티스템, 카티라이프 이거는 천만 원을 넘어갈 수도 있다라고 맞아요. 했는데 이렇게 큰 금액의 시술도 실손에서 받을 수 있는 건가?
2: 비용이 엄청 크죠. 그 사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실제 치료 필요성이 이제 주가 되는 건데 대체로 이게 치료 목적이라면 청구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그 세대별로 실손, 세대별로 당연히 차이가 당연히 있을 수 있고요. 특히 4세대 실손은 그 비급여 치료 시에 본인 부담금이 커질 수 있기 때문에 그 실제 환자 체감 부담이 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수술 전에 꼭 확인을 해야 합니다. 급여가 얼마인지 그리고 비급여 재료대가 얼마나 나올 것인지 입원이 인정되는지 그리고 본인이 몇 세대 실손인지 이 부분 미리 체크하셔야 비용 대비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1: 네. 여기서 또 궁금해지는 게 카티스템, 카티라이프. 이게 어떤 게 좋은 걸까요?
0: 좋다, 나쁘다가 아니고 상황에 따라서 다른데 이 퇴행성 관절염 범위가 넓다 하면은 좀 카티스템을 보다 고려를 하시고 국소 손상이다 비교적 젊다 하면 카티라이프를 고려한다 이렇게 조금 차이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조금 쉽게 설명을 드리면 우리 족발 있잖아요. 족발.
1: 예. 갑자기.
0: 예. 배가 그 족발 하니까 배가 고픈데 족발 드실 때 맨 마지막에 깔려 있는 큰 뼈. 예. 이 큰 뼈를 무릎뼈라고 생각을 하고 뼈하고 뼈 끝에 연골 붙어 있잖아요. 네. 이 무릎이니까 그 뼈 두 개 마주 보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갑자기 진짜 배고프네요. 그 사이 간격이 이렇게 벌어져 떠 있어야 돼요. 네. 그 사이가. 근데 이게 나이가 들면서 이 간격이 좁아지는 거죠. 그러면 이 뼈하고 뼈하고 같이 내려앉아서 이렇게 맞닿는다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그래서 어른들 뭐 나이가 들수록 키도 줄었다 이런 맞아요, 말씀들도 맞아요. 많이 하시잖아요. 네. 근데 이러면 뼈가 붙으면 다를 수밖에 없잖아요. 그 안이 다를 수밖에 없어요. 이때 50%의 손상이면 카티 라이프 50% 이상이다 이러면 카티 라이프 시술을 하게 되는데 이 수술 과정은 먼저 내시경 관절 내시경으로 정상 연골 일부를 채취를 해가지고 연골세포 실험을 해서 배양을 하고 몇 주 후에 2차 수술을 해서 배양된 그 자가 연골세포를 손상 부위에 이식하는 방법이에요. 아. 이게 연골세포를 키워서 다시 붙인다 이런 아. 방법이죠.
1: 그래서 비쌀 수밖에 없겠다 싶기는 하네요. 네.
2: 맞아요. 그래서 한 가지 또 더 있는 게 하트스템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네. 이 경우는 사실 그 완전 손상돼서 뼈가 보이는 좀 극심한 상태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 관절 내시경으로 무릎 안을 확인을 하고요. 그 손상된 연골 부위 이를 일단 깨끗하게 정리 이후에 네. 뼈에 작은 구멍을 냅니다. 그래서 거기에 제대열로 유래 그 제대열 유래 줄기 세포 치료를 그걸 카티스템이라고 하는데 그걸 네. 넣어서 제 줄기 세포가 연골 재생을 유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거고요. 즉 손상된 저희가 부위에 줄기 세포를 채워 넣는 방식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1: 아, 그러면 그 카티스템 인공관절 그러니까 인공관절 대신에 가능하다는 얘기인 거죠?
2: 인공관절을 제일 마지막으로 일단 보시면 되는데 제가 상담시에도 사실 많이 받는 질문 중에 하나예요. 초 중기 관절염 가능성을 보시는 경우가 많지만 사실 연골이 완전히 많이 다른 말기 관절염은 인공관절 수술이 불가피합니다. 사실은. 아. 그래서 그럴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의사의 정확한 진단이나 거기에 따라서 이제 치료가 필요하다는 거고 그러니까 한 가지 체크를 하셔야 되는 부분은 그 앞에서도 언급해드렸지만 ISRS 등급에 따라서 해당되는 치료가 다르다는 건데요. 그 사연자님도 앞에 언급을 한 가지 해주셨던 게 그 어머님께서 예전에 카트라이프 수술을 했는데 보험사에서 지급받아 안내를 받았다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ICRS 등급이 1, 2등급의 미세 손상이나 50% 이하의 손상이었는데 만약에 카트라이프 수술을 했다. 그러면 이제 보험사에서 봤을 때는 이건 불필요한 치료법이 아니냐라고 판단을 한다는 거죠. 아. 그러면 당연히 보험사에서는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아. 아마 어머님도 그래서 못 받으신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보험사마다 약관을 참고하셔서 그 해당 진단에 따라서 적절한 치료가 필요하다라는 거죠.
1: 그렇군요. 이제 네. 뭐 뭔가 재생을 하려면 그 남아 있는 게 있어야 재생이 가능하니까 어느 정도 연골이 남아 있을 때 카티스템, 카티라이프를 할 수 있는 거고 남아 있는 게 없다 하면은 인공관절 수술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그 아까 말씀해 주셨던 ICRS 등급에 따른 그 시술 수술이 돼야 그 보상을 받을 수 맞아. 있지 그와 다른 시술 수술을 할 경우에는 보상이 어려울 수도 있다. 카스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오늘 아주 그냥 마스터하고 갑니다.
0: 무릎 마스터하고 갑니다.
1: 예, 오늘 예. 무릎 마스터하고 갑니다.
0: 그리고 정말 예. 중요한 거는요. 연골 재생술은 수술 자체보다 재활도 중요해요. 이거 아. 굉장히 중요한데 네. 그 수술하시고 나서 체중 관리, 허벅지 근력 운동, 재활 운동까지 이런 부분은 결과에 정말 큰 영향을 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잊지 말고 재활을 중요성도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1: 이거 안 짚어주셨으면 이건 또 모르고 갈 뻔했네요. 재활이 중요하다. 우리 재활까지 잘 챙겨보자고요. 오늘은 무릎연골 재생술, 카티스템과 카티라이프를 중심으로 실손보험과 수술비 보장까지 알아봤습니다. 무조건 비싸다고 좋은 게 아니고 무조건 줄기세포라고 해서 다 되는 것도 아니라는 거 여러분 아셨죠? 네, 무릎 상태, 연골 손상 범위, 나이, 재활 가능성 그리고 보험 약관까지 함께 봐야 된다는 것 기억을 해주시고요. 또 궁금한 점 있으시거나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계속해서 문자 주시기 바랍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되는 문자번호 샵 0951번으로 상담 두 글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전문가 무료 상담 안내 받으실 수 있도록 도와드릴게요. 우리 문제 해결인가요? 한 문자 만 더 보고 갈게요. 0617번님께서요. 뉴스에서 도수치료가 관리급여 항목으로 들어간다는 내용을 봤습니다. 1에서 4세대 실손 상관없이 모든 가입자 동일하게 적용되는 건가요? 그리고 관리급여 제도가 생기면 실제 환자 부담은 얼마나 달라질까요? 라고 주셨어요.
0: 아까 우리 오늘 사연에 있던 네. 거랑 지금 연결되는 부분이잖아요. 네네. 그렇죠? 관리급여 항목으로 들어간다는 건 일단 의사 처방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대수 관계없이 모든 가입자가 동일해요. 동일하게 적용받는데 일단은 그래도 가지고 있는 실손에 대해서 보험사별로 해당 보장 한도가 다르잖아요. 그리고 뭐 보장 한도도 다르고 연간 한도액도 다르고 그 네. 보험금 청구액은 달라질 수는 있겠죠.
1: 그러니까 뭐 이게 세대마다 다른 얘기가 아니라 네. 전 세대가
0: 적용은 동일하게 하되 예, 네. 보장받는 한도액이나 그런 것은 달라질 수는 있다.
1: 그런데 개개인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거죠. 그렇죠? 보험 등거에 네. 따라서. 알겠습니다. 이게 또 궁금하셨을 수 있어요. 마지막까지 해결을 해드렸고 오늘도 두 팀장님께서 돈이 되는 정보 가득가득 나눠주셨는데요. 다른 건 몰라도 이거 하나만은 꼭 기억하라 하시는 원포인트 하나씩 콕콕 집어주신다면 뭐가 있을까요?
0: 오늘 5세대 이제 실손 나오는 얘기를 했잖아요. 네. 5세대, 뭐 4세대, 뭐 나올 때마다 얘기가 많은데 중요한 것은 보험료가 문제가 아니라 나의 지금 상태입니다. 네. 내가 보험료 납입을 얼마나 하고 얼마를 납입을 할 수가 있고 그런 이제 형편에 맞게 네. 본인의 상태가 중요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 조금 힘들다 하시면 전문가 상담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1: 네, 이제 뭐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많습니다만 나를 기준으로 두시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요.
3: 전 같은 경우에는 아까 이혜지 김혜지 아나운서 말씀해 주셨는데 네. 제 보험 중에 모르고 있는 게 생각보다 많았어요.
1: 아까 좀 진짜 그 맞아요. 부분이
3: 그래서
1: 참,
3: 예. 그 부분도 사실 간과할 수 없는 부분이니까 오늘 당장 집에 네. 가셔서 나의 보험 연락 한번 해보세요. 요즘 앱이 워낙 잘 나왔다 보니까 들어가 네. 보시면 본인들 보험이 쭉 나올 거예요. 그래서 꼭 전문가 상담하셔서 내가 줄일 수 있는 비용은 체크해서 줄여가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1: 오늘 두 분께 정말 감사합니다. 너무 바쁘셨어요. 그 이제 보험 상담도 해주시고 그리고 중간에 노래 나갈 때는 제 상담도 해주시고 아이 교육 상담까지 네. 예 정말 이런 상담 전문가가 없습니다. 두 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오늘 무릎 이야기 많이 했는데요. 방송 들으시는 모든 분들의 무릎 건강을 기원하며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좋은 말씀 들려주신 홍하나 권미하 팀장님 감사합니다.
2: 감사합니다.
1: 자본의 특별시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고요. 방송 놓치신 분들은 내일 오전 9시에 재방송으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노래 한 곡 띄워드리고 저도 불러가 보죠. 장현철 걸어서 하늘까지 건강한 무릎으로 가자고요. 자, 지금까지 아나운서 김혜지였습니다. 내일 뵐게요.

0: TBS 캠페인
1: TBS 연중 캠페인 아름다운 내일을 향해 동행합니다. 배우 메리 스트립은 무명 배우 시절 영화 킹콩의 오디션을 보러 갔다가 너무 못생겼다는 이유로 탈락했습니다. 심사위원들에게 그녀는 이렇게 얘기했죠. 너무 못생겼다고 생각하신다니 유감이네요. 하지만 그것도 그저 수천 개의 의견 중 하나일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못생겼다는 이유로 오디션에 탈락했던 메릴 스트립은 미국 아카데미상에 21번이나 후보에 오른 대배우가 됐습니다. 나를 깎아내리는 말도

그저 수많은 의견들 중 하나일 뿐이라는 생각. 인생 2막을 다시 시작하게 하는 힘이 됩니다. TBS 연중 캠페인 아름다운 내일이 향해 동행합니다는 100년의 약속 글로벌 금융

단시간에 많은 비를 뿌리는 집중호우는 큰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데요. 가정에선 하수구나 배수구 등 집 주변을 미리 점검해 주시고 침수 위험이 있을 땐 전기기구 콘센트는 빼주세요. 운전 중 집중호우를 만나면 속도를 줄이고 물에 잠긴 도로를 피해 저단 기어로 운행해 주세요. 천둥이나 번개가 칠 때는 가까운 건물 안이나 낮은 곳으로 대피해 주시고 감전 위험이 있는 전신주나 가로등 근처에는 가지 마세요. 많은 인명피해와 재산피해를 낳는 집중호우. 철저한 대비만이 피해를 줄이는 방법입니다.

0: 갑작스러운 화재, 특히 지하철에서라면 많은 사람들이 당황하며 위험에 빠질 수 있는데요. 열차에서 불이 나면 노약자, 장애인석 옆 벽면에 비상 버튼을 눌러 승무원에게 알립니다. 안내에 따라 출입문 쪽 의자 아래에 비상콕을 조작해 열차에서 탈출하고 옷이나 수건, 방독면으로 코와 입을 막은 채 벽과 바닥에 통로 유도 등 시각장애인용 보도블럭을 따라 신속하게 대피합니다. 재난, 알고 대처하면 안전이 보입니다.
1: TBS 교통정보
2: 9시 58분 교통정보입니다. 고속도로에서는 사고가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빗길 구간 지날 때는 속도를 줄이는 것은 물론 앞차와의 거리를 충분히 두시기 바랍니다.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판교에서 일산 쪽으로 일산나들목 진출로에서는 승용차 추돌사고 처리 중이라 진출 차량들 불편을 겪고 있고요. 일산에서 판교 쪽으로 시흥 부근에 있었던 사고 처리는 조금 전 끝났습니다. 이전으로는 노지 분기점에서 송내까지 정체고요. 경부고속도로 부산 쪽으로 서초나들목 부근 5차로에서는 방금 전 사고가 났습니다. 세종 포천간 고속도로 포천 쪽으로 오포 3터널 부근 3차로에서도 사고 처리 중이라 이곳을 앞두고 정체인데요. 동부간선도로 성수분기점 쪽으로 도봉터널 안 1차로에서도 사고 처리 중이고 강변북로 일산 쪽으로는 구리시계부터 동작대교까지 속도 내기 어렵습니다. 교통상황이었습니다.

Put your own fox on. Mm-hmm.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기타 함춘호입니다. 2026년 5월 20일 수요일 아침입니다. 예전엔 슬레이트 지붕이 참 많았었죠. 비가 내리는 날이면 마루에 들어 누워 만화책을 보다가도 문득 처마 끝으로 시선이 가곤 했습니다. 똑똑똑똑똑똑똑똑똑똑 떨어지는 빗방울을 쏠리는 게 참 좋았거든요. 특히 슬레이트 지붕 아래에 남겨지던 빗방울 자국들 참 한참 동안 바라보곤 했습니다. 동그랗게 번졌다가 사라지는 모습을 보고 있으면 비 내리는 그 시간이 왠지 모르게 다정하게 느껴졌거든요. 오늘처럼 비가 내리는 아침이면 그 풍경이 떠오르는데요. 빗방울 하나에도 마음을 빼앗기던 그때처럼 오늘 하루도 천천히 시작해보면 어떨까요?

0: 좋은 노래와 소소한 이야기가 함께한 함천의 폭송 5월 20일 수요일 첫 곡 장현 피속의 여인으로 문을 살짝 아니 거세게 열어봅니다. 아, 방송국으로 오는 길에 비가 내리는데 기분이 좋더군요. 저는 어릴 때 제 집 골방에 그 처마 끝에 비가 이렇게 내려가지고 빗방울이 슬레이트 집으로 떨어질 때 그렇게 떨어져가지고 튀면은 물고기가 튀는 것 같은 거예요. 어린 마음에 그게 뭐가 좋다고 방문을 열고 거기 주저앉아서 이렇게 한참을 바라보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본부 만들기 놀이 좋아했고요. 책상과 의자를 동원해서 거기다 이불 뒤집어 쓰고 혼자만의 아지트를 만들었다가 살짝 기어나와서 비가 내리면 그걸 바라보면서 똑똑똑 물방울 떨어지는 걸 보면서 참 물고기 같다 했던 그런 어릴 때 추억들 언제냐고요? 6살 때요. 그때 기억이 참 많이 나요. 지금은 주로 아파트가 많다 보니까 빗소리도 예전과는 달라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냥 기분 탓인가? 아파트 창문으로 떨어지는 빗방울 소리를 잘 들을 수는 없어요. 그냥 밖의 풍경이 비가 내리면 창을 때리는 그런 모습만 보이더라고요. 그 시절엔 빗소리도 음악처럼 들렸던 것 같은데 말이죠 라고 쓴 건 작가가 쓴 거예요. 제가 어릴 때 뭘 알겠습니까? 어릴 때 그냥 빗소리가 좋더라고요. 아 근데 요즘은 정말 슬레이트 지붕 보기가 참 드물어요. 대신 그늘 만들어주는 어닝이라고 하죠. 어닝은 자주 보이던데 아쉬운 대로 오늘은 어닝이 있는 식당에 가서 거기 바깥에 앉아서 대기라도 해봤으면 좋겠네. 떨어지는 빗소리 가만히 들어볼까요? 비 오는 날 아침 어떻게 시작하고 계신가요? 이 시간만큼 잠시 숨을 고르면서 조금은 느긋하게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아, 예지 아빠빠님께서는요. 자, 춘호 형님 안녕하십니까? 오늘 유독 춘호 형님 목소리가 촉촉한 게 비 오는 날씨와 정말 잘 어울립니다 하셨고요. 일산 멋쟁이 주님께서는 청년 춘호 형님, 아자아자 반가반가 출첵합니다. 봄비가 거리를 촉촉히 적셔주네요 하셨고요. 6832님께서는요. 함디님 현우 PD님 오늘은 이곳 진주에서도 비가 내리고 제 일터 비닐하우스에도 비가 쏟아져 내립니다. 빗소리에 함디님 목소리가 잘 들리지 않아 이어폰 끼고 미리 준비 태세 완료했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두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진주 비닐하우스에 떨어지는 빗소리 참 정겹습니다. 쏙 떨어지시네요. 이곳에서 진주 냉면과 진주 육회 비빔밥 먹으면 참 좋겠습니다. 아직은 12시 전이라 괜찮습니다. 그렇게 입에 침이 고이진 않습니다. 그러나 진주 하면은 아, 맛나게 먹었던 음식들이 생각이 나요. 육전 냉면이라고 하던가 육전 냉면하고 그리고 육회 비빔밥 시장 터 골목 안에 있었던 어느 허름한 집인데요. 그 비빔밥만 전문으로 하시더라고요. 비빔밥을 담기 위한 그 그릇이 가득 쌓여있고 들어오는 대로 바로바로 촉촉촉촉 해서 주셨던 그 할머니가 생각이 나네요. 문가이저님께서는요. 할머니 댁은 슬레이트 지붕의 양철 처마. 더 시골이었던 외할머니 댁은 그 당시에도 드물었던 초가지붕이었습니다. 여름방학이면 한 달씩 살던 그 초가집 사랑방에서 어느 새벽 방문을 열면 멀리 안개가 낀 들판이 보였네요. 지금은 두 곳 다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되었죠. 그리워할 것은 점점 늘어갑니다. 저쪽 구퍼발이라고 하는 동네가 있습니다. 어릴 때 그쪽에 중고등학교 초등학교서부터 고등학교 때까지 그곳에서 지냈는데요. 오늘 그곳이 정말 뉴타운이 생겨서 저희 부모님께서도 거기를 정리하시고 나오셨는데 지인이 거기에 살게 돼서 갔는데요. 다키는 없어졌어요. 그런데 그 지인 집에서 어느 산을 이렇게 바라보는데 어릴 때 놀던 그 산 같은 거 그런 거 느낌이 있죠. 그래서 아 저기가 거긴가 하고 물어봤더니 거기가 맞다고 하네요. 아까도 말씀드렸던 산에 구덩풍이 파고 본부 만들어서 뛰어놀던 제 어릴 적 놀이터가 지금은 아파트 숲에 둘러싸여서 빗소리도 잘 들을 수 없는 그런 곳이 되었네요. 비가 오면 산길 추적추적 했었는데. 오늘 비 얘기 많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3번은 스페셜 초대석으로 준비했습니다. 뮤지컬 걸프렌드의 주인공 태우 씨 그리고 홍은기 씨 두 분이 나와주실 겁니다. 멋진 두 분과 함께 아주 재미있는 시간 될 것 같습니다.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저도 뮤지컬 하면 할 얘기 많거든요. 자, TBS 라디오 함천의 폭성은요, 여러분들의 참여로 이루어집니다. 단문은 50원 필요하고요. 장문과 사진은 100원이 필요한 유료 문자 샵 0951번 또는 무료 TBS 앱 혹은요, TBS FM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듣고 싶은 노래, 나누고 싶은 이야기들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많이 찾아와 주십시오. 그리고 제 인스타그램과 스레드 계정이 있습니다. 함춘호 이렇게 검색만 하셔도 나옵니다. 이쪽에서도 선곡표에 보실 수 있고요. 여러분의 의견, 사연곡, 신청곡 등등 많이 많이 부탁드리고요. 제가 오늘 아침에 돈좀 썼습니다. 저희 스태프들 함께 하려고요. 갑자기 봤더니 어느 앱에 돈이 많은 거야. 그거 좀 썼죠. 플렉스라고 하나요? 야, 그거 좀 썼습니다. 이따 보이는 라디오 때 그 로고만 가리고 여러분들과 함께 쓰는 기쁨을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혜지 아나운서.
1: 춘호의 포크송과 함께하는 소중한 분입니다. 아이로드 듀얼코일 차량용 무선충전 거치대, 핸드폰 고속무선충전기, ABC 모든 유형의 화재를 진압할 수 있는 자동차 겸용 소화기, 아이로드 분말 소화기. 고마워요.
0: 커피 한잔 나누자는 김추자, 그리고 여러분들의 마음처럼 모두가 힘을 합쳐서 더 아름다운 광산이 아닐까 하는 김정미의 아름다운 강산.

야, 우리 멋진 누님들. 아, 추자 누님, 정미 누님, 잘 계신가? 저하고는 인연이 없습니다. 인사 나눈 적도 없고요. 그냥 누나예요. 어릴 때 아마 이두 분들 막 나오면 춤췄던 분들 정말 많으실 거야. 부모님들, 야, 춤춰봐라. 저도 흔들었던 기억이 나긴 나네요. 멋졌어요. 환상적이라고 해야 되죠. 6832님께서는 진주냉면집 맞고요. 진주냉면은 육전이죠. 맛있어요. 아무튼 맛있어요. 근데 멀어요. 그렇죠? 진주가 은근히 좀 접근하기가 그렇게 쉽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진주에 공연이 있다 싶으면 미리 좀 서둘러서 가야 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4397님께서 춘호 라버니 면역성이 많이 떨어져서 감기라는 친구가 자주자주 찾아오네요. 아, 그 친구 안 좋아. 딸내미가 엄마 아빠는 일 중독이라고 제발 빗소리 들으며 꿀 낮잠 좀 자라고 해서 주문 들어온 거 얼른 택배 포장해놓고 꿀잠 자렵니다. 어떡해요. 평생 일을 했던 그게 몸에 남아있는데. 쉼이 찾아와도 그렇게 잘 쉬어지지가 않으시죠? 맞아요. 오늘도 오는 길에 아이들하고 통화를 했는데 이제는 좀쉴 때가 됐으니 와서 쉬라고. 어디로 와라고 하는지 모르겠지만 오라고 하네요. 오라 그러면 비행기표 사줘야 되는 거 아닌가? 말로만 오라 그러면 어떡해. 이 자식들. 그래, 아무것도 할거 없으니까 한 보름만 쉬면은 다닐 데 없을 거라고. 그러나 걱정 마라. 내가 다니는 거잘 찾아다닐 테니까. 아, 그래요. 얼른 택배 포장해놓고 좀 주무십시오. 자, 여러분 반가운 소리죠? 여러분 퀴즈 함 풀고 가시죠. 함 퀴즈. 올해 들어 수도권 고속도로 교통사고 사망자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졸음운전과 전방 주시태만이 주요 원인으로 꼽혔는데요. 운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특히 최근 날씨가 더워지면서 차량 내부 온도가 빠르게 오르고 그만큼 순간적인 졸음이나 부주의가 대형 추돌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졸리면 꼭 잠시 쉬었다가 가셔야 합니다. 자, 여기서 함 퀴즈 나갑니다. 이곳은 졸음 운전을 예방하기 위해서 고속도로 중간에 설치한 쉼터를 말하는데요. 이것을 맞춰주시면 됩니다. 보기 드리겠습니다. 1번 졸음 쉼터, 2번 무더위 쉼터. 아, 저도 운전하다가 아, 피곤한데? 그럼 졸음 쉼터 찾아야겠다 하는 순간 접근하기 어렵게 휙 지나가더라고요. 아, 여기 좀 접근하기가 약간 까다롭긴 하더라고요. 답을 얘기했나? 정답 아시는 분은요. 샵 0951, 50원이 필요합니다. 유료 문자로 보내주십시오. 저희가 한 분을 선정해서요. 차량용 고속 무선 충전기를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우리 김현우 PD가 사연과 함께 보내주시면 당첨 확률 더 높아질 거라고 전해달라 합니다. 자, 여러분들 정답 보내주실 동안 저희가 두곡 준비했습니다. 윤종신 고속도로 로망스, 그리고 김장훈도 고속도로 로망스입니다. 요 고속도로 로망스는요, 박효신, 윤도현, 김종국, 조 PD가 함께하는 고속도로 로망스입니다. 출발!

신의 복성학교 계십니다. 오늘 함 퀴즈. 정말 정답 많이 보내주셨네요. 정답은 1번 졸음쉼터였습니다. 이게 참 푸른도님께서 하하하하하 원래 무심결에 정답 유출하는 것이 DJ의 국룰 아니겠습니까? 맞아요, 맞아요. 특히 서해안선 서평택에서 안산 구간과 평택 제천선 서평택에서 안산 구간은요 화물차 통행량이 많아서 더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아, 어제 또안 좋은 뉴스 있었죠? 이 구간에서는 운전자들의 졸음운전 예방을 위해서 AI 생수자판기도 운영 중이라고 하니까요. 이용해 보셔도

함춘호의 복성 함께하고 계십니다. 스토리 다시라는 곡을 함께 했어요. 이 곡, 기타를 제가 함께 했는데요. 이걸 듣고 있으니까 지금은 이소라 씨와 함께 음악을 하고 있는 이승환 씨, 연주자 이승환입니다. 이승환 씨와 함께 보컬 담당하고 있는 두 분이서 스토리라는 팀을 하고 있었고, 너무 멋진 음악을 하는 팀이었죠. 당시 녹음을 하러 들어가서 이렇게 쳐주세요 라고 했던 그런 생각들이 나네요. 자, 또 이렇게 또 기억을 소환하는 음악까지 함께 했습니다. 6832님께서 크크 함디님 눈치가 없으셨네요. 그러게요. 아이들이 졸음쉼터만 들어가면 기절하더라고요. 아, 3시간 코스다. 이렇게 또 문자 주셨어요. 착한 아이들 이제 모두 성장하여 아이들까지 있으시니 손자 손녀 다시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4397님께서는요, 밭 농사는 하늘이 지어준다는 게 맞아요. 고추 그리고 채소들 비 맞으니까 쑥쑥 잘 자라네요. 아, 고추 말씀하시니까 저희가 시인과 촌장으로 준비를 하면서 지금은 뭐 엄청나게 변했죠. 고덕동 주공 아파트 단지 옆에 아주 작은 그런 일반 주택들이 있었는데 거기 3층짜리 건물에 4층에 옥탑방이 있었어요. 4층 옥탑방까지 그 질대라고 하나요? 그거를 거기에다가 흙을 담아가지고 거기까지 낑낑 메고 올라가서 그 위에다가 화단을 꾸미고 이것저것 심었는데 그중에 고추를 저희가 심어서 그 고추가 자라면 그걸 따서 먹었거든요. 정말 맛있던데요. 그때 먹었던 고추 세상 최고였던 것 같습니다. 그 고추 먹으려고 다시 그렇게 할 수는 없으니까 참 어디가 이 맛있는 고추를 먹을 수 있을까. 고추, 야채소들 이렇게 해가지고 쌈장 맛있게 해서 턱 얹어가지고 호박쌈에 턱 해서 비 오는 수요일 오전 사고 소식이 제법 있습니다. 올림픽 대로고요. 김포 방향 천호대교에서 올림픽 대교 가는 길 추돌 사고로 4차로 차단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주의하시고요. 서부 간선도로입니다. 금천나들목 방향입니다. 고척교에서 광명교 가는 길 추돌 사고로 2차로 차단되어 있습니다. 올림픽 대로고요. 올림픽 김포 방향 양화대교에서 성산대교 가는 길 충돌 사고로 1, 2차로 차단되어 있습니다. 비가 와서 미끄러지잖아요. 조금만 안전거리 확보하고 그렇게 안전 운행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모두 안전운전 하시길 바랍니다. 임현정의 곡 준비했습니다. 나에게로 가는 길은 아름답다.

열정이 사라지고 냉정이 오네요. 평온함이 옵니다. 이브 끝곡 트윈폴리오 하얀 손수건 듣고 전 3부에서 뵙겠습니다.

0: 엄마, 빨리빨리!
1: 그래, 가자. 잠깐.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확인해야지. 나들이 갔다가 엄마 잃어버리면 제일 먼저 뭘 해야 한다고?
0: 멈추기. 엄마를 잃어버린 자리에 서서 기다린다.
1: 맞아. 그 자리에 서 있으면 엄마가 길을 되짚어서 우리 아들 찾으러 갈 거야. 그럼 두 번째는?
0: 생각하기. 엄마 아빠 이름, 전화번호, 우리 집 주소를 곰곰이 생각해본다.
1: 아휴, 똑똑해. 마지막은?
0: 도와주세요 한다. 아이랑 같이 있는 아줌마에게 경찰서에 데려다 달라고 하는 거예요.
2: 길을 잃는 아이들이 많아지는 나들이철. 아이에게는 예방수칙을 미리 알려주고 어른들은 좀 더 꼼꼼히 아이들을 챙겨서 가족의 웃음을 지켜주세요.

0: 자전거 인구 1300만. 자전거가 늘어나는 만큼 자전거와 충돌할 위험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충돌 예방을 위해 차량 운전자와 보행자는 무엇을 주의해야 할까요?
1: 차량 운전자는 자전거와 안전거리를 유지하는 것이 좋고요. 우회전할 때는 직진하는 자전거를 잘 살피셔야 합니다. 자전거 도로에 불법 주정차하는 것도 삼가야겠죠?
0: 보행자는 자전거 차선을 이용하면 안 되고요. 자전거 보행자 겸용도로에서 보행자는 주위를 잘 살펴 길을 건너야 합니다.
1: 자전거와 충돌을 피하기 위한 기본 수칙. 모두의 안전을 위해 꼭 지켜야 할 안전수칙입니다.
2: TBS 교통정보. 10시 58분 교통정보입니다. 서부간선도로 금천방면 고척교에서 광명교 쪽으로 사고가 났습니다. 2차로가 통제 중이라 이곳을 앞두고 정체고요. 올림픽대로는 김포 쪽으로만 두 건의 사고입니다. 천호대교를 조금 지난 지점 4차로에서 사고가 났고요. 이후로 양화대교 부근 1, 2차로에서도 사고 처리 중이라 비로 여의 하류부터 속도가 떨어져 있습니다. 도산대로 영동대교 남단교차로에서 청담사거리 쪽으로 하위 차로에서도 사고 처리 중이라 일대로 서행하고요. 분당수서로 청담대교 쪽으로는 여전히 복정에서 탄천 1교까지 밀립니다. 동일로가 영동대교 쪽으로 평소보다 정체가 심한데요. 수락산역 3거리부터 영동대교까지 시속 20km 미만의 정체고 동부간선도로 성수분기점 쪽으로는 도봉터널에서 월계 1교, 월릉분기점에서 중랑교, 군자교에서 성수분기점까지 막힙니다. 교통상황이었습니다.

0: 뭐 우리 함준호 씨는 그 기타에 완전히 우리나라에서 최고. 특히 함준호 씨의 기타의 특징은 굉장히 사운드가 맑아요.
1: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기타 함춘호입니다. 그거 형님이 붙여주셨잖아요.
2: 그럼 내가 붙여줄게. 형님이게. 아, 기타가 정말 기타다운 기타가 필요할 때는 내가 안 치니까. 함춘호한테 딱 줘버리니까. 함춘호의 폭송이라니까 함춘호의

곡 마음을 담아 전해보는 함춘우의 플레이리스트 한플리 시간입니다. 오늘 제가 가져온 곡은 007 영화의 주제가로 역사에 남은 명곡이죠. 폴 매카트니 앤 윙스의 Live and Let Die입니다. 이 곡은 첫 순간부터 마지막 1초까지 롤러코스터를 타는 듯한 긴장감을 유지하며 들으셔야 해요. 불과 3분이 조금 넘는 짧은 시간 동안 음악이 보여줄 수 있는 극적인 데뷔를 모두 담아내고 있거든요. 처음에는 폴 매카트니의 감미롭고 평화로운 피아노 발라드로 아주 부드럽게 문을 엽니다. 아, 참 고요하고 아름다운 노래구나 하고 마음을 놓는 그 찰나, 비틀즈의 프로듀서였던 조지 마틴이 조율한 웅장한 오케스트라와 날카로운 락밴드의 사운드가 폭탄처럼 한꺼번에 터져나옵니다. 제가 이 곡을 들을 때마다 전율을 느끼는 지점도 바로 이곳입니다. 정적인 건반 소리 뒤에 숨어있다가 순식간에 공간을 압도하는 일렉트릭 기타의 드라이브 톤과 브라스 섹션의 호흡, 그리고 그 뜨거운 폭풍이 지나간 자리에 다시 뜬금없이 들어서는 유쾌한 레게풍의 레게 락 브릿지까지. 기타의 드라이브 톤은 그런 거예요. 뭐 정정정정 여러분들 이렇게 표현하시죠. 거친 그런 톤을 드라이브 톤이라고 합니다. 자, 이 어울리지 않을 것 같은 장르들을 하나의 완벽한 서사로 엮어낸 편곡의 힘은 들을 때마다 경이롭습니다. 살아가느냐 죽어가느냐 아니면 그냥 내버려 두느냐. 수요일 오전 예상치 못한 일들이 몰아쳐 머릿속이 복잡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이 노래처럼 평화로운 일상 속에 몰아치는 폭풍조차 하나의 멋진 드라마로 받아들이는 배짱이 우리에게 필요할지도 모릅니다. 조용히 숨을 죽였다가 터져나오는 소리의 대폭발에 몸을 맡겨보시죠. 폴 매카트니 앤 윙스 Live and Let Die.

0: 자, 아무 때나 만날 수 있는 시간 아닙니다. 그래서 더 설레고 더 기다려집니다. 아주 특별한 손님이 찾아와 주실 때만 문을 여는 특별한 만남 스페셜 초대석. 오늘 그 반가운 만남과 함께합니다. 뮤지컬 걸프렌즈 주인공 모셨거든요. 누구냐고요? 여러분들 지금 들어보세요. 궁금하시면. 궁금하면 들어와봐. 이거죠? 뮤지컬 걸프렌즈 주인공 태우씨, 홍기씨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1: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0: 자, 카메라 나 비추지 말고요. 아, 나는 잘라주십시오. 자, 정말 반가운 아침의 만남인데요.
1: 네.
0: 우리 청취자분들께
1: 네.
0: 여러분들을 어필할 수 있도록
1: 네.
0: 한번 태호 씨부터 먼저 인사할까요?
1: 네. 네. 이쪽 보고 하면 될까요?
0: 네.
1: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렇게 함춘호 포크송에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저는 가수이자 뮤지컬 배우로 활동 중인 태호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0: 반갑습니다. 어, 목소리 뭐야. 아침에 버터 드시고 나왔어요.
1: 아유, 아닙니다.
0: 아, 그래요? 은기 씨 질 수 없잖아.
1: 아.
0: 어, 자, 본인 소개 한번 멋지게 한번. 저쪽 아. 카메라 보시면 됩니다.
2: 아, 여기요.
0: 어, 어디 보면 돼? 아, 이쪽 보면 되다. 요.
2: 네, 안녕하세요. 배우로 활동 중인 홍은기입니다. 반갑습니다.
0: 반갑습니다. 와, 우리 태호 씨는
1: 네.
0: 가수이자 뮤지컬 배우라고 그랬습니다.
1: 네, 맞습니다.
0: 그리고 은기 씨는 배우라고 하셨어요.
2: 네, 네.
0: 달라요? 뭔가 만남이 달라요?
1: 사실 우리 은기도 가수 출신이거든요.
0: 네,
1: 네, 아이돌 출신이고
2: 맞아요.
1: 네, 프로듀서 101이라는 프로그램의 출신이어서 네,
0: 갑자기 이쪽 불 더 켠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건 왜 그런 거야? 아, 101? 그렇군요.
1: 네.
0: 태우 씨는?
1: 저는 아이돌 임팩트라는 그룹으로 활동을 했다가
0: 네.
1: 네, 그 싱어게인이라는 오디션 프로그램에서 네.
0: 그 사람 망가지는 프로그램이 나왔구나.
1: 네, 거기서 탑10에 올라가지고 또 감사하게도 지금 솔로 활동을 또 하고 있습니다. 네.
0: 왜 나왔니? 그래요. 두 분 다 가수로 꿈을 꾸면서 지금도 가수로 이제 활동을 하기 위해서 계속 준비를 하고 계신데
1: 네.
0: 어때요? 뮤지컬 배우라는 것 그리고 가수와 함께 뮤지컬 배우를 한다는 것 은기 씨 어떤 느낌이 드세요? 좀 달라요?
2: 저는 이제 지금 주로 이제 집중해서 활동하는 분야가 배우라는 분야에 있어서 가수랑 이제 뮤지컬 배우랑 조금 뭐가 다를까라고 조금 고민을 해보면
0: 네.
2: 저는 뮤지컬 배우는 이 대사나 이러한 것들을 노래를 빌려서 네. 하는 거라고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0: 노래 멜로디 얹죠?
2: 네네. 네. 그래서 뭔가, 좀 더 말 같은 느낌으로 무대 위에서 전달력을 더 많이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0: 그렇구나. 노래를 네. 하지만 대사를 읊는 것과 같은 거죠?
1: 네네. 네, 맞습니다.
0: 오, 태호 씨는 어때요? 그, 배우와 가수를 같이 한다는 것?
1: 저는 일단 무대를 너무

0: 사랑을 해서요. 네. 저는 어떤 무대든 그게 제가 설수 있는 무대라면은 너무 행복한 곳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뭐 가수로 활동할 때도 노래를 하는 그 무대가 너무 행복했고 배우로서 이제 뮤지컬로서 이제 무대를 서서 제 이야기와 또이 작품에서 전달해야 되는 메시지들 뭐 음악들이 너무 좋더라고요. 행복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너무 열심히 재밌게 하고 있습니다.
1: 자, 두 분이 같은 기획사 소속이세요? 함이라는 기획사예요?
0: 네, HAM 함. 네.
1: 저 대표님이 함현진 대표님이시네요.
0: 맞습니다.
1: 저 대표님, 요두분 험한 무대 좀 많이 좀 끌고 다니십시오. 뭐 무대를 너무 그리워한다고 하니까
0: 네. 험한
1: 됐습니다. 험한 무대를 좀 인생의 쓴맛을 한번 보도록 하죠. 너무너무 꽃길만 걷게 해주는 게 아닌가 싶고요. 제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 이렇게 발치했는데 3983님께서 아침부터 스튜디오가 두 훈남 덕에 빛이 나네요
0: 아유,
1: 하셨고요.
0: 감사합니다.
1: 불 꺼달래니까. 지구미 스노우님께서 아침부터 목소리에 녹는 중입니다 하셨고요. 블루아이드 캐님께서는 다행히도 TBS 스튜디오 조명이 아직 밝게 빛나고 있다. 우리 전기세 내요? 전기세 못 내나 보다. 말안 하네. 윤피쉬 일체님께서 아유 회사에서 일을 할 수가 없어요. 태호와 은기 보느라. 어우 팬분들이시구나.
2: 안녕하세요.
1: 송구래님께서는 오늘 비 오는데 왜 이렇게 뽀송하지? 아 근데 아까 저희 방송 중에 미리 들어와서 이제 준비를 해주셨는데
0: 네.
1: 진짜 빛나더라고요.
0: 아유,
1: 그래서
0: 감사합니다.
1: 배우가 아닌가 싶기도 한데 가까이서 이렇게 보니까 왠지 내가 이렇게 그렇게 되게 호박이 된것 같지?
2: 아유, 아닙니다.
0: 그럴리가요, 선배님.
1: 나만 조명 어둡게 하는 것 같아?
0: 아니, 진짜 어렸을 때부터 너무 뵙고
1: 그렇게
0: 싶었는데,
1: 얘기하지 마.
0: 진짜
1: 그렇게
0: 실제로,
1: 얘기하지 마. 나 저를 보낼라 그러지. 뭐,
0: 진짜 더,
1: 레전드십니다. 이렇게 또 하려 그러지.
0: 진짜 더 미남이십니다.
1: 아이, 그만하자. 이제 그냥 동급으로 돼야 돼. 동급으로. 자, 우리 뮤지컬 여러분들이 가지고 나오셨어요.
0: 네.
1: 그런데, 자, 뮤지컬 걸프렌즈를 이제 준비하시면서 지금 하고 계시잖아요.
2: 네네.
1: 어떤 뮤지컬인지 궁금하긴 해요. 어느 분이 말씀해 주시겠어요?
0: 네, 저희 뮤지컬 걸프렌드라는 작품은 이제 한국에서
1: 네.
0: 초연으로 올라간 작품입니다.
1: 와.
0: 네, 브로드웨이의 원작을 가지고 이제 한국에서 처음으로 선보였는데요. 1990년대 청춘의 아이콘으로 꼽혔던 그 미국의 싱어송라이터 매튜 스위트라는 네, 가수의 앨범 걸프렌드를
1: 걸프렌드를
0: 가지고
1: 가지고
0: 네, 만든 작품입니다.
1: 아니 그러면 초연으로 이렇게 그 뭐라 그러죠? 그걸 대본이라 그러나? 그 스토리만 가져온 거 아니에요?
2: 맞아요.
1: 그럼 미국에서도 한 번도 공연한 적이 없던 거죠?
0: 미국에서는 이제 공연했고
1: 아,
0: 뭐
1: 네.
0: 일본에서도
1: 한국에서. 네네.
2: 한국에서 이제 초연하게
1: 그러면
2: 돼요.
1: 이 초연을 하게 할때 미국에서의 그 원작자 스태프들이 와서 뭐 이렇게 보곤 하던데 이 작품도 그렇게 됐나요?
2: 제가 알기로는 그 이제 연출가 분이랑
1: 네.
2: 작가님이
1: 네.
2: 오셔가지고 좀 보셨던 걸로 저는
1: 아,
2: 알고 있어요.
1: 그렇군요.
0: 네.
1: 이 작품 이렇게 하면 안 돼. 뭐, 야, 그거 안 돼.
2: 이제
1: 뭐.
2: 한국에서는 또 어떤 새로운 매력을 가지고 있나.
0: 네.
2: 네, 보러 오신
1: 그렇겠습니다.
2: 것 같아요.
1: 그래요. 지금 그 걸프렌드 같은 경우에는 언제 시작을 하셨어요? 작품이 언제 시작이 되었어요?
0: 걸프렌드는 저희가 4월 말부터 시작을 해서
1: 아 지금 이제 지금 따끈따끈하게 이제
0: 4월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 이제 6월
1: 6월
0: 7일까지
1: 7일까지
0: 계속됩니다. 네.
1: 그럼 처음 무대 올라갈 때 생각나겠다.
0: 네.
1: 아 동선 안 잊어버렸어요 동선.
0: 이게 정말 거의 3인극이어서 네, 3인극인데 그 주인공 두 명이
1: 네.
0: 거의 다 이끌어 가야 되기 때문에
1: 맞아요.
0: 정말 긴장을 놓을 수가
1: 맞아요. 두
0: 없어요.
1: 분이 더블이에요? 아니면 같이 무대 올라가요? 아니면
2: 아,
1: 더블로?
2: 같이, 네, 더블이에요,
1: 하나씩
2: 저희도.
1: 같은 역할을 하는
2: 네,
1: 거죠?
2: 같은 역할입니다.
1: 극 중에서 역할이 배경이
2: 윌이라는 이름.
1: 윌.
2: 네, 윌.
1: 윌. 네. 하이 윌 할 때 그 네, 윌.
2: 네, 맞습니다.
1: 아, 두 분이 더블로 하시는구나.
2: 네. 네, 저희뿐만 아니라 세 명이 더 있어요. 그래서 다섯 명이 같은 역할을 맡고 있어요.
1: 그래요, 윌?
0: 네.
1: 어, 그래요. 그렇군요, 윌. 아, 좋습니다. 오, 그러면 야, 그럼 이 윌이라는 역할을 맡고 있잖아요.
0: 네.
1: 이 극을 진행하시면서 내가 이 드라마의 극과 비슷한 그런 역할이 있는 것 같아요. 어때요?
0: 저는 사실 제가 어렸을 때 굉장히 내성적인 성격이었거든요.
1: 그럴 것 같아요.
0: 정말 내성적이었고 되게 조용하고 차분하고 이랬는데
1: 지금도 그래요.
0: 근데 이제 제가 그런 성격인데 음악 할 때만 제가 좋아하는 거를 할 때 굉장히 대담해지더라고요. 그러면서 성격이 커가면서 되게 네. 외향적으로 바뀌었거든요. 근데 이제 윌이라는 이 아이도 정말 내성적이고 소심하고 외톨이지만 뭔가 자기가 좋아하고 뭔가 좋아하는 존재를 만났을 때 굉장히 밝아지고 다시 뭔가 희망을 얻어가는 친구여서 그 모습이 조금 닮았다고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1: 쉽게 설명을 드리자면 겉과 속이 다른 친구군요. 앞과 뒤가 다른.
2: 아, 그런 건가요?
1: 어떠세요? 본인은?
2: 저는 윌이랑 되게 그 싱크로율이 되게 비슷해요.
1: 아, 또.
2: 네, 조금 야. 많이 닮아 있고 제 학창 시절이랑 좀 많이 좀 닮아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 윌이라는 친구가 되게 아픔을 많이 가지고 있는 친구인데 이 외적으로 드러나는 부분은 되게 밝아요. 아. 되게 강한 친구거든요.
1: 야, 미국의 김태원이네. 아, 김태원 씨가 저희 프로그램 출연해서
0: 네.
1: 음악 하려면 아파야 한다 그랬거든요.
0: 아.
1: 근데 또 그분이 또 되게 유쾌하고 재밌잖아요. 김태원의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래서
2: 네, 그래서 이제 이 인물이 이제 그 마이크라는 인물이 상대 역할이에요. 이제 마이크라는 인물한테 되게 큰 용기와 어떠한 영감을 주면서
1: 네.
2: 이 둘이 서로 어떠한 뭐 꿈이나 아니면 정체성을 찾아가는 그러한 내용을 또 다루고 있어요.
1: 네.
2: 그러다 보니까 그런 윌의 어떤 내면적인 단단함이나
1: 네.
2: 뭐 그런 것들을 좀 많이 담아 있는 것 같아서 네.
1: 그럼 세 분이서 무대를 이끌어 거기서 무대 그걸 이끌어가는 거잖아요.
2: 네네 맞아요.
1: 다른 분들은 어떤 분들이 출연하세요?
0: 또 이제 엔조이라는
1: 엔조이
0: 멀티로 정말 다양한 모습들을 또 다양한 이야기의 흐름을 좀 이렇게 이끌어가 주시는 역할이 있고요.
1: 네.
0: 또 마이크라고 해서
1: 마이크
0: 또 정말 완벽하고
1: 네.
0: 정말 소위 말하는 정말 엄치나 같은 그런
1: 잘 자란 친구.
0: 네 맞습니다.
2: 근데 되게 터프하고 멋있고
0: 이제 남자답고
2: 네, 킹카 학교에서의 킹카 이런 느낌.
1: 아우 약간 킹카는 재미없더라. 어디 가면 킹카가 있으면 약간 홀대받는 느낌이 들긴 하거든요. 뭐 두 분은 안 그러시겠다.
0: 아유
1: 늘 킹카실 것 같아.
2: 아 아닙니다.
1: 왜 그러십니까?
2: 아닙니다.
1: 음악극이잖아요.
0: 네 맞아요. 맞습니다.
1: 음악은 어떤 음악들이 좀 많이 나오나요? 락인지 발라든지 뭐 이런 장르라고 해야 될까?
0: 네,
1: 뭐
0: 네.
1: 두 분이 음악을 가수를 하시고 계시니까
0: 네.
1: 어떤 음악들이 주로 그걸 이끌어나가나요?
2: 일단 원작 자체가 그 어떤 락을 베이스로 하고 있는 음악들이어서
1: 락 베이스군요.
2: 네네. 그래서 저희도 이 락을 가지고 왔는데
1: 네.
2: 음악 감독님이 이 한국 정서에 어떻게 더 부합하게 이 락을 편곡을 할 수 있을까에
1: 네.
2: 좀 더 포커스를 두셔서 이 한국 이제 대중들에게 더 다가가기 쉬운 락 장르로 네, 편곡을 하셨다고 합니다.
1: 편곡을
0: 네.
1: 음악 감독님 혹시 뭐 말씀해 주실 수 있어요? 어떤 분이 음악 감독님이시니?
0: 제이 아쿠라는 네, 음악 감독님이십니다.
1: 제이
0: 아쿠.
1: 제이 아쿠.
0: 네.
1: 활동명이신가 봐.
2: 네, 네. 활동명이세요.
1: 왠지 범상치 않은 분이실 것 같은데. 연습하면서 어려운 점 없었어요, 혹시?
0: 사실 이 매튜 스위트라는 이 원작 그 싱어송라이터의 음악 자체가 굉장히 뭐 이 높아요.
1: 맞아요. 아, 음역대가.
0: 음역대도 엄청 높고 되게 음악 자체가 되게 다양해서 네. 아, 이 음악을 어떻게 소화하고 어떻게 좀 저희만의 색깔로 잘 풀어낼까라는 생각도 그렇겠습니다. 굉장히 많이 했고 네, 작품에서 이 넘버 안에서 네. 들려줘야 되고 전달해야 되는 메시지들이 있다 보니까 그 메시지를 어떻게 전달을 해야 될까 굉장히 많이 고민하고 좀 분석을 했었던 것 같아요.
1: 그렇군요. 지금 시작한 지 한 달여 되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0: 네, 한 달 좀 더 넘었습니다.
1: 더 넘었어요? 네. 이제는 무대가 좀 익숙해지고 네. 좀 관객들과 호흡도 맞추고 네. 저기 우리 식구들 왔네. 바라볼 수 있고 그렇게 되나요?
0: 맞습니다.
1: 아, 네. 그럼 좀 식구들이나 아는 분들이 오시면은 이 노래하는 폼새가 달라지나요?
2: 아, 좀 힘이 많이 나죠.
1: 이러다가 네. 연출이 야 너 좀 힘 좀 들어갔더라 이러면서
0: 그래서 가끔씩 연출님이 한 번씩 불쑥
1: 어텐션 딱 주지.
0: 불쑥 찾아오지.
1: 그러면 안 돼. 3983으로 걸프렌드 뮤지컬 못 봤지만 왠지 두 분의 목소리 때문에 달달하고 포근한 분위기와 이야기 있을 것 같아요 라고 하셨는데 말해 뭐해. 자 목소리 상태 괜찮으시죠?
2: 아 그럼요.
1: 괜찮죠?
2: 그럼요.
1: 그러면 어떤 음악을 하는지 한번 들려드려야 될 거 아니에요?
2: 아 너무 좋습니다.
1: 그렇죠?
2: 좋습니다.
1: 자 일어나서 준비하시죠 그럼. 네? 와 또 괜히 일어나라 그랬네. 키도 큰데 이거 어떡하지. 아, 두 분. 자, 헤드폰 쓰시고요. 헤드폰 쓰시고, 옆에 그 볼륨 노브가 좀 볼륨이 작게 들리면은 여러분들이 좀 만지시면 돼요. 네. 이렇게 해주시게 되고요. 걸프렌드 뮤지컬 넘버 중에 손뻗어라는 곡이에요. 곡 설명이 함께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2: 제가 해드리겠습니다.
1: 네네네. 은기 씨가.
2: 손뻗어라는 곡은 이 극 네. 안에서 윌이랑 마이크라는 인물이 서로가 서로에게 그리고 혹은 나 자신에게 손을 내밀어 달라라는 내용을 담은 곡이에요.
1: 야 희망찬 노래인 거죠?
2: 맞아요.
1: 자 그러면은 우리 가볼까요? 준비됐나요?
0: 네.
1: 자 태호 송은기 함께합니다. 손뻗어 출발.

0: 야, 두 분. 아, 지금 보이는 라디오 함께하고 계십니다. 아, 극에서는 이 노래하실 때뭐 안무가 있을 거
1: 아,
0: 아니에요?
1: 안무도
0: 네.
1: 있어요, 맞아요.
0: 한번 해줘봐요. 일어서 한번 좀.
1: 안무?
0: 손 뻗어, 어떻게.
1: 안무가 노래를 부를 때는 없고, 이게 그 중간에 댄스 브레이크처럼, 그, 보여드릴까요?
0: 예! 아, 여기까지. 여기까지.
1: 여기까지.
0: 왜냐면, 보고 싶은 분은 극장에서 보셔야 됩니다.
1: 좋습니다.
0: 아, 야, 나와주신 것만 해도 너무 감사한데, 요 안무를 또
1: 네.
0: 보여드리기 위해서 티켓을 선물로 주신다고, 한
1: 맞습니다.
0: 분당 두 장, 모두 세 분께 여섯 장을 가져 나오셨어요.
1: 네.
0: 어디서 하죠?
2: 저희가 베가마트홀이라고,
0: 강남, 소방서 뒤에 있는,
2: 네.
0: 삼성역
2: 삼성역
0: 쪽
2: 쪽에
0: 있는데,
2: 있는, 네. 코엑스 쪽에
0: 와,
2: 있습니다.
0: 극장 너무 예쁘죠?
1: 너무
2: 네, 맞습니다.
0: 예뻐요. 한 400몇 석 되는 것 같고요.
2: 네네.
0: 네.
1: 얼마 안 남았어요. 저희 6월 7일까지 하거든요.
0: 매일, 월요일은 안 하죠?
1: 네, 월요일은
0: 그럼
1: 안
0: 한번
1: 해요.
0: 공연 소개 한번 해주십시오.
2: 네.
0: 공연 소개.
2: 저희 걸프렌드는요,
0: 네.
2: 브로드웨이의 원작을 가지고,
0: 네.
2: 네, 한국에서 처음으로 올리는 작품입니다. 정말
0: 네.
2: 락 기반의 아주 신나고 경쾌한 음악과 또 섬세한 감정이 담겨 있는 청춘들의 서사가 담긴 작품이니까 여러분 많이 많이 와서 함께 즐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0: 오늘이 5월 20일이에요.
2: 네.
0: 그쵸?
1: 네.
0: 며칠까지 한다고요?
2: 6월
0: 6월,
2: 7일까지
0: 네.
2: 합니다.
0: 6월 7일까지예요.
1: 네.
0: 그러면 평일엔 몇 시에 공연이에요?
1: 아, 저희 평일에는 7시 반.
0: 7시
1: 네, 7시
0: 반.
1: 30분에 공연을
0: 퇴근하고
1: 하고요.
0: 시기에 좀 적당, 조금
1: 맞아요,
0: 서둘러서
1: 맞아요.
0: 오셔야 되겠다.
1: 맞아요. 네.
0: 식사 못 하시겠다, 그분들. 그쵸?
1: 그러니까요.
2: 네.
0: 그렇다고 또 먹는 데도 없던데, 보니까. 그러면 7시 반이고요.
1: 네, 그리고 이제
0: 토요일은?
1: 토요일은 2시 공연이랑 6시 공연. 이렇게 두번 있고, 그리고
0: 일요일도 그래요, 그럼?
1: 네, 일요일은 3시 공연입니다.
0: 한
1: 네, 한
0: 번만.
1: 번만.
0: 월요일은
1: 네,
0: 없고.
1: 월요일은 공휴일에만 있고,
0: 그러면은,
1: 따로 없어요.
0: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1: 진짜 얼마
0: 일곱,
1: 안
0: 여덟,
1: 남았죠.
0: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섯, 열여섯, 열일곱, 여덟. 한 20번 정도밖에 안 남았는데.
1: 맞아요.
2: 맞습니다.
0: 더블로 하시면은, 출연하는 것들도 비슷하게 출연하시겠습니다.
1: 네,
2: 맞죠.
1: 맞아요.
0: 자, 두 분의 역할, 서로 같은 배역을 하지만
2: 네.
0: 다를 거 아니에요.
1: 그럼요.
0: 완전 다를 거 아니에요.
1: 그럼요.
0: 그럼 어때요? 두분 서로 연습할 때부터 서로의 어떤 연습이라든지, 씬을 소화해내는 것에 대해서 되게 이렇게 촤악 몰래 봤을 텐데,
2: 네.
0: 어때요? 그거 보게 되죠?
2: 그쵸.
1: 네.
2: 아니, 저렇게 표현하네. 저거 재밌는데? 저런 애드립도 할줄 아네? 이런 재밌는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0: 그렇게 하다가 두분 나중에 같아지는 거 아니에요?
1: 근데 이게 본체 자체가 워낙에 가지고 있는 게 달라서 이게 똑같은 것들을 한다고 하더라도 되게 다르게 표현이 되더라고요.
2: 네.
1: 그래서 그게 되게 재미있는 것 같아요.
0: 그럼 두분 중에, 나는 두 사람 다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어느 나를 선택해도 상관없지만, 특별하게 두분 중에 태호 씨나 은기 씨를 난 가고 싶어 할 때는, 출연하시는 때가 다를 거 아니에요.
1: 네,
2: 맞아요.
0: 그러면 예약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1: 네.
0: 예약을 어떻게 해요?
2: 아, 저희 예약은요, 또그놀
0: 놀
2: 티켓이라고 해서,
0: 티켓에서
2: 네, 놀 티켓에서 할
0: 가면,
2: 수 있습니다.
0: 두 분이 어느 날, 어느 시간에 출연하는지가,
2: 또할수 있습니다. 네.
0: 나올 수 있고요. 자, 우리 두 분께서 나오신 것만 해도 감사한데 티켓을 여섯 장 가지고 나오셨잖아요.
2: 네.
0: 자, 걸프렌드 뮤지컬 공연 티켓 여섯 장 준비되어 있습니다. 함께 하고 싶은 분은요, 샵 0951로 신청해 주십시오. 저희가 세분 선정해서 티켓을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유기님, 야, 너무 좋아하신다. 유기님, 예. 이렇게 이른 시간 모닝에 청량함 가득 라이브가 가득하다니요. 손 뻗어. 그손 잡고 싶다요, 박수. 가셔요. 가셔요.
1: 오세요.
0: 자, 가시면은,
1: 오세요.
0: 베가마트홀에서 6월 7일까지 하니까요. 가십시오.
2: 와주세요.
0: 앱과 톡사님께서는 이렇게 멋진 뮤지컬을 들을 수 있다는 게 감동입니다. 더 바랄 것이 없이 완벽합니다 하셨고요. 조금 올려주시겠어요? 네. 6832님께서 고품격 한 포송에서만 들을 수 있는 음악. 또 한 연극 무대가 눈앞에 펼쳐집니다 하셨고 하트를 쫙 보내셨어요. 승그레 님께서는요 라디오 찌지시네 이분은 완전 팬분이시다. 아 윤피씨 17님은 관계자시네. 놀티켓과 예스24에서 예매하실 수 있습니다.
1: 맞습니다.
0: 하셨어요. 연습을 그러면 언제부터 들어가신 거예요?
2: 저희가요 거의 2월?
0: 네.
2: 1월? 1월? 1, 2월 1월부터 해서 한 두 달 정도 준비를 했습니다.
0: 그때는 이제 연습에 몰입을 해야 되니까 다른 스케줄이나 이런 거는 좀 하기가 어려웠겠습니다.
2: 네. 같이 있는데도 최대한 맞춰가지고
1: 맞아요.
2: 연습 워낙 중요하다 보니까 연습에 최대한 참여하려고 계속 했죠.
0: 은기 씨는 101 출신이잖아요.
1: 네. 아, 네.
0: 익숙하겠어요? 어떤 그런 시스템화되어 있고 막 움직이고 막 짜서 연습하고 이러는 거?
1: 아, 뭐 근데 저희 자체가 어쨌든 뭐 아이돌로부터 시작을 했기 때문에
0: 여기 또 자유로운 싱어게인 출신이잖아요.
1: 아, 그럼요.
0: 물어보도록 할게요. 그 어때요? 그 연습하는 과정에서의 그때 101 출신으로 그 막 준비하고 출연하고 이럴 때 네. 뭔가 비슷한 부분이 있던가요?
1: 아, 근데 오디션 프로그램이랑 이 뮤지컬 연습이랑은 뭔가 좀 저는 많이 다른 것 같은데요. 오디션 프로그램 자체는 좀 더 압박감이 넘치는 상황 안에서 저희가 뭔가를 해내야 되는 순간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부담감이 많이 느껴졌다면
0: 자 연출님 저 뮤지컬 편하답니다.
1: 아니
0: 세게 거칠게 다려주십시오.
1: 아유 그런 게 아니라요. 이제 뮤지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연습 안에서 또 동료들이 많이 맞습니다. 챙겨주고
0: 그걸 만들어가야 되잖아요.
1: 네, 그래서 네. 같이 뭔가 호흡하고 뭐 아이디어도 같이 나누고 맞습니다. 이러면서 같이 만들어 나가는 과정이 또 많이 다르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0: 그렇군요.
1: 네, 오디션은 뭔가 경쟁하고 이런 느낌인데 그렇습니다.
0: 태호 씨는 어때요?
2: 저도 뭔가 이 뮤지컬 연습할 과정이 제일 어렵지만 반대로 좀 신나는 것 같아요. 왜냐면 이렇게 같이 호흡을 해야 되는 것 자체가 네. 뭔가 이렇게 배우와 서로 눈을 바라보고
0: 아, 그렇죠.
2: 서로 호흡하고 교감하고 해야 되잖아요.
0: 그렇죠.
2: 그런 점들이 너무 재밌더라고요. 사실 이제 솔로 활동을 하다 보니까 네. 혼자 무대를 꾸며야 되고 하는 시간들이 많은데 이렇게 뮤지컬 같은 경우에는 여러
0: 같이 해야 되잖아요.
2: 네, 배우들이 같이 하다 보니까
0: 같이
2: 그게 너무 재밌더라고요.
0: 그 주연만 있는 게 아니라 빛나는 주연이 있잖아요.
2: 네.
0: 최근에 그쵸. 백상에서 주연상을 받은 그 유승목 씨,
2: 아, 네.
0: 유승목 배우님.
2: 네네. 네.
0: 제가 유승목 배우하고 같이 뉴욕에 공연을 간 적이 있었어요.
2: 아.
0: 그때는 유승목 배우는 그 뮤지컬 씬에서는 아주 실력 있는
2: 네.
0: 배우였는데. 그때 무명이라는 게 있잖아요. 무명으로서의 서름을 정말 오래 겪으셨거든요. 그분하고 같이 뉴욕에서 뉴욕 우리 공연 갔는데 뉴욕에서도 못 잤어. 기차 타고 한 시간 가야 되는 그런 데서 기차 타고 와야 되는 그 당시에도 우리 유승목 배우님이 조금 연배가 형이었었어.
2: 네.
0: 그러니까 그 형으로서의 책임감 그리고 단체를 같이 하면서 끌어나가야 되는 호흡 이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2: 네.
0: 그때 알았어요. 아, 뮤지컬에는 주연이 물론 모든 영광과 모든 개런티를 가져가지만, 아, 야, 조연, 빛나는 조연들이 있기 때문에 뮤지컬이 완성된다는 생각을
1: 맞습니다.
0: 했죠.
2: 네,
0: 그 안에 움직이는 스텝들이 엄청나잖아요.
1: 맞아요.
2: 맞습니다.
0: 그렇죠. 그러니까 나 혼자 돋보이려고 하기보다는 같이 어우러져서 호흡을 하는 게 너무
1: 맞아요.
0: 좋죠. 정말 개인적으로는 우리 이승목 배우님이 이렇게

0: 너무 잘 되는 게 너무 좋은 것 같아. TV 오늘 봤는데, 재미없네. 그러다가 점점 더 많이 얼굴을 보이더니, 그때 기억이 많이 나더라고요. 우리 두 분도 그런 멋진 배우가 됐으면
1: 화이팅 하겠습니다.
2: 너무 그러고 싶습니다. 네.
0: 자, 뭐 말로만 하면 어떡해요. 곡 하나 들어볼게요.
1: 네.
0: 자, 이제는 우리 태호는 어떤 친구인가?
1: 네.
0: 라는 곡을 한번 좀 듣고 싶어요. 어떤 곡을 가지고 나오셨어요?
2: 저는 너의 찬란한 내일을 위해라는 제
0: 네.
2: 곡을 가지고 왔는데요.
0: 뮤지컬 곡은 아니죠?
2: 네,
0: 네.
2: 맞습니다. 이곡 같은 경우에는 방금 우리 유승옥 배우님처럼
0: 네.
2: 정말 꿈을 위해서 열심히 달려가다 보면 가끔 굉장히 어렵고 넘어지고 좌절하고 이런 순간들이 오잖아요. 저도 그랬고 아마 은기도 그랬고 또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런 순간에 우리 조금만 견뎌보자. 버텨내다 보면 정말 내일은 찬란하게 빛나는 내일이 올 거다. 그런 날이 반드시 올 거다라는 메시지가 담겨 있는 곡입니다.
0: 언제 발표한 곡이에요?
2: 이 곡은 제가 이제 솔로 앨범을 내고 한 2년 전쯤에
0: 2년
2: 발표한
0: 전쯤에.
2: 곡인데요.
0: 네.
2: 저도 이 앨범을 내고 많은 힘을 받았고,
0: 그래요?
2: 또 은기가 같이
0: 네.
2: 작사로 이렇게 참여를 해줘서,
0: 네.
2: 네, 많은 분들께 좀 희망을 드리고
0: 그랬습니다.
2: 싶었습니다.
0: 같이 들어볼게요.
2: 네.
0: 자, 태호의 솔로곡입니다. 너의 찬란한 내일을 위해.

태호, 너의 찬란한 내일을 위해 함께 들었습니다. 와, 뮤지컬 걸프렌드 공연 함께 하고 싶은 분들은요, 샵0951 문자로 신청

아시죠? 모두 세 분. 한 분당 두 장씩, 여섯 장을 저희가 여러분께 선물로 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 태호 씨 싱어게인에 나가서

0: 그냥 내 목소리를 네. 들려줄 수 있는 무대 한 무대라도 설 수 있음에 감사하다라는 마음으로
1: 그리웠구나.
0: 네. 올라갔는데 어떻게 감사하게도 탑10까지 가게 돼가지고 많은 무대를 할 수 있어서 너무 행복했습니다.
2: 엄연히 말하자면 탑7이잖아요.
0: 오. 그런가요?
1: 자, 어디까지 가셨죠? 자, 우리 팬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0: 네.
1: 좋아하는, 자기를 좋아해주는 팬층 있잖아요.
0: 네.
1: 자, 각자의 팬층이 좀 약간, 뭔가 다를 것 같은데, 태호 씨는 아이들한테 인기가 있다 그래요?
0: 아, 네. 아, 제가 그 EBS에서 사이언스 다큐라고 네. 과학 프로그램을 진행을 했었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지
1: 로또에 당첨되셨네.
0: 네. 그래서 이상하게 초등학교 학생들, 중학교 이제는 아마 중고등학생 정도가 됐을 거예요. 아~ 친구들이 굉장히 많이 좋아해 주시고 지금 또 이제 제가 비바마법학교라고 또 다른 또 과학 프로그램을 어떻게 MC를 하게 돼가지고
1: 아이들하고 소통을 잘하실 것 같아요.
0: 저는 아기를 좋아해서 네, 감사하게도 또 그렇게 프로그램을 하다 보니까 네. 또 어린 친구들이 많더라고요.
1: 질 수 없다. 은기 씨의 팬 한번 얘기해 주십시오.
2: 아, 저는
1: 좀 분위기 좀 다를 것 같아.
2: 저는 그 팬덤 명이 핸드라는
1: 핸드 네,
2: 핸드예요. 네. 영어로 이제 Have a nice day.
1: Have a nice day.
2: 네, 이렇게 앞에를 따가지고 HAND가 돼서 핸드가 됐는데.
1: 멋지다.
2: 그래서 이제 뭐 두 손을 꼭 잡고 이제 나아가자. 네. 라고 이제 또 붙인 이름인데 네. 제가 요새 공연을 여러 개를 같이 하고 있어요.
1: 그래요? 네,
2: 지금 세 개를 지금 공연을 같이 하고 있는데 근데 핸드분들이 진짜 그 매 공연마다
1: 꽉 채워주시는구나.
2: 네, 너무 참석 너무 지지를 너무 많이 해주셔가지고
1: 그 부럽다.
2: 그래서 진짜 이 꽉 잡은 이 손을 저를 이렇게 잡고 이렇게 데려가 주시는 느낌이 그 작품 하기 전 이제 뭐 2일이나 3일 전에 무조건 그 작품을 대본을 이제 다시 본다거나 네. 무조건 다시 리마인드 하는 시간을 계속 가지고 있고 또 이제 뭐 목 관리 같은 경우에는 최대한 공연 이후에는 그 어떤 것도 안 하려고 좀 많이 노력을 하고 있는 편입니다.
1: 그렇구나.
2: 네.
1: 저희 작가님이 일일 드라마에 관련한 이야기를 주셨는데
2: 아, 네네.
1: 드라마 하셨어요.
2: 네.
1: 일일 드라마 하면은 우리 어머님들의
2: 맞아요.
1: 로망 아니야, 로망. 어땠어요, 그때?
2: 그때 제가 이제 뭐 미니 드라마도 해보고 네. 또 일일 드라마도 해보고 했는데 확실히 매력이 다르더라고요. 이게 실시간 거의 약간 라이브하게 대본이 이제 계속 나오고
1: 그렇구나. 하고 있는데 다음 회차가 막
2: 네네.
1: 대본이 오고 있고
2: 네.
1: 찍어야 되는데 막 오고 있잖아요.
2: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너무 신기했고 그리고 또 일일 드라마 같은 경우에는 또 선생님들이나 선배님들이 많아서 네. 그래서 또 도움을 많이 받으면서
1: 숟가락을 얹었군요.
2: 되게 재미있게 이렇게 얹으면서
1: 두 분은 이번 뮤지컬로만 만난 게 아니죠. 그전에도 두 분이 서로 인연이 있지 않아요?
0: 네, 맞습니다. 저희 6시 퇴근이라는 작품과 첫 만남입니다만이라는 작품도 같이 하게 되어가지고 네. 그리고 지금 심지어 또 6시 퇴근이라는 작품도 또 이번에 두 번째로도 같이 또 들어가게 돼가지고
1: 야,
2: 네. 지금 하고 있어요.
0: 하고 있습니다.
2: 그리고 저희가 룸메이트예요.
1: 무슨 얘기예요? 그 룸메이트라는 게?
0: 저희가 숙소처럼 저희가 아까 곡도 같이 쓰고 하다
1: 네네,
0: 보니까
1: 그렇죠.
0: 프로세싱 팀도 하고 있다 보니까 네. 같이 지내고 있어요. 그래서
2: 네. 작업실 겸 저희가 이게 뭐 약간 너무 TMI이긴 하지만
1: 괜찮아요.
2: 이게 작업실을 계속 하나를 이제 하고 이제 새벽까지 작업이 이어지잖아요. 그러면 이제 택시비가 너무 많이 들더라고요.
1: 그래서 자야죠.
2: 그래서 이제 자야 되다 보니까 아예 이럴 거면
1: 작업실 겸
2: 네, 작업실 겸 그냥 집 살 수 있는 곳을 마련하자.
1: 세 걸음 가면 작업실이요. 네.
0: 맞아요.
2: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제
1: 두 걸음 가면 식당이요.
2: 지내고 있습니다.
1: 아, 그래요. 라이브 하라고 난리네 난리. 일단 라이브를 먼저 하고 이야기 나누죠.
0: 네.
1: 아, 걸프렌드 곡 제목이 우리 뮤지컬 제목이에요.
2: 맞아요.
1: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0: 네. 걸프렌드라는 곡은 말 그대로 걸프렌드의 대표적인 곡입니다. 락 기반의 아주 경쾌하고 신나는 곡이 그 매력적인 곡입니다.

0: 그러면 이 곡은 궁금해하시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라이브를 하시면서 곡의 안무를 좀 한번 중간에 한번 해주세요.
1: 안무요? 네,
0: 예.
1: 알겠습니다.
0: 그리고 다 하지 말아요.
2: 조금,
0: 살짝만,
2: 아주
0: 살짝만.
2: 맛보기로.
0: 아주 매력적인 부분.
2: 알겠습니다.
0: 끝도 보고 싶어. 더 이상 보고 싶어 하는 그런 궁금증을 유발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십시오.
1: 네.
0: 오우. 자, 태호, 홍은기 두 분의 Girlfriend라는 곡입니다. 이 곡은 또두 분이 같이 하실 것 같은데요.
3: 맞습니다.
0: 자, 요 중간에 안무 나옵니다. 안무. 안무 다안 나오고요. 자, 더 보고 싶은 분은 유료 구독을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유료 구독은 지금 오늘도 계속 진행이 되고 있고요. 베가마트 홀에서 오늘은 저녁 7시 반부터 할것 같습니다.
3: 맞습니다.
0: 토요일은 2회 공연, 일요일과 공휴일은 오후 3시 공연이고요. 월요일은 휴관입니다. 준비되셨나요?
3: 네.
0: 가겠습니다.

0: 빠빠빠 후! 태호 홍은기 걸프렌드 라이브를 함께 했습니다. 와, 자리하시고요. 음악 함께 즐기는 동안 뮤지컬 걸프렌드 공연 보실 분 저희가 세 분 선정했습니다. 조금만 올려주시겠습니까? 6647님 그리고 6934 5620 이 세 분께서는 회사에서 연락이 갈 거예요.
1: 와우.
0: 야, 그러면 즐겁게 공연 보시고 공연 후기 올려주시고요. 자, 6월 7일 마지막 공연까지 제가 세어봤더니 오늘부터 오늘 포함해서 딱 20번 남았어요.
1: 맞습니다.
0: 그러면 두

0: 이번에 그 무대 오르는 기회도 각 10번씩인가요? 아니면 조금 다른가요?
1: 네,
0: 한
1: 4번
0: 달라요.
1: 정도 남아있는 것
2: 네,
1: 같아요.
2: 저희가 그 같은 역할이 이제 5명이다 보니까 5명에서 이제 나눠서 하다 보니 저는 이제 5번 남았고
1: 전 4번 남았습니다.
0: 미리 뜨셨구나. 다섯 번다 보시면 또 묘한 거 있을 것
2: 저는
0: 같은데.
2: 오늘 공연하거든요.
0: 그래요?
2: 네.
0: 오.
2: 그래서 오늘 포함해서 이제 5번이어서.
0: 어떡하니. 야, 이 걸프렌드에서 가장 재밌는 부분. 이 부분 재밌다 하는 부분 있어요?
1: 진짜 일단은 마지막에 거의 커튼콜에 다 같이 신나게 뛰어노는 곡이에요. 이 작곡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와서 스트레스도 막 푸시고 다 같이 따라 부르기도 되게 좋은 넘버들이 많아서 같이 즐기실 수 있습니다.
0: 뮤지컬 많이 보신 분들은 맘마미아 많이 보셨을 텐데,
1: 네네.
0: 맘마미아도 마지막에 커튼콜 올때 그런 부분 있잖아.
1: 다 같이
0: 다 나와가지고
1: 신나죠. 네.
0: 막다 나와서 하는데, 그때 그걸 즐기기 위해서 가는 거 아니에요?
1: 맞습니다.
0: 자, 오늘 홍보 잘 하셨나요?
1: 네.
2: 너무 감사합니다.
0: 여러분들은 홍보하셨고, 저는 꽝을 얻어가고. 무대가 훤하네, 훤해. 재밌으셨어요?
2: 너무
1: 네,
2: 재밌었어요.
1: 그랬어요. 너무 재밌었습니다.
0: 진짜 좋네요. 내 비추지 말라 그랬더니 끝까지 나안 비추네. 야, 너무한다, 진짜. 야. 아이고. 자, 앞으로도 이제 이건 당연한 거고 더 멋진 작품으로 여러분들을 만나뵐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1: 너무 감사합니다. 네.
0: 어떤 배우가, 어떤 뮤지션이 되고 싶으세요?
1: 저는 일단 많은 분들께 그냥 좋은 영향력을 줄수 있는
0: 그건 내가 하는 건데.
2: 그건 내가 하는
0: 따라하지
2: 건데.
0: 마.
2: 그건 나돈데.
1: 좋은 영향력을 줄수 있는 가수이자 배우가 되고 싶고, 네,
0: 맞아요.
1: 저희 대표님과 같은 뜻으로 이 HM이라는 회사를 만든 거거든요.
0: 나를 영입 안 하더라고.
1: 그래서 네, 제 음악이 또
0: 좋습니다.
1: 제 무대가 연기가 많은 분들께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0: 문기 씨도 그럴 것 같아요.
2: 네, 이하 동문입니다.
0: 맞아요. 그 예술하는 분들은 책임을 져야 되거든요.
1: 네.
0: 자, 끝곡 원에는 이 곡을
2: 제 노래입니다.
0: 은희 씨 곡이네요. 어떤 곡이에요?
2: 제 노래 중에 댄스곡인데요. 이 온에는 계속 이제 반복되는 어떤 굴레를 담고 있는 곡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신난 곡이니까, 또이 노래 듣고 오늘 하루 화이팅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0: 네, 공연장에서 뵙겠습니다. 태호 은기였습니다. 자,
1: 감사합니다.
0: 오늘 2시간 행복했네요. 저는 내일 이 시간 이 자리에서 뵙도록 하고요. 오늘 끝곡은 온에는 은기예요. 언제나 오늘처럼 대한민국 기타 함춘이었습니다. 고마워요.
1: 감사합니다.
2: 감사합니다.

0: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1: 제가 들어드릴게요.
2: 여기 앉으세요.
0: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3: 고속도로에서 사고로 멈춰선 승용차를 뒤따르던 화물차가 들이받아
4: 이번에도 2차 사고가 나면서 피해를 키웠습니다.
5: 도로 위의 고장이나 교통사고 발생 시 신속하고 정확한 조치를 취하지 못한다면 2차 사고로 인한 치사율은 일반 사고에 비해 5배나 더 높습니다. 교통사고 발생 시 2차 사고를 예방하려면 사고 즉시 비상등을 켜고 안전한 곳으로 이동합니다. 차량 뒤쪽에는 사고와 고장을 알리는 삼각대를 설치해주세요. 여의치 않은 경우 보닛이나 트렁크를 열어서 문제가 있음을 알리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모든 조치가 끝난 후에는 도로 밖으로 대피하세요. 2차 사고 예방,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6: 어어, 그러니까 내 말이 맞다니까.
7: 저기요, 통화 목소리 좀 줄일 수 없어요? 너무 시끄러워요.
6: 아, 네, 죄송합니다.
8: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대중교통, 매너를 지키지 않는 일부 사람들 때문에 불쾌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9: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는 가급적 통화는 삼가고 불가피하게 통화를 해야 한다면 목소리는 낮춰주세요. 동영상 시청이나 노래 감상을 할 때는 이어폰을 이용해 주시고 특히 지하철에선 다른 사람을 밀치지 말고 내릴 사람들이 모두 하차한 후 승차해 주세요.
8: 상대방의 입장이 되어 생각한다면 대중교통 매너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10: TBS 교통정보
11: 11시 58분 교통정보입니다. 빗길 사고 소식이 끊이질 않습니다. 경부고속도로 부산 쪽으로 안성분기점에 있었던 사고 처리는 이제 막 끝났습니다. 다만 두 개 차로가 통제였었기 때문에 안성분기점 앞두고 한 3km 구간 정체고요. 서해안고속도로 목포 쪽으로 송악나들목 진출로에서는 화물차 추돌 사고 처리 중이라 진출 차량들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제2중부고속도로 이천 쪽으로 경기 광주분기점 부근 1차로와 갓길에서는 버스 추돌 사고가 났습니다. 이 때문에 일대로 서행하고요. 대전 남부순환고속도로 서대전 쪽으로 구봉터널을 조금 지난 지점 1차로에서는 화물차가 옆으로 넘어진 사고 처리 작업이 1시간 넘게 계속되고 있어서 뒤로 1km 구간 지장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시내 강변북로 구리 쪽으로는 성산대교에서 반포대교까지 밀립니다. 교통상황이었습니다.

0: TBS 정오 뉴스입니다. 삼성전자 노사협상이 성과급을 둘러싼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결국 결렬됐습니다. 삼성전자 노사는 오늘 오전 10시부터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사후조정 3차 회의를 진행했지만 합의안을 도출하는 데 실패했습니다. 노조는 사측이 중노위가 제시한 조정안을 거부해 조정이 종료됐다며 예정대로 내일 총파업에 돌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에 대한 공격 보류 조치는 길어야 다음 주 초까지로 일정 기간이 지나면 언제든 공격을 재개할 수 있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 시간 19일 백악관에서 취재진을 만나 걸프국 정상들이 협상 타결 가능성이 있으니 2, 3일 정도만 기다려달라고 요청해서 2, 3일 아니면 다음 주 초 등 일정한 기간을 준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원치 않지만 다시 큰 타격을 입혀야 할지도 모른다며 곧 알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우리나라 활동가 두 명이 탑승한 가자 구호선이 이스라엘 군에 또 나포됐습니다. 팔레스타인 해방을 위한 항해 한국본부 KFP는 오늘 새벽 한국인 두 명이 탑승한 구호선이 가자지구 인근 해상에서 이스라엘 군에 나포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스라엘군은 어제 오후에도 한국의 활동가 한 명이 탑승한 구호선을 지중해 공해상에서 나포한 바 있습니다. 우리나라와 일본이 안동 한일 정상회담을 계기로 원유, 석유 제품 스와프 체계를 구축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산업통상부는 한일 정상회담을 계기로 일본 경제산업성과 에너지 안보, 공급망 회복력 협력 강화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양국은 원유, 석유 제품은 물론 액화, 천연가스까지 어느 한쪽에 공급 차질이 발생하면 서로 융통하는 스와프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또 수급 위기 상황이 발생하면 불필요한 수출 제한 조치를 자제하고 원유 조달과 운송 분야에서도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대법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 방해와 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사건에 대한 상고심 심리에 착수했습니다. 대법원은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 집행 방해, 직권남용 권리 행사 방해 등 혐의 사건을 3부에 배당했습니다. 대법원 3부는 이흥구, 오석준, 노경필, 이수견 대법관으로 구성됐으며 이 사건 주심은 이수견 대법관이 맡았습니다. 한국거래소는 6.3 지방선거일과 최근 공휴일로 지정된 7월 17일 제헌절에 휴장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주식과 상장지수 펀드 등을 포함한 증권시장과 파생상품시장, 석유, 금 등의 일반 상품시장이 두 날짜에 개장하지 않습니다. 다만 휴장 전날인 6월 2일과 7월 16일 모두 저녁 6시에 열리는 야간 거래는 정상적으로 진행됩니다. 출근길 서울 지하철이 가장 붐비는 시간대는 화요일 아침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교통공사의 지난해 승하차 인원 분석 데이터를 보면 출근 시간대인 오전 7시에서 9시 이용객은 화요일이 약 190만 명으로 주중 가장 많았습니다. 다만 같은 시간대 월요일과 수요일은 188만 명, 목요일 185만 명, 금요일 176만 명 등의 순으로 주중 요일별 차이는 그리 크지 않았습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 강한 바람과 함께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서울의 현재 기온은 16도, 오늘 내린 비의 양은 7.7mm입니다. 정오 뉴스를 마칩니다. 김혜지였습니다.
1: TBS 캠페인

0: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아이들의 교통사고는 횡단중 사고입니다. 어린이의 안전한 보행과 운전자의 안전한 운전습관을 위해 지금부터 이것만 기억하세요. 어린이도 운전자도
1: 1. 일단 멈춤 2. 이쪽 저쪽 3. 3초 동안 4. 사고 예방
0: 어린이가 안전하고 행복한 세상에서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어린이 교통안전 TBS도 함께합니다.

네. 아주 오래전에는 신발의 오른쪽 왼쪽 구분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일단 신어보고 마음에 드는 대로 또 은근히 발에 편한 대로 오른쪽과 왼쪽을 알아서 구분해서 신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오른쪽 왼쪽 신발이 확실히 구분이 됐겠죠. 그런데 또 생각해보면 요즘은 오른쪽 왼쪽 신발 제짝을 안 맞추고 신는 경우도 있습니다. 일부러 다른 색깔로 신는 개성도 존중받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다른 걸 찾아서 구분하고 악착같이 선을 그으면서 다름을 틀림으로 받아들이는 세태 속에서 다들 피곤하다고 많이 얘기하시더라고요. 자, 거리와 차별을 염두에 둔 구분, 서로가 피곤할 수 있죠. 이것저것 악착같이 구분하지 않고 둥글게 둥글게 모아두고 합쳐두는 시간. 그래서 좀 더 너그러워지고 평화로워지는 그런 시간이 많아지기를 바라봅니다.

0: 메뉴 추천 전매추 코너와 점심에 곁들일 교양 한 스푼, 너에게 들려주고 싶은 뮤지컬 넘버로 꾸며집니다. 너 넘버는 곽우신 오마이뉴스 기자가 소개해 주시겠고요. 또 변박 인터뷰 기다리고 있죠. 점점 뜨거워지고 있는 서울시장 선거. 아, 그래서 판세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짚어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민주당 정원호 후보 캠프의 상임 선대위원장을 맡고 있는 전현희 의원을 초대했습니다. 그럼 먼저 전매치로 이어가겠습니다.
1: 정오를 깨우는 질문과 응답. 여러분은 지금 정오의 티어로즈 변상욱 쇼를 듣고 계십니다.

0: 함께 대화 나누고 싶은 이야기들 점심 대화 메뉴를 추천해드립니다. 점매추.
1: 네, 함께 대화 나누고픈 이야기들 점심 대화 메인 추천해 김혜지 아나운서 어서 오십시오.
2: 안녕하세요, 김혜지입니다.
1: 네, 자 뉴스하고 뛰어왔습니다.
2: 네.
1: 오늘 점심 대화 메뉴는 첫 번째 것 뭔가요?
2: 5.18 민주화 운동 46주년에 연 탱크데이 판매 촉진 행사로 국민들의 공분을 산 신세계 그룹의 스타벅스 코리아입니다.
1: 예. 아 월요일이었죠. 터진 네. 게. 어떤 문제가 어떻게 발생해서 어떻게 진행됐는지 한번 좀 짚어보죠.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죠.
2: 많이들 알고 계시겠지만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예. 스타벅스 코리아는 지난 18일 자사 앱을 통해서 탱크 텀블러 시리즈를 판매하면서 5월 18일을 탱크데이로 지정하고 마케팅을 시작했습니다. 탱크 시리즈 텀블러 판매를 시작하면서 이벤트 페이지에 탱크데이 5.18이라는 제목과 함께 제목 왼편에는 책상에 탁 이란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이를 두고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에서는 탱크라는 표현이 5.18 민주화운동 당시 광주에 투입된 계엄군 장갑차와 전두환 신군부를 떠올리게 했고 책상에 탁이란 표현이 1987년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당시 경찰이 발표했던 책상을 탁 치니 억하고 죽었다는 발언을 연상시킨다는 지적이 잇따랐습니다.
1: 예.
2: 스타벅스 코리아는 당일 행사를 즉각 중단하기는 했고요. 두 차례 사과문을 올렸지만 논란은 가라앉지 않고 있고요. 앱을 지금 켜보니까 사과문이 가장 전면에 올라와 있기는 합니다.
1: 예. 당일 아마 대통령도 상당히 이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받아들였는지 바로 발언을 했고
2: 네.
1: 스타벅스 코리아는 또 대표가 경질되기도 했고 그랬죠.
2: 네. 정용진 회장은 논란이 발생한 당일에 손정현 스타벅스 코리아 대표와 행사를 기획하고 주관한 담당 임원도 해임을 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도 SNS를 통해서 저질 장사치의 비인간적 막장 행태라고 이야기하면서 마땅히 도덕적, 행정적, 법적, 정치적 책임이 주어져야 한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대통령이 특정 기업의 마케팅 논란에 대해서 직접 공개 비판하면서 법적, 행정적 책임까지 언급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1: 예, 그만큼 무거운 사안이라는 거죠. 예. 여긴 더군다나 네. 유가족들이 아직도 계시고 유가족뿐만 아니라 그 지역 사람들은 엄청난 트라우마를 겪고 오랫동안 시달려오고 고생했는데 어떻게 보면 5.18 유가족과 피해자들한테 빨리 사과를 해야 될 문제예요. 그죠?
2: 맞습니다. 이제 뭐 경질 전에 사과가 먼저 아니었느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어제죠. 이제 19일에 김수환 신세계그룹 부사장이 스타벅스 코리아의 탱크데이 이벤트에 대해서 사죄하기 위해서 광주 서구 쌍촌동에 5.18 기념문화센터를 찾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5.18 단체 관계자들을 만나지 못했죠. 사죄를 시도했으나 거절당한 건데요. 5.18 단체는 약속을 잡지 않고 일방적으로 김 부사장이 찾아왔다고 반발하면서 사과받지 않겠다는 입장을 전했고요. 김 부사장의 입장은 센터 밖으로 이동하면서 전해졌는데요. 전날 오후 그러니까 18일 월요일 오후 5.18 기념재단과 통화를 했고 재단에서 면담을 허락해줘서 서울에서 내려왔으나 단체 간 이견으로 이런 상황이 발생한 것 같다 라고 말을 했고요. 이어서 이번 사태에 대해서 그룹도 엄중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5월 00에 진심으로 사죄하고 부적절한 마케팅인 만큼 재발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또 이런 얘기도 해요. 논란이 된 행사는 어떠한 고의성이나 의도를 가지고 하지 않았다. 향후 모든 경위가 파악되면 다시 한번 찾아뵙고 사과드리도록 하겠다라고 네. 전했습니다.
1: 기념재단하고 통화한 것. 그래서 내려갔다는 것도 아직 5.18과 그 이후에 벌어진 상황과 여러 5.18 관련 단체들의 문제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인식 자체가 좀 부족하긴 했군요. 그리고
2: 네.
1: 안 만나주면 거기서 며칠 울면서 기다려야지 또 바로 올라오면 안 되는 건데.
2: 네, 뭐 다 해결되면 다시 오겠다라고 했네요. 네. 네.
1: 자, 근데 스타벅스 코리아는 그동안에 여러 차례 논란은 있었어요.
2: 아무래도 그게 더 화를 키운 게 아닌가라는 예. 생각이 드는데요. 정 회장이 과거에 SNS에 공산당이 싫다, 멸공 이런 말들을 언급한 게시물을 올렸다가 정치적 논란에 휩싸여서 사과문을 올린 전력까지 재조명되고 있어서
1: 예.
2: 비판 여론은 좀처럼 누그러들지 않고 있습니다. 한 매체 인터뷰를 보니까 광주시민 서모 씨는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100번 양보해서 텀블러 이름을 탱크라고 지은 것은 넘어갈 수 있다고 해도 46주년을 추모하고 추모하는 18일에 하필 탱크 이벤트라고 하고 또 옆에 책상에 탁이라는 문구를 포함한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다. 회장의 과거 언행 등을 고려하면 단순한 실무자의 실수인가라는 생각까지 든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이런저런 논란에 스타벅스 코리아는 2년 연속 3조 원대 매출을 기록하고도 지난해 영업이익이 10% 가까이 감소했는데요. 이번 논란까지 겹치면서 브랜드 이미지와 실적 모두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1: 문제는 국민들도 공분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불매운동으로 이어지기도 하고 파장도 커지고 있고 뭐 여러 가지 SNS 보면은 계속 불매와 관련된 또는 엄하게 꾸짖는 내용들이 계속 이미지 사진이나 글로 올라오더라고요.
2: 맞습니다. 소비자들 사이에서는 이거를 우연의 일치라고 보기에는 왜곡되고 이렇게 모욕적인 정황이 너무 명백하다라면서 이번 사태를 단순하게 넘길 수는 없다는 분위기가 확산이 되고 있고요. 그러면서 함께 SNS 상에는 스타벅스 머그잔을 망치로 깨부수는 영상이나 뭐 텀블러들을 그 단단한 텀블러를 막 찌그러뜨려서 휴지통에 버리는 이런 영상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고요. 불매운동 이제 인증 사진들도 잇따라 게시되고 있고 또 불매운동을 넘어서 스타벅스를 아예 이용하지 않겠다는 뜻의 탈벅이라는 신조어까지 등장해 퍼지고 있습니다. 사실 스타벅스는 그냥 어떤 커피 브랜드라고 보기보다는 뭐 제3의 집, 제3의 공간 뭐 이런 그렇죠. 식으로 많은 사람들이 애용하던 곳이기에 또 이렇게 이렇게 말해 뭐 덕후라고 말하죠. 뭐 스타벅스 덕후들도 많았었는데 많이 이제 인심을
1: 원래
2: 잃었죠.
1: 원래 스타벅스의 전략 자체도 그냥 단순히 먹고 마시는 걸 파는 게 아니라 공감하고 함께 누릴 수 있는 문화를 파는 걸로 자기네들 잡았다면 이러한 다수 대중의 분노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될 겁니다. 그 미국 본사도 오전에 사과를 한 것 같아요, 어제.
2: 맞습니다. 사안이 사안인지라 미국 본사도 어제 오전에 사과를 했습니다. 광주 시민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라며 유감을 표명했다고 외신이 전했는데요. 현지 시간 19일 스타벅스 글로벌 대변인은 로이터 통신에 보낸 이메일을 통해서 광주 시민들과 이번 비극으로 영향을 받으신 분들 그리고 고객과 지역 사회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밝혔습니다. 대변인은 책임 있는 경영진에 대한 조치가 취해졌으며 철저한 조사가 진행 중이라며 우리는 이런 사태가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내부 통제, 규범 심의, 전사적 교육을 강화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1: 자, 거대한 나름대로의 기업이 프로모션을 진행하면서 계획을 하고 거기에 갖가지 것들을 준비해서 물건을 만들고 홍보를 하고 거기에 관여된 사람이 상당히 많았을 텐데 이런 지적이나 이런 걱정, 우려가 한 번도 전달이 안 된 것인지 제일 궁금한 부분 중에 또 하나이기도 합니다.
2: 사실 그냥 일반 회사에서도 어떤 작은 사안을 결정하더라도 뭐 그냥 담당 사원 그리고 그 위에 팀장, 부장 그리고 또 뭐 본부장 이렇게 여러 결재를 거치고 확인을 받잖아요. 근데 이거 그냥 이 스타벅스라는 이 거대 기업이 마케팅을 한 사람이 해서 그냥 앱에 띡 올렸다?
1: 그냥 받아들이기 어렵죠. 우리 유튜브 썸네일 하나 지금 결정할 것만 해도 한 7, 8명은 달려들어야 되는데.
2: 그러니까요. 톡에서도 계속 의견을 나누고요.
1: 자, 아무튼 명명백백히 진상을 밝히고 국민들한테 제대로 사과하고 그러길 바랍니다. 네. 오늘 점심 메뉴는 뭡니까?
2: 사실 뭐 이런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고 막 맛난 음식 이야기 나누면서 막 침을 또 후룩후룩 하기가 좀 그렇더라고요.
1: 그러네요.
2: 그래서 도저히 생각나는 게 없더라고요.
1: 없어서.
2: 그래서.

0: 오늘은 스트레스를 줄여주는 것들, 음식들을 좀 소개해드리는 게 좋을 듯
1: 좋습니다. 예,
0: 합니다.
1: 뭐, 예. 저도 은근히 이제 열이 살짝 올랐었는데, 뭘 먹을까요?
0: 초콜릿이요.
1: 초콜릿.
0: 네, 다크 초콜릿이요. 화를 풀어주는 대표적인 음식입니다. 초콜릿의 당은 중추신경을 자극해서 행복 호르몬인 세로토닌을 생성하고요.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을 줄여주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뭐 다크 초콜릿을 먹으면 그 덕분에 우울감이 완화되고 화가 진정되면서 예, 긴장이 해소됩니다. 다만 그 우리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저렴할수록 맛은 있지만 또 이게 설탕이 너무 많이 함유된 초콜릿을 먹게 되면
1: 등등.
0: 이제 비만이 생길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건강 문제가 생길 수 있죠. 그래서 뭐,
1: 카카오 함량을 알아서.
0: 그럼요. 알아서. 높은 걸로 드시길 바랍니다.
1: 예, 알겠습니다.
0: 또 커피보다는 허브차 드시는 걸.
1: 그렇죠. 초콜릿만 먹으면 좀 부담스러워요. 뭔가 따뜻한 뭔가 같이 들어가야죠.
0: 근데 오늘은 커피 마시는 건 좀 그러잖아요. 허브차가 어떨까 허브차. 싶어요. 네, 허브차 중에서도 캐모마일 차는 진정 효과가 뛰어나다고 해요. 그래서 캐모마일에 함유된 아피제닌 성분이 긴장과 스트레스를 줄이는 데 도움된다고 하니까요. 요거 한번 드셔보시길 바랍니다. 네. 레몬차도 좋고요.
1: 알겠습니다. 자, 초콜릿 한 조각과 따뜻한 허브차로 한번 달래보죠. 고맙습니다. 김혜지 아나운서.
0: 감사합니다.
2: 변상욱 쇼는 여러분의 응답을 기다립니다.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 문자 샵 0951로 다양한 의견 보내주세요.

0: 판사옥쇼 2부 너에게 들려주고 싶은 뮤지컬 넘버 노넘버의 곽우신 기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1: 네, 안녕하세요.
0: 오늘 소개할 뮤지컬이 광주.
1: 네, 뮤지컬 광주. 광주라는 작품입니다. 2020년도에 초연을 했던 작품이거든요.
0: 예.
1: 네, 그래서 2020년도에 초연하고 21년, 22년, 23년까지 연달아 했고 그 후로 아직까지는 언제 돌아오나 소식이 없는 작품인데 최근에 또 광주 5.18이 다시 정치권에 대해서 좀 안 좋게 회자가 된 상황이다 보니까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0: 네. 주말부터 쭉 지금까지 보내오면서 텔레비전을 틀어도 뭐 화려한 휴가, 그 다음에 택시 드라이버 등등등 해갖고 광주 이야기가 계속 되니까 답답해서 안 볼까 하다가도 봐야지. 이때 한번 또 언제 보나 하면서 막 보고 그랬습니다만은 이 뮤지컬 광주가 갖고 있는 특징, 매력, 이걸 뭐라고 설명할 수 있을까요?
1: 어떻게 보면 광주 민주화 운동과 좀 닮아 있는 작품이 많잖아요, 한국 사회에. 예. 그런 것들을 어떻게 반영해 볼까 고민이 많은데 이 작품 같은 경우에는 사실 뮤지컬이라는 작품은 대체로 군상극이 좀 성공하기가 힘들어요. 어쨌든 좀 주인공이 매력적으로 톱으로 나와줘야 되고
0: 그렇죠.
1: 그래서 이 주인공이 화려한 넘버들을 불러주면서 이제 그 무대하고 어우러지면서 관객들을 매료시키는 것들이 이제 주된 흥행 논법이다 보니까 근데 이게 또 광주 민주운동 광주 시민 모두의 운동이었는데
0: 그렇죠.
1: 누구를 내세워가지고 하기가 좀 어렵잖아요. 그리고 특히나 외부자의 시선에서 보았을 때 과연 광주는 어땠을까? 사실 당시에 광주를 기억하는 사람들, 실제로 체험한 사람들은 소수고 대체로 우리들은 기록되어 있는 것들.
0: 그렇죠.
1: 뭐 좀 관찰자의 시점에서 예. 보기도. 그러니까 사실 택시 같은 영화도 그래서 D택시 운전사가 전혀 광주 상황도 모르던 사람이었는데 갔다가 겪게 되는 걸 하게 되면서 관객이 이입돼가지고 얘기하게 되잖아요.
0: 그렇죠.
1: 그런 것처럼 이 작품도 광주 시민의 이야기가 하나 한 가닥으로 예. 이제 이어지고 그와 동시에 광주 시민이 아니라 외부에서 갑자기 광주로 떨어지게 된 한 사람이 등장을 해가지고 이 이야기가 교차되는 시점들이 나오거든요. 그러면서 예. 아, 이 광주를 실제로 기억하고 보듬고 있는 분들이 회고하면서 볼 수 있는 작품이기도 하고 동시에 광주를 조금 피상적으로 알았던 사람들이 어떻게 감정입해서 볼 수 있을까 이 부분에 대한 고려도 있는 작품이다라는 점에서 좀 여러 가지 좀 배려가 있던 작품으로 해설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0: 광주 시민 모두 그리고 광주라고 하는 또 광주 전남 전체에서 벌어진 하나의 대동의 공동체 이런 것들 많은 것들을 생각하게 하는데 이걸 동시에 다 훑어볼 수 있는 사람은 없었거든요.
1: 그쵸,
0: 다
1: 네.
0: 자기 자리에서 있는 힘껏 최선을 다했던 건데 그럼 결국 뮤지컬 광주는 핵심 메시지로 뭘 전달

0: 라는 것이냐. 이것도 어려운 문제네요.
1: 네, 그러니까 이게 광주를 이끌어가는 주인공과 역사를 풀어가는 과정 때문에 사실 초연 때에도 좀 논란이 있었습니다. 이게 과연 광주를 제대로 기억하는 방법이 맞느냐부터 해가지고 수성도 많이 되고 뭐 여러 가지 좀 우여곡절을 겪었는데요. 그래서 저는 이 광주가 완성도가 대단히 뛰어난 작품이다. 솔직히 그렇게 말씀드리긴 어렵다. 예. 그러나 광주를 만들려고 했던 창작진들이 무슨 고민을 했는지는 분명히 잘 드러난 작품이다라고 느껴지는데요. 이 광주만의 확실한 특징이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인공 중에 한 명이 소위 말하는 이제 편의대원, 505부대 편의대원인 박한수라는 인물이 등장을 하는데 예. 편의대가 뭐냐면 CIA 문건에 그게 나왔었다 뭐 이런 설들이 있는데 광주 5.18 운동을 설명한 여러 배경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전두환 군 신군부가 이 광주를 애초부터 어떻게 보면 타겟팅을 해가지고
0: 타겟팅을 해서.
1: 이 민주화운동을 오히려 유발한 거다. 거기에 프락치를 심어가지고 갈등을 일으켜서 일부러 이 시민운동을 만들므로써 진압의 소지를 일부러 만들어서 진압한 거다.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예. 이 설을 채택해서 요 라인으로 끌고 갑니다. 그러니까 실제 역사에 기록된 건 약간 좀 드라마화된 측면들이 있는데 사실 이 편의대원 설이라는 것도 설이거든요.
0: 설.
1: 네. 그리고 이게 뭐 어떻게 보면 신군부가 그만큼 악독했다라는 면이 되기도 하지만 동시에 그럼 5.18 광주 시민들이 그러면 신군부에 낚여가지고 운동을 했다는 거야? 이 약간 주체성을 시민들의 거를 좀 무시하는 게 아니야? 이런 논란이 좀 따라 붙었거든요. 네,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아, 이게 좀 어려운 문제다, 정말. 그런데 제가 조금 옹호를 해보자면 어쨌든 이 작품 시작하면서 이건 설이라는 점, 그러니까 약간 극화됐던 점을 좀 인정을 하고 있고 동시에 그 편의대원이 존재했기 때문에 광주를 잘 몰랐고 광주에 부정적이었고 이런 사람이 와서도 실제로 보고 체험해 보니까 아 이게 광주의 실상이구나. 이게 지금 어떻게 흘러가고 이게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구나. 이 군부가 정말 나쁘구나. 이런 점이 좀 더 적극적으로 드러남으로써 광주와 거리가 멀었던 네. 관객이 조금 이해할 수 있는 여지를 만들었다는 데서는 저는 응원하고 싶습니다.
0: 네. 그런 점에서 또 창작의 여지를 좀 남겨놔야 되는 부분도 있을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근데 이 광주가 지금 공연하고 있는 작품은 아닌 거죠.
1: 그러면? 네. 그러니까 네. 2023년 4연이 마지막이고요. 물론 마지막 공연을 또 광주에서 해서 더 뜻깊기는 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분명히 여러 가지 힘을 갖고 있는데 상업적 성과가 조금 아쉽다라는 말을 좀 나올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게 한국 창작 뮤지컬의 좀 안 좋은 점인데 진짜 데이트한 작품이 아니면 언제 볼 수 있을지 기약이 없어요.
0: 아, 이거
1: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해외 작품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록들도 많이 남아 있고 뭐 이제 영상화해가지고 출판되는 것들이 일상화돼 있다 보니까 내가 지금 못 보더라도 그 작품을 기억해서 볼 수 있는 방법들이 많은데 한국의 창작 뮤지컬은 최근에는 약간 영상화에서 조금 많이 이런 움직임이 있습니다만 특히 이 시선 20년대 초반만 하더라도 이 작품 굳이 영상화했다가 그게 더 관객들 안 들어오게 하는 거 아니라 걱정도 좀 있고
0: 그런
1: 걱정. 사실 그럼 사람들 DVD랑 블루레이를 보면 되지 뭐하러 무대 오겠어 이런 게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기록이 별로 없다 보니까 되게 좋은 작품이었는데 이걸 다시 회고해가지고 볼만한 이야기들이 없었다. 그래서 이 작품도 온라인 상영에도 한번 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유튜브나 이런 데에 뭐 뮤직비디오라든가 넘버들이 여러 가지 올라와 있긴 하지만 전체 풀 버전을 지금 다시 볼 수 있는 방법이 좀 없다라고 해서 저는 이 작품은 지금 또 광주에 아시아 문화 전당도 있고 네. 새로운 시설도 기반도 갖춰져 있으니까 좋은 기회에 한 번 더 리뉴얼을 해가지고 그래요. 돌아오면 예.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또 갖고 왔습니다.
0: 기념재단을 중심으로 해서 한번 다시 논의를 해봐도 될 것 같은데요. 그나저나 그러면 오늘의 이 뮤지컬 광주를 누구에게 꼭 좀 다시 한번 찾아보든지 아니면 노래라도 몇 곡 좀 들어보라고 네. 권하고 싶습니까?
1: 세 분이나 있습니다.
0: 셋.
1: 네, 세 분이나 있습니다. 일단 5.18 이번 기념식에 참석을 했지만 이무리한 행진곡 재창 중에
0: 참 힘들어하더만요. 네,
1: 차렷 자세로 부르시고 이표도 금방 떼시고 장도혁 대표.
0: 예.
1: 그리고 지금 또 바이든 날리면 시즌 2에 휘말리신 더러워서와 서러워서의 주인공 송원석 원내대표.
0: 아이고.
1: 그리고 이 탱크 논란의 한가운데 있는 정용진 회장까지 이 세 분 다. 광주가 돌아오면 꼭 한번 광주로 가셔가지고 보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니 그리고 장도혁 대표는 판사 시절에 이 전두환 관련 재판도 중간에 이거 돼가지고 그것도 좀 문제 있는 소재가 있었던 분이잖아요. 논란이
0: 참 할 말은 많지만 참 네. 하잔이 길고
1: 네. 네.
0: 그러면 자 이거 뭐 넘버가 여러 개 있을 건데 어느 곡을 들려드릴까요?
1: 일단 뮤지컬 아까 그 말씀드린 것처럼 남아있는 게 별로 없기 때문에 뮤지컬 버전 넘버는 못 들려드리지만 예. 이 뮤지컬도 핵심 넘버는 결국 이무리한 행진곡입니다.
0: 아, 이무리한 행진곡.
1: 가장 대미를 장식하는 그 이제 여자 주인공이 그거를 기리면서 회고하면서 무반주의 독창으로 시작하는 그러다가 결국 합창으로 번져나가는 이문현 행진곡이 이 뮤지컬에서 굉장히 대미를 장식한 훌륭한 곡이거든요. 예. 그리고 당연히 여러분 모두 아실 거고 언제나 항상 한국 근현대사 논란의 중심에 있었던 그 논버다 보니까 이 노래를 한치 즐겨주지 더 이상 이문현 행진곡 대창하니 합창하니 부르니 많이 공식곡으로 이제 더 이상 이런 노래는 안 하잖아요. 예. 이것만 하더라도 일단 한국 사회가 조금은 앞서서 걸어왔다는 생각이 들고 이번 5.18을 맞아가지고 같이 듣고 알겠습니다.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0: 늘 가슴 아팠던 게 뭐 취재도 하고 현장에도 늘 가까이 있었고 했지만 세계화는 쉬운데 전국화가 어려워요.
1: 그렇죠.
0: 예. 네. 세계 사람들은 5.18에 대해서 아파하면서 공감하면서 그러한 역사 정말 훌륭하다고 다 얘기하고 뭔가 우리나라도 거기서 배울 게 없을까 이렇게 물어보는데 전국화는 안 되는 거예요. 예. 지역 벽에 가로막히고 뭐 정파의 벽에 가로막히기 위해서 이런 우리의 훌륭한 민중의 역사를 놔두고도 하나로 뜻을 머무르지 못하는 것이 좀 안타깝네요. 아무튼 이번 기회에 좀 노래 들으면서 반성하실 분들은 반성하고 예, 그러기를 바라겠습니다. 노원복곡 함께 듣겠습니다. 안치환의 이무리한 행진곡입니다. 고맙습니다. 가오신 기자.
1: 감사합니다.

0: 네. 지방선거일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지방선거의 최대 승부처, 물론 서울시죠. 서울시장 선거, 천만 시민을 위한 정책 대결도 치열하고 양진영의 신경전도 매우 치열해 보입니다. 일단은 양당의 대결로 지금 가는 구도인 건 분명하니까 말이죠. 이참 오늘은 그래서 선거 판세를 한번 훑어보려고 하는데 민주당 정원호 서울시장 후보의 상임선대위원장을 맡고 있는 전현희 의원께서 바쁘신데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1: 안녕하세요.
0: 예,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1: 네, 반갑습니다.
0: 그런데 예. 전국을 뛰어다니셔야 되는 거예요? 오뚜기 세단 그것 때문에 그런가요?
1: 네. 일단 제가 좀 이번에 직감이 좀 많습니다. 예. 중앙당 골목골목 선대위의 공동선대위원장.
0: 아, 예, 예.
1: 그리고 경선에서 낙선한 예, 그런 예. 분들 모아서 오뚝 유세단을 만들었는데요. 거기도 수석 부단장 맡고 그래서 어쨌든 전국에서 와달라고 요청하는 분들이 많으셔서 예. 좀 가능하면 좀 지원을 하려고
0: 서울 선대위원장이니까 서울 지역 회의 막 선거 네, 회의하다가 네. 또 싹 또 갔다가 얼른 또 올라와서 또 하고.
1: 예, 맞습니다. 지금도 예. 서울 선대위 회의하고 지금 막 달려오는 예, 예, 예. 길입니다.
0: 그래도 경선에서 함께 이제 뭐 선의 경쟁을 벌이셨던 분들이 어떤 분은 뭐 경선을 통과했고 어떤 분은 안 됐지만 안 된 분들이 또 모여서 유세단을 따로 결성해서
1: 네, 네.
0: 예. 끝까지 힘 닿는 데까지 한번 도와주마. 좋은 모습인 것 같아요.
1: 예, 예, 한마디로 그 패배의 쓰라린 가슴을 안고 눈물을 흘렸던 낙선 거사들이 예. 모여서 그야말로 짠내 나는 유세단을
0: 그래서 이름도 오뚝이고 더 단단해지는 네. 유세단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습니다. 아이, 좋습니다. 뭐 정치야 뭐 그런 거니까. 자 판세 얘기를 좀 넘어가 보면 일단 양당의 대결이다라고 할 때 이제 정 후보하고 오세훈 현 시장이 이제 대결을 벌이고 있는데 맨 처음에 여론조사에 나타나던 것보다는 격차가 좁혀지는 것 같은 느낌을 받는 건 있습니다.
1: 네.
0: 맞는가요?
1: 최근에 이제 상당히 좁혀졌다는 여론조사들이 꽤 있는데요.
0: 예.
1: 또 어떤 여론조사는 여전히 격차가 많다 이런 조사도 있기 때문에 뭐 여론조사가 어느게 정확한지 모르겠으나 어쨌든 우리 입장에서는 긴장을 늦추지 말고
0: 예.
1: 끝까지 최선을 다하자 이런 예, 각오를 가지고 있습니다.
0: 선대위원장으로서 뭔가 약간 좁혀지거나 아니면 보수 결집이 있는 것 같긴 하다 이런 느낌을 받으십니까?
1: 좀 약간 그런 느낌은 있습니다. 특히 서울의 경우에는 원래 지형이 좀 보수가 좀 우세한 지형으로
0: 예.
1: 최근에 많이 바뀌었고요. 젊은 층이 경기도나 외곽으로 많이 빠져나가면서 고령화가 많이 진행이 되면서 상대적으로 전국에서도 아주 보수적인 지역으로 그렇게 꼽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쪽으로는 상당히 어려운 지역이라는 게 객관적인 상황이고요.
0: 예.
1: 그렇지만은 또 우리 최근에 이재명 대통령께서 정말 뭐 일을 잘하셔서 또 서울시민들이 칭찬을 많이 하시고 또 민주당에 대한 기대도 높고 후보에 대해서도 또 정치인이기보다 행정가로서 일을 잘한다 이런 평판이 있기 때문에 좀 잘 될 거다 이런 예.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0: 알겠습니다. 시민들 만나서 악수하고 뭐 이런저런 얘기를 갖다 경청하시겠는데 서울 시민들 주로 무슨 얘기 하시던가요?
1: 아무래도 부동산 문제가 제일 많습니다.
0: 부동산, 예.
1: 예, 주로 우리 쪽 지지층이 많은 지역에서는 대통령이 일 너무 잘하신다, 칭찬하는 이런 말씀들이 제게 많고요. 너무, 너무 좋다. 이런 말씀 많은데 이제 강남권으로 오면은 우리 힘들어서 일한 뭐 세금 뺏어가려고 하는 거 아니냐. 부동산에 뭐 재건축의 규제가 너무 심한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세금과 부동산 이 문제에 관해서 좀 말씀들 좀 하시는 것 같습니다.
0: 예. 특히 전세 물건이 많이 줄었다. 전세 구하기가 왜 이렇게 힘드냐. 뭐 이런 문제와 세금을 또 이제 확 물리실 때가 된 거 아니냐. 장기 보유 특별 공제도 없앤 다음에. 이런 것들 이제 다들 걱정하시는 분들이 서울 시민 중에 많으신 것 같고 오세훈 후보도 그쪽을 파고 드시는 것 같고
1: 네. 맞습니다. 근데 실제로 그렇지 않고요. 지금 민주당의 이제 정원호 후보와 민주당 또 정부에서도 재건축 재개발은 좀 더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고 속도를 더 높여야 한다.
0: 네.
1: 이런 거는 지금 확고한 방침이거든요. 그래서 재건축 재개발이 민주당 정권이 들었으면은 좀 뭐 적대적일 거다. 잘 안 될 거다. 이런 이제 오히려 허위 사실에 가까운 괴담이 퍼져 있는데 정은호 후보도 그렇고 민주당도 재건축 재개발은 좀 가능하면 그 지역 개발을 위해서 더 신속하게 더 지원을 해야 된다 이런 입장입니다. 네. 그리고 세금 문제도 장특공 문제도 이 아직 민주당이 뭐 거기에 대해서 정책적으로 결정을 했거나 추진하겠다 결정한 바는 없고요. 그냥 다만 논의를 하고 있는 일부에서 그런 상황이지 이 부분도 우리 정원호 후보는 단호하게 1가구 7거주 목적 1가구 주택은 보호해야 한다 이런 것을 계속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0: 1가구 실거주 목적인 경우는 보호한다. 그런데 강남 쪽이라고 딱 꼬집어 얘기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만은 아무튼 그쪽을 중심으로 해서는 다주택자의 양도소득세가 확 더 중과되는 거 아니야? 이런 걱정들도 선거 끝난 다음에 보나마나 벌어지겠지 이런 걱정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1: 네, 그 다주택하고의 양도세 중과 문제는 이미 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법에 규정이 되어 있고 그게 이제 그동안에 그 정권들에서 자기들의 어떤 이제 정치적인 목적에 의해서 그 중과하는 기간을 계속 유예를 해왔는데 이번에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더 이상 그런 편법적인 일을 하지 않겠다. 그래서 법에 정해진 대로 하겠다. 이런 원칙적인 입장을 표명을 하신 거고요. 그게 민주당 정권이나 뭐 이재명 정부에서

0: 일부러 다주택자의 양도세를 중과하는 정책을 새로 도입했다든지 이런 것이 전혀 아닙니다. 그래서 원칙대로 법대로 한 것에 불과하다 이런
1: 네.
0: 말씀드리고요.
1: 그거는 있던 거 그냥 계속 유예됐던 걸 풀었던 거지 다른 게 아니다라고 하는데 혹시 이런 걱정도 하시는 분 계세요. 자, 그렇게 이제 양도소득세에서 그렇게 처리를 했으니까 이제 보유세를 확 늘리는 거 아닐까. 그런 걱정들도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0: 뭐 일부 이제 그런 논의가 뭐 일각에서는 진행이 된 적도 있는 것 같은데요. 근데 그것이 아직 당의 해석은 정부 해석은 그렇게 이제 추진을 하겠다 이렇게 방침을 정한 것은 전혀 아닙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그 경제 사정이나 그리고 또 예당 사자들의 여러 가지 상황이라든지 경제적인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관점에서 그는 공감대를 이루면서 진행되어야 할 그런 사안이다. 그래서 아직도 정해진 것은 전혀 없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1: 서울시장 문제는 아닌 것 같은데요. 그
0: 네,
1: 부동산
0: 맞습니다.
1: 세금, 이거는 서울시장만의 문제는 아니어서, 이건 사실은 당과 청과 지자체 다뭐 나중에 논의를 해야 될 문제인 건 분명한데, 선거 전에서는, 예, 또 먹힙니다, 먹힐 때는.
0: 네, 이런 걸 가지고 마치 이제 그 후보에게 그 일종의 프레임을 씌우는 거죠. 근데
1: 프레임을
0: 그게 이제
1: 씌운다.
0: 사실상 진행되고 있지도 않고 현재까지는 사실도 아닌 거를 마치 기정사실화하면서 그 부정적 이미지를 덮어씌우려는 그런 일종의 선거 전략으로 보이는데요. 전혀 사실이 아니고 또 서울시민들께서 현명하기 때문에 그런 거에 속아 넘어가지 않을 거다 생각합니다.
1: 소가 넘어가지 않을까.
0: 네.
1: 조작기소 특검법은 영향이 있는 것 같습니까? 없습니까?
0: 초기에는 좀 어느 정도 영향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으니까요. 특히 보수층이나 국민의힘에서 그걸 가지고 저희들은 조작 기소, 사실상의 공작에 가까운 정치검찰의 조작 수사와 조작 기소에 대한 진상을 밝히고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지게 하겠다. 이런 차원에서 시작을 한 건데, 국민의힘에서는 이것을 마치 대통령 에 대한 공소 취소를 하기 위한 그런 특검이고
1: 공소취소
0: 법이다.
1: 특검법 이렇게
0: 그런
1: 뭐
0: 식으로
1: 하고
0: 이제
1: 있죠.
0: 프레임을 이제 우긴 거죠. 근데 실제로 이 사실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그 대북송금 이 사안이 윤석열 대통령 부부에게도 보고가 되고 사실상 그 윤석열 정권 차원에서 일종의 조작과 허위로 이렇게 수사하고 기소했던 정권 차원의 국정농단 사안이었다는 것이 지금 정황에 의해서 상당히 밝혀져 있지 않습니까? 그런 범죄에 가까운 사안에 대해서는 당연히 수사를 해야 되고 거기에 대해서는 책임자를 처벌해야 되고 거기에 희생된 사람들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제자리에 돌려놓는 게 너무나 당연한 거죠. 그런 법치주의의 원칙에 기한 그런 이제 저희들은 법을 추진을 한 건데 그걸 이제 국민의힘이 그런 이상한 프레임을 씌워가지고 국민들을 오도하는 거고 그것이 선거에 이제 영향을 미치려는 그런 이제 공작에 가까운 행태를 계속 보이기 때문에 일단 이 부분은 저희들은 지방선거 이후에 다시 차분히 논의를 하겠다. 지금 그런 입장입니다. 근데
1: 알겠습니다.
0: 사실 하나 더 말씀드리면 그 범죄가 밝혀지고 그리고 조작하고 허위에 의해서 기소를 한 이런 사안의 경우에는 그것이 확인이 된다면 공소를 유지하는 검사하는 공소 취소를 얼마든지 할수 있습니다. 그건 현행 형사소송법에도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근데 그걸 원칙을 그걸 계속 이상한 프레임으로 하는 게좀 의도가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1: 오세훈 후보 입장에서 정원 후보를 공격하는데, 부정을 또 워낙 잘했기 때문에 그쪽에 공격할 게 없어요.
0: 네.
1: 그러니까 주로 이제 국정을 공격해서 이제 대통령 문제를 이제
0: 예,
1: 붙잡고 이제
0: 맞습니다. 그런 것
1: 늘어지는
0: 같습니다.
1: 전략. 뭐 제가 그쪽 후보라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거야 별게 아닌데. 그러면 오세훈 후보는 현 시장이기 때문에 서울시장을
0: 네. 네.
1: 대체 어떻게 끌어왔나는 이제 민주당 쪽에서는 오히려 이제 공격을 갖다가 할수 있는 문제인데 기자회견 할때 보니까 막 구호가 민주당 쪽에서 나온 게 손만 대면 줄줄 새는 서울시 세금, 뭐 마이너스의 손.
0: 네. 네.

0: 책임져 왔습니다.
1: 예.
0: 그런데 서울시장을 그렇게 오래 하면서 오세훈 시장이 과연 무엇을 했느냐, 이렇게 손꼽을 만한 그런 성과, 뭐 지적 이런 것은 거의 없었다 생각이 들고요. 오히려 지금 시민들 이제 입장에서 기억에 남는 것은 전시 행정, 그러니까 보여주기식. 그게 이제 사실 꼭 필요한 것도 아닌데 본인의 전시 행정, 근무 정치의 산물에 서울 시민들의 혈세를 쓴, 그래서 그런 쇼똥 정치의 혈세를 낭비한 그런 시민 세금을 쓴 그런 이제 행정, 무능한 행정을 보이고 있다. 그래서 서울 시민의 세금이 지금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뭐 강남이나 뭐 주민들이 자신들의 그런 뭐 재산을 세금으로 왜 가져가냐 이런 항의를 하는데, 저는 그런 얘기를 오세훈 시장이 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오세훈 시장이 시민들 세금을 걷어서 한다는 게 자신의 전시행정에 세금을 물쏟듯이 풍풍 쓰는, 그리고 그 결과가 뭐 사실상 서울 시민들이 좋아하거나 서울 시민들의 어떤 민생이나 이런 거에 기여한 게 아닌 그런 거에 불과한 게 많죠. 그게 대표적인 게 감사의 정원도 그렇고, 또 한강버스도 그렇고, 뭐또
1: 뭐
0: 서울
1: 세비 둥둥섬
0: 네
1: 하며
0: 세월
1: 뭐
0: 동대
1: 제대로
0: 또뭐
1: 성공한 건
0: 뭐이뭐
1: 아니었으니까.
0: 아이 런던 아이를 본땐뭐 이런 것도 추진을 한다고 하는데요. 이런 것들이 그 과연 이 서울 시민들의 민생에 또 시민들의 그 어떤 삶의 질에 기여하는 것이 있는가, 이런 걸볼때 그건 좀 아니라는 생각이 들고요. 무엇보다도 이 한강버스의 경우에는 안전 문제가 대두되지 않습니까? 이게 대중교통으로 처음에는 도입하겠다고 했는데 실제로 버스보다 훨씬 느린,
1: 출퇴근용이라고는 했었죠.
0: 출퇴근용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게 이미 이제 확인이 됐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이제 관광, 유람선 이런 걸 강조를 하고 있는데 그것도 안전해야 하는 거죠.
1: 그렇죠.
0: 안전사고 계속적으로 발생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시민들의 혈세를 뭐 거의 1,500억 뭐 이렇게 가까이 썼다고 하니까, 그것도 오세훈 시장이 그 혈세 낭비 전시 행정의 대표적인 사례로 무능 행정 그런 걸로 볼 수밖에
1: 알겠습니다.
0: 없고요. 감사의 정원은 정말 흉물입니다. 기괴합니다. 그것도 설치한 장소가 너무 말이 안 되는 게, 우리 빛의 혁명으로 민주주의를 완성한 시민들의 광장이잖아요. 그 광장에 그런 밧데로총 형태의 기괴한 그런 조형물을 설치를 한 것은, 누가 보더라도 이거는 오세훈 시장이 자신의 전시 행정, 자신의 흔적을 광화문 광장에 남기려고 하는 그에 불과하다 이런 생각이 있고요. 그렇게 그 우리 6.25 참전국에 대해서는 물론 예우를 하고 저희들의 존경의 뜻을 표현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근데 장소가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용산의 뭐 전쟁 기념관이나 이런 데에 설치를 한다면 그 장소에도 맞고, 또 광화문 광장이라는 민주주의의 상징을 훼손하지도 않고 그럴 얼마든지 그럴 수 있는데, 일부러 그
1: 근래 뭐
0: 민주주의를 훼손하려는 생각이 있는가 이런 생각을 맞습니다.
1: 경험상으로 권위주의적 정권에서는 광장을 싫어합니다.
0: 그런 것
1: 예,
0: 같습니다.
1: 광장을 열어놓으면 다들 골목에 숨어서 나오지만 않는 걸 좋아하지, 광장으로 모이는 걸 워낙 싫어하기 때문에, 뭐 그런 것도 생각. 근데 지금 세금 얘기에다 안전 얘기를 하니까 결국 세금을 걷었는데 튼튼한 구조물은 GTX 같은 데다가 박아놔야 되는데 튼튼한 구조물은 광장에다가 다 어지러워놓고 막상 GTX 강남 삼성역 부분은 철근이 누락됐다고 하니까 철근이 누락된 것도 문제고 도대체 언제 보고를 받고 어떻게 알았는데 어떻게 슬그머니 덮고 있었는 건 아닌가 하는 의혹이 지금 계속 제기되는데 이 부분은 이제 조사를 해보셔야 될 문제 같습니다.
0: 지금 뭐 저희 또 캠프 차원에서 그리고 당 차원에서 조사를 하고 있고 상임위도 지금 이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오세훈 시장의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1: 태도.
0: 오세훈 시장이 그 이태원 참사 때에, 그때도 사실 그때 이제 해외에 그 출장을 나가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할로윈을 맞이해가지고 이태원의 인파가 그렇게 많이 모일 것을 예상하지 못했고 거기에 대한 보고를 받지 못했다, 이런 주장을 했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서울시장의 책임을 회피를 한 거죠. 그러면서 거기에 대해서 그 서울시민의 안전을 책임져야 할 서울시장이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한 태도를 보인 것을 우리가 지금도 기억을 하고 있는데 이번 이사

0: 시장도 저는 거의 데자뷰처럼 비슷하다 생각합니다.
1: 네.
0: 오세훈 시장은 자기는 보고를 못
1: 못
0: 받았다.
1: 받았다.
0: 뉴스 보고 알았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자기는 책임이 없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서울시는 뭐 철도공단에 보고를 했는데 철도공단이 뭐 대응을 안 했다는 이런 식의 지금 책임 떠넘기기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근데 서울시랑 이 관련 자료를 보면
1: 네.
0: 이 삼성역의 GTX의 이 책임자, 공사의 책임자는 감독, 검사, 안전관리, 여기는 책임자가 서울시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1: 아, 예.
0: 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뭐, 보고를 받지 못했다면 책임자로서 무능한 거고, 거기에 대해서 밑에 서울시 직원들이 시장에게 보고를, 인지하고도 보고를 안 했다면 그 자체가 얼마나 서울시의 이 안전관리 체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는지, 이거를 자인하는 거나 마찬가지다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런 정작 자신이 감독과 안전관리의 그 공사에 최종 책임자로 되어 있으면서 나는 그걸 보고받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책임이 없다. 이런 건 너무 무책임하고 서울시도 마찬가지로 시에서 이걸 작년 11월에 현대 건설에서 그걸 이제 그 철근이 누락된 사실을 서울시하고 서울시에게 보고를 했다거든요.
1: 예, 현대건설에서는 보고를 했다.
0: 그럼 서울시가 이거를 이제 그 현장 책임자들은 이거를 인지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1: 예.
0: 그러면 이건 당연히 그 관리, 안전관리 책임자인 시장에 그때 보고를 했어야죠. 보고를 하지 않은 것도 이게 문제가 있고.
1: 철근이 누락됐습니다라고 건설사가 얘기했는데 서울시 공무원이 그건 뭐 시장한테 보고할 게 아니라 내 전결사항이다 이렇게 할수 있는 문제는 아닌 것
0: 그
1: 같은데.
0: 보고서가 담긴 거를 이제 철도공단에 이제 보고를 했다라고 주장을 했는데 실제로 그런 엄청난 사안이면 철근이 누락이 됐고 여기에 대해서 하루빨리 보강공사를 해야 되고 뭔가 책임을 져야 합니다라는 이런 내용이 보고가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통상의 보고서에 그 내용이 조금 있는데 그 내용의 요약한 그 진짜 보고에는 그게 또 사실상 누락이 되어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총체적으로 서울시에서 그 실무 라인도 문제고 시장도 문제인데 이걸 단지 보고서에 그 내용이 적혀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할 일을 다했다라고 주장하는 건 너무나 무책임한 일인 거죠. 이거는 분명히 진상 규명을 해가지고 서울시의 그 안전관리에 대한 책임을 철저히 물어야 되는 사안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1: 누락된 게 그때라면 그걸 보완하기 위한 계획과 그 예산 배정과 해서 상당히 지금까지 추진이 됐었어야 될 문제인데.
0: 당연합니다. 이게 작년 10월 23일에 현대건설이 이제 공사를 하면서 철근이 누락이 됐다는 사실을 확인을 했고 서울시에 11월 10일에 서울시에 그걸 보고를 했어요. 그러면은 서울시는 그 보고를 받자마자 철근 누락에 대해서 이건 엄청난 거잖아요. 이 마치 자칫하면 대참사로도
1: 대참사일 수
0: 이어질 수
1: 있죠.
0: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즉각적으로 그 경위라든지 이런 걸 파악을 하고 철근을 보강하는 조치를 하면서 여기에 대해서는 사실상 공론화를 할 필요가 있는데 이런 것이 다 은폐가 됐다는 거죠. 그리고 6개월이 거의 된 상황에서 국토부에 이게 공식적으로 보고가 됐다고 지금 언론에 나오는데 뭐 이렇다면 이거는 뭐 사실상 안전 불감증을 넘어서 서울 시민의 안전 자체를 책임질 자격이 없는 그런 게 아닌가. 그래서 오세훈 후보는 이 사안에 대해서 나는 언론 기사 보고 알았다. 이런 무책임한 주장이 아니라 거기 안전관리의 책임자로서 정말 서울 시민들에게 석고대죄해야 할 그런 사안이다 생각합니다.
1: 아무튼 부실공사의 진상 다시 한번 밝혀야 되고 서울시의 보고 지연 문제도 또 은폐 지시가 있었는지 여부도 또 밝혀내야 되고 해야 할 일이 많이 쌓인 것 같습니다. 자, 이 서울시정 얘기하다 보니까 정원호 후보가 내놓은 서울 시민들한테 유권자들한테 딱 아, 그런 것도 하는구나라고 하는 이런 정책도 좀 소개를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보니까 뭐 서울 핫플 20개 프로젝트도 있고 스포츠 생활권 구축 15분 부축권 뭐 이런 것도 있고 새로운 것들이 쭉 나오고 있던데요.
0: 네네.
1: 자랑할 만한 거 있으면 잠깐 시간 드리겠습니다.
0: 일단은 정은호 후보의 가장 대표적인 네. 그리고 오늘의 정은호 후보를 있게 한 그런 업적은 성수동의 세계적인 명소화다 그렇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성수동의 이 성공 사례를 서울 전역에 확대를 하겠다. 이게 중요한 공약이고요. 그래서 성수동과 같은 그런 명소화를 서울의 20여 개를 그런 주요 거점 지역마다 예. 이렇게 이제 만들겠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 서울시가 지금 서울에 제가 성동, 성수동이 제 지역구입니다.
1: 예, 예.
0: 여기에 주말에 가면은 뭐 거의 외국인들이 절반 이상.
1: 그렇죠.
0: 네, 예. 그러니까 세계 각국의 언어가 이 성수동에 가면 들리고요. 그리고 우리 또 서울의 젊은 청년들도 굉장히 많이 몰려드는 그런 정말 핫플레이스입니다.
1: 예.
0: 그래서 이 장소에 가면 진짜 서울이 세계의 중심이다 이런 걸 느낄 수가 있고요. 또 경제나 뭐 이런 것도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는 이런 곳이기 때문에 이런 곳이 서울 곳곳에 만들어진다면은 서울의 위상이라든지 서울의 경제가 확 살아날 거다
1: 예.
0: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부동산이나 세금 문제 이런 것 때문에 또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1: 네.
0: 그중에 이제 은퇴해서 자산이 없는데 1가구 1주택으로 이제 거주하고 계신 분들이 세금 부담이 이제 재산세 부담이 굉장히 많습니다.
1: 네.
0: 그래서 그런 부분에 관해서 1가구 1주택 분들 중에서 은퇴해서 이 이제 사실상 세금을 부담할 여력이 없는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재산세에 대해서 이제 감면 예. 혜택을 주는 이런 정책을 발표를 했고요. 그리고 재건축 재개발 경우에 민주당 선거에 들었으면 재건축 재개발이 굉장히 안 될 거다. 적대적이다. 이런 이제 개담 아닌 개담이 많은데 정원호 예. 후보가 최근에 양천동 목동에 양천구 목동의 재개발 이제 재건축 현장에 가서 이 재건축을 이제 확실히 그 앞당기겠다 시간을 단축시키겠다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 이런 이제 메시지를 발표를 했고요. 실제로 서울의 재건축 재개발을 착착 개발을 통해서 더 신속하고 더 기간을 빠르게 해서 예. 시민들의 주거 복지를 더 이제 앞당기겠다
1: 예.
0: 이런 뭐 여러 가지 정책을 발표를 했습니다.
1: 네, 아무튼 선거 전에 아주 치열하게 바쁜 공동 선대위원장으로서 상임위원장으로서 여기까지 나오셔서 시간 내주셔서 고맙고 아무튼 뭐 선전하시는 모습 저희가 지켜보면서 계속 저희도 보도를 하겠습니다. 오늘 민주당 전혜리님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네. 미국 플로리다에서 시청하신다는 아리아 1988님 고맙습니다. TBS 힘내세요. 오늘 처음 들어왔는데 자주 올게요 하셨고요. 2503님이 신청곡을 보내셨네요. 비도 오고 신나는 노래가 듣고 싶어요. It's Raining Man을 신청하셨네요. 예, 그러면 웨더걸스가 부르는 It's Raining Man 들으면서 오늘 인사드리고요. 저는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2: Hi, we're your weather girl. And have we got news for you. You better listen.

0: TBS 캠페인
1: 상쾌한 바람과 쾌적한 날씨가 이어지는 봄. 산을 찾는 등산객이 늘어나면서 등산 사고도 잇따라 많이 발생하는 때입니다. 즐거운 산행길, 사고에 대비하는 마음이 필요하겠죠?
2: 먼저 산을 오르기 전 그 지역의 날씨와 등반 소요 시간, 등산로 등의 정보를 미리 알아두시고요. 변화무쌍한 산속의 날씨를 고려해

0: 여벌의 옷을 챙기는 것이 좋습니다. 일부 등산객 중에는 산에서 술을 마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산에서 음주하는 행위는 절대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죠.
1: 자연을 만끽하며 오르는 산행. 끝까지 안전한 산행이 되기 위해선 산을 내려올 때까지 방심하면 안 되겠죠?

0: 노란불이네. 이럴 땐 빨리 가라는 신호.
1: 차량이 많은 교차로, 꼬리물귀의 유혹에 넘어가진 않았나요? 도로교통법 25조에 따르면 교차로 진입 시 다른 차의 통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을 때는 들어가서는 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파란불의 교차로로 진입했어도 차량이 많아 가지 못하고 다른 차의 통행을 방해했다면 위법이 될 수 있습니다.
2: 꼬리물귀는 나만을 생각하는 이기적인 행동입니다. 교통의 원활한 흐름을 위해 이기적인 마음은 접어두세요.
3: TBS 교통정보
4: 12시 58분 교통정보입니다. 빗길 사고 소식이 끊이질 않습니다. 경부고속도로에는 두 건의 사고가 있었는데요. 부산 쪽으로는 판교나들목 진출로에서 차량 여러 대가 부딪힌 사고가 났습니다. 이 때문에 진출 차량들 불편을 겪고 있고요. 반대편 서울 쪽으로 양재나들목을 조금 지난 지점에 있었던 사고 처리는 모두 끝났지만 여파 때문에 양재나들목 이전부터 반포까지 밀립니다. 중부고속도로 하남 쪽으로 일축 부근 1차로와 갓길에서도 사고 처리 중이라 이곳을 앞두고 1km 구간 정체고요. 제2중부고속도로 이천 쪽으로 경기 광주분기점 부근 1차로와 갓길에서는 버스 추돌 사고 처리 작업이 1시간 넘게 계속되고 있습니다. 영동고속도로 인천 쪽으로 둔내터널 부근 갓길에서도 버스 추돌 사고 처리 중인 만큼 잘 살펴서 지나시기 바랍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15.7도입니다. 교통상황이었습니다.

돈이 되는 라디오 머니 특별시. 합리적인 소비 생활을 위한 우리 집 가정경제 솔루션 돈이 되는 라디오 머니 특별시.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김혜주입니다. TV 리모컨, 안경, 휴대전화, 회사 출입증. 매일 쓰는 물건인데도 이상하게 자꾸 찾게 되죠. 그럴 때 물건을 더 빨리 찾는 방법이 있다고 해요. 바로 물건의 이름을 소리내어 말하는 겁니다. 실제로 미국의 한 대학 연구팀이 실험을 해봤더니 그냥 눈으로만 찾을 때보다 이름을 부르면서 찾을 때 그 속도가 훨씬 더 빨라졌다고 합니다. 부르는 순간 우리 뇌가 그 대상에 더 집중하게 되기 때문이라고 하네요. 너무 가까이 있어서 오히려 소홀해지고 소중함을 잊게 되는 사람들이 있죠. 오늘은 가족과 친구, 곁에 있는 사람들의 이름을 한 번쯤 다정하게 불러보면 어떨까요? 마음은 표현해야 비로소 전해지잖아요. 여러분의 귀한 물건도 소중한 마음도 놓치지 않길 바라며 돈이 되는 라디오 머니 특별시 지금 시작합니다.

0: 김현식, 내 사랑, 내 곁에 였습니다. 돈이 되는 라디오 머니투표신에 우리 집 재무 상황 점검에서부터 일상에서 벌어지는 소비 생활에 대한 고민을 나누고 알아두면 유용한 경제 꿀팁에 관한 정보를 드리는 라디오입니다. 오늘 방송 함께 해주실 전문가 바로 모셔볼게요. 돈 걱정 없는 특별구역 머니투표실 재무 전문가 수요일의 경제 버팀목 나의 머니 오렌지나무 최동기 본부장님, 구도현 팀장님 어서 오십시오.
1: 네, 반갑습니다. 최동기 본부장입니다.
2: 네, 반갑습니다. 구도현 팀장입니다.
0: 네, 반갑습니다. 우리 여는 말에서 매일 쓰는 물건인데 꼭한 번씩 찾게 되는 것들이 있다. 근데 소리를 내서 부르며 찾으면 더 빨리 찾을 수 있다라는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리모컨을 잃어버렸어요. 아무 말도 없어요. 이럴 때 리모컨! 리모컨! 이러면서 찾으면 더 빨리 찾아진다는 거예요.
1: 그럼 자칫 잘못하면 다른 분들에게 오해를 받을 것 같은데, 저는 매일 아침 이제 차를 찾아야 되는데,
0: 네.
1: 저희 아파트 주차장이 지하 1층부터 5층까지인데, 주차장 걸어 다니면서 내차 찾으면은, 다른 주민들이 좀 이상하게 보지 않을까.
0: 내
1: 네.
0: 차, 내 차. 뭐차 애칭 없으세요?
1: 뭐 애칭은 내 따로 없죠. 네.
0: 아, 그렇구나. 좀 그냥 우리 입모양으로만 조용히 부르면서 찾아보세요.
1: 네, 속으로
0: 네,
1: 네 외치면서
0: 내
1: 앞으로
0: 차,
1: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0: 예, 아유, 좋습니다. 뭐 있으세요, 팀장님은?
2: 아니요, 저는 이제 잘 물건을 잘 잃어버리진 않는 것 같은데
0: 오.
2: 그런 건 있는 것 같아요. 없는데 뭐 어딘가 있겠지 하면은 어딘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 마음속으로 큰일이다 이런 느낌이 있으면 정말 찾기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0: 팀장님은 잘안 잃어버리는 게 아니라 그냥 안 찾으시는 거네요.
2: 네, 그렇죠.
0: 그죠?
2: 물건에 미련이 잘 없기 때문에. 그리고
0: 아.
2: 이제 저희 어머니랑 어제 통화하다가 어머니가 저하고 통화를 하고 있었는데, 내 핸드폰이 어디 갔지라고 하시더라고요.
0: 어머니께서.
2: 네, 예. 그 물건을 잃어버리는 건, 뭐, 이, 좀 덜렁거림도 있지만,
0: 네.
2: 이 기억력의 문제도 아닐까,
0: 아,
2: 그렇게 생각을
0: 그렇죠.
2: 한번 해봅니다.
0: 맞아요. 아, 근데 저도 어머니랑 같을 때가 많아요. 내 핸드폰 어디 갔지? 뭐.
1: 네, 뭐, 저도, 뭐, 저는 비일비재한 일이라서,
0: 예.
1: 공항에서 핸드폰 충전하다가 핸드폰 챙겨야지 하고 가방을 두고 오고, 네, 뭐, 그런 경우 상당히
0: 와,
1: 많죠.
0: 되게 의외세요.
1: 아, 저요?
0: 예, 네, 안
1: 아,
0: 그러실
1: 네.
0: 것
1: 아니,
0: 같은데.
1: 그런 경우 많습니다. 그 택시 기사님이 제 핸드폰 찾아주신 적 많고요. 네.
0: 오, 저도요. 저도 해외에서도 제 핸드폰 찾아서 보내주신 분들도 계시고, 막 그랬어요. 그래서, 아, 저 세상 살만하다. 그리고 내 핸드폰 난 잃어버리지 않는다. 누군가 찾아주니까라고 생각하면서 살고 있는데, 이렇게 우리가 또 뭐, 비행기 얘기하고, 또 공항 얘기하고 하다 보니까 해외 시청자분이 인사를 건네와 주셨어요. 아리아1988번님, 안녕하세요. 와우, 이곳은 플로리다. 이곳은 플로리다. 새벽에 듣기 좋은 음악이네요. 감사합니다. 라고. 플로리다에서.
2: 플로리다 좋죠.
0: 새벽이라고 하시네요.
1: 네, 뭐 뭔가 이게 좀 공감은 잘 되진 않는데,
0: 그쵸.
1: 네.
0: 플로리다라니. 여긴 서울인데.
2: 네.
0: 그런 생각이 들죠. 세계는 하나다라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아, 예.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면서 건너가 보겠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또, 세계 곳곳에서 들어주시는 우리 청취자분들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오늘 방송은 유튜브 TBS 시민의 방송에서 보이는 라디오 진행하고 있고요. 여러분의 사연 기다립니다. 경제 상식이나 저축, 보험, 재무 설계 등 일상에서 일어나는 소비 생활에 대한 모든 고민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되는 샵 0951, 우물정 0951로 문자 보내주세요. 상담 원하시면 상담이라고 문자 주시면 전문가와의 무료 상담 받으실 수 있고요. 상담 신청 문자는 생방송 중에는 물론 이고 재방 시간에도 열려 있으니까요. 해외에 계시는 분들도 상담 가능한가요?
1: 네,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 플로리다 한번 가보게.
0: 아, 진짜요? 가능하다고 하십니다. 플로리다까지
1: 네네.
0: 가신답니다. 자, 문자번호 샵 0951로 계신 곳과 상담이라는 두 글자 보내주세요. 부산 사나이 두 분께서 준비하시는 수요일 코너 넘어가 볼게요. 알면 이득, 모르면 손해. 여러분의 지갑을 지켜드리는 생활 밀착 경제 이야기.
1: 최동기,
2: 구도현의
1: 마,
2: 이게 돈이다.
0: 이게 돈이다. 수요일에 전해드리는 진짜 돈 이야기. 반응이 아주 핫합니다. 뜨겁습니다. 오늘은 금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신다고요?
1: 네, 지금 이제 롤러 코스피 때문에 그 안전자산에 대한 관심이 많이 뜨거워지는데,
0: 네.
1: 뭐 안전자산 하면 제일 대표적인 금. 네, 금 투자를 할 때 이제 부가가치세 절감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0: 좋습니다. 금 너무 많이들 관심이 있을 것 같은데요. 금에 대해 항상 궁금한 게 금을 살 때, 팔 때 가격이 도대체 왜 다른 거예요?
1: 네, 뭐 이것들 이 상황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제 금값은 단순히 이제 금 자체로의 무게로만 이제 결정이 되지 않기 때문에 살 때 팔 때 이제 가격 차이가 발생을 하죠. 자, 우리가 금을 거래할 때 가격 차이가 발생하는 가장 큰 이유가 바로 이제 부가가치세 때문인데 금은 재화로 분류되기 때문에 구입 시 가격의 10%를 부가가치세로 이제 국가에 내야 되죠. 자, 개인이 금을 팔 때는 이미 지불한 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며 매입업체도 이제 세금을 제외한 이제 순수 금값을 기준으로 이제 가격을 책정하기 때문에 살 때 팔 때 가격이 다를 수밖에 없죠.
0: 그러면은 살 때도 제가 10% 내고 팔 때도 10%를 제가 내는 거예요?
1: 아니죠. 이미 부가세를 냈기 때문에 이제 그 팔 때는 내지 않아도 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자, 일반적인 이제 과자나

0: 옷은 한번 소비하면 이제 가치가 사라지지만 이제 금은 자산이기 때문에 내 자산을 만드는데 세금을 뭐살때 내야 돼라고 생각을 하시겠죠. 자, 1,000만 원어치 골드바를 살 때, 자, 우리는 100만 원의 부가세를 내고 총 1,100만 원을 이제 결제를 하게 되거든요.
1: 네.
0: 하지만 나중에 이금을 팔때 내가 냈던 100만 원의 부가세는 돌려받을 수가 없죠. 이미 국가에 납부한 세금이니까. 자, 그래서 이제 실물 금 투자를 할 때는 시세가 최소 10% 이상은 올라야지 손해를 보지 않는다라는 점을 꼭 기억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1: 그렇군요. 그 실물 금을 직접 보유하려다 보면 부가가치세 10%가 수익률의 가장 큰 걸림돌이 되겠어요. 그러면 금 투자를 할때 부가가치세를 좀 절감하고 투자 효율을 높일 수 있는 방법 없을까요?
2: 네, 당연히 있습니다. 이 KRX 금시장을 잘 이용하시면 되는데요. 이 개인적으로 가장 추천하는 방법인데, 이 국가에서 금거래 활성화를 위해 만든 이 시장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이 주식처럼 PC나 스마트폰 증권사 앱을 설치하면 언제 어디서든 누구나 쉽게 금거래 할 수가 있겠습니다.
1: 그렇군요. KRX의 최대 장점은 뭔가요?
0: 네, KRX 금시장의 가장 큰 장점은 이제 금을 숫자로만 거래하기 때문에 부가가치세 면제를 받을 수 있다라는 점이 가장 큰 장점이거든요. 자, 매수 시 부가세 10%가 붙지 않을 뿐만 아니라
1: 네.
0: 매매 차익에 대해 양도세나 뭐 배당소득세 전부 비과세고요. 자, 여기에 하나 더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에서 제외도 된다. 단 이제 산 금을 그냥 그대로 두면 이제 세금이 없고요. 수익 실현을 해도 세금이 없지만 이제 내가 산 금을 실물 골드바로 인출할 때에는 10%의 부가세와 인출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점은 주의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1: 아, 그럼 실물로 인출하지 않는 이상 붙는 세금은 거의 없다고 보면 되겠네요.
0: 그렇죠. 그냥 숫자로 내가 그냥 돈으로 바로 받아버리면 뭐
1: 네.
0: 부가세는 없고요. 이걸 이제 골드바로 만들어주세요라고 하면 이제 10%의 부가세를 내고 찾아가셔야 됩니다.
1: 이거 너무 좋네요. 제그 지인 중에 한 분은 집에 금을 두는 것 자체가 불안해서 금값이 막 오르고 있는데도 그냥 팔아버렸거든요. 그런 좀 불안감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금 투자할 때 세금을 절세할 수 있는 투자 방법, KRX 말고는 또 없을까요?
2: 네, 일단 그금 펀드 및금 ETF를 활용하실 수도 있거든요. 금 펀드나 금 ETF는 금 시세를 추종하는 금융 상품에 투자하는 방식인데,
1: 네.
2: 이 또한 실물을 주고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부가세 10%가 아예 발생하지 않거든요. 다만 이 매매 차익에 대해서 배당소득세 15.4%는 부과됩니다.
1: 잠시만요. 배당소득세가 15.4%가 너무 높은 거 아닌가요?
0: 네, 뭐 배당소득세는 딱 정해져 있는 세율이기 때문에
1: 그렇구나.
0: 15.4%를 납부하셔야 되는데,
1: 아, 네.
0: 자, 배당소득세에 대한 이제 해결책도 있으니까 세금 너무 높아서 좀 부담되는데라고 생각하지 않으셔도 될것 같거든요.
1: 네.
0: 자, 이때 뭐 ISA나 연금저축 또는 IRP 계좌 내에서 금 ETF를 매수하시게 되면 배당소득세를 이제 감면받거나 납부 시 점을 좀 뒤로 미룰 수 있어서 실질적인 절세 효과를 매우 크게 누릴 수 있습니다.
1: 아, 이것도 또 해결 방법이 이렇게 있었어요. 그 펀드나 ETF 같은 투자는 조금 두렵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다른 방법의 금테크는 없을까요?
2: 네, 다른 방법은 이 골드뱅킹 금 적금을 활용하시면 되는데, 이금 적금은 은행 계좌에 돈을 넣으면 시세에 맞춰 금 무게로 적립해 주는 방식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이 또한 계좌 내에서 숫자로만 거래할 때는 부가세가 없거든요. 그리고 하지만 이 배당소득세 15.4%는 발생하고, 이 펀드와 마찬가지로 실물로 금으로 인출할 때에는 10%의 부가가치세 내야 됩니다.
1: 금 적금은 또 배당소득세 15.4%가 붙어요. 그러면 금 적금도 ISA 계좌로 하면 안 돼요?
0: 네, 이제 일반 적금이나 예금을 이제 가입해서 이제 이자소득세를 좀 절세하고 싶다라고 하면 이제 ISA를 활용하실 수 있는데,
1: 네.
0: 아쉽게도 ISA는 이제 금 적금 상품은 가입이 불가하다라고 이해를 하셔야 되거든요.
1: 네.
0: 자, ISA는 하나의 계좌에서 뭐 예금이나 적금, 뭐 펀드, 주식 등을 운용하는 하나의 이제 자산 바구니 형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지만,
1: 네.
0: 은행의 금 적금은 금 현물 가격에 연동되는 별도의 통장 상품이기 때문에 ISA라는 바구니 안에 담을 수 있는 허용 상품군에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2: 네, 그 아나운서님 지인처럼 이
1: 네.
2: 금을 집에 보관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가격 상승에 따른 수익이 목적이라면 이 KRX 금시장이 부가세와 소득세 양면에서 가장 유리하거든요. 만약 이미 운영 중인 연금계좌나 ISA가 있다면 그 안에 금 관련 ETF를 매수하는 것이 관리와 절세 측면에서 효율적이라는 점 꼭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1: 네, 금은 오래전부터 대표적인 안전자산으로 불려왔지만 어떻게 투자를 하느냐에 따라서 수익률은 꽤 달라질 수 있다는 것 오늘 들으셔서 배우셨죠? 오늘 이야기해 주신 KRX 금시장이나 ISA 연금계좌 같은 절세 방법까지 잘 활용하시면 같은 금 투자라도 훨씬 효율적으로 자산을 관리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얘기가 금에 대한 모든 것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원고는 제가 고이고이 모셔가서 이거는 제가 한번 제가 씹어 먹어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다시 듣고 싶으시다면 재방송도 있다는 거 아마 지금 뭐였지? 막 이러시는 분들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알려드리고 여러분의 지갑을 지켜드리는 생활 밀착 경제 이야기 마 이게 돈이다. 다음 주에 또 기대할게요. 이제 머니특별시 재난구조센터 긴급출동 머니119로 넘어갈게요.

0: 원해특별시 재난구조센터 긴급출동 머니 119 위기의 가정경제 그리고 호흡과 맥박을 점검하고 심폐소생해드리는 시간입니다. 경제 재난 현장에서 SOS가 울리면 머니특별시 재무전문구조단이 출동합니다. 오늘의 출동지는 오 가깝네요. 서울 마포구입니다. 함께 나눌 이야기 주제는 무엇인가요?
1: 네, 오늘의 주제는 이제 30대의 자산관리, 투자와 절세 그리고 보험의 균형을 어떻게 잡아야 될까이거든요. 네. 자 주변에서 주식 올랐다, 뭐 코인 올랐다 하는 말에 흔들리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실 텐데 네. 오늘은 자산을 좀 안전하게 지키면서도 효율적으로 불려갈 수 있는 분산 투자 방법과 연금 저축, ISA 같은 절세 전략 그리고 놓치기 쉬운 보험 보완 포인트까지 함께 알려드리겠습니다.
0: 네, 매일매일 흔들리시는 분들 모두 모이세요. 청취자님 사연 먼저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직장인입니다. 선배들이 30대 때 돈을 바짝 모아야 노후가 편하다고들 하셔서 전반적인 재무 상담을 받아보고 싶어 큰맘 먹고 사연을 남깁니다. 일단 저는 보험이 두 개인데요. 종합보험 안에 상해, 암 진단비, 부인과 질병의 7대 질병까지 싹 다 몰아서 가입해뒀고 한 달에 15만원 정도 되고 있어요. 실손보험도 3만원씩 나가고 있어요. 보험은 준비가 잘 된 것 같은데 문제는 재테크입니다. 주식이나 펀드는 무섭고 은행 예적금은 이자가 짜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금만 1kg씩 사 모으고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친구들과 모처럼 주말에 만났는데요. 다들 재테크를 잘하고 있더라고요.
2: 너 설마 아직도 그냥 적금만 붙는 거 아니지? 직장인은 무조건 이 연금 저축부터 가입해야 해. 연말 정산 때 세액 공제 받는 거 이 얼마나 쏠쏠한데. 이 동순 씨 나이면 연금 저축 보험 같은 거 하나 들어두면 좀 든든하지.
0: 연금 저축 연말 정산 혜택이 있어? 오, 그거 좋다. 한번 알아봐야겠다.
1: 에이, 요즘 같은 시대에 무슨 고리타분하게 연금 저축이야. 묶여있는 돈이 아깝다, 아까워. 요즘 한국 주식시장 불붙은 거 다들 봤지? 쭉쭉 올라가는데. 자, 주식이나 코인에 딱 묻어두면 자산 불어나는 속도가 다른데 왜 대세를 안 따라가는 거지?
0: 제가 귀가 얇은 편은 아닌데 양쪽에서 이게 맞다 저게 맞다 하니까 도대체 어떤 장단에 춤을 춰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절세 효과가 있다는 연금저축보험을 차곡차곡 드는 게 제 나이에 맞는 정답일까요? 아니면 다들 돈 벌었다고 난리인 주식이나 코인 시장에 지금이라도 확 뛰어들어가야 할까요? 그것도 아니라면 제가 하던 대로 든든하게 금을 계속 모으는 게 나을까요? 전문가님, 저의 소중한 월급 어떻게 쪼개고 어떻게 굴려서 자산을 잘 모을 수 있을까요? 이 정도면 관심이 진짜 많으신 분인 것 같고 그래도 아주 계획적으로 잘 운용하고 계신 것 같은데 청취자님이 가입한 보장 내용, 보험료 다 알고 있고 금도 1kg씩 사 모으고 있다고 하셨어요. 이거 잘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1: 그 이제 잘하고 계신데 본인이 하고 있는 재테크 방법을 정확하게 인지하고 계시진 못하는 것 같기도 해요. 왜냐하면 금을 1kg씩 사 모으게 되면 네. 그거 하나에 한 2, 3억 하거든요. 맞잖아요.
0: 그래요?
1: 1g이 보통 뭐 한 2, 30만 원씩 하니까 한 돈에 뭐 한 네. 7, 80만 원, 8, 90만 원 하잖아요. 네. 근데 이제 1kg씩 사 모으고 있다라고 하면 이분은 뭐 어마어마한 자산가라고 생각을 해야 되겠죠.
0: 이거 한 돈 아니에요? 한 돈?
1: 아니요, 아니요. 근데 왜 이제 1kg씩 사 모으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셨는진 그 뒤에 제가 좀 자세히 알려드릴 거고요.
0: 예.
1: 뭐 어쨌든 머니특별시 방송을 하면서 이제 오랜만에 좀 칭찬을 드릴 수 있는 청취자님을 만나 뵌 것 같은데
0: 예.
1: 뭐 비용보다는 자산을 모으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신데 옆에 그래서 조금만 조언해드리면은 자산이 모이는 속도 정말 빨라질 것 같습니다.
0: 생각해보니까 1kg 그러네요. 궁금해지는 청취자분이신데요. 일단 한번 이야기를 차근차근 나눠보죠. 칭찬을 해주시긴 했어요. 오랜만에. 그렇죠? 더 많은 자산을 모으려면 어떤 조언이 필요할까요?
2: 네, 이 청취자님이 투자를 잘 하고 싶다면 이 분산 투자를 고민해 보셔야 될 것 같거든요. 분산 투자는 이 자산을 분산하고 지역을 분산하고 시간을 분산하는 것이 이게 핵심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0: 자산을 분산하고 지역을 분산하고 시간을 분산하라. 이게 무슨 얘기인가요?
1: 네, 뭐 자산을 분산하라는 얘기는 이제 뭐 주식이나 채권, 현금, 부동산, 외화 그 금 등을 이제 나눠서 보유하라는 얘기고요.
0: 네.
1: 지역을 분산하라는 얘기는 뭐 국내, 미국, 신흥국 등 다양한 이제 시장을 활용하면 좋다라는 얘기로 이해하시면 되고,
0: 아, 네.
1: 네, 시간을 분산하라는 말은 일정 시간 간격을 두고 같은 금액을 매수하는 적립식으로 투자를 하게 되면은 평균 매수 단가를 낮출 수 있어서 수익을 극대화시킬 수 있다라는 얘기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0: 아, 이제 이해가 됐습니다. 자산, 지역, 시간에 대한 분산 투자가 필요할 것 같다. 왜냐하면 이제 금 투자만 거의 하고 계시니까.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말라라는 말은 알고 있었지만 그럼 어떻게 담아야 할까요? 고민하셨던 분들이라면 오늘 내용 잘 들어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2: 네, 맞습니다. 이 경기가 불안정하면 안전자산의 가치는 오르고 이 주가는 떨어지게 되거든요. 반대로 경기가 좋으면 안전자산의 가치는 떨어지게 되고 주가는 오르게 되죠. 이렇게 방향성이 서로 다른 곳에 분산 투자를 잘 해놓으시면 투자 손실은 줄이고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것이죠.
0: 그러니까 이제 분산해서 투자를 하면 어느 하나가 떨어져도 어느 하나는 또 오를 수 있으니까 손해를 덜 볼 수 있다라는 말씀이시죠.
1: 네, 맞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청취자님이 1kg씩 금을 사 모으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0: 이제 알려주시는
1: 네,
0: 건가요?
1: 왜 이렇게 이해를 하실 수밖에 없냐면
0: 네.
1: 저희가 이제 처음 시작할 때 마 이게 돈이다 해서 KRX 금시장을 알려드렸죠.
0: 네.
1: 자, KRX 금시장에서 이제 금을 투자할 때 선택을 할 수 있어요. 나는 금 뭐 100g짜리에 투자할 거야. 금 1kg짜리에 투자할 거야를 선택할 수 있거든요.
0: 아.
1: 그럼 그걸 선택해서 내가 이제 거기에다가 매월 혹은 여유 자금이 있을 때마다 뭐 10만 원, 20만 원 뭐 몇십만 원씩 투자를 해서 이제 점점 그 자산을 늘려가는 거거든요.
0: 네.
1: 근데 이제 청취자님 입장에서는 KRX 금시장에서 1kg짜리 금 투자를 선택하고 여기에 뭐 몇 달 뭐 돈을 일정 금액 넣으면 어 나는 계속 1kg짜리 금을 사 모으고 있다로 이해하실 수 있 네, 그게 아니면 사실
0: 네.
1: 직장인이
0: 네.
1: 오, 1kg짜리 금을 매달 사 모으면 뭐 이건 네, 어마어마한 금의
0: 자산가죠?
1: 양을 네. 네, 보유하게 되겠죠. 자, 그래서 어쨌든 이런 금 투자를 할 때 앞서 얘기해 드렸던 것처럼 KRX 금시장을 이용해서 금 투자를 하시게 되면 뭐 매매 차익에 대한 비과세, 금융소득 종합과세에서 제외되고 저렴한 거래 비용이나 뭐 부가가치세 면제 등 절세효과 정말 크게 누릴 수 있거든요.
0: 네.
1: 자, 현재 금값은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과 중앙은행들의 금 매입 확대로 인해서 좀 높은 수준을 좀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매월 적립식으로 투자하는 게 아니라 일시금으로 투자하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은 지금의 시장 상황 잘 참고하셔서 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0: 알겠습니다. 좀 귀여운 면이 있으시군요. 근데 주변에서 절세 효과를 위해서 연금저축보험에 가입하는 것도 좋다라는 추천을 받았다고 하셨거든요. 근데 요즘 주식시장이 너무 좋으니까 차라리 주식 같은 투자를 하는 게 어떨까라는 고민도 하고 계신데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2: 뭐 고민할 필요 없죠. 연금 준비와 이 주식 투자를 동시에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면 될 것 같습니다.
0: 아, 둘 다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2: 네, 있습니다. 이 연금 저축 펀드를 활용하시면 되는데 연금 저축 펀드 내에서는 직접 이게 주식을 살 수는 없거든요. 하지만 다양한 ETF와 펀드를 조합할 수는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S&P 500, 나스닥 100 등 이 미국 대표 지수를 추종하는 ETF나 은퇴 시점에 맞춰 자산 비중을 알아서 조절해 주는 펀드인 TDF 그리고 배당금을 재투자해서 수량을 늘려가는 배당 성장 ETF 등에 이제 자유롭게 투자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1: 네, 일반 계좌 같은 경우는 이제 배당금이 발생하면 그 즉시 15.4%의 세금을 떼지만 연금 계좌에서는 세금을 떼지 않고 그대로 이제 재투자가 돼 가지고
0: 네.
1: 복리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거든요. 자, 연금 계좌 같은 경우는 이제 연간 600만 원까지 투자가 가능하고 소득에 따라서 최대 16.5%에서 13.2%의 세액공제 혜택을 추가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0: 그러니까 연금저축펀드를 활용하면 세제 혜택도 받으면서 투자도 가능하니까 고민을 덜 수 있을 것 같다. 하지만 연금저축펀드는 주식이 아니라 펀드에 투자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 청취자님은 주식 투자를 좀 하고 싶어 하시는 것 같아요. 다른 방법은 더 없을까요?
1: 네, 이럴 때는 이제 ISA 계좌를 좀 활용하시면 되는데 ISA는 아까 자산을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계좌라고 했는데 이게 뭐 노후 준비가 돼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겠죠.
0: 네.
1: 자, ISA 중에서도 이제 중개형 ISA를 활용하시게 되면 일단 국내에 상장된 주식, 뭐 ETF, 리츠, 채권, 펀드 펀드 등 다양한 투자 상품을 선택하실 수 있거든요. 그럼 여기에서 청취자님은 주식을 선택해서 이제 뭐 투자를 하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이제 배당금에 대한 15.4%의 세금도 절세를 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청취자님이 원하시는 주식 투자 ISA를 활용하시면 이제 뭐 세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으니 여기에 대한 답변은 될 것 같은데, 그러면 노후 준비는 어떻게 연계가 되느냐? 자, ISA 같은 경우는 의무 가입 기간이 3년인데, 자, 3년이 지난 후 그 계좌를 해제하고 그 자금을 연금 저축이나 IRP로 전환을 할 수 있게 되거든요. 자, 전환을 하면 추가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전환 금액의 10% 최대 300만 원까지 추가로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자, 3년마다 ISA를 해지해서 연금 계좌로 일부 자금을 넘기고 또다시 ISA를 개설해서 소위 ISA 풍차 돌리기 전략을 좀 잘 세우신다라고 하면 절세 혜택을 좀 반복적으로 누리면서 노후 준비 충분히 하실 수 있습니다.
0: 와, 이거 꼼꼼하게 하면 이거 엄청 불안하겠네요.
2: 그렇죠.
0: 오, 자, 좋습니다. 그럼 이제 보험 얘기를 해봐야 되는데, 청취자님은 실손보험, 종합보험에 가입을 했고, 종합보험 안에는 일반상해, 암진단, 부인과 질병, 7대 질병 다 속해 있다고 하셨습니다. 보험도 잘 가입하신 편인가요?
2: 네, 일단 실손보험을 먼저 살펴보면 실손보험만 단독으로 따로 가입하고 계신 것 같거든요. 네. 그렇다면 청취자님이 가입한 실손보험은 3세대 실손 또는 4세대 실손보험이 되겠네요. 1세대나 2세대 실손보험은 단독으로 가입이 불가능했기 때문에 종합보험 안에 실손보험이 포함되어 있는 형태로 가입을 했지만, 3세대 실손보험부터는 단독으로 가입이 가능해졌거든요. 3세대 실손보험은 1년마다 갱신이 되고 가입 후 15년이 지나면 재가입을 해야 된다라고 많이 말씀드렸는데요. 재가입이 되면 자기 부담금이 높아지게 되고 이로 인해 비중증 치료에 대한 공백이 생길 수 있으니까 이 미리 대비를 잘 해두셔야겠습니다.
1: 네, 청취자님이 가입한 보장 중에 이제 부인과 질병 수술비는 여성에게 이제 빈번하게 발생하는 자궁, 난소, 유방 등의 특정 질환을 집중적으로 보장을 하는 특약인데, 일반적인 질병 수술비보다 보장의 범위는 좀 좁지만 해당 질환에 대한 그 수술은 더 높은 금액을 지급하는 게 이제 특징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7대 질병 수술비는 보험회사에서 정한 심장질환이나 뇌혈관질환, 간질환, 고혈압, 당뇨병, 만성 하부 호흡기 질환, 위 십이지장 궤양 등으로 수술을 받았을 때 약정된 금액을 보상받을 수 있는, 네, 꽤 매력적인 수술비 보장입니다.
0: 그러면은 가지고 계신 보험을 조정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2: 일단 좋은 보장을 갖고는 있지만 보완은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청취자님이 가입한 실손보험이 만약 이 재가입 주기가 없는 1세대나 2세대 실손보험이라면 이 뭐 수술비 보장이 충분하겠지만 재가입 주기로 인해 실손보험의 자기 부담금이 늘어날 것을 감안해야겠죠. 그래서 1호종 수술비, 질병 수술비, 근골격계 수술비 등을 미리 보완해 두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1: 네, 청취자님은 이제 아직 뭐 30대이시고 건강관리를 지금은 잘하고 계시기 때문에, 네, 저렴한 비용으로 가성비 있는 보장은 얼마든지 좀 꾸릴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기존 뭐 납부하고 있던 15만 원의 보험료 안에서 청취자님에게 필요한 보장인 뭐 여성암이나 부인과 질환, 다빈도 수술, 근골격계 보장 등을 다 준비하실 수 있게 이제 도움을 드리면 될 것 같거든요. 네. 자, 청취자님은 이제 이를 미리 준비해 두지 않으면 실손보험 재가입으로 인한 보장 공백 때문에 주식이나 금투자를 통해서 벌어들인 수익이 병원비로 다 지출되어 버릴 수도 있다라는 점을 잘 인지하시고 저희가 만들어드린 플랜 잘 참고해서 조정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재테크를 잘하는 것도 정말 중요하지만 내 자산을 지킬 수 있는 안전장치도 잘 해두셔야 된다라는 점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0: 좋습니다. 30대 사회초년생의 재테크 고민에 대한 솔루션 나눠봤는데요. 남들이 어디에 투자해서 얼마를 벌었느냐 보다 내 상황에 맞는 속도로 꾸준히 자산을 쌓아가는 게 중요하겠죠. 보험으로 위험을 대비하고 연금과 ISA로 절세를 챙기고 금, 주식, 현금을 균형 있게 나누는 것. 결국에 재테크의 핵심은 한 방이 아니라 오래 버티는 구조를 만드는 거라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방송 지금 듣고 계시면서 나도 한번 요거 점검을 해봐야겠는데 상담 받아보고 싶다 혹은 우리 집도 총체적인 보험 점검이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은 문자 주시기 바랍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되는 문자번호 샵 0951번으로 상담 두 글자만 보내주시면 전문가 무료 상담 연결해드립니다. 여기서 노래 한 곡 듣고 소비자 민원실 갈 텐데요. 오늘 마 이게 돈이다 코너에서 방금 사연자까지 금 이야기 우리 많이 나눴잖아요. 그래서 선곡을 했대요. 납득이 가시는지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우리 지금 만나.
1: 아, 네. 납득하겠습니다.
0: 예, 우리 지금 우리 지금 만나 장기하와 얼굴들 노래 들려드리죠.

0: 어려운 경제 용어부터 저축, 보험, 연금 등 일상에서 만나는 돈에 대한 궁금증을 샅샅이 파헤쳐보는 곳, 머니특별시 소비자 민원실입니다. 머니특별시 소비자 민원실이 활짝 열렸습니다. 오늘의 민원 만나볼게요. 8372번님, 안녕하세요. 저는 얼마 전 건강검진을 받았더니 골밀도 수치가 낮아서 골다공증 위험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식당일을 하면서 손목을 많이 쓰는 직업이라서 손목 터널 증후군이라든지 무릎이나 관절과 관련된 특별한 보험이 있다면 미리 준비를 해두고 싶습니다. 제가 원하는 보험이 있는지 보장 범위는 얼마나 되는지 궁금합니다. 라고 사연을 주셨습니다. 식당일을 하시면서 손목을 많이 쓰는 직업이다라고 주셨고, 그래서 손목 터널 증후군과 관련된 보장, 또 서서 일을 하시다 보니까 무릎이나 관절과 관련된 보장을 궁금해하시는 것 같아요.
1: 네, 뭐 사실 손목 터널 증후군은 처음에 그냥 약간 좀 뻐근한 정도였다가 시간이 갈수록 손가락이나 손바닥 끝이 꼭 남의 살처럼 느껴지거나 아침 저녁으로 정말 극심한 통증이 생길 수 있는 질환이라고 좀 생각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어쨌든 좀 관리를 잘 하셔야 되는데, 직업 특성상 손목을 뭐 안 쓰실 수는 없으니까 이에 대한 보장을 좀 찾으시는 것 같습니다. 네.
2: 이 손목 터널 증후군은 증상이 나타났을 때 방치를 하게 되면 심각한 경우는 손의 약화 또는 손 기능 손실까지 겪을 수 있거든요. 이 반복적으로 손 동작을 하거나 손목을 너무 과하게 사용하게 되면 손목 손상 또는 골절, 류머티즘 관절염 같은 이 염증성 질환, 그리고 갑상선 기능 저하증의 원인이 될 수도 있으니까 주의 꼭 하셔야겠습니다.
0: 아, 이게 갑상선까지 또 이렇게 옮겨갈 수 있군요. 그러면 청취자님이 얘기하신 손목, 무릎 이런 관절에 관해서 특화된 보장이나 이와 관련된 보험이 있을까요?
1: 네, 그 손목 터널 증후군은 이제 그 미용 목적이 아닌 치료 목적이기 때문에 실손 보험에서 청구가 가능하죠. 자, 실손 보험 가입 시기에 따라서 이제 뭐 작게는 70%, 많게는 이제 100% 보상을 받으실 수는 있지만 5세대 실손 보험 가입자나 5세대 실손 보험으로 재가입이 예정된 분들은 주의하셔야 될 것 같은데, 자, 요건 퀴즈 하나 풀고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 그 제 건데요. 그 제가 하는 건데요. 진행에 욕심이 있으시다면 이쪽으로 오시겠어요? 제가 하겠습니다. 자, 이쯤에서 등장한 그 시간, 그것도 모르냐? 퀴즈 시간입니다.
1: 네, 그것도 모르냐 퀴즈 드리겠습니다. 손목 터널 증후군은 그대로 방치하면 증상이 심해질 수 있기 때문에 5세대 실손보험에서 중증 질환으로 분류돼서 비급여 치료를 하더라도 대부분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맞으면 O, 틀리면 X입니다.
0: 오.
1: 뭐 진짜 답변을 하시는데 거침이 없으신데.
0: 네. 아니군요.
1: 네. 예. 아쉽게도 이제 손목 터널 증후군은 비중증 질환으로 이제 분류가 되죠. 자, 5세대 실손 보험은 손목 터널 증후군과 같은 비중증 질환으로 수술을 하게 되면 비급여 치료 시 50%까지 보상을 받을 수 있고요. 자, 병원에 따라서 이제 입원 시 1회 최대 보상 금액이 300만 원에서 500만 원까지 보상을 받을 수 있거든요. 자, 이 금액을 초과하게 되면 나머지 비용은 모두 내 주머니를 털어서 내야 되겠죠.
0: 그렇군요. 아, 근데 우리 청취자님한테는 손목 터널 증후군 중증인데요, 지금.
1: 그렇죠. 이게 실제로 이제 저희 가족분 중에 한 분이 빗길이 미끄러져가지고요. 네. 다리뼈가 똑 부러졌어요. 그래서 붓기도 너무 심하고 아예 누워가지고 움직일 수도 없고 119를 타고 네. 병원에 갔거든요. 중증이잖아요. 네. 너무 아파서 진짜 그 잠도 못 자고 저걸 할 수 없는데 의사 선생님 왈?

0: 수술비, 특정 질병 수술비 정도만 있어도 충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무릎은 얘기가 좀 달라집니다.
1: 무릎은 좀 더 비싼가요?
2: 병원비가 많이 비싸죠. 이제 일단 무릎 연골 재생을 위한 세포 치료인 뭐 카티라이프나 카티스템은 모두 이제 건강보험이 적용이 되지 않는 비급여 항목이기 때문에 병원비가 상당히 높은 편이라고 좀 보셔야 되는데, 환자 본인의 늑연골을 채취 배양해서 이식하는 카티라이프 수술은 병원비가 뭐 병원에 따라 다를 수는 있겠지만 대략 1,500에서 2,000만 원 정도고요. 타인의 줄기세포를 사용해 이식하는 카티스템 수술은 병원비가 대략 한 800만 원에서 1,200만 원 내외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 어제 이 얘기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듣다 보니까 기억이 나네요. 전 하루살인가 봅니다. 아, 요거를 곧 또 고세 까먹었어요. 그럼 5세대 실손보험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나 앞으로 5세대 실손보험으로 재가입 앞두고 계신 분들이 최대 보상받을 수 있는 금액, 아까 500만 원이라고 말씀을 주셨잖아요. 근데 실제로 병원비 나오는 거는 최대 막 2천만 원 막 이런 얘기도 있으니까 부담이 엄청 커지겠어요.
0: 네, 이 무릎 수술 관련 비용은 5세대 실손보험을 가지고 계신 분만 걱정해야 할 분야는 아니거든요. 과거에는 이 의사의 소견만 있으면 비급여라 하더라도 실손보험에서 무난하게 보험금을 지급했지만 최근은 이제 보험사의 심사 기준이 매우 까다로워졌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 연골 손상 크기나 환자 연령, 관절염 기구 등 식약처에서 허가한 가이드라인 안에서 수술이 시행되어야 실손보험 처리가 가능하지, 이 기준을 조금이라도 벗어난다면 과잉 진료로 판단해 보험금 부지급 분쟁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1: 이제 아무래도 무릎 수술 같은 경우는 치료비, 수술비가 워낙 높다 보니까 이렇게 또 분쟁이 생기기도 하네요. 그럼 이걸 대비해서 청취자님께는 어떤 보장이 필요할까요?
0: 네, 일단 뭐 질병 수술비, 질병 1호종 수술비, 특정 질병 수술비를 다 더해도 무릎 수술과 관련된 치료비를 감당하기란 쉽지 않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에 맞는 수술비 보장을 준비하셔야 되는데, 청취자님은 비급여 관절 수술을 보장하는 수술비를 좀 보완해 두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이 보장을 가지고 계시면 뭐 아까 말씀해 주신 카티스템이나 카티라이프 수술 시 최대 2천만 원 이상의 보험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2: 네, 뭐 무릎 수술뿐만 아니라 근골격계 다빈도 수술까지 보장을 받을 수 있는 이 보장성 보험의 뭐 대략적인 보험료는 뭐 건강상태나 나이에 따라 달라질 수 있겠지만, 청취자님은 월 4만 원 정도면 뭐 충분히 보장을 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뭐 무릎, 어깨, 손목, 허리 등 관절과 관련된 질병은 퇴행성 질환이기 때문에 나이가 들면 누구에게나 손쉽게 찾아올 수 있는 질환들이죠. 자, 의학 기술이 발달하면서 치료 방법이 다양해지고 있지만 그 비용 대부분이 비급여이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보장은 이제 선택이 아닌 좀 필수가 된 그 상황이 되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1: 네, 뭐 과거에는 암이나 뇌, 심장 질환 위주로 보장을 준비했다면 요즘에는 평균 수명이 워낙 많이 늘어나니까 퇴행성 질환에 대한 보장도 잘 준비를 해야겠어요.
0: 네, 맞습니다. 이 척추 디스크나 협착증 치료를 위한 신경성형술은 평균 비용이 한 150만 원에서 250만 원 내외이고요. 이 풍선 확장술은 250만 원에서 400만 원 정도의 치료비가 발생하거든요. 이 무릎 인공관절 수술비 또한 병원비가 이 수백만 원 이상인데, 실손보험만 믿고 있을 수 없는 대표적인 질환들이기 때문에 여기에 맞는 보장 정말 잘 점검해 두셔야겠습니다.
2: 네, 여기에 이제 간병인 보험도 좀 반드시 동반이 되어야 되는데, 네. 근골격계 수술을 하게 되면 회복 기간 동안 간병인이 반드시 좀 필요하기 때문이죠. 자, 간병인 보험 가입을 할 땐 8시간 이상, 직접 치료, 그리고 가족 간병 제한 등의 페널티가 없는 보험사를 선택하셔야지 보험료만 보고 선택을 하셨다간 제대로 된 보장을 받지 못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거든요. 특히 직접 치료에 대한 문구를 주의하셔야 되는데, 청취자님도 직접 치료란 문구가 있는 간병인 보험을 가입하고 있다면 직접 치료라는 문구가 없는 간병인 보험으로 좀 조정을 도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1: 이유를 좀 자세히 알려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간병인 보험 가입 시 직접 치료 문구에 주의를 해야 한다.
0: 네, 이 간병인 보험에서 질병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입원해야 한다라는 약관의 문구는 이 보험사와 가입자 간에 가장 분쟁이 치열한 영역 중 하나거든요. 특히 이 대학병원 등에서 급성기 치료를 마치고 요양병원이나 재활병원으로 전원하여 간병인을 쓸 때 이 보험금이 부지급되거나 삭감되는 분쟁이 이 집중적으로 지금 발생하고 있습니다.
2: 네, 보통 뭐 대학병원에서 암 수술이나 항암, 방사선 치료

0: 치료를 받고 면역력 저하나 후유증 치료를 위해서 요양병원에 입원해서 간병인 했을 때 보험회사는 고주파 온열 치료나 면역암 치료 등은 암그 세포 제거를 위한 직접적인 치료가 아닌 요양이나 잔존 통증 완화 치료다라고 보고 지급을 거절하기도 하고요. 자, 뇌경색이나 뇌출혈 수술 후 마비 증상으로 인해 재활병원 또는 요양병원에서 장기 재활 치료를 받고 이제 간병인을 쓰게 되면 보험회사는 급성기 치료가 끝났다라는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기도 하거든요. 자, 그리고 고령의 환자가 고관절이나 무릎 수술을 받은 뒤 거동이 전혀 되질 않아서 요양병원에서 물리치료를 받으며 간병인을 고용했을 때 보험회사는 단순 요양 목적의 입원이라면 내 보험금을 부지급하겠다라는 사례도 꽤 많이 있거든요. 자, 그래서 내가 가입한 간병인 보험에 직접 치료라는 문구가 있다면 이런 분쟁에 휩싸일 수 있으니 각별히 주의를 하셔야 되겠죠.
1: 이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신 분들이 지금 몇 분이나 계실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보험 가입할 때 직접 치료에 대한 설명을 잘안 해주나요? 이런 분쟁 발생할 수 있다면 설명을 조금 더 자세히 해줘야 될것 같은데요.
2: 네, 맞습니다. 이 전문가 입장에서 가장 안타까운 것들이 보험을 자꾸 보험료로 판단하려는 분들이 많다는 거거든요. 저희 입장에서는 보험은 이 보장을 받기 위해 가입하는 금융 상품이기 때문에 보장이 먼저 제일 확실해야 하고요. 보험금 청구 시 분쟁이 없어야 된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상품 이름이 같고 보험료가 저렴하다면 무조건 좋다라고 생각하고 가입하는 경우 정말 많이 있습니다.
0: 네, 간병인 보험뿐만 아니라 뭐 암보험이나 뇌질환, 심장질환과 관련된 보험, 수술비 보험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뭐 보장도 확실한데 보험료까지 저렴하다라고 하면 뭐 가장 이상적이겠지만 그둘중 먼저 확인해 봐야 될건 개인적으로 이제 보장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보험료 몇백 원 아끼려다가 병원비 수백만 원 혹은 수천만 원을 더 내야 되는 일이 생길 수 있으니까 내가 가입한 보험, 우리 가족이 가입한 보험, 이름뿐 아니라 그 속도 다시 한번 잘 들여다보고 제대로 가입한 것이 맞는지 아니라면 지금이라도 다시 한번 좀잘 점검해 보시는 시간 가져보시길 바라겠습니다.
1: 네, 나이가 들수록 손목, 무릎, 허리 같은 근골격계 질환은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죠. 그런데 치료비는 생각보다 훨씬 크고 비급여 항목도 많아서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같은 보험이라도 어떤 특약이 들어있는지 보장 차이가 크게 벌어질 수 있다고 하죠. 내가 갖고 있는 보험이 정말 필요할 때 제대로 보장받을 수 있는 보험인지 꼼꼼하게 살펴보셔야겠습니다. 그런데 또 혼자 살펴보면 뭐가 먼저 모르겠다,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은 문자 보내주세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드는 문자번호 샵 0951, 우물정 0951로 상담이라고 두 글자 남겨주시면 전문가와의 무료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7409번님께서 그러면 간병인 보험 중에 직접적인 목적으로 입원해야 한다는 문구가 없는 상품도 있나요? 간병인 보험 추천할 때 어떤 보험을 주로 추천하시는지 궁금합니다라고 주셨어요.
0: 뭐 간병인 보험 가입을 할때 사실상 뭐 단서 조건이 없는 간병인 보험이 가장 좋죠. 뭐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간병인 사용 금액에 구애받지 않고 그리고 뭐 가족 간병을 하든 실제 간병인을 고용하든 상관없이 보험금을 지급하는 그리고 직접 치료라는 문구가 없는 네 간병인 보험을 선택하시면 되는데 네 보험회사나 상품에 따라서 이런 문구가 없는 상품들은 존재하고요. 근데 이제 주의하실 점은 이게 가입 제한서나 청약서에 딱 적혀 있는 게 아니라 보험 약관을 보면 이제 직접적이라는 문구, 직접 치료라는 문구가 이제 들어가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간병인 보험을 가입을 하신 분들이라면 해당 약관을 한번 살펴보든지 아니면 그 담당자에게 꼭 간병인과 관련된 해당 약관만 이제 좀 캡처해서 따로 좀 내용을 보내달라고 요청을 하셔서 지금 이 기회에 한번 다시 한번 잘 챙겨보셨으면 좋겠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일반 소비자 입장에서는 사실 그런 걸다 체크하는 게 진짜 진짜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 더 궁금하시거나 체크가 필요하다 하시면 문자번호 샵 0951로 상담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도 두 분께서 돈이 되는 정보 가득 나눠주셨는데 다른 건 몰라도 이거 하나만은 꼭 기억하라 하는 원포인트 찝어주신다면요?
0: 네. 그 요즘 코스피가 상승을 하면서 많은 분들이 투자에 관심을 좀 가지시고 여기에 더불어 이제 뭐 레버리지나 비투까지 많이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신데 자 투자는 장기적인 계획을 갖고 내 재무 목표에 맞게 이제 하시는 것이지 이 분위기에 입쓸려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뭐 다른 건 아니더라도 네, 비투, 레버리지 정말 주의해서 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1: 비투 레버리지 주의합시오.
2: 네. 그리고 이 연골 같은 경우에는 한번 손상이 되면 재생되는 게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그 건강기능식품을 먹으면 연골이 재생되는 것처럼 광고를 많이 하던데 건강기능식품보다는 수술비 보완을 해두시는 게 훨씬 더 낫다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1: 연골은 한번 다르면 재생되지 않는다. 내 돈도 한 번 다 잃으면 재생되지 네. 않는다. 여러분 재생되는 게 잘 없네요. 그러니까 주의해서 장기적인 예, 안목을 가지고 모든 걸 하시길 바라면서 오늘도 좋은 말씀 들려주신 최동기 본부장님, 구두현 팀장님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1: 머니특별시 오늘 준비한 얘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방송 놓치신 분들, 아, 나 아까 그 놓쳤는데 하시는 분들 내일 오전 9시에 재방송으로 들으실 수 있고요. 끝곡은 에픽하이와 유나가 불렀죠. 비 오는 날 들어야 됩니다. 우산 띄워드리고 저는 물러가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김혜지였습니다.

0: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1: 제가 들어드릴게요.
2: 여기 앉으세요.
0: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3: 다가오는 여름, 햇빛이 점점 강해지면서 오존의 발생량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4: 오존은 대기오염과 햇빛이 만나 만들어지는 인체에 유해한 물질인데요. 대기 중 오존 농도가 높으면 호흡기에 치명적이며 폐와 심장에도 영향을 미쳐 각종 질병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식물의 성장을 억제해 생태계에도 피해를 줄 수 있죠.
3: 자가용보다는 대중교통을, 에어컨 사용은 조금만. 생활 속 작은 실천들로 대기오염도 줄이고 점점 강해지는 오존의 발생량도 줄입시다.

0: 단시간에 많은 비를 뿌리는 집중호우는 큰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데요. 가정에선 하수구나 배수구 등 집 주변을 미리 점검해 주시고 침수 위험이 있을 땐 전기기구 콘센트는 빼주세요. 운전 중 집중호우를 만나면 속도를 줄이고 물에 잠긴 도로를 피해 저단 기어로 운행해 주세요. 천둥이나 번개가 칠 때는 가까운 건물 안이나 낮은 곳으로 대피해 주시고 감전 위험이 있는 전신주나 가로등 근처에는 가지 마세요. 많은 인명피해와 재산피해를 낳는 집중호우. 철저한 대비만이 피해를 줄이는 방법입니다.
1: TBS 교통정보. 전국적으로 비가 내리는 가운데 돌풍이 불기도 해서 운전 여건이 좋지 않은 날인데요. 그래서인지 사고 소식도 잇따릅니다.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일산에서 고양 쪽으로 정체인 것도 고양나들목 부근에 화물차 관련된 사고로 1, 2, 3차로 차로 3개가 막혀있기 때문이고요. 서울 양양고속도로 서울 방향 내촌 부근 1차로에서도 조금 전 사고 났고 광주 원주 고속도로 광주 방향 동여주 조금 지나 대신터널 2차로에서도 사고 났습니다. 한편 인천 북항터널에서는 12시 30분부터 재난대응 안전훈련을 하고 있는데요. 2차로와 3차로 두 개 차로가 통제다 보니 인천 북항터널 인근 정체가 극심합니다. 북청란 아들목이나 남청란 아들목 쪽으로 우회 운행하시기 바랍니다. TBS 교통정보였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허리케인 라디오 최강인디 최강인구입니다. 노벨 문학상 수상한 폴란드 시인 심보로스카는 세상에서 가장 이상한 세 가지 단어를 꼽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미래라고 말하는 순간 그 말은 이미 과거다. 내가 고요라고 말하는 순간 나는 이미 정적을 깼다. 내가 아무것도라고 말하는 순간 나는 이미 무언가를 창조하게 된다. 자, 오늘 하루도요, 어제와 똑같은 또 내일과 똑같을 수많은 날들 중에 하루일지도 모르겠으나 세상에요, 의미가 없는 것은 하나도 없죠. 아무것도 아닌 날이라고 생각되는 그 순간에, 아무것도 아닌 삶이라고 깨닫는 그 순간에 이미 아무것도 아닌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5월 20일 수요일 시동 거셨습니까? 좋은 음악과 알아야 할 뉴스 연중 무휴 하리케인 라디오 출격. 지르륵 지르륵 비가 오죠? 강진 김여선입니다. 비가 된 사람.

강진 김여선의 비가 된 사랑 듣고 왔습니다. 자, 전국적으로 좀 비가 지금 오고 있습니다. 마침 이 모내기 철이 됐는데 그동안 좀 가물었잖아요. 아주 단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쥐르륵 쥐르륵 빗방울 내 마음을 적신다. 자, 비가 내리고 있는데 어제 워낙 밤에 10시쯤에 뭐 협상이 나올 거다, 결과 나올 거다 그랬다가 이제 다시 오늘 오전 10시로 중노위가 이제 연장이 됐단 말이에요. 삼성전자 노사 협상이 말이죠. 그래서 10시쯤에 한번 또 텔레비 틀어봤죠. 뉴스 전문 채널 봤고 뭐 인터넷도 보는데 기사가 안 나오더라고요. 근데 11시 넘어가지고 오전 11시 넘어가지고 막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협상 타결 그렇게 나올 줄 알았더니 협상 결렬. 내일부터 노조가 삼성전자 노조 총파업에 들어간다. 이런 빨간 자막과 함께 기사가 떴더라고요. 제가 뭐 삼성전자 주식 있는 사람도 아니고 식구 중에 삼성전자 누가 다니는 사람도 없는데 참 안타깝습니다. 예, 지금 삼성전자가 뭐 밉든 곱든 간에 우리 GDP의 20%를 차지하는 기업이고요. 좀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오직 하나 그거 하나 보고 있는데 결국에는 이제 결렬이 됐습니다. 뭐 노사 양측은 내일 뭐 파업에 들어가기 전이라도 대화의 끈은 놓지 않겠다. 뭐 항상 뭐 이런 얘기는 하죠. 예. 이런 얘기는 하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정부의 긴급조정권 발동 뭐 운도 지금 떼어놓은 상태입니다만 그게 뭐 당장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거라고 하고요. 자, 하여튼 왜 이렇게 됐느냐. 예, 노사 양측의 이제 견해가 갈려요. 노조 입장은 회사 쪽에서 입장 결정을 안 해서 이렇게 된 거다. 회사 쪽에서는 노조가 너무 과도한 요구를 했기 때문에 우리가 수용할 수 없는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삼성전자 노사가 끝내 협상 타결에 실패한 핵심 배경을 보면은요, 이거로 돼 있더라고요. 보니까 메모리 사업부의 초과 이익을 이 적자, 비메모리 사업부에까지 어느 수준으로 분배를 할 건지, 요게 그 마지막 핵심 충돌이었던 것 같습니다. 노조에서는 사측의 의사 결정 지연 때문에 협상이 결렬됐다고 주장하고 있고요. 회사 쪽에서는 이거 사실상 받아들이기 어려운 수준의 공동보상 요구가 협상 결렬의 결정적 원인이 됐다.

그런 입장입니다. 조금 더 들어가 보면은요, 예, 노조는 이 반도체 부분을 영어로 이제 DS 그렇게 하더라고요. DS도 있고 DX도 있고요. 네. 하여튼 노조는 DS 지금 반도체 부문 영업 이익의 15%를 성과급의 재원으로 활용하고요. 이 가운데 70%는 DS 부문, 반도체 부문 전체에 공동 배분을 하고 나머지 30%만 사업부별 실적에 따라서 차등 지급하자는 안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회사에서는 그렇게 하게 되면 성과 있는 것에 보상이 있다는 회사의 성과주의 원칙을 정면으로 흔들 수 있다. 경영상에 이거 큰 문제가 된다. 그래서 노조의 요구를 받아줄 수 없다. 이렇게 됐습니다. 네. 청와대에서는 오늘 중앙노동위원회 중노위라고 줄여서 우리가 얘기하잖아요. 이제 세종청사에서 이제 했던 거. 중노위의 사후 조정이 결렬된 것에 대해서 매우 유감이다. 최종 시한 전까지라도 한국 경제에 미칠 우려를 고려해서 마지막까지 노사 합의를 위해 최선을 다해 주기를 바란다. 입장을 냈어요. 다만 정부가 파업에 들어갔을 때 국가적 피해를 막기 위한 긴급조정권 발동을 검토 중인 가운데 노사의 추가 조정도 지원할 방침이어서 글쎄 오늘 밤 안에 또 극적 타결의 여지는 또 남아있다. 이런 또 전망이 나오고는 있는데 이 도대체 어떻게 될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예. 모든 국민은 예. 제발 좀 파업에 들어가지 않았으면 하는 그런 마음들인데 자 여기까지 하고요.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6월 민주항쟁에 대한 비하 표현을 담은 무신사의 옛날 광고 문구를 지적을 하면서 돈이 마귀라지만 사람의 탈을 쓰고 이럴 수가 있냐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요새 그 스타벅스 코리아의 탱크데이, 5.18 탱크데이 이벤트 질타한 것에 이어서 민주화운동을 조롱하는 듯한 문구를 마케팅에 활용하는 것에 대해서 엄중한 문제의식을 드러낸 것으로 이제 풀이가 되는데요. 문제가 된게 뭐냐 무신사가 2019년에요. 공식 인스타그램 계정에 게시된 속건성 양말 광고인데 이렇게 했었대요. 책상을 탁 쳤더니 억하고 말라서 이런 문구를 사용했다네요. 참나. 1987년에 박종철 열사 책상을 탁 치니 억하고 죽었다. 예? 이런 거를 마케팅에 이렇게 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예. 참. 이재명 대통령은 하여튼 X에다가 이 게시물을 이제 공유를 같이 했어요. 2019년 그거를. 박종철 열사의 고문치사 사건. 그로 인해 시작된 6월 민주항쟁을 모욕하고 조롱하는 광고다. 이렇게 강력하게 지적을 했습니다. 요즘 뭐 AI 그런 세상 아닙니까? 미국에서요. 빅테크 기업이 다 이제 미국에 있는 나라인데 미국의 한 대학의 유명 대학인데 졸업식에서 에릭 슈미트 전 구글 CEO가 졸업 축하 연설을 했어요. 그중에 이런 이 뉴스에 나온 이야기인데 에릭 슈미트 전 구글 CEO가 이런 멘트를 합니다. 물론 영어로 한 건데 우리말로 하면 이렇게 얘기를 하고 AI는 다른 모든 곳에도 영향을 미칠 겁니다. 어떤 길을 선택하든 앞으로 업무 방식의 일부가 될 겁니다. AI를 칭송하는 요 대목이 딱그 졸업식장에 마이크를 통해서 스피커에서 울려 퍼지니까 앉아있던 졸업생들이 여기저기에서 막 야유를 쏟아붓더라고요. 예. 그랬더니 예, 좌중이 술렁술렁하니까 그 슈미트 CEO가 또 뭐라 그러냐면 여러분들이 AI에 대해 어떻게 느끼는지 나도 아는데 예? 두려움이 있다는 걸 나도 안다. 예. 그렇지만 예상치 못했던 졸업생들 반응에 공감을 나타내며 달래보지만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겠죠. AI가 불러온 일자리 감소에 직격탄 맞은 졸업생들의 불만이 폭발한 겁니다. AI가 만든 새로운 기회 이면에 일자리는 사라지고 불안한 미래에 대한 공포 빠르게 확산하고 있습니다. 예. 요즘 뉴스 이렇게 보다 보면요. 하루에 한 건씩 그 로봇이 등장하는 화면을 자주 접하게 됩니다. 우리나라도요,

어디선가 그 차받치던가 어디선가 이제 로봇이 참입 따는 뭐 그런 장면도 나오고 서서히 이제 피지컬 AI라고 그러죠. 예. 지금 뭐 제미나이 뭐 이런 걸 이제 떠나서 앞으로의 또 다른 AI는 피지컬 AI, 휴머노이드 로봇 시대가 온다고 하는데, 현대차에서는 3만 5천 개 로봇을 만들어가지고 미국 조지아주 현대차 공장에다 놓겠다 이런 기사도 계속 나오고 있고요. 참, 저는 사실 AI 제미나 이런 거 해보지도 못했는데, 이렇게 못하고 있으면 꼰대 소리 듣는다고 그러는데, 참, 모르겠어요, 저도. 자, 여기까지 말씀드리고요. 뭐 제가 많이 알겠습니까? 예. 잠시 후에 노래 한곡 듣고 나눔 선물 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비가 오는 가운데 오늘 나눔 선물 샵 연구일 문자 준비해 주시고요. 오늘 깜찍한 돈가스 PD가 어떤 깜찍한 퀴즈를 준비했을지 기대를 하면서 노래를 듣고 오겠습니다. 강민주의 노래 듣게 됩니다. 해령포.

돈가스 퀴즈 정답 먼저 적으시고 나눔 선물 적으시고 누구와 함께 나눔 선물을 같이 할 것인지 세 가지를 짝짝짝 적어서 샵 연구의 문자로 저희한테 보내주십니다. 그러면 합격자 당첨자 명단을 저희가 쫙 발표해 드릴 거예요. 먼저 돈가스 퀴즈부터. 자, 오늘은 프롬프터에다가 지금 돈가스 PD가 아주 재밌고 유익하고 깜찍한 난센스 퀴즈를 올려놨네요. 오늘의 퀴즈 이거랍니다. 오늘 전국적으로 비가 내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레인, 비에 대한 난센스 퀴즈를 올렸습니다. 그러면서 오늘의 퀴즈는 이겁니다. 미국에 내리는 비 이름이 뭐냐? 미국에 내리는 비 이름? 네. 보기가 없으면 도대체 답을 맞출 수가 없습니다. 네. 두 개의 보기가 있는데요. 첫 번에, 1번에 알파벳 대문자로 USB. 네. USB. 2번의 보기는 사이비. 네. 똑같이 B로 끝나는데 세 글자인데 1번은 USB, 2번 사이비. 미국에 내리는 비 이름이 뭐냐? 예. 모르시겠으면 그냥 1번 쓰세요. 네. 자, 이렇게 하시고 26개 나눔 선물을 제가 쫙 읽어드릴 테니까 마음에 드시는 걸 적어주십시오. 하나만. 자, 시작합니다. 분당 정자동 곱창 맛집 분당 양곱창의 2인분, 인천 착한 농배 목이버섯 1kg, 파주시 한가 쌀가밀의 오란다 세트, 브라보 골프의 스크린 골프 4명 이용권, 경기도 광주 송정동과 서울 행당동 먹어바디고기 2인분, 서울 가락시장 바다나라의 봄 도다리 새꽃이 모듬의 2인분, 냉장고 속의 장독대 당아리의 김치 사각 항아리, 분당 야탑동 마켓 사라다의 샐러드, 인터넷 강의 재미로에서 중학생 수강권, 하남시의 공간의 한우국밥 전문점의 한우국밥 6인분, 포천시 예술정원의 3명 입장권, 화성 비봉면 은사골 본점의 매기 매운탕이나 소뚜껑 닭볶음탕 2인분, 반만년 우리 홍삼 경기무역공사의 홍삼진액, 약사들이 만든 건강기능식품 GM팜의 더 스트롱 포맨, 구리시 수택동의 양꼬치 양다리 걸치는 날의 양고기 모듬 세트 3인분, 충남 당진 기지시 통통치킨의 파닭 한 마리, 오리오리 전문점 봉오리 기지시점의 오리 볶음탕, 인천 서구의 백암 장수순대 2인분, 용인 동백 코다리 명가의 점심 특선 2인분, 사주 28일의 변화 뉴질랜드 28데이지의 건강보조식품, 남양주시 한음마을 한음골의 고기 모듬 세트, 이브스 볼륨의 인체 제대열 줄기세포로 만든 올인원 에센스, 다미래 주식회사의 마시는 커큐민 골드, 독일산 찻잎과 건조과일로 만든 프리미엄 블렌딩 티, 고기 맛집 고깃집 왕건의 수제 소고기 왕만두, 인천 검단 신도시의 싱싱초밥의 싱싱정식 2인 식사권입니다. 네. 저기 자외선 차단제는 빠졌습니까? 오킴스 피부과 있는 거예요? 빼먹었어요? 자, 마지막으로 일산 마디역 오킴스 피부과의 자외선 피부 차단제 하나. 예. 여기까지입니다. 네. 돈가스 PD가 저 옛날 거를 인쇄한 거를 뽑아 가져와 가지고 집중하자, 돈가스. 예. 잘 좀 해. 아, 참. 자, 죄송합니다. 자. 그리고 누구와 함께 나눔 선물을 같이 하실 것인지 이렇게 세 가지를 적어 주셔서 샵 0951 문자로 보내 주시 바랍니다. 퀴즈만 다시 난센스 퀴즈인데 미국에 내리는 비가 있는데 요 비 이름이 뭐냐? 1번 USB, 2번 사이비. 모르시면 1번 그냥 적으시면 됩니다. 3026번님께서 문자와 함께 신청곡을 올려주셨네요. 소개해드립니다. 단비가 추적추적 내리는 이 시간 저는 서울역에서 수원을 기차 여행하고 있습니다. 아, 서울역에서 수원까지. 무궁화호 타고 가시나?
단거리도 제게는 아주 귀한 기차 여행입니다. 아주 아주 오랜만에 혼자서 갑니다. 창밖에 초록초록이도 좋고요. 창문 때리는 빗방울도 예술입니다. 햇빛촌의 유리창엔 비를 들어보고 싶습니다. 저기 낭만적인 문자를 보내셨는데 이분 전화 한번 저 돈가스 PD 한번 연결해 보고요. 아마 서울에서 수원 기차 여행 무궁화 기차일 가능성이 저는 있는데 저도 옛날에 참 많이 타고 다녔습니다. 서울역에서 수원까지 무궁화 열차 예매해서 딱 타면요. 몇 분 걸리는지 아세요, 여러분들? 서울역 출발해서 수원역까지 딱 35분. 아마 대한민국에서 이런 교통수단 없을 것 같아요. 이렇게 빨리 가는 거. 서울에서 수원까지 35분에 여러분 갈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대단합니다. 3026번님의 신청곡 햇빛촌의 유리창엔 비 듣고 오겠습니다. 문자 보내주세요. 샵 연구일입니다.

네, 노래 잔잔한 노래 잘 듣고 왔습니다. 신청해 주신 청취자님께 감사의 말씀 드리고요. 자, 지금부터 합격자 명단을 쫙 발표할게요. 먼저 퀴즈 정답이죠. 미국에 내리는 비가 난센스 퀴즈인데 그게 뭐냐. 1번 USB죠. USB. 예, 우리가 꽂는 저장장치. 그걸 가지고 언어 유의죠. USB입니다. 자, 첫 번째 합격자는 8656번님. 정답 1번입니다. 외손녀가 지난달에 결혼했습니다. 유럽여행 마치고 온다는데 손녀가 만두를 엄청 좋아하거든요. 왕만두 좀 부탁할게요. 저는 80살 할머니예요. 네, 아이고 외손녀 얼마나 귀여우십니까. 네, 신혼여행을 이제 유럽으로 갔다가 이제 조금 있으면 돌아온답니다. 예, 8656번님 왕만두 부탁을 하셨습니다. 아이고 그렇게 손녀를 좋아하시네. 8656번님께 고기 맛집 고깃집 왕건의 수제 소고기 왕만두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0살 할머니이신데 예, 문자를 말이에요. 아, 오타 하나도 없이 띄어쓰기까지 잘해가지고 아주 예쁘게 문자를 보내셨네요. 예, 고맙습니다. 이번에는 8333번님 합격. 정답 1번 USB고요. 오늘도 도전해봅니다. 아는 사람이요. 허리케인 라디오 재미있다고 그래서 이거 듣기 시작을 했는데 당첨하기는 어렵네요. 만약에 오늘 제가 당첨이 된다면 에센스 화장 받고 싶어요. 왜냐? 집사람한테 주고 싶어요. TBS의 정상화 기원하고요. 돈가스 PD의 센스도 응원합니다. 예. 제가 돈가스 PD한테 잘 좀 해라, 잘 좀 해라. 그렇게 까칠하게 얘기하는데도 청취자 여러분들은 오로지 돈가스 PD, 아, 잘한다. 예. 고맙습니다. 8333번님께 다미래 이부스 볼륨의 인체 제대열 줄기세포로 만든 올 인원 에센스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내분한테 건네주면서 허리케인 라디오 자랑도 많이 해주시고요. 3419번님 정답 1번 USB고요. 프리미엄 블렌딩 티를 받고 싶어요. 왜냐하면 오늘 점심 먹으러 가는 길에 지갑 하나를 주었거든요. 점심을 함께 먹던 아내한테 퇴근길에 지구대에 맡기겠다. 그러니까 분실한 사람이 얼마나 애타겠냐. 바로 다녀와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파출소에 맡기고 왔습니다. 지갑을. 남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아는 착한 아내와 함께 블렌딩 티를 마시고 싶습니다. 아이고 착한 분들이네 정말. 예. 점심 먹으러 부부가 같이 가다가 지갑 하나를 줬는데 예, 3419 남편분은 야 이따 끝나고 내가 저 파출소 갖다 줄게 그러더니 아내분이 얼마나 애타겠냐 잃어버리는 분이 지금 빨리 돼 갖다 줘라 그래서 갖다 주고 왔답니다. 아유 정말 아름다운 부부십니다. 3419번 부부님한테 독일산 최상급 찻잎과 건조과일을 엄선해서 만든 프리미엄 블렌딩 티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좋은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7470번님 정답은 1번 USB고요. 네. 신청곡이 있습니다. 에일리의 보여줄게를 듣고 싶습니다. 7470번님한테는 목이버섯을 보내드립니다. 인천 착한 농부의 목이버섯 1kg 세트를 보내드리도록 하고요. 자, 7470님 덕분에 제가 좋아하는 가수 에일리의 아주 멋진 노래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여줄게 에일리가 부릅니다.

데일리의 폭발적인 가창력 보여줄게요. 아, 잘 들었어요. 제가 김광석 씨 노래 너무 아픈 사랑은 사랑이 아니었음을 요새 피아노 연습하고 이제 반주를 해가면서 노래를 저도 불러보고 있는데 아 정말 어려운 노래입니다. 근데 그 커버링 곡 중에 에일리 씨가 이 너무 아픈 사랑은 사랑이 아니었음을 하는데 야 진짜 여러분들 한번 유튜브로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에일리의 너무 아픈 사랑은 사랑이 아니었으면 정말 디바입니다. 디바. 예. 자 계속해서 당첨자 쭉 발표합니다. 자, 이번에는 1096님 저희 허리케인 라디오의 찐 문자 수색대시죠. 양주에서 하루에 10km씩 걸으신 1096번님 장흥에서 이제 올라오셨나 봐요. 사진과 함께 문자를 보냈어요. 안녕 1095번이 여기는 양주댁이에요. 비가 많이 내리고 있어요. 정답은 1번이고요. 집 뒤에 텃밭에 오이, 고추, 상추, 방울토마토, 딸기, 가지, 부추, 파, 아이고 야채 심었는데 내일이는 단비 맞으며 잘 자랄 것 같습니다. 딸기는 맛있게 익어가고 있고요. 기분 좋은 2시간 함께하고 있습니다. 올 인원 에센스 보내주면 감사히 잘 쓰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이브스 볼륨의 인체 제대열 줄기세포로 만든 올 인원 에센스를 보내드릴 건데 이거 아까 다른 청취자 괜찮아요? 에, 괜찮답니다. 예.

0: 추색대 청취자한테 보내드리고, 지금 이 단비를 맞으면서 집뒤 텃밭에 심어놓은 야채 같은 사진을 아주 유기농 텃밭인 것 같아요. 딸기가 벌써 노지 딸기인데, 조그만 놈들이 한 3개가 이렇게 맺혀있는, 알맹이가 맺혀있는, 열매가 맺혀있는 사진을 보내주셨네. 상추도 있고, 저 뒤에 고추대도 심어놓고, 정말 그 영양 총집합이네. 어, 여기 상추도 있네요, 왼쪽에. 예. 아, 좋으시겠어요? 예. 뭐, 점심 때 고추장에다 저 상추 몇개 뜯어가지고 그냥 탁 고추장에 이렇게 찍어 먹으면 뭐, 다른 반찬이 필요 없겠죠. 이번에는 3228번님입니다. 정답 1번 USB고요. 저는 사각항아리 받고 싶어요. 왜냐면요, 집사람이 사고 싶다는데 검색을 해보니까 많기도 하고, TBS를 위해 찬조를 꾸준히 하시는 당아리 사장님한테 조금이나 보탬이 될까 해서요. 최일구 앵커님, 존경스럽습니다. TBS 여러분, 화이팅 하세요. 예. 감사합니다. 3228번님한테 냉장고 속의 장독대 당아리에 김치용 사각 항아리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쓰세요. 지금 오늘 퀴즈가 미국에 내리는 비가 뭐냐? 예. 난센스 퀴즈는 이제 USB 그랬잖아요. 이 비와 가수 비와 관련된 난센스 퀴즈가 하나 있어요. 이거는 뭐 오늘 나눔 선물하고 상관이 없는 건데, 자, 가수 비가 복잡한 그 엘리베이터 안에서 자기 혼자만 딱 빠져나오는 상황. 요거를 네 글자로 줄이면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 복잡한 엘리베이터 안에서 비만 빠져나왔어요. 요거 네 글자로. 제가 조금 이따 알려드릴게요. 그리고요. 아까 그 아내분이 지갑 주워서 빨리 저 파출소에 맡기고 와라. 네, 이렇게 남편분한테 얘기했다는 아름다운 분 있잖아요. 이분을 돈가스 PD가 전화 연결했대네요.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아이고, 남편분. 제가 문자 소개해드렸는데 정말 아름답습니다.
1: 아, 네, 감사합니다.
0: 네. 어느 동네 사세요?
1: 아, 사는 곳은 김포 장기동 쪽에 살고 있고요.
0: 예.
1: 예, 일하는 곳이 인천 서구인데, 이 서구 근처에 식당에 갔다가, 예, 지갑을 주웠습니다.
0: 그러면 부인하고 같이 직장 생활을 같이 하는 거예요?
1: 네, 주로,
0: 직장이 어떤 회사인데요?
1: 아, 철판을 가공해서
0: 예.
1: 현장에 납품하는 일을 하고 있고요. 아내는 이제 사무 일을 주로 하고, 저는 이제 현장에서 노동을 하고 있습니다.
0: 아, 그러시구나. 장기동에.
1: 네.
0: 그렇구나. 그래서 그 지갑을 어디 식당에서 그 경위를 좀 얘기해 보세요. 어떻게 발견하셨어요?
1: 그 식당으로 들어가는 길이었는데, 횡단보도에 지갑이 떨어져 있었거든요.
0: 아,
1: 그래서,
0: 그러니까 내가 지금 부부가 저 횡단보도 먼 건너편에 있는 식당을 목표로 횡단보도를 건너가고 있는데
1: 네네.
0: 횡단보도 중간쯤에 그 지갑이 떨어져 있더라.
1: 예, 떨어져 있었어요.
0: 그래서
1: 그래서 얼른 주웠죠.
0: 네.
1: 그래서, 일단은 제가 가지고, 연락처를 혹시 거기 찾을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열어가지고 이제 찾아보니까 연락처는 없었고요.
0: 네.
1: 현금이 한 3, 4만 원 있었고,
0: 3, 4만 원.
1: 예, 주민등록증이랑 뭐, 이제 도서회원증, 카드 몇 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0: 네. 신용카드도 있었고.
1: 연락처는 없어가지고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나, 예, 그렇게 고민하다가 그냥 경찰서에 맡긴 게 제일 안전하겠다 싶어서, 이제 가까운 지구대를 찾아봤는데 한 10분 정도 거리에 차로 가야 되는 거리더라고요.
0: 네.
1: 그래서 이제 다시 또 이제 회사 들어가서 일을 해야 되니까 나중에 퇴근할 때 그냥 하자라고
0: 예.
1: 생각을 하고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아내가 그렇게 얘기를 한 거죠.
0: 뭐라고 그랬어요?
1: 그 분실한 사람이 되게 애타게 찾고 있을 텐데
0: 그렇죠.
1: 예, 빨리 그 받을 수 있게 하는 게 좋지 않겠냐고. 그래서
0: 예.
1: 네, 바로 지구대에 갔습니다.
0: 아, 그러셨구나. 그러면 그 직장은 저 거기 인천 서구라고 그러셨고.
1: 네.
0: 야, 그래서 식사하고 바로 그 지구대를 찾아가지고 가서 맡기고 왔습니까?
1: 예, 밥 먹고
0: 예.
1: 바로 차로 한 10분 정도 떨어

0: 5만 원 빠졌다고 얘기하는 거 아니야? 막 이런 의심도 들었는데.
1: 아니, 보따리.
0: 상상을 하면서.
1: 아, 그러니까 사람 이렇게 저 개울에서 건져놨더니 보따리까지 내놔라 이럴까봐.
0: 네네. 네.
1: 아, 그럴 일이야 있겠습니까? 그래서 지구대에 갔더니 그 경찰이 뭐라 그래요?
0: 아, 이게 별 얘기 안 하고요.
1: 네.
0: 그냥 그 접수증에 그 기록을 해달라고 해서 이름하고 전화번호 그리고 분실한 시간하고 장소 여기 이것만 적으면 됩니다라고 해서요.
1: 네.
0: 예, 그거 적고 바로 나왔습니다.
1: 아. 그러면
0: 궁금하네요. 여기 언제 잘 찾으신 네. 찾아서 받았다고 예, 소식을 좀 들을 수 있으면 좋을 텐데.
1: 네. 그 만약 주인이 와서 찾아갔다 그러면은 그 경찰이 연락을 해 주겠죠. 어? 우리 선생님한테.
0: 아, 그럴까요?
1: 아, 당연히 그러겠죠. 예.
0: 네.
1: 습득자의 저 휴대폰 연락처를 적어놨으니까.
0: 네네.
1: 혹시 그 듣고 계실지도 모르니까 그 지구대가 이름이 뭐예요? 어디다 맡기셨어요?
0: 검단 지구대.
1: 검단 지구대?
0: 예, 검단.
1: 인천의 검단 지구대?
0: 네네.
1: 예. 몇 시, 한 12, 한 1시쯤 맡기셨어, 그러면?
0: 어, 그걸 주운 게 1시쯤이었고, 식사하고 간 게 한 40분이었거든요.
1: 네.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뭐, 좋은 일 하셨고요. 예, 혹시 저, 만약에, 예, 듣고 계신다면은, 저, 분실하신 분이 듣고 계신다면은, 인천의 검단
0: 지구대.
1: 검단 지구대, 이쪽으로 한번 연락을 해 주시길 바라고요. 예, 하여튼 저, 이렇게 선행을 하셨습니다. 미담이네요. 이제 지금 저 서구 인천 서구라고 그러셨죠 직장이?
0: 네네.
1: 거기 저 서부 경찰서 근처예요?
0: 어 여기는 완정동 쪽 가깝 아 저기 오류동 쪽이고요.
1: 오류동 아니 네네. 저기 나눔 선물 중에 두 분이 또 네네. 아내분하고 같이 점심 드신다 그러니까 인천 서구의 서부 경찰서 근처에. 배감 장수순대 사장님이 2인 식사권을 주시거든.
0: 네네.
1: 여기 보내드릴 테니까.
0: 네? 아, 아유.
1: 여기 네. 한번 다녀오세요. 이렇게 착한 일 아, 하셨는데.
0: 아, 감사합니다.
1: 아, 예, 예, 예. 인천 서구 아, 서부경찰서 인근에 배감 네. 장수순대. 여기 사장님이 엄청 친절하고요. 여기 다녀오신 네. 분 나눔 후기가 이렇게 맛있대요, 여기. 순대국이. 가서 아내분하고. 아, 순댓국 점심 때 가셔가지고 좋은 식사 한번 하시기 바랍니다.
0: 어우, 정말 감사합니다.
1: 그래요. 아주 좋은 일 하셨어요. 예.
0: 네.
1: 비 와요, 거기? 서구에?
0: 네, 비 오고 있어요.
1: 그래요. 자, 오늘 감사합니다. 네. 다른 청취자들도 듣고 계시다가, 아우, 좋은 일 했네 하셨을 거예요.
0: 아유, 너무 감사합니다.
1: 그 6547 청취자께서 방송 듣다 이런 문자를 보냈네. 거기 저 좋은 일 하신 청취자 얘기 듣다 보니까 목소리하고 말투가 그 더불어민주당의 박주민 의원하고 비슷합니다.
0: 아, 그런가요?
1: 그러고 보니까 비슷하기도 하다.
0: 아, 그런가요? 아, 영광입니다.
1: 그런가요? 아, 뭐 이럴 때가 특히 더 비슷한 것 같아. 하여튼 고맙습니다. 예.
0: 네, 감사합니다. 네,
1: 듣는 저도 참 뿌듯하고 좋네요. 예.
0: 아유, 너무 감사합니다.
1: 그래요.
0: 정상화 기원합니다.
1: 아유, 고마워요. 배감 장수순대 잘 다녀오시고요.
0: 네, 감사합니다.
1: 고맙습니다. 네. 자, 인천 서구에 부부가 웬만하면 그냥 저녁 때 퇴근하고 갖다 줘도 되는데 여보 그러지 말고 얼마나 잃어버리신 분이 속이 타시겠어. 그냥 빨리 갖다 줍시다 하셨다는 남편분과 전화 인터뷰를 해봤습니다. 자, 노래 한 곡 듣고 옵니다. 6676님이 오늘 이 신청곡을 했네요. 최희준의 하숙생을 듣고 싶다고 하셔서 자 들어보겠습니다.

네. 하숙생 잘 듣고 왔습니다. 지금 저 뉴스 전문 채널에 속보로 뭐가 들어왔는데요. 외교부에서 밝혔는데, 호르무즈 해협에서 우리나라 선박 한 척이 통과를 했다. 이렇게 자막이 떴어요. 반가운 소식이네요. HMM 소속의 배인데요. 호르무즈 해협을 한 척이 통과를 했다고 합니다. 유조선인지 화물선인지 그건 모르겠어요. 네. 자, 오늘 2부는 여기까지 하고요. 오늘 수요일이죠. 통증 클리닉 상담하는 날입니다. 이제는 뭐 정규직 상담 보조가 됐는데 밥 먹고 합시다. 가수 풍금 씨 이제 나올 거고요. 다정한 동네 의사 통증 전문의 김영건 원장이 합니다. 허리케인 통증 클리닉입니다. 오늘 같이 좀 비도 추적 오면 이제 쑤시는 데도 많으시고 그럴 분도 계실 텐데, 아, 여기 이렇게 아픈데요. 어떻게 해야지 고칩니까? 이거. 왜 그런 거예요? 자, 미리 좀 문자로 상담 문자를 쭉좀 올려놓으시면은 김영건 원장이 와서 자세하게 상담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50원 유료 문자, 샵0951로 상담 문자 보내시고요. 상담도 받고 나눔 선물도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2부 끝곡은 천가연이 부릅니다. 말리던 고개를

0: TBS 연중 캠페인 아름다운 내일을 향해 동행합니다. 배우 메리 스트립은 무명 배우 시절 영화 킹콩의 오디션을 보러 갔다가 너무 못생겼다는 이유로 탈락했습니다. 심사위원들에게 그녀는 이렇게 얘기했죠. 너무 못생겼다고 생각하신다니 유감이네요. 하지만 그것도 그저 수천 개의 의견 중 하나일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못생겼다는 이유로 오디션에 탈락했던 메릴 스트립은 미국 아카데미상에 21번이나 후보에 오른 대배우가 됐습니다. 나를 깎아내리는 말도 그저 수많은 의견들 중 하나일 뿐이라는 생각. 인생 2막을 다시 시작하게 하는 힘이 됩니다. TBS 연중 캠페인 아름다운 내일을 향해 동행합니다는 100년의 약속 글로벌 금융판매 협찬입니다.
1: 치솟는 기름값에 지갑 열기 무서운 요즘. 오늘도 버스와 지하철로 하루를 시작하셨나요? 하지만 이용객이 늘어난 만큼 대중교통 내 혼잡도는 높아지고 자칫 방심하는 순간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혼잡한 시간대를 조금만 피해도 안전수칙을 지키는 것만으로도 사고는 줄고 안전은 커집니다. 무리한 승차는 피하고 손잡이는 꼭 잡고 걷는 중 스마트폰 사용은 멈춰주세요. 작은 실천이 나와 모두의 안전한 하루를 만듭니다. 붐비는 시간은 나누고 안전은 더하세요. 안전한 대중교통 이용으로 오늘도 무사고 하세요. 오늘도 무사고 캠페인은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이 함께합니다.

0: 갑작스러운 화재, 특히 지하철에서라면 많은 사람들이 당황하며 위험에 빠질 수 있는데요. 열차에서 불이 나면 노약자, 장애인석 옆 벽면에 비상 버튼을 눌러 승무원에게 알립니다. 안내에 따라 출입문 쪽 의자 아래에 비상콕을 조작해 열차에서 탈출하고 옷이나 수건, 방독면으로 코와 입을 막은 채 벽과 바닥에 통로 유도 등 시각장애인용 보도블럭을 따라 신속하게 대피합니다. 재난, 알고 대처하면 안전이 보입니다.
1: 엄마, 빨리빨리!
2: 그래, 가자. 잠깐.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확인해야지. 나들이 갔다가 엄마 잃어버리면 제일 먼저 뭘 해야 한다고?
1: 멈추기. 엄마를 잃어버린 자리에 서서 기다린다.
2: 맞아. 그 자리에 서 있으면 엄마가 길을 되짚어서 우리 아들 찾으러 갈 거야. 그럼 두 번째는?
1: 생각하기. 엄마 아빠 이름, 전화번호, 우리 집 주소를 곰곰이 생각해본다.
2: 아휴, 똑똑해. 마지막은?
1: 도와주세요 한다. 아이랑 같이 있는 아줌마에게 경찰서에 데려다 달라고 하는 거예요.
3: 길을 잃는 아이들이 많아지는 나들이철. 아이에게

0: 기는 예방수칙을 미리 알려주고 어른들은 좀 더 꼼꼼히 아이들을 챙겨서 가족의 웃음을 지켜주세요.
1: TBS 교통정보. 오늘부터 내일 저녁까지 전국적으로 많은 비가 예보되어 있습니다. 안전에 유의하셔야겠는데요. 하천변이나 계곡, 산비탈과 급경사지 근처에는 가까이 가지 마시고 지하바닥에 물이 차오르면 즉시 지상으로 대피하시기 바랍니다. 강풍에 날아갈 우려가 있는 시설물은 단단히 고정하고 집 주변 빗물바지가 막혀있는 곳은 안전신문고를 통해 신고하시면 됩니다. 이상 행정안전부에서 알려드렸고요.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여전히 일산에서 고양 쪽으로 정체가 심합니다. 전 시간대에 있었던 사고는 정리가 됐지만 조금 전에 또 다른 사고가 나서 현재 3차로와 4차로가 막혀있고요. 경인고속도로 인천방향 서운분기점에서도 사고 나서 사고 차량 서운분기점 진출로 갓길 쪽으로 옮겨놓은 상태입니다. 중부내륙고속도로 양평방향 장현터널 부근 2차로에서도 사고 났습니다.

0: 스피커를 씹어먹는 박력과 흥분. 듣지 않고는 믿을 수 없는 소. 라디오 역사 초유의 황금 같은 사나이. 그의 이름은?
1: 우리 사이에 동성명은 필요 없을 것 같은데.
0: 최일구의 허리케인 라디오.
2: 절찬리 방송 중.
3: 자, 3부 첫 곡입니다. 정훈이 송창식의 안개. 영화 해질 결심 OST죠. 듣고 오겠습니다.

정은이 성창식 안개 듣고 왔습니다. 자, 2부 끝에 그 뉴스 전문 채널 속보로 들어왔던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했던 배가 유조선인지 화물선인지 모르겠다 그랬는데 조현 외교부 장관의 발표였네요. HMM 소속의 유조선이랍니다. 우리나라 유조선 한 척이 아직도 많이 20척 이상 거기 남아 있습니다만 한 척이 예. 뭐 100만 배를 한 200만 배를 싣고 있겠죠. 예. 한 보름 뒤면 우리나라에 온다니까 정말 가뭄의 단비 같은 소식이네요. 잘 됐어요. 그리고 6819 청취자님께서 이분이 전에 한두 달 전에 원삼의 SK하이닉스 건설 현장에서 물차 아마 그 운전하고 계신다고 그랬던 분 같은데 문자와 함께 사진을 보냈어요. 하이닉스 야간 공사 장면을. SK하이닉스 원삼반도체 현장에서 듣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통화도 하고 오란다 강정도 맛있게 먹었고요. 늘 좋은 방송 감사하고요. 오늘은 비가 많이 와서 쉬면서 유튜브를 보고 있거든요. 보내준 사진은 야간에 현장 사진입니다. 예, 지금 뭐 자 불야성입니다. 예, 완전히 대형 그 크레인이 예, 가위손처럼 허공을 향해 검은 하늘을 백려하고 있고요. 곳곳이 한 몇 층입니까? 예, 도대체 한 10층 정도 되는 공장인데 온 사방팔방에 안팎으로 그냥 불이 환하게 켜져서 24시간 지금 공사 중이라는 거죠. 멋있습니다. 네. 뿌듯하고요. 이 세종포천 고속도로 타고 가다 보면은, 네. 올라오다 보면은, 올라오는 길에 보면 이제 오른쪽에 있죠. 저는 안성 인터체인지에서 타고서 이제 용인 쪽으로 가기 때문에, 예, 오른쪽으로 저 고삼 저수지 지나면 바로 저 원삼 하이닉스 저 공장 짓는 데가 낮에 이제 많이 봤는데, 밤엔 이렇군요. 지금 저 사진에 있는 그 한 동을 짓는데 돈이 얼마가 들어가느냐. 한 30조에서 40조 원이 들어간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일단 저게 공장이 완공돼서 그 네덜란드 기계 뭐 ASML인가? 한 5천억짜리 그 노광 장비. 그거 집어넣고 뭐 클린 시작하고 그러면 저게 가동이 되면 1년 365일 단 1초도 쉬면 안 된다는 거예요. 1분이라도 쉬면 몇억씩. 예. 이런 큰 손해가 난다는 건데 지금 더 TV에도 지금 나오고 있는데 삼성전자 예, 지금 파업을 하겠다고 저러고 있네요. 네. 자, 6819님 문자 잘 봤고요. 7032번님 네. 정답 1번 USB고요. 저는 건물 청소하는 사람인데 매일 잘 듣고 있습니다. 용인 동백에 코다리 받고 싶어요. 왜냐하면은 몸이 많이 아픈 남편하고 먹고 싶네요. 아이고 남편분이 예, 몸이 아프시군요. 예, 7032번님께 용인 동백 코다리 명가에 점심 특선 세트 2인 식사권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여기까지 하고요. 허리케인 통증 클리닉 조금 이따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밥 먹고 합시다의 가수 풍금 씨하고 다정한 동네 의사 통증 전문의 김영곤 원장의 통증 클리닉 시작합니다. 아프신 데 있으시면 쑤시는 데 있으시면 50원 유료 문자 샵 0951로 미리미리 상담 문자 올려놔 주시기 바랍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시작할게요. 예. 지금 노래는 실버돌 힘든 싱어에 출연했던 광표 씨 노래 듣겠습니다. 생업은 따로 있지만 노래에 대한 열정을 끝까지 놓지 않고 살아가는 광표의 노래 듣겠습니다. 추억의 포장마차.

0: 미치겠다, 어깨 통증.
1: 허리가 아파서 돌겠다, 척추 통증.
0: 죽지못해 걸어다닌다, 관절 통증.
1: 밤마다 아파서 잠 설친다, 신경 통증.
0: 코안마마보다 무서운 대상포진 등 세상의 모든 통증을
1: 제대로
0: 상담해드립니다.
1: 밥 먹고 합시다, 예쁜금과
2: 정다운 동네의사 김영권 원장의 통증 클리닉.
1: 아프다고 좀 울지 마세요.
3: 울지 마.
0: 자, 울지 마세요. 자, 오늘도 상담 보조 알바 밥 먹고 합시다. 밥 먹고 합시다.
1: 오예.
0: 어제 최욱 씨는 오르간시라고 그러더라고.
4: 아, 저를요?
0: 풍금이 아니고.
4: 아유, 업그레이드.
0: 풍금입니다.
4: 업그레이드 됐네.
0: 풍금 씨 나왔고요. 자, 만성이든 급성이든 통증 상담하는 정다운 동네의사 김영건 원장 어서 오시고요.
2: 네, 안녕하세요.
0: 예, 뭐 두 분 이제 얼굴 다 알지요?
4: 네, 네. 그래갖고 조금 바깥에서 MBTI까지 이제 확인했습니다.
0: 뭐를 한다고?
4: MBTI까지 확인했어요.
0: PPT를 한다고?
4: 아니, MBTI.
0: 그게 뭐야?
4: 그 성격 그거 이렇게 하는 거 있어요. 모르시면.

0: 큰일 났다, 큰일 났어. 지금 MBTI가 뭐라고
1: 그렇고 제가 아까 저 2부 끝날 때쯤에
0: 네.
1: 난센스 퀴즈를 드린 게 있거든. 청취자들한테.
0: 네, 네.
1: 예? 저 혼자.
0: 네.
1: 두 분도 한번 맞춰봐.
0: 어려워.
1: 가수 B가 여기 이제 14층까지 엘리베이터 타고 오는데 복잡한 데서
0: 네.
1: 엘리베이터 자기 혼자 빠져나왔어.
0: 응.
1: 요 상황을 네 글자로 줄이면 뭐게?
0: B. 응. B. B가 엘리베이터를 빠져나왔다고?
1: 아, 아, 아. 네 글자로. 힌? 앞에 거는 B 맞아.
0: 힌?
1: 아,
0: B? 네. B?
1: 모르지?
0: 네. 뭐?
1: 김영건 원장.
0: 힌트 없어요?
1: B. 앞에 첫 글자는 B라고.
0: B로 시작한.
1: 모르죠?
0: 네 글자?
1: 모른다고 그래. 오빠가 알려줄게. 빨리. 시간 없어.
0: 모르겠어요.
1: 모르겠죠?
2: 네, 저도 모르겠어요.
1: B만 탈출.
0: 아.
1: 왜?
0: 어, 맞네요.
1: 난센스 퀴즈 아니에요. B만 탈출.
0: 아, 네. 제가 B만 탈출하고 싶습니다.
1: 알겠고.
0: 예, 예.
1: 자, 풍금 씨 이제 거의 뭐 고정이야.
0: 예. 아유, 감사합니다.
1: 워낙에 최국 씨가 이제 계속 같이 해왔는데
0: 네.
1: 최국 씨가 이제 일정이 있어서
0: 아,
1: 이제는 바톤이 풍금 씨한테 넘어갔습니다.
0: 아, 최국 씨 감사해요. 네. 예, 예.
1: 그 저 수요일 날 앞으로 이제 선거 끝나고 나면 행사도 많아질 때가 그럴 테니까
0: 네.
1: 수요일 날 만약에 행사 있다
0: 네.
1: 돈 불러 가야 된다 그러면 그럴 때는
0: 네.
1: 얘기를 사전에 좀 해주셔야 돼.
0: 아, 예, 알겠습니다.
1: 그래야지
0: 감사합니다.
1: 또 저희가 다른 상담 보조를 알아서 섭외를 합니다.
0: 네, 네, 알겠습니다.
1: 그러면 본격적으로 상담 문자 받아보기 전에 풍금 씨가 좀 참여 안내 좀 해주세요.
0: 아, 네. 50원의 유료 문자 샵0951과 무료 문자 TBS 앱으로 아픈 곳이나 알고 싶은 의학 정보가 있으시면 상담 문자를 보내주세요. 상담도 받고 나눔 선물도 엄청 많아요. 선물 받아가세요. 선물 많죠?
1: 네, 많습니다.
0: 네. 네.
1: 자, 그리고 김영건 원장님. 이 저희가 이번 주부터
2: 네.
1: 일산 마두역의 오킴스 피부과에 원장님께서 선크림 저희 방송을 자주 듣고 계시대요.
2: 아, 네네.
1: 그러면서 이 나눔 선물로 선크림을 한번 보내고 싶다라 이번 주부터는 선크림들 나눔 선물에 목록에 올려놨는데.
2: 아, 네.
1: 김영건 원장님 병원도 일산에 있다는 거 아니에요?
2: 아, 네 맞습니다. 저희
1: 김영건 원장님은 나눔 선물.
2: 저도 한번.
1: 아, 이러면 안 되는데.
2: 저도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1: 생각이 나서. 알겠습니다.
2: 아, 근데. 그 오킴스 피부과.
1: 네.
2: 그러니까 저희 병원에서 가까운 곳에 있는 피부과인데.
1: 아, 요즘에, 그래요?
2: 네.
0: 선생님 병원 어디인데요?
2: 저희 병원도 마두역 5번 출구 쪽에 있어요. 그러니까
1: 그렇구나.
2: 네, 마두역 저희 병원
1: 통증 병원이면은 청취자들한테 뭐 이렇게 나눔 선물로 해 드릴 게 뭐가 있나? 주사기를 보내나? 그거 안 되잖아, 그거.
0: 안 되죠. 저는 뭐가 좋을까?
2: 예, 네, 저도 뭐 네. 오킴스 피부과에서는 이제 뭐 선크림 아마도 개발해서
1: 네.
2: 이제 상품으로 만드신 어떤
0: 아 피부과에서 그런, 직접 만드신
2: 네 그러신 것 같아요.
0: 와 되게 좋겠다. 네.
2: 그 오킴스 피부과 원장님이 이제 저희 지역 사회에서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신데요.
1: 그래요?
2: 네 피부과 병원은 대부분 이제 미용 시술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뭐 발톱 뭐 문제라든지 다른 피부 그 아파서 오시는 분들 정말
1: 네.
2: 열심히 봐주시는 병원이거든요.
0: 오, 좋다.
2: 되게 저 그러니까 동료 그 병원 의사로서 저
1: 알아요 믿고, 잘
2: 예 믿고 아 그 직접적으로 제가 만나뵌 적은 없는데 믿고 환자 의뢰하는 몇 안 되는
1: 알겠어
2: 그 의원 중에 한 곳입니다.
1: 아니 그래서 통증 병원에서도 뭐 이렇게 나눔 선물로 드릴 게 뭐 떠오르는 게 있어요? 갑자기 제가 이런 네. 말씀 드려서 뭐한데?
2: 저는 그 바른 그 파스 종류 중에
1: 네.
2: 그 성분명이 의약품으로 되어 있지 않은 그런 바르는 파스 같은 게 있어요. 멘솔 성분 같은 거.
1: 알겠습니다.
2: 그런 게 있는데 저도 한번
1: 예.
2: 제가 뭐 개발을 하든 한번 저도 참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0: 일단 제가 허리가 많이 안 좋으니까 선생님 만드셔가지고 한번 네. 가져와 보세요. 제가
1: 여보세요.
0: 한번 써보고 제가 임상 실험으로다가 제가 해드릴게요.
2: 아, 예. 네 알겠습니다.
1: 알겠습니다. 예. 아이, 흐뭇합니다. 예. 자 이제 인사는 다 나눴고 지금부터
0: 네.
1: 자, 풍금 씨하고
0: 네.
1: 두 분이서 통증 상담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0: 네, 3983님께서 정다운 김영권 원장님 안녕하세요. 원장님이 알려주신 대로 발가락 양말 잘 신고 다니고 있습니다. 처음에 거부감이 있었는데 지금 너무 편하고 많은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1: 아, 그래서 지금 사진, 발가락 양말 사진이 그래서 올라와 있구나.
0: 저는 네. 저 그림자가 뭔가.
1: 까만색 발가락. 양말 신는 사진을 올려주셨네. 네,
0: 발가락 정말 앞부분만 보내주셨네. 네. 선크림 주시면 운전하면서 왼쪽만 타고 있는 제 얼굴에도 큰 도움이 될 것 같네요. 풍금님 사랑하고 TBS 정상화를 항상 바라고 응원합니다 하시면서 사진까지 보내주셨어요.
1: 예, 일단은 선크림을
0: 받고 싶다.
1: 받고 싶다고 하셨으니까 자, 요거를 홍금 씨가 자, 네. 26번.
0: 네. 일산 마두역에 있는 오킴스 피부과에서 선크림을 보내드릴게요. 왼쪽만 타고 있는 얼굴에 덕지덕지 발라주세요. 네.
1: 자, 3983님의 네. 상담 좀 해주세요.
0: 그리고 0337님께서 선생님 비가 오면 삭신이 쑤신다는 속설이 있잖아요. 저는 진짜 비 오기 전 후로 평소 안 좋았던 곳 통증이 심해져서 아프기도 한데 의학 쪽에서는 영향이 있다 없다 의견이 반반이던데요. 쌤 전 진짜 지금도 어깨랑 손목이 막 쑤셔요. 비 오면 아픈 거 맞죠? 저 그냥 가짜로 아픈 거 아니죠? 그러셨어요.
2: 아, 네. 의학적으로 완전히 그러니까 밝혀지지는 않았어요. 사실 이게 인과관계가 확실하다라고 아직 밝혀지지는 않았는데, 근데 의사들끼리도 이제 몇 가지 가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가 오면서 이제 기압차가 생기는데 우리가 그 아프다고 느끼는 관절, 그러니까 어깨도 손목도 관절이잖아요.
1: 네.
2: 관절은 일종의 주머니인데 관절 주머니인데 주머니 안에 압력과 이제 대기 중의 압력이 차이가 나면서 통증이 생기는 기전, 혹은 이제 비가 오기 전에 온도나 습도 같은 게 변화가 생기면서 이제 그 관절의 혈류를 좀 변화를 시켜주면서 그렇게 통증이 생긴다는 그런 의견,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저도 임상에서 저도 이렇게 비가 오면은 쑤신다는 말씀들을 그 거짓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보는
1: 그래요?
2: 의사 중에 하나예요.
1: 예, 알겠습니다. 네. 하여튼 기상이 인체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게 의학적으로 맞다는 말씀을 해주셨고.
0: 네. 맞는 것 같던데. 오늘 지금 비 오니까 저도 몸이 엄청 무겁고 저는 목소리도 쉬는 것 같아요.
1: 목소리도 저 기압에 영향을 받는 것 같아요.
0: 그런 거 아닐까요? 상관없나?
1: 풍금 씨는 대학교에서 사학과 나왔다 그랬지?
0: 네, 네.
1: 동국대 사학과.
0: 네.
1: 앞으로 의대도 가야 돼.
0: 예? 네?
1: 최국 씨가 여기 상담 1년 하다가 네. 의대 준비하려고 그러다가 네. 딴 데 가서 못 했거든.
0: 아, 진짜요?
1: 언제 의대 준비해야 돼, 다시.
0: 아니, 너 가수가 노래만 하면 되는 줄 알았는데 할 게 엄청 많네, 요즘에는.
1: 아니, 상담 보조만 해서 안 돼. 의대 준비해야 돼.
0: 그렇지.
1: 그 공부를 해야지 자꾸 물어보지.
0: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이게. 네.
1: 네. 모르는 거 있으니까 풍금 씨가 원장님한테 자꾸 물어봐야 돼.
0: 다음 주부터
1: 의대 가려고 하고 물어보고 가야 돼.
0: 공부해야 되니까 다음 그러니까. 주부터는.
1: 다음 주부터가 오늘 끝나면서 의대 준비 시작해야 돼.
0: 행사 들어올 수도 있겠네.
1: 행사는 행사대로 돈 벌고 오며 가며 쉬는 시간에
0: 공부를 안 하겠다는
1: 공부해야
0: 얘기지.
1: 돼, 이제. 네.
0: 알겠어요.
2: 네, 열심히 키워드리겠습니다.
0: 아유, 알겠습니다.
1: 최욱 씨가 거의 의대 갈 뻔하다 못 간 거야, 딴 데 가느라고.
0: 아, 진짜요?
1: 이번엔 이제 풍금이가 가야지.
0: 네. 큰일 났네. 9678님께서 안녕하세요. 저는 60대 남성입니다. 한 달 전에 신경외과에서 척추관 협착증으로 풍선 확장술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한 달이 지난 현재 엉덩이 부분부터 다리까지 다시 통증이 시작되었어요. 그래서 병원에서 충격파와 물리치료를 받고 있는데 별로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 통증 클리닉에서 치료를 받으면 어떤지 궁금해요. 그러셨어요.
2: 네. 지금 아프신 게 이제 척추관 협착증 그리고 그로 인한 신경 눌림, 신경 통증이 생겨서
1: 그래서 풍선 확장술을 수술을 받아 하셨대요.
2: 네, 그 부분을 이제 넓혀주는 어떤 일종의 시술을 받으신 겁니다.
1: 네,
2: 네. 한 달 지나고 나서도 계속 불편한 게 그런 시술의 영향이 완벽하게 좀 그 커버가 안 되었을 가능성 혹은 이 문제 말고 다른 문제가 같이 있을 가능성.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고관절의 문제라든지 아니면은 그 방사되는 통증이 이제 흔히 말하는 말초신경이 눌리는 문제. 뭐 좌골신경통 많이 얘기하시는데 그 좌골신경이 눌리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거든요.
1: 네.
2: 그런 것들을 딱 통증 클리닉에서 진료를 받으면 어떠한지 궁금하다고 말씀 주셨는데 그 통증 클리닉에서도 한번 진료를 보면 좋겠습니다.
1: 네.
2: 예, 신경외과에서 이제 그 중점적으로 보지 않는 부분을 통증 클리닉 혹은 재활의학과 같은 이런 다른 과에서 조금 더 도움을 받을 수 있거든요.
1: 예. 예,
2: 한번
1: 동네에 통증 클리닉을 한번 찾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이네요.
2: 네, 맞습니다.
1: 알겠습니다. 자, 좀 이해가 됐어요? 의대 준비생?
0: 아니 뭐 잠깐 이 사이에 이해가 되면 제가 벌써 의대를 갔겠죠. 오라버니 큰일 났네. 공부 어떻게 해야 되나.
1: 여기저 출연하려면 해야 된다니까.
0: 알겠습니다. 네. 열심히
1: 자, 하겠습니다. 노래를 한 곡 좀 듣고 가겠답니다. 네. 오늘 저 풍금 씨가 이 새로운 곡을 들고 왔는데
0: 네.
1: 신곡.
0: 네.
1: 아주 뭐 지금까지 노래 중에 제일 자랑할 만한 신곡이에요?
0: 아, 제가 제일 네. 좋아하는, 제 노래 중에서 제일 좋아하는 곡인데.
1: 사랑하오?
0: 네, 사랑하오라는 곡인데.
1: 누구를 사랑하는 거야, 지금?
0: 그러니까 이게 네. 이제 이 곡을 쓰신 선생님께서 원래 제목은 구분등이에요.
1: 구분등?
0: 네, 구분등. 오. 근데 사랑하오라고 제가 제목이 바뀌긴 했지만,
1: 예.
0: 이 그 선생님께서 바깥 활동이 많잖아요. 네. 사회생활 하다 보니까 어느 날 집에 들어갔더니 아내가 등도 굽어있고 많이 왜소해져 있었는데 내가 그동안 고맙다고 사랑한다고 그런 말들을 자주 못해주고 좀 이렇게 소홀했던 게 생각이 나서
1: 아내에 대한 사랑 이야기구나. 그러니까.
0: 네. 근데 이제 전체 가사를 보면 아내뿐만 아니고 뭐 부모님도 될 수 있고 친구도 될 수 있고 그냥 진짜 주변에 있는 나를 사랑해준 사람들한테 고맙다고
1: 그렇구나.
0: 옆에 있어서 감사하다고
1: 앞에
0: 말하는
1: 앞에 첫 소절만 한번 해줘. 앞에 첫 소절.
0: 나를 기다리며 앉아있는 그대.
1: 네, 풍금이 부릅니다. 사랑하오 들어보겠습니다.

0: 예, 지금 밭에서 갓 캐온 응?
1: 네.
0: 노래네.
1: 네, 맞습니다.
0: 처음 듣네. 풍금 사랑하고.
1: 네.
0: 악기 구성이 거의 없어.
1: 네, 악기 3개밖에 없어요.
0: 어쿠스틱 기타 소리하고 뭐 밖에 안 들려.
1: 네, 기타, 베이스, 드럼만.
0: 왜 돈이 없었어요?
1: 예.
0: 네? 악기 세션에 직원들 돈이
1: 예,
0: 없었어?
1: 악기를 많이 쓸 돈이 없어가지고.
0: 그러지는 않았을 것 같고.
1: 예. 근데 악기가 많으면 아무래도 좀 목소리를 좀 덮을 수도 있어가지고.
0: 그러니까.
1: 예, 음악에 묻어가는
0: 와,
1: 가수가 되고 싶지 않아.
0: 가창력하면 뭐 풍금이니까.
1: 아유,
0: 그거를
1: 감사합니다.
0: 작사, 작곡가에서 아주 풍부하게 살렸구나.
1: 아유, 감사합니다.
0: 어디 김용원 원장님, 예. 어떻게 들었어요? 뭐좀 아시나? 이쪽 계열에 대해서?
2: 그러니까 트로트라고 생각하고 들으면은 이게 트로트인가 그렇게 생각할
1: 트로트
2: 거.
1: 아니에요.
2: 예. 트로트 아닌 것 같아서.
1: 네,
0: 뭐요, 그러면? 발라드?
1: 그렇죠.
0: 발라드.
1: 네, 예. 그렇죠. 장르 구별 없이 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0: 뭐 다른 멘트 없어요?
2: 다른 멘트요? 아, 뭐 평소에 밝고 막 이렇게 신나는 음악 위주로
1: 아니에요.
2: 하시다가 이번에 분위기를
0: 한번 거 합시다 이거 하다가
1: 예.
2: 확 바꾸신 것 같아요.
0: 아, 역시 아 좋네. 네.
1: 감사합니다.
0: 김태발 씨보다 나은 것 같아요, 형님. 자, 3983님이 노래 들으면서 문자를 보냈네. 역시 감성 트롯 여왕 풍금이에요. 신곡 너무 좋습니다. 마음이 찡하고요. 풍금님 의대 공부에서 최초의 노래하는 여의사 탄생을 기대합니다. 큰일 났다 이제.
1: 아니 제가 야. 지금 나이가 좀
0: 여보세요. 학업에 나이가 무슨 상관이야.
1: 아니 근데 의대 공부하려면 엄청 몇년 오래 걸리잖아요.
0: 그런 거 따지지 말고 첫 시작이 반이야. 시작이 반.
1: 아니 근데 이제 공부해가지고 의사 자격증 따면은 이제
0: 아니 됐고 그건
1: 너무
0: 알아서
1: 나이
0: 하시고.
1: 들어서 못 돌아다니는 거 아니야?
0: 동국대 사학과 졸업했잖아요.
1: 네.
0: 요번에 그 왕가 사는 남자 봤어?
1: 못 봤어요.
0: 못 봤어요?
1: 네.
0: 못 봤어도 이제 알겠지. 사학과
1: 알죠,
0: 나왔으니까.
1: 알죠. 네, 알죠.
0: 단정 임금이
1: 네.
0: 수양대군한테
1: 네.
0: 강등돼가지고
1: 네.
0: 뭐가 무슨 군이 됐어?
1: 예?
0: 네? 예. 뭐라고 됐어? 영월로 쫓겨갈 때 임금 자리에서 쫓겨나가지고 무슨 군으로 대군으로 강등됐었잖아요.
1: 모르겠어요.
0: 노산군.
1: 아, 노산군, 노산군.
0: 알죠?
1: 네, 네, 네, 네. 네.
0: 아는 거야, 분명히?
1: 아, 알아요, 알아요. 네, 네, 압니다. 예, 예. 갑자기 얘기하신 거 기억이 안 났어.
0: 이런 노력하면은 의대 갈 수 있으니까.
1: 와.
0: 뭐 모르는 거 있으면 김영건한테 물어보고.
1: 네, 네. 알겠습니다.
0: 2311님께서는 최국 씨는 의대 준비하냐? 바쁜가 봅니다. 아, 최국 씨 찾는 문자가 있는데 최국 씨는 앞으로 수요일 날 다른 일정이 생겨서 못 옵니다. 그래서 앞으로 수요일 통증 클리닉에는 풍금 씨가 이제 대신 저희들하고 쭉 할 겁니다. 의대 공부도 시작을 한답니다. 자, 자, 이제 자, 네.
1: 또
0: 문자 소개해 주세요.
1: 네. 4740님께서 원장님 안녕하세요. 52세 여성이고요. 6개월 전쯤 완경을 맞이했습니다. 이때쯤부터 자고 나면 손가락이 뻣뻣하고 통증이 있었는데 최근엔 더 심해졌고요. 종일 손가락 통증이 느껴집니다. 양쪽 고관절도 뻐근하니 아파 걸음걸이가 부자연스러워요. 갱년기라 그런가 하고 견디는 중인데요. 별도 통증 치료가 필요할까요? 아니면 견뎌야 될까요? 도와주세요. 그러셨어요.
2: 아, 네. 정말 사연 잘 주셨는데요.
0: 네.
2: 그 손가락 양측이 뻣뻣하신 것 같고, 그리고 고관절도 양쪽이라고 말씀하시는 걸로 봐서는 그 자가 면역 질환, 그러니까 조금 말이 어려운데 뭐 반응성 관절염이라든지 아니면 류마티스 관절염과 같은 자가 면역 질환의 가능성을 조금 검사해 보면 좋겠어요. 류마티스 내과에서 검사를 하는데 집 주변에 있는 내과
0: 류마티스 내과?
2: 예, 류마티스 내과라는 과가 있는데 이게
0: 대학병원에요?
2: 보통 예, 대학병원에 있습니다.
0: 오.
2: 대학병원에서 꼭 가실 필요는 없고 집 주변에 내과 방문하셔서 그 혹시나 내가 피 검사가 괜찮은지 이런 통증이 있어가지고 검사해보고 싶어서 왔다 이렇게 말하고 검사해보시면 좋겠고요.
0: 네.
2: 피 검사상 큰 문제가 없다면 정형외과 혹은 재활의학과에서도 잘 보는 그런 항목이니까 진료 보면 좋겠습니다.
0: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동네 내과 가서 피 검사부터 한번 해서
2: 네.
0: 혹시 이것과 혈액에 무슨 뭐가 있는지 그것도 네. 파악을 해봐자.
2: 네 맞습니다. 류마티스 관절염 이런 게 걱정돼서 왔다라고 얘기를 하면은 친절하게 안내해 줄 겁니다.
1: 그 류마티스 관절염이
0: 류가 아니고 류.
1: 어 류마티스.
0: 여기 의대 가겠어 그래가지고.
1: 아 제가 혀가 좀 짧아. 류마티스 관절염이 피 검사로도 나와요 그게? 네. 확인이 돼요?
0: 네, 어, 좋은 질문이요 그런 거.
1: 오 궁금해가지고.
0: 아 의대 갈 수 있겠어. 네.
2: 류마티스 관절염 그 진단하는 진단 기준이 있는데 그 중에 피 검사 항목이 있습니다.
1: 오.
2: 그 류마토이드 팩터 그러니까 RF라고 하는 그 피 검사 항목이 또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에서 이제 양성이 나오면은 더 문제가 있는지 확인을 해볼 수 있으니까요.
1: 그 관절염은 정형외과만 가는 줄 알았는데 그러니까. 내과 가는 건 처음 알아가지고.
0: 예, 좋은 질문이었어요.
2: 네. 네, 너무 좋습니다.
1: 네, 1579님께서 목 디스크로 등 견갑골이 아픈데요. 주사 치료를 목에다 놓는 이유가 왠지 궁금해요. 등이 무지 아프거든요. 그러셨어요.
2: 아, 그렇죠. 실제, 예, 실제로 그 등 견갑 아프게 만드는 곳이 목 디스크가 이제 튀어나와서 신경을 누르기 때문에 그 목에다가 주사를 그래서 놓는 겁니다. 물론 그 실제로 아픈 부위의 통증 유발 포인트, 의사들이 트리거 포인트라고 부르는데 그런 실제 트리거 포인트가 생기는 경우에는 등에다가 직접 주사를 하는 게 도움이 되거든요.
0: 네.
2: 근데 대부분의 경우는 이제 근본적으로는 목에서 신경 눌리는 문제, 더 나아가서 목에 신경 눌리게 만드는 주변 환경의 문제를 개선해야지 통증이 좋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0: 예.
2: 네. 그러니까 저는 요런 설명을 드리는데요. 잎이, 식물의 잎이 마르면, 잎이 말랐으니까 물을 줘야 되겠다. 그리고 물을 주는데, 보통은 뿌리에다 물을 주지 잎에다 물을 직접 주지는 않잖아요.
0: 그렇죠.
2: 네, 그거랑 같은 그 맥락이라고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0: 예, 알겠습니다. 자, 참고를 해 주시고요.
1: 네, 2583님께서 감사합니다. 저는 72세 여성입니다. 승모근과 목이 항상 뻐근해요. 앉았다 일어설 때는 뒷목 근육이 뻐근해서 천천히 일어서곤 합니다. 많이 아플 때는 통증의학과에서 주 1회 10회 치료받을 때도 있습니다. 스트레칭 어떻게 꾸준히 하는 게 있을까요? 근본적인 치료는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0: 승모근과 목이 항상 뻐근하시다.
2: 네. 이거 항상 말씀드리는 그 거만한 자세 하시면 좋겠습니다.
0: 거만한 자세요?
2: 네. 네. 견갑을 모으고 가슴을 펴는 상태에서
0: 가슴을 앞으로 내밀고
2: 턱을 들어주시는 겁니다. 목을 뒤로 많이 젖히면은 이제 더 심하게 아프신 분들도 있어서 턱을 들어주는 정도만으로 좀 충분합니다.
0: 네.
2: 제일 중요한 게 이제 목이 앞으로 구부러지지 않는 겁니다. 가슴 펴고 견갑 모으는 자세 항상 유지하려고 하시면 좋겠어요.
0: 이런 자세가 이게 습관이 이게 들이는 게 진짜로 괜찮은 거예요? 이렇게 가는 게?
2: 네, 이렇게 자꾸 습관을
0: 이렇게 언뜻 생각에는 네. 그러니까 뭐 이렇게 하면 대충 있으면 되지 않은데 이게 또 가다 보면 이게 기본적으로 구조적인 그 통증에 시달릴 수가 있는 것이다.
2: 네, 맞습니다.
0: 자세 문제가.
2: 네, 맞습니다. 오. 그리고 정말 무서운 게 그게 자꾸 고착화돼요.
0: 오.
2: 그래서
0: 항상 그 의식적으로 이렇게 거만한 체조하듯이 이런 걸 좀 자주 해줘야 되겠구나.
2: 네, 맞습니다.
0: 저도 보면은 나이를 먹으면서 자꾸 이게 허리가 앞으로 좀 숙여지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있어.
2: 네, 맞습니다.
0: 나이 먹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2: 그게 저는 이제 두 발로 걷는 인간의 숙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게 앞으로 뭔가 집중해야 되는 일이 자꾸 생기면서 앞을 집중하다 보면은 그 어깨가 자꾸 굽고 목이 앞으로 자꾸 나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체형을 만들게 되면은 앞쪽에 있는 근막, 근육을 싸고 있는 막들이 실제로 이제 섬유화 병변이 생기게 되면서 점점 더 그 앞으로

0: 곱고 그리고 그게 고착화됩니다. 그게 무서워요.
1: 그럴수록 자세, 나이 먹을수록 자세 신경을 써야 되는구나.
0: 맞습니다.
1: 예, 알겠습니다.
0: 억지로 펴주시는 게 좋습니다.
2: 예. 1181님께서 예전에 지주막하 출혈로 병원에서 좌측 편마비로 투병 생활하다가 재활로 지금은 정상적으로 마비 없이 생활하고 있는데요. 지금은 좌측 다리가 걸을 때 저리고 아파서 잘 걷지 못하고 약간 저는 걸음으로 다니고 있는데 좌측 손도 저리면서 힘을 쓸 때 통증이 와서 힘도 잘 못 써요. 이건 어디로 가서 진료와 치료를 받아야 되나요? 참고로 디스크도 터져서 8년 전 수술로 치료 한번 받고 또 재작년 재발해서 시술로 처치받은 적 있어서 디스크 쪽은 아닌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다리가 저리고 아파서 운동은 전혀 못하고 생활 자체가 힘이 들어요. 원장님 좀 도와주세요. 네. 와, 아이고,
1: 진짜 어디 가서 치료를 받아야 되느냐, 이거부터 좀.
2: 예. 맞아요.
0: 너무 어려운 케이스인데요. 일단 제가 추천드리는 건 신경과를 꾸준히 가셔야 된다는 겁니다. 신경과는 신경외과랑 다릅니다. 신경과는 보통 이제 뇌출혈이라든가 이제 뇌기능 상실로 인해서 어떤 문제가 생긴 분들을 치료하고 진단하는 그런 과인데 신경과에서 일단 진료를 기본적으로 보시면서 재활의학과, 재활의학과에서 계속 이제 재활하는 운동 하시면 좋겠어요.
1: 신경과는 동네병원에 있는 거예요? 아니면 종합병원에 가야 되는 거예요?
0: 아마 종합병원에서 진료를 보고 있으실 것 같아요. 혹은 국립재활원이라든지 이런 재활하는 병원에서도 진료를 보고 있으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데서 진료는 계속 보시되 지금 디스크 터져서 뭐 치료 받았던 그런 기왕력이 있으신데 디스크 쪽이 맞을 수도 있어요. 디스크 쪽으로 불편한 걸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제가 환자를 본다면
1: 1181 환자를 본다면
0: 예, 제가 이분한테는 아마도 세 번째로 중요한 의사가 될 것 같은데 그 신경과와 재활의학과에서 이렇게 할 수 있는 치료를 하시면서 통증의학과에서 이제 이렇게 말하면 조금 중요성이 떨어져 보일 수는 있는데 곁다리로 더 도움이 될 수 있을 법한 그런 치료법들이 있거든요. 네. 주사치료든 뭐 도수치료, 체외충격파든 그런 것들을 해볼 수 있기 때문에 통증의학과에서도 진료를 하면서 도움될 수 있는 어떤 치료법이 있는지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2: 너무 어려울 것 같아요. 이분 같은 경우는 그냥 원장님한테 찾아가는 게 나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0: 아, 네네.
2: 그죠. 왜냐면 과가 너무 많으니까.
1: 지금 어디 계신지 저는 정보가 없으니까.
2: 네. 과가 너무 가야 할 곳이 너무 많으니까 그냥 한 선생님한테 하면은 환자 입장에서는 그게 되게 좋죠.
1: 그러면 여기까지 하고 노래를 좀 한 곡 듣고 가겠답니다. 네. 풍금 씨 노래를.
2: 아, 감사합니다.
1: 아, 좋겠어. 지난주에도 와가지고 풍금 거의 콘서트식으로 노래 듣고 갔는데.
2: 아, 감사합니다.
1: 자, 이번에 풍금 씨 두 번째 노래 뭐죠?
2: 밥 먹고 합시다.
1: 오 예.

0: 야, 통금 씨의 히트곡이죠. 밥 먹고 합시다. 이 빌보드에도 올라갔죠?
1: 빌보드 올라가는 게 꿈이에요.
0: 빌보드 올라가는 게 꿈이에요?
1: 네, 한번.
0: 그럼 영어로 불러야 될 거 아니에요, 영어로. 밥 먹고 합시다.
1: 예, 네, 밥 먹고 합시다.
0: 영어로.
1: 예?
0: 영어로.
1: Let's do it.
0: 뭐예요? 밥 먹고 합시다. 김영걸 원장님.
1: 밥 먹고 합시다. 예? 네? 뭐가 있을까?
0: Let's food? Let's lunch? 아, 됐어.
1: 네, 네. 몰라.
0: 자. 자, 지금 청취자 여러분, 뉴스 속보가 지금 프롬프터에 파블로 PD가 올려놨는데요. 삼성전자 노사 교섭이 잠시 후인 16시, 4시부터 재개가 된다고 하네요. 이번에는 중앙노동위원장, 중노위원장이 아니고 고용노동부 장관, 김영훈 장관이죠. 김영훈 장관이 직접 조정에 나선다고 하네요. 그다음에 이 삼성전자 총파업을 하루 앞두고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삼성 노조의 핵심 요구에 대해서 정면으로 반박을 했네요. 세금도 떼기 전에 영업이익을 일정 비율로 나눠 갖는 거는 투자자도 못하는 일이다. 단체 행동에도 적정한 선이 있다. 이렇게 정면으로 비판 메시지를 내놨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요.
1: 네.
0: 자, 이제 46분입니다. 조금 있으면은 이제 한 15분쯤 뒤면은 세종청사에서 노동부 장관이 직접 네. 삼성전자 노사 대표들을 불러가지고 이제 다시 조정에 들어간다고 하니까 기대를 해보고
1: 네.
0: 자, 빨리빨리 이제 남은 문자 좀 상담 문자 소개해 주세요.
1: 네. 1338님께서 62년 호랭이 남성입니다. 2, 3주 전부터 걸을 때 왼쪽 발 뒤꿈치가 시큰 따끔합니다. 아킬레스건 염증 같기도 한데 어떻게 치료해야 할까요?
2: 네, 일단 발가락 양말 신으시고요.
0: 발가락 양말?
2: 예, 그리고 운동화 신으시면 좋겠습니다. 운동화는 굽이 2, 3cm 정도 되는 그 발볼이 너무 좁지 않은 조금 넓은 신발을 신으시면 좋겠어요. 이렇게 신어보시고도 계속 불편하면 정형외과 네. 진료를 보시면 좋겠습니다.
0: 정형외과?
2: 예, 예. 보통은 체외충격파 치료를 요즘에는 가장 효과가 좋고 좀 비침습적이라서 안전하고 편한 그런 치료 많이 쓰는데요. 이제 그 어떤 치료를 할지는 진료를 보시고 좀 상담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1: 발바닥 그 발 뒤꿈치가 아픈데 발꼬락 양말은 왜 신는 거예요?
2: 발 뒤꿈치가요.
1: 발가락하고 그죠.
0: 정말. 어.
1: 발가락만 말씀, 신는 거 엄청 용기가 필요해요.
0: 아픈데 아, 발가락 그렇죠. 양말.
2: 네네. 아킬레스건 염증일 수도 있고 혹은 족저근막염일 수도 있어요. 정확히 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제. 발에 문제가 뒤꿈치 쪽에 문제가 생기는 분들 대다수는 발에 불안정성이 있는 분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발이라는 구조물은 체중을 전체적으로 이제 지탱하는 구조물인데 이 발의 아치가 무너지게 되면서 제대로 체중 분산이 되지 않고 예. 그러면서 이제 발 뒤꿈치에 이제 통증이 생기는 그런 기전을 따르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예. 그래서 발 아치 그렇군요. 기능을 좀 보전하기 위해서 이제 발가락 양말을 신으면 발이 이제 그냥 양말 신었을 때는 발이 흔들리는데 발가락

0: 랑 양말을 신으면 접지력이 향상되면서 발이 덜 흔들리고 발에 안정성이 생겨요.
1: 오,
2: 김영권 원장이 이제 이야기하는 거는 사실은 이렇게 문진이라고 그러죠.
1: 네.
2: 듣고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는 환자분이 병원에 와서 검사도 해보고 그래야지
0: 네.
2: 정확한 판정을 내리는데
0: 맞습니다.
2: 병원에 가시기 전까지 그렇게 한번 해보시면 어떠냐.
0: 네, 맞습니다.
2: 그렇게 해도 새끼발가락, 아니, 발가락에 양말 신고
1: 해도
2: 운동화 신었는데도
1: 아프면
2: 계속 아프다. 그럴 때는 어쩔 수 없이 이제 정형외과나 가셔야
0: 네,
2: 되겠다. 이런
0: 맞습니다.
2: 말씀을 드린 거죠.
0: 네. 제 지인이라고 생각하고 병원 가기 전에 저한테 뭔가 물어봤다. 이렇게
2: 그렇죠. 예, 그렇죠.
0: 생각하면은 요렇게 나 하면 좋겠다라고
2: 그렇죠. 이렇게
0: 이제
2: 해서
0: 상담을 해
2: 나아지면
0: 주는 거죠.
2: 차도가 있으면 좋잖아요. 그죠?
0: 맞습니다.
2: 어떤 사람이 아프다고 병원부터 갈래? 그런 사람보다는 이런 거인데 어떠냐?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1: 그렇죠.
2: 그죠?
1: 근데 저희 아버지도 원래는 그 심장이 아프셨던 건데 다리가 저리고 발이 아프고 막 그래서 협착증이라 해서 병원 다니는데 막몇 달을 보내셨단 말이에요.
2: 그랬어요?
1: 예. 네, 그래서 아까 그 상담하신 분처럼 무슨 과도 가야 되고 무슨 과도 가야 되고 막 이런 분들은 사실 원장님한테 찾아오셔가지고 선생님께서 진료하실 수 있는 거는 해주시고 지금 여기에는 무슨 대학병원에 무슨 과에 가서 진료를 이걸 한번 받아보셔라. 이런 조언들을 선생님을
2: 그래요.
1: 주치의로 두고 하는 게 오히려 병원 찾아다니는 시간이 없을 것 같아. 그러니까 안 뺏기니까 저는 그게 훨씬 좋을 것 같아요. 만약에 저희 부모님이라면 저는 원장님한테 모시고 갈것
2: 그래요.
1: 같아요.
2: 풍금
0: 아유,
2: 씨가 이제
0: 말씀 감사합니다.
2: 의대 준비는 이제 시작을 했네, 벌써.
1: 이렇게 하면 되는데.
0: 이제 제가 열심히 뒷바라지
2: 그래요.
0: 케어하겠습니다.
2: 오늘 저두 분이 아주 딱딱 맞습니다.
0: 아유, 감사합니다.
1: 네. 다음 분은 그러면 6131님께서 허리 디스크가 있는데 꼬리뼈를 통해서 여러 약물을 넣는 주사도 맞았고요. 엑스레이를 실시간으로 보면서 척추 양옆으로 여러 바늘을 꽂아서 약물을 투여하는 주사도
2: 어휴,
1: 맞았었는데
2: 아프셨겠다.
1: 두 시술은 어떻게 다른 걸까요?
0: 네. 꼬리뼈를 통해서 넣는 주사는 경막의 신경 차단술을 이제 꼬리뼈를 이제 미추라고 하는데
1: 저 맞아,
2: 꼬리
1: 저
2: 미자.
1: 맞았었어요.
2: 꼬리 미자.
0: 예, 맞아요. 그 미추 그공 척수신경 안으로 가는 넓은 공간이 있는데 그쪽으로 이제 경막 외강이라고 하는 그 공간에다 주사를 맞는 방식입니다. 요거는
2: 아프지? 되게 아플 것 같은데?
0: 예, 주사 자체가 원래 경막 외강이라는 게 신경 주변이기 때문에 굉장히 아픈데 요 치료의 장점은 일단 약이 들어가면서 이제 통증 유발하는 게 다른 주사에 비해서는 좀 덜합니다.
1: 맞아요. 전
2: 그렇죠.
1: 별로 안
0: 예,
1: 아팠었거든요.
0: 덜
2: 아, 그래요?
0: 아프고요. 예.
1: 꼬리뼈 맞는 거.
0: 맞아요. 덜 아프고 효과도 좋은 편인데 다만 이제 주사가 원래 신경이 눌리는 쪽에서는 약간은 멀리서 약물을 자연스럽게 퍼뜨리는 방식이기 때문에 효과가 조금 떨어지는 단점이 있어요. 근데 이제 척추 양옆으로 이제 들어가는 방식의 경막의 신경 차단술은 직접적으로 신경이 눌리는 부위에 주사를 하기 때문에 훨씬 효과가 좋습니다.
2: 네.
0: 쓰는 약물도 적게 쓸수 있고요.
2: 알겠습니다.
0: 네.
2: 네. 자, 오늘 시간이 여기까지 하도록
1: 금방
2: 하겠습니다.
1: 끝난다.
2: 네, 금방 끝났어요? 네.
0: 네.
2: 오늘 하루에도 저 풍금 씨가 이제 의대 도전하겠다는 포부를 밝혔으니까. 네. 올해 안에 어떻게 의대, 예? 합격. 저 수능부터 봐야 되잖아요.
1: 그것도 힘들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
2: 됐고.
1: 오늘 하루 한
2: 자,
1: 시간 했는데
2: 됐어요.
1: 족저 근막염밖에 못 외웠어요. 족저 근막염밖에 못 외웠어.
2: 김영건 원장님 오늘도 나와주셔서 감사하고요.
0: 네, 감사합니다.
2: 풍금 씨도 고생했습니다.
1: 감사합니다.
2: 오늘 저 파블로 PD가 마지막 곡은 역시 또 풍금 씨가
1: 네.
2: 좋아하는 가수의 노래를 틀게 되는데
1: 아유, 감사합니다.
2: 나훈아의 아이라의
1: 아, 예.
2: 경상도 사투리 아이라의 아니 아니에요
1: 아이라의
2: 아이라의
1: 아이라의 몰라예. 근데 이게 이제
2: 울진이지 저 풍금
1: 예, 근데
2: 씨가
1: 이게 싫다는 표현이 아니에요.
2: 그런 거예요?
1: 예.
2: 뭐예요,
1: 싫은
2: 그러면?
1: 게 아니에요. 거절이 아니에요. 네.
2: 아이라의 그러면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니고?
1: 근데 예를 들어서 뽀뽀 한번 할까? 그러면 아이라 몰라요. 이러면 그게 거절이 아니에요.
2: 좋은데 왜 이러세요? 이러는 거예요,
1: 그지?
2: 그냥?
1: 약간 빼는 척할때 이렇게 힘있게 당겨줘. 약간 이런.
2: 그렇군요.
1: 예.
2: 알겠습니다. 의대 시험 문제는 안날것
1: 예, 그런 것
2: 같은데. 예.
1: 같아요.
2: 자, 그러면 다음 주에 또 나올 거죠?
1: 아, 그럼요.
2: 네, 좋습니다.
1: 불러주세요.
2: 나훈아의 아이라의 끝곡 듣겠습니다. 이 노래 들으면서 인사드릴게요. 자, 누가 최고다?
1: 내가 최고다!

0: 자전거 인구 1300만. 자전거가 늘어나는 만큼 자전거와 충돌할 위험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충돌 예방을 위해 차량 운전자와 보행자는 무엇을 주의해야 할까요?
1: 차량 운전자는 자전거와 안전거리를 유지하는 것이 좋고요. 우회전할 때는 직진하는 자전거를 잘 살피셔야 합니다. 자전거 도로에 불법 주정차하는 것도 삼가야겠죠?
0: 보행자는 자전거 차선을 이용하면 안 되고요. 자전거 보행자 겸용 도로에서 보행자는 주위를 잘 살펴 길을 건너야 합니다.
1: 자전거와 충돌을 피하기 위한 기본 수칙. 모두의 안전을 위해 꼭 지켜야 할 안전 수칙입니다.
2: 고속도로에서 사고로 멈춰선 승용차를 뒤따르던 화물차가 들이받아
3: 이번에도 2차 사고가 나면서 피해를 키웠습니다.
4: 도로 위의 고장이나 교통사고 발생 시 신속하고 정확한 조치를 취하지 못한다면 2차 사고로 인한 치사율은 일반 사고에 비해 5배나 더 높습니다. 교통사고 발생 시 2차 사고를 예방하려면 사고 즉시 비상등을 켜고 안전한 곳으로 이동합니다. 차량 뒤쪽에는 사고와 고장을 알리는 삼각대를 설치해주세요. 여의치 않은 경우 보닛이나 트렁크를 열어서 문제가 있음을 알리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모든 조치가 끝난 후에는 도로 밖으로 대피하세요. 2차 사고 예방,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5: TBS 교통정보. 오늘과 내일 전국적으로 많은 비가 내릴 전망인데요. 서울 시내도 빗줄기가 점점 굵어지면서 사고 소식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동부외산도로 성수대교 방면인데요. 중랑교 회기역 방면으로 나가는 진출로 부근에서 추돌 사고가 났는데 승용차는 시설물을 들이받고 3차로에

서 있고요. 화물차는 진출로를 가로막고 있다가 조금 전에 조금 이동을 시켜서 가까스로 회계역 방면 진출로 통과는 가능해졌습니다. 강변북로 일산 방면 성수대교 조금 못 가서도 사고 났습니다. 지금 소방차와 구급차까지 출동해서 사고 처리 중이라 현재 5차로가 막혀 있는 상황인데요. 이렇다 보니 강변북로 잠실대교에서 성수대교까지 가는데 30분 정도 걸립니다. 소형차 전용 도로인 서부간선 지하도로 금천 방면 지하도로 초입 2차로에서도 사고 나서 성산대교부터 밀립니다.

0: TBS 4시의 발견.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기 직전에 뛰어들던 순간, 딱 한 발 늦어서 놓쳐버린 경험은 누구에게나 있을 겁니다. 나는 분명 가까이 있었는데 그 사이에 타이밍이 한번 지나가버린 경험.
1: 반대로 아무 생각 없이 손 내밀었는데 문이 다시 열릴 때도 있잖아요. 계획한 것도 아닌데 그날따라 타이밍이 내 편이었던 날.
0: 하루는 늘 그런 순간들로 채워져 있습니다. 말을 꺼낼까 말까 망설이던 타이밍, 연락을 할까 말까 고민하던 순간, 조금만 늦었어도 달라졌을 장면들. 우리는 매일 타이밍을 낮추면서 살아갑니다. 눈치 보면서 한 박자 쉬기도 하고, 마음이 급해져서 먼저 말을 꺼내기도 하고,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지나가 버리기도 하죠.
1: 근데 또 이상하게 완벽하게 맞는 순간은 많지 않더라고요. 조금 빠르거나 조금 늦거나, 그래서 오히려 기억에 남는 순간들.
0: 오늘은 맞지 않았던 타이밍들까지 그대로 두고 가보려고 합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은 어떤 타이밍 위에 서 계신가요? 여기는 우리 자연사하자. 저는 미미 시스터즈의 차금 미미.
1: 저는 밴드 젬베 콜라의 시디키입니다.

0: 첫 곡 수민의 눈치 듣고 오셨습니다. TBS FM과 미미시스터즈가 공동 제작하는 라디오 우리 자연사자 오늘 32번째 시간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미미시스터즈의 작은 미미고요.
1: 저는 오늘 하루 큰 미미님을 대신해 1일 DJ로 함께하게 된 밴드 젬베콜라의 시디키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0: 어서오세요 시디키님. 미미시스터즈가 정말 아끼고 사랑하는 밴드 젬베콜라의 리더이자 보컬 시디키님께서 즐겁게 오늘 한 시간 함께해 주실 예정입니다. 시디키님에 대해서 제가 좀 자세히 설명을 드리자면요. 밴드 젬베콜라의 리더이자 국제 젬베학교 탐탐만딩 젬베아카데미의 공식 인증교사로 열정적인 공연과 수업을 통해 한국의 젬베 젬베를 전파하고 있는 분인데요. 도대체 젬베가 뭐냐? 젬베는요, 서아프리카 전통 북으로 기니, 말리, 세네갈 등에서 유래한 타악기라고 합니다. 술잔 모양의 나무 몸통에 염소 가죽을 팽팽히 씌워서 손가락으로 손바닥으로 연주하는 기쁨의 악기라고 불린다고 해요. 맞습니까?
1: 이렇게 조사를 이렇게 해오셨죠?
0: 네네, 뒷조사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시디키 이분이요. 보통 아프리카를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무려 그 아프리카, 그 먼 곳을요, 부르키나파소 4번, 코트디부아르 2번, 기니까지 여행을 하고 오셨다고 와우. 합니다. 이 정도면 여행이 아니라 거의 리듬 따라 귀소 본능 발동하신 거 아니십니까?
1: 리듬은 나의 고향.
0: 한국에서 태어났지만 심장은 서아프리카 박자로 뛰는 남자. 와우. 한국 사람의 몸을 빌려 아프리카의 영혼을 노래하는 남자. 시디키보 모십니다. 시디키님 이렇게 나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1: 아유 너무 예 환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0: 네.
1: 아니 이렇게까지 소개를 해 주시니까 네. 뭔가 좀 잘해야 될 것 같아요.
0: 아우 잘하셔야죠.
1: 드는데요. 일단 네. 예 그러면 리듬은 제가 책임지고 네. 타이밍은 여러분이 좀 같이 맞춰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0: 아 오늘 좀 긴장하셨나요?
1: 아우 너무 긴장이 되는데요.
0: 긴장하실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 청취자분들 너무 너무 좋으신 분들이고 재밌게 한 시간 보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 좋습니다.
0: 근데 젬베콜라나 서아프리카 음악이 낯선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1: 예.
0: 젬베콜라는 어떤 의미를 담은 그런 밴드 이름인가요? 그리고 젬베콜라가 하고 있는 서아프리카 음악도 좀 소개해 주시죠.
1: 예, 이제 젬베콜라라는 이름은 네. 제가 서아프리카 부르키나파소에 첫 여행을 가서 젬베를 네? 배우게 됐을 때
0: 오.
1: 이게 젬베가 아니라 콜라라는 이름에 네. 과거의 흐름을 리스펙하는 의미가 있다는 걸 알게 되었고
0: 아.
1: 거기에 이제 모든 사람이 알고 있는 이제 콜라 음료
0: 그쵸,
1: 있잖아요.
0: 그쵸. 콜라.
1: 콜라의 이제 보편성과 상징성을 담아서 젬베콜라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0: 오. 그리고 또 어떤 음악을 하고 계신지도 알려주세요.
1: 네, 저희가 서아프리카 만댕 음악을 기반으로
0: 만댕이 뭔가 오뎅이랑 만댕. 비슷한 건가요?
1: 아니요 그게 아니고
0: 죄송합니다. 네.
1: 12, 13세기경 네. 말리 제국이라고
0: 아,
1: 이제
0: 아프리카.
1: 서아프리카의 네. 패권을 차지하던 국가가 있어요. 있었어요 제국이.
0: 네.
1: 이제 거기서 이제 시작된 어떤 문화를 만댕 문화라고 하고 거기서 시작된 음악을 만댕 음악이라고 합니다.
0: 아, 그렇군요.
1: 그래서 이제 이 음악을 기반으로 네. 대중의 공감을 또 제가 한국 사람이지 않겠습니까?
0: 한국화 패치를 또
1: 그렇죠.
0: 붙이시고.
1: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끌어내는 공감을 이끌어내는 음악을 만들고 공연을 하고 있습니다. 아, 특히 올해 EP 앨범 작업을 하는 중이니까요.
0: 녹음 중이시군요.
1: 네,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0: 와, 너무너무 기대가 됩니다. 근데 생각해보니까 리듬이랑 타이밍이랑 거의 같은 얘기 아닌가요?
1: 그렇죠. 소리가 타이밍에 맞춰 일정한 형태로 반복이 되면 리듬이 되죠.
0: 지금 약간 학교 같아요.
1: 아, 예, 네. 그렇습니다. 예, 본업 약간 모먼트가 나오는데.
0: 네, 스티키 선생님. 네.
1: 젬베도 결국 네. 이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0: 아하.
1: 또 이 음악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 소통에 기반한 즉흥성이 도드라지는 음악인데 현장에서 사람들과 소통하며 연주할 때 언제 들어가고 언제 멈추고 언제 한 번 더 치느냐에 따라서 환호를 받을 수도 있고 혹은 눈총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0: 아, 그래요? 그럼 약간 내가 너무 흥이 올라가지고 한 박자 더 쳤는데
1: 아하.
0: 막 다른 멤버들이 이렇게 째려보고 막 그런 경우도 있나요?
1: 그럼요, 많죠.
0: 아, 그래요?
1: 한두 번이 아닙니다.
0: 아 그래요? 와. 아 혼자 너무 신나가지고
1: 너무 신이 나셨다.
0: 아 저분 너무 신이 나셨네.
1: 네.
0: 좀 약간 자제해라.
1: 해서 이제 그때는 좀 또 슥 눈치를 네. 보고 다시 흐름으로 돌아가곤 합니다.
0: 그렇군요. 우리 일상도 비슷한 것 같아요. 말 한마디도 이 타이밍이라는 게 있고 눈치 사실 보는 것도 약간 타이밍 좀 따잖아요.
1: 그렇죠.
0: 그 괜히 한 박자 놓쳐가지고 늦게 반응하는 그런 타이밍도 있고요.
1: 그렇습니다.
0: 네.
1: 해서 오늘 제가 리듬은 자신이 있지만
0: 네.
1: 이렇게 라디오 DJ는 또 처음이다 보니까 오늘 박자를 좀 많이 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0: 괜찮아요.
1: 그래서 오늘은 좀 완벽하게 맞추려고 하기보다
0: 네.
1: 작은 미미님의 리듬에 몸을 한번 맡겨보려고 합니다.
0: 아, 진짜 오늘 약간 시디키님이 이렇게 그 젬베를 치시는 분이다 보니까 네. 지금 몸의 리액션이 엄청나시거든요. 여러분 지금 나중에 저희 유튜브에 올라오면은 꼭 한번 네. 봐주시길 바라겠습니다.
1: 부탁드리겠습니다.
0: 오늘도 그러면 저도 너무 정박으로 가지 않고 시드키님의 엇박 살짝 받아보겠습니다. 타이밍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딱 맞으면 기분 좋고 조금 엇나가도 그 또 거기에 따른 이야기가 또 생기잖아요.
1: 맞아요. 아 그때 말할 걸. 아 그때 잡을 걸. 아, 이렇게 타이밍을 놓치 치고 나면 네. 후회가 이렇게 들기도 하는데 또 시간이 많이 지나고 나면 네. 무슨 일이 있었는지 까맣게 잊어버리거나 또 그 자체가 재밌는 추억으로 남기도 하는 것 같아요.
0: 맞습니다. 지금 방송 듣고 계신 청취자 여러분의 타이밍 이야기도 너무 궁금한데요. 말할 타이밍을 놓쳤던 순간 기다리다가 지나가버린 기회 반대로 아무 생각 없이 했는데 딱 맞아떨어졌던 일까지 연락할까 말까 하다가 못다한 이야기 버스 놓쳤는데 덕분에 좋은 일 생긴 이야기 아, 고기 뒤집는 타이밍 놓쳐서 한쪽만 탄 이야기까지 아,
1: 이거는 안 되지
0: 아, 가슴 아파 다 좋습니다 여러분 TBSN 메신저를 이용하시면 무료로 사연 전하실 수 있고요 유료 문자는 샵 09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문자 100원 샵 091입니다 아 그럼 이쯤에서 오늘의 1일 DJ이신 시디키님의 밴드 젬베콜라의 노래 한 곡 듣고 와야죠
1: 이번에
0: 그쵸?
1: 소개해드릴 네. 곡은 네. 밴드 젬베콜라의 고기를 잡으러라는 곡이에요 오. 22년에 싱글 네. 발매를 하였고요 네. 지금 저희가 준비하고 있는 구성과는 조금 다르지만 오. 어쨌건 짧은 곡 소개를 좀 드리고
0: 네, 네, 부탁드립니다
1: 하겠습니다. 네. 우리는 모두 삶이라는 모험을 떠난다 어린 시절 작은 꿈과도 같고 찰나의 순간 찾아오는 몰입과 명상이기도 하다 우리는 이 과정을 즐길 필요가 있다
0: 그렇지.
1: 인생에서 언제나 찾아오지 않는 물고기를 잡으러 우리는 이 발로 이 손으로 즐겁게 나서야만 한다.
0: 여러분 그럼 함께 물고기를 잡으러 가볼까요?
1: 가보시죠.
0: 젬베콜라의 고기를 잡으러 듣고 오겠습니다.

0: 젠버콜라의 고기를 잡으러 듣고 오셨습니다. 아, 지금 옆에서 시디킴이 난리가 났어요. 아, 저희 피디님이 혹시 이거라도 치실래요? 그러면서 봉고를 갖다 주셨는데, 비록 젠베는 아니지만 지금 노래에 맞춰서 혼자 지금 공연을 하고 계셨습니다.
1: 아, 너무, 예, 흥이 납니다.
0: 지금 스튜디오가 너무 후끈후끈해졌는데, 또 여러분들이 사연도 많이 보내주셨어요. 또 음악이 또 너무 좋다는 반응도 많으신데,
1: 너무 감사합니다.
0: 네, 사연도 읽어드리겠습니다.
1: 예.
0: 자, 오일사오님, 복권도 타이밍 좋게 구매해야 당첨되는 것 같아요. 어허. 퇴근길 복권방이 문을 닫으려고 해서 빠르게 구매했는데, 무려 3등에 당첨되었어요.
1: 우와!
0: 빨리 이거 와, 아니, 3등이면 거의 100만원 넘는 거 아닙니까?
1: 100만원 넘, 제가.
0: 와, 진짜 복권 맛집.
1: 네. 로또를 저기 하느라 확인했는데.
0: 네.
1: 거의 뭐 140만 150만원 막 이렇게 되더라고요.
0: 아, 너무 축하드립니다. 이 기운 저희도 받아서 저희도 오늘 한번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자, 다음 사연 또 읽어주실까요?
1: 아니,
0: 네,
1: 이제 작은님이
0: 네, 아, 소연이 아빠님 사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작은님이 아내가 나한테 할 말 없어? 라고 묻더니 존댓말로 퇴근하시면 빨리 집으로 오세요. 라고 하네요. 너무 무서워요. 왜 갑자기 옆에서 더 씻고 마세요? 뭐라고 하실까, 과연 아내분이? 퇴근하시면 빨리 집으로 오세요. 보고 싶으니까요. 그런 거 아닐까요?
1: 아, 근데 저렇게 답을 해야 되는 상황이면
0: 네.
1: 그냥 얼른 들어가시는 편이.
0: 그렇죠. 1분 1초라도 빨랑빨랑
1: 들어가시길
0: 바라겠습니다.
1: 그럼요. 자, 네. 2793님 축하해 주세요. 제 사촌 동생 선영이 오늘 생일이에요.
0: 축하합니다.
1: 네, 너무 축하합니다. 저희 엄마, 큰 오빠, 작은 오빠, 저 생일 때마다 챙겨주는 선영아.
0: 와.
1: 생일 축하하고 고마워.
0: 선영씨 너무너무 축하드리고, 오늘 맛있는 거 많이 사드시고, 또 행복한 하루 되세요.
1: 좋아요.
0: 자, 소연이 아빠님. 오늘따라 이불 속을 벗어나기 싫어서 조금만 더 있다가 지각할 것 같아 허둥지둥 정신없이 나왔는데요.
1: 아하.
0: 다행히 신호등이 딱딱 바뀌어서 지각은 면했습니다. 완전 럭키데이네요. 아, 진짜 타이밍이.
1: 아, 죄송합니다. 쾌감이 너무
0: 좋거든요. 좋습니다.
1: 금수님. 네. 우와, 시디키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0: 와,
1: 금수님 반갑습니다.
0: 반갑습니다. 어서오세요. 김각규님도 오, 젠베콜라 느낌표. 네, 오,
1: 와.
0: 아시는 분이신가 봅니다.
1: 아, 이렇게. 너무 감사합니다.
0: 오늘 한 시간 또 즐겁게 함께 해주세요.
1: 네, 김초복만이님 반갑습니다. 미미 시스터즈 작은 미미님 비 오는 날 함께 합니다.
0: 아, 그러게 오늘 갑자기 비가 와서 약간 기분이 약간 우물우물해졌는데 시티키님이랑 함께 지금 음악 들으니까 너무너무 신나고 좋습니다.
1: 비 오는 소리도 리듬처럼 한번 들어보시면 흥이 또 오르지 않을까요?
0: 네.
1: 자, 서현이 아빠 추적추적 봄비가 내리고 뜨거운 아메리카노를 마셔요. 봄비가 내려서 그런지
0: 네.
1: 지나가는 버스 소리도 음악이 되네요.
0: 아, 감성.
1: 북어팩이 좋은 리듬입니다.
0: 아, 노래 젠베콜라 고기 잡으러 들으시면서 북어팩이 좋은 리듬입니다. 그렇죠. 북어도 약간 리듬감 있게 펴면 더 맛있어질 것 같은데요.
1: 오늘 일찍 돌아가셔서 북어를 펴시고 또 맛있는 북어국을 드시는 것도 참
0: 완벽하네.
1: 좋지 않을까요?
0: 완벽하다. 네. 완벽하다. 소연이 아빠니 무선 이어폰으로 몰래 청취하고 있는데요. 노래가 신나서 어깨를 들썩였더니 부장님께서 급하면 화장실 다녀오라고 하시네요. 자, 이때 타이밍이다. 또 다 화장실 다녀오시면 되겠습니다.
1: 금수님.
0: 네.
1: 저는 대화 타이밍은 늘 놓치지만 오늘의 라디오 타이밍은 잘 맞췄네요.
0: 나이스.
1: 신나는 음악.
0: 나이스. 너무 신난다. 금수님 읽었고요. 3117님 노래가 너무 신나서 낚시하러 갈 때보다 낚시하고 돌아올 때 들으면 더 신나시겠어요.
1: 아하, 너무 좋네요.
0: 고기를 못 잡아도 왠지 그럼요. 신나는 그런 기분이 들 것 같아요.
1: 그냥 낚시라는 것 자체가 즐거운 거죠.
0: 아, 그렇죠. 과정을 즐기자.
1: 그럼요,
0: 좋습니다.
1: 그럼요. 자, 3983님
0: 네.
1: 콜라처럼 짜릿한 젠베콜라 음악 좋습니다.
0: 짜릿해.
1: 오늘처럼 처지는 나의 타이밍 좋네요.
0: 진짜 너무너무 잘 좋다. 아, 근데 김갑규님이 또 물고기 다 도망가용. 이 리듬에 나 도망간다고 하시네요. 5213님 라디오에서도 시디키보님 목소리가 무척 좋으시군요.
1: 너무 감사해요.
0: 젠베콜라 화이팅!
1: 화이팅!
0: 와,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또 552호님 사연 좀 읽어주시겠어요?
1: 와, 라디오에서 시디키님 목소리를 들으니 반갑습니다. 이피도 준비하신다니 너무너무 기대돼요.
0: 기대.
1: 안 그래도 점점 힘들어지는 폭염에 아같이 시원한 공연도 타이밍 좋게 부탁드립니다. 여름엔 잼베죠.
0: 여름엔 잼베죠.
1: 여름엔 잼베죠.
0: 여름엔 잼베 콜라죠, 여러분.
1: 그럼요, 그럼요,
0: 아,
1: 여러분.
0: 너무 좋습니다. 오늘 이 기운
1: 불러주십시오.
0: 기운이 너무 좋네요, 오늘. 아, 근데 타이밍 얘기하다 보니까요. 그 저는 작업할 때 그게 가장 크게 느껴지는 거예요.
1: 아하.
0: 딱 지금 이거 해야 될 것 같아서 앉았는데 아무것도 안 나오는 날 있잖아요.
1: 그렇죠. 와 있죠. 너무 많죠.
0: 근데 또 아무 생각 없이 있다가 갑자기 뭔가 툭툭툭 생각이 떠오를 때도 있어요.
1: 아하.
0: 그땐 진짜 녹음을 안 하거나 안 적어두면 안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1: 맞아요. 저도 안 되는 부분을 네. 반복해서 연습하곤 하는데
0: 네.
1: 어느 순간 우연히 한번 딱 맞으면 딱 그 느낌이 오거든요.
0: 이거야.
1: 그렇죠.
0: 근데 그것도 놓치면 또 다시 쉽게 안 옵니다.
1: 그럼요. 그래서 그때는 오히려 이제 놓치고 싶지 않으니까 이제 좀 더 무리하게 되는 것 같아요.
0: 아, 좀 더 그 네, 순간을 잡으려고 더 열심히
1: 잡아야 될 것 같아요.
0: 지금 고기를 잡으러 리듬을 잡으러.
1: 그럼요, 그럼요.
0: 아, 그게 바로 타이밍인 것 같네요. 준비해서 만들었다기보다 왔다 싶을 때 어떻게 얼마나 잡느냐.
1: 그럼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네. 무대 공연을 할 때면 네네. 또 그런 게 더 확 느껴지잖아요.
0: 아, 그렇죠, 그렇죠.
1: 관객이랑 이제 호흡이 딱 이제 뭔가 일치할 때가
0: 그렇지.
1: 있어요.
0: 그렇지.
1: 이게 뭐라 말로 설명은 못하겠는데 약간 오늘 약간 좀 신기를 받았어. 오늘은 뭔가 같이 가는 날이다 그런 싶은 순간들이 있어요.
0: 아 맞아요. 그때 그 뭐라 말할 수 없는 그
1: 약간
0: 쾌감이 있어.
1: 연결된 그 느낌.
0: 맞아 맞아. 네. 오늘 한 시간도 청취자분들과 네. 연결되는 느낌으로
1: 네, 그럼요, 그럼요.
0: 뭔가 같이 오늘 가보면 좋겠습니다.
1: 네.
0: 근데 또 반대로 약간 조금만 어긋나도 바로 느껴지죠.
1: 그쵸? 그런 또 날이 있죠.
0: 예, 날이.
1: 완벽하게 할수록 이제 힘을 애를 쓰는데 이제 이게 좀 뭔가 자꾸 안 맞아요. 그럴 때도 있어요. 예.
0: 맞아. 근데 이런 타이밍이 무대나 작업뿐만 아니라 인생에도 오는 것 같아요. 시디키님.
1: 예.
0: 아유, 2년 전에 또 결혼을 하셨잖아요.
1: 무슨 말씀을 하시죠?
0: 저희가 또 축하도 해드렸고요.
1: 그렇죠, 그렇죠.
0: 잘 살고 계시죠?
1: 예. 예.
0: 행복하시죠?
1: 그럼요, 그럼요. 그럼요. 그럼요. 행복합니다.
0: 자, 시디키님이 결혼 결정하셨을 때, 아, 이 사람이다. 아, 지금이다. 이런 타이밍 있으셨나요?
1: 이거 갑자기.
0: 갑자기.
1: 이 얘기가
0: 갑자기.
1: 네, 긴장이.
0: 여기 잼베 칠 때보다, 고민할 때보다 심장이 더 빨리 뛰시나요?
1: 예, 우선 이제. 네. 예. 그때 정말, 네. 정말이지. 그때는 너무 감사했다는 말씀을 우선 네. 이렇게 올리고.
0: 갑자기.
1: 예.
0: 네.
1: 예. 그때 저희. 네. 24년 말이었는데
0: 아, 그랬죠.
1: 미미 시스터즈 덕분에 너무 잊지 못할 네.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0: 네.
1: 그때도 저희 타이밍이 진짜 천국과 지옥으로 갔는데
0: 맞아요.
1: 결혼식 진행하기 30분 전부터 비가 그 맞아. 분무기 모드가 있는 거 아시죠?
0: 맞아 맞아 맞아.
1: 물총처럼 나오는 모드가
0: 네,
1: 있고
0: 네, 네.
1: 이제 반대로 이 반대로
0: 살살살살살 흐리는 네. 흩뿌리는
1: 맑게 퍼지는 그게 그렇게 막 비가 미친 듯이 오는 거예요.
0: 그전에는 너무 맑았는데
1: 정말
0: 갑자기.
1: 많이 왔으면
0: 맞아.
1: 아예 이제 실내에서 했었을 것 같은데 좀 애매하게 그렇게 계속 내리던 거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비가 왔는데
0: 네.
1: 근데 저희 식 끝나기 5분
0: 네.
1: 전에 비가 진짜 너무
0: 깨끗하게 가셨어요.
1: 네, 깨끗하게 맑게 개었어요.
0: 맞아요. 그 생각 납니다.
1: 그래서 덕분에 이제 2부에 미미 네. 시스터즈의 축하 공연까지.
0: 아 근데 또 막상 본인들이 네. 또 공연도 하셨잖아요.
1: 그럼요,
0: 신랑
1: 그럼요.
0: 신부님께서 공연 하셨는데
1: 그럼요.
0: 두 분이 하실 때는
1: 네.
0: 또 비가 또
1: 저희가 했을 때는 식 중에 했기 때문에
0: 네.
1: 저희 또 악기가 또 나무와 가죽으로 이루어져
0: 네.
1: 있지 않겠습니까?
0: 네, 그렇죠.
1: 그래서 이제 굉장히 벙벙거리는 소리로
0: 눈물 젖은
1: 즐겁게,
0: 잼베 아니고
1: 예. 눈물 젖은 잼베를
0: 피에 젖은 잼베를 네 연주를
1: 그쵸,
0: 하셨어요.
1: 그쵸.
0: 아 근데 진짜 어떻게 이번 기회 통해서 저기 아내분께 음성 편지라도 하나 남기시겠어요?
1: 냉이야 정말 나와 지금까지 사이좋게 살아줘서 고마워. 사랑해.
0: 아, 네, 감사합니다. 요것도 좋은 타이밍에 좋은 말씀 해주셔서, 여기 딱이네요. 제가 얘기하다
1: 예.
0: 보니까 우리 인생 자체가 타이밍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버스를 한 대 놓쳤는데 오히려 다행이었던 날, 타이밍 맞춰 보내려다 문자를 지웠다가 마음이 조금 편해진 순간, 장바구니에 오래 담아둔 걸 드디어 결제한 날처럼요. 지나가 보면 그날의 방향을 살짝 바꿔놓은 순간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머릿속에 지금 떠오른 그 장면, 그 타이밍, 요 타임 그대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1: 지금입니다.
0: TBS에서 TBS 메신저를 이용하시면 무료로 사연 전하실 수 있고요. 유료 문자는 샵 09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문자 100원, 샵 091입니다. 걱정 마. 어차피 잘 먹을 거야. 오늘도 수요일 저녁 메뉴 고민 해결사 걱정 마 어차피 잘 먹을 거야 시간이 왔습니다. 아무리 힘든 일이 있어도 일단 한 끼 배부르고 먹고 숨 자고 나면 딱히 달라진 게 없더라도 조금은 기분이 나아지곤 하잖아요.
1: 아무리 바쁜 날이어도 이상하게 밥 때는 정확히 찾아오잖아요.
0: 그렇죠.
1: 그럴 때는 오래 고민하면 안 됩니다.
0: 안 돼.
1: 배고픔에도 타이밍이 있으니까요. 놓치면 예민해지고 너무 늦으면 아무거나 먹고 후회하게 되고요.
0: 맞습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바쁜 하루 중에도 나의 허기를 응급조치해줄 메뉴 대결. 아하. 바로 타이밍 직행 한 끼 배틀입니다. 바로 시작해볼게요. 타이밍 직행 직행 한 끼 배틀. 오늘 제가 준비한 메뉴는요. 버거 세트입니다. 아, 버거. 이건요. 배고픔이 올라오는 그 타이밍. 지금 바로 내 뱃속에 집어넣어야 된다 싶을 때 딱 맞춰 들어가는 메뉴입니다. 주문하고 나서 오래 기다릴 필요도 없습니다. 번호 부르고 쟁반을 딱 받아드는 순간 버거 하나, 감자튀김, 차가운 콜라, 그리고 한쪽에는 코울슬로까지 이 조합이 눈앞에 펼쳐지면 이미 몸이 먼저 반응을 합니다. 그렇죠. 일단 감자튀김 하나 집어들게요. 겉은 바삭하고 그 안은 부드럽게 으스러지면서 따뜻한 기름기. 아, 기름기가 입안에 살짝 남아요. 그 상태에서 바로 얼음 가득한 콜라 한 모금. 젬베콜라 아니고 그냥 콜라 한 모금. 차갑게 들어온 탄산이 입안을 한번 싹 밀어내면서 아 이제 제대로 시작해도 된다라는 신호를 보내줍니다.
1: 아 좋다.
0: 그리고 본격 버거. 두 손으로 들어서 한 입 크게 베어 물면 아, 빵이 부드럽게 눌리는 순간 그 안에서 두툼한 패티가 퍽 하고 터집니다. 겉은 살짝 그을린 불향이 올라오고 속에서는 따뜻한 육즙이 쫙 퍼지면서 입안을 한 번에 채웁니다. 씹을수록 고기 맛이 냠냠 올라오고 그 위에 소스랑 채소가 한번 섞이면서 따로 노는 게 아니라 한 덩어리로 정리됩니다. 이게 버거의 힘입니다. 한 입에 끝내는 설득력. 그래서 한 입 먹는 순간 아 됐다 이 생각이 바로 들어요. 중간에 또 감자튀김 하나 집어먹고 콜라 한 모금으로 리듬 맞추고요. 아하. 그러다 살짝 무겁다 싶을 때 코울슬로 한 숟갈 좋다, 퍼먹습니다. 좋다. 차갑고 아삭하게 들어오면서 입안을 한번 리셋해주고 그럼 다시 처음으로 돌아갈 수 있죠. 이 흐름이 계속 이어집니다. 버거 세트는요 천천히 음미하는 음식이라기보다 지금의 나를 바로 끌어올리는 끌어올려주는 끌어올려 세트 메뉴입니다. 딱 배고플 때 들어가서 딱 필요한 만큼 채우고 다시 움직이게 만드는 한 끼. 그래서 저는 오늘 버거 세트로 갑니다.
1: 와, 이 저번 주에 큰 미미님이랑 하는 네. 방송을 보니까
0: 네네.
1: 점액추 배틀 분위기가 네. 정말 살벌하더라고요.
0: 아, 살벌합니다. 살벌해요.
1: 원래 이제 작은 미미님께서 네. 하늘 같은 선배님이시기 때문에
0: 왜 이러세요?
1: 평소에는 네. 제가 뭐 예, 꿈도 못 꾸는 네네. 일이지만 네. 그래도 뭐 배틀은 배틀이잖아요.
0: 아 배틀 배틀이죠. 싸워야죠. 아, 네. 선후배 네. 없습니다.
1: 아, 그럼요. 네. 제 즐거움을 위해서 네. 뒷일 생각 안 하고 저도 한번 삭 질러보겠습니다.
0: 한번 가보시죠.
1: 네. 그래서 뭐 버거 세트요.
0: 네, 버거 세트.
1: 저도 왜? 가끔 맛있게 먹긴 하는데요.
0: 네.
1: 그거 먹고 나면 솔직히 2시간 뒤에 배 꺼지고 또 밥 생각이 나잖아요.
0: 아, 그런가요?
1: 패스트푸드라. 이제 말 그대로 빠르긴 한데
0: 네네.
1: 속은 아직 자리 못 잡은 느낌. 뭔지 아시죠?
0: 약간 긁히는데?
1: 전 좀 다르게 가보겠습니다. 오늘 저의 선택은요. 콩나물 국밥입니다.
0: 오, 왜네요?
1: 이건요, 급하게 채우는 음식이 아니라 앉아서 한번 싹 정리를 해주는 음식이에요. 전주식은 특히나 순서가 있습니다.
0: 네?
1: 뚝배기가 내려오면 김이 훅 올라오고 맑은 국물 안에서 콩나물이 이렇게 살아 움직여요.
0: 끔틀끔틀.
1: 근데 여기서 바로 밥을 말면 안 됩니다.
0: 안 돼요?
1: 일단 술안부터 갑니다. 작은 그릇 안에 노른자가 부드럽게 풀려 있고 여기 조미김을 손으로 바스락바스락 살짝 바스락. 부셔넣는 거죠.
0: 오.
1: 이걸 가볍게 섞어서 네. 한 숟갈 싹 떠먹으면 고소하고 짭짤하고 부드럽게 넘어가면서 와. 입안이 먼저 풀립니다. 이게 첫 박자예요. 그 다음에 국물.
0: 국물.
1: 뜨겁지만 자극적이지 않고 맑은데 깊은 맛이 올라오는 그 국물. 콩나물은 아삭하게 씹히고 국물은 계속 이어지면서 뱃속이 천천히 뜨끈하게 풀려요. 여기 깍두기. 이 타이밍이 또 중요하죠.
0: 깍두기.
1: 한 입 아삭 물면 시원하고 아, 이 아삭한 이 석박지. 아. 이 맛이 들어오면서 입안을 한번 싹 또 정리를 해주죠.
0: 깔끔하게.
1: 네. 아. 다시 국물로 돌아가요.
0: 네, 돌아가.
1: 술안 한 숟갈, 국물 한 숟갈, 깍두기 한 번. 이 리듬이 무한정 이어집니다. 이제서야 밥을 조금씩 넣어서 국물에 밥. 맞춰 먹는 거죠. 처음부터 많은 게 아니라 내 속도에 침고요. 처음부터 많은 게 아니라 내 속도에 맞게 한 숟갈씩 맞춰가는 방식.
0: 아하.
1: 그래서 이건 한 번에 끝내는 음식이 아니라 박자를 되찾는 한 그릇입니다. 마지막 국물까지 비우고 나면 속이 차분해지고 몸이 제자리로 돌아온 느낌이 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콩나물 국밥으로 갑니다.
0: 아, 시태키님 역시 만만치 않네요. 술안, 술안의 조미김, 깍두기 타이밍까지 아 거의 국밥 리듬 수업 받은 것 같아요. 하지만 버거 세트도 만만치 않습니다, 여러분. 그죠? 한 입에 육즙 들어오고 감자튀김으로 이어가고 콜라로 직행하고 코울슬러로 리셋까지 이건 그냥 빠른 게 아니라 완성된 이미 완성된 완벽한 음식이라고 완성된 직행 코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1: 네, 버거 세트 좋죠. 네, 근데 좋죠. 너무 빨라요. 너무 빨라요. 먹고 나면 네. 코로 들어갔는지 네. 입으로 들어갔는지 모르겠다 싶을 때가 많지 않습니까? 콩나물 국밥은요 네. 한 숟갈씩 먹다 보면 몸이 천천히 이렇게 돌아옵니다. 속도가 아니라 회복력으로 설득하는 메뉴죠.
0: 설득까지.
1: 그렇죠.
0: 아, 근데 제가 오늘 또 날씨를 보면서 약간 걱정이 들었던 게 아, 참 타이밍이 스티키 부님 참 타이밍 참 잘 맞춘다. 아니 사실 비 오는 날에 콩나물 국밥 아 여기까지 그쵸? 말씀드리겠습니다.
1: 오늘입니다 여러분. 하지만... 오늘입니다.
0: 네. 하지만 지금 바로 당장 나를 살리는 건 버거 세트만 한 게 또 없습니다.
1: 아니, 이렇게 말씀하시면서도 네. 느끼고 계시지 않습니까? 네. 급할수록 앉아야 한다고 봅니다. 네. 네, 느긋하게 앉아서 술 한 풀고 김 부수고 국물 한 숟갈 뜨는 순간 아 이제 오늘의 박자가 이제 완성이 되는 거죠.
0: 과연 여러분들의 선택은 어떨까요? 타이밍 놓치기 전에 바로 도착하는 버거 세트냐? 한 숟갈씩 박자를 되찾게 만드는 전주식 콩나물 국밥이냐? 오늘 여러분의 저녁 메뉴 선택이 궁금합니다. 여러분의 한 표 기다릴게요. TBSN 메신저를 이용하시면 무료로 사연 전해줄 수 있고요. 유료 문자는 샵 09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문자 100원. 샵 091입니다.
1: 버거든 국밥이든 결국은 타이밍 맞춰서 딱 들어가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 순간을 잘 잡아야 합니다. 오 브라더스의 잡아요. 듣고 올게요.

0: 오브라더스의 차봐요 듣고 오셨습니다. 여러분의 군침 도는 문자 바로 소개해드릴게요. 김초복마니님께서 비 오는 날 두 분 텐션 엄청나게 좋습니다. 덕분에 신나게 일해요. 점심 일찍 먹었는데 큰일이네요. 아 오늘 좀 시즈키님 모셔가지고 텐션이 스튜디오 분위기가 확 달라졌어요.
1: 그럼요.
0: 좀 자주 나와주세요.
1: 네, 작업님과 뭔가 좀 맞는 우리 어떤 좀, 바이브가 있다.
0: 그러게 좀 맞는다 우리.
1: 타이밍이 잘 맞는다. 좀 잘 맞는다.
0: 타이밍 잘 맞는다. 아, 좋다. 진행 잘한다. 소연이 아빠님 사연들 읽어주세요.
2: 두 분은 버거 드실 때 감자튀김을 함께 모아 먹나요? 각자 먹나요? 작은 미미님 햄버거 가게에서 주문할 때요. 아 일단 이것부터
0: 아 예. 감자튀김은 무조건 한 군데 모아서 산더미처럼 쌓아놓고
2: 그럼요 또 그 맛이죠.
0: 그렇죠 그렇죠.
2: 이렇게 하나하나씩 먹으면 네. 좀 한 세, 네 개 한 번에 한 주먹
0: 딱 그렇지, 그렇지. 한 주먹 잡아 먹어야죠.
2: 케첩 약간 그 붓 있잖아요. 먹물 묻히는 것처럼 딱 이렇게 해가지고 딱 입으로 들어갔을 때 또 만족감이 있지 않습니까?
0: 그렇죠. 한입 가득하게. 역시 아시네.
2: 그래서 작은 미미님 햄버거 가게에서 주문할 때요. 네. 퇴근하고 싶은 만큼 케첩을 넣어주세요라고 했더니 정말 어마어마한 양의 케첩을 주었다는 이야기를 하시네요.
0: 정말 어마어마하게 퇴근하고 싶으셨다 보다. 그렇죠. 근데 이렇게 질문하신 거 너무 웃기다. 재밌다. 이렇게 한번 해봐야겠다.
2: 또 하나가 네. 작은 미미 실망이에요. 버거를 간편한 메뉴로 폄하하다니. 아... 버거는 탄수화물, 단백질, 섬유질, 무기질 모두가 있는 완전 메뉴입니다. 감튀에 소금 살짝은 필수.
0: 아 완전 음식. 아 예지아빠빠님께서 또 오늘 또 실망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 또 저매주 코너에 실망 프로 실망러분들이 좀 몇 분 계세요. 네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렇죠. 저도 완전 음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간편한 완전 음식이라고 치죠. 네.
2: 그다음 또 네. 또 한 분 계시네요.
0: 네.
2: 비가 온 소연이 아빠님.
0: 네.
2: 비가 오는데 김치전과 파전이 없다니. 두 분 정말 실망입니다.
0: 감사합니다, 소연이 아빠님. 역시 여러분들을 실망시키니까 이렇게 행복할 수가 없네요. 근데 김치전과 파전은 또 우리 알아서 또 다 잘 되실 거잖아요.
2: 근데 저는 그쵸? 살짝 소연이 아빠님 네. 편인 것이 저희는 이제 콩나물국밥 네. 모주 한 잔 딱 하고 2차로 김치전과 파전 갈 수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버거는 2차로 가기 어려워요.
0: 와, 이분 이간주 장난 아니네. 슈즈큐. 와, 장난 잘한다.
2: 이때다.
0: 와, 대박. 와, 근데 김치전과 파전이 진짜 콩나물 국밥이랑 좀 더 잘 어울리는 건 인정하겠습니다. 하지만 또 3차로 버거 먹으러 갈 수 있잖아요.
2: 3차요?
0: 아, 무리수인가요? 3983님, 텐션과 다르게 차분한 콩나물 국밥이라니. 의외지만 저는 좋아요. 뜨끈하게 속 풀어주는 그 국물과 썰이 김치,
2: 그쵸, 그쵸.
0: 오징어, 거기에 김가루까지. 다시는 콩나물 무시하지 맙시다.
2: 네, 콩나물 무시하지 맙시다.
0: 근데 시드킴이 텐션이랑 다르게 차분한 콩나물 국밥이라고 하셔가지고.
2: 아니, 뜨거운 만큼 또 이렇게 네. 차분히 또 돌아갔다가 그렇습니다. 그런 것이죠.
0: 또 오징어 들어가는 것도 요것도 별미잖아요.
2: 또 디테일.
0: 그쵸?
2: 예,
0: 디테일. 또 소연이 아빠님께서 질문해 주셨어요. 토렴했나요?
2: 예, 제가 얘기한 콩나물 국밥은 네. 토렴한 쪽. 예.
0: 토렴한 쪽. 으흠. 토렴한 쪽이 전주식인가요?
2: 예, 전주 남부식으로 알고 있는데요.
0: 아,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토렴했다고 합니다. 소연이 아빠님 덜 실망하시려나 혹시? 김처방마니님, 버거는 제가 군복무 시절 먹던 햄버거가 제일 만났던 듯요. JSA는 유엔사 소속이라 미군 그렇구나. 메뉴로 부식이 나옵니다. JSA 판문점 공동경비고요.
2: 약간 좀 약간 미국.
0: 미국 스타일로 먹는.
2: 미국 스타일로.
0: 미국 스타일 햄버거. 햄버거.
2: 8320님. 전 든든한 콩나물 국밥에 한 표 행사합니다.
0: 콩나물 국밥 한 표.
2: 한 표.
0: 축하해요. 스티키님.
2: 감사합니다.
0: 금승님께서는 둘 다 최애 메뉴라 도저히 정하질 못하겠네요. 참고로 오늘 점심은 버거 먹었습니다.
2: 혹시 콩나물 국밥 생각이 나시던가요?
0: 그래서 저녁은 콩나물 국밥인가요? 아 그렇군요.
2: 김처복마니님 오늘은 비가 오는 관계로 콩나물 국밥으로 하겠습니다. 역시 하늘이 역시. 저를 돕는다. 막걸리도 추가.
0: 아 진짜 인생은 타이밍인가 그렇죠. 봅니다.
2: 그렇습니다.
0: 사실 이 대본을 쓸 때만 해도 비가 올 거라고는 예상조차 못했는데. 인생 괜찮네요. 시드킴 인생.
2: 네, 역시 타이밍이다. 타이밍이다.
0: 오이오님. 네. 뭐라고요?
2: 운과 때가 있다.
0: 운과 때가 있다. 네. 축하드립니다.
2: 감사합니다.
0: 오 의원님 평소라면 무조건 버거일 텐데 아 오늘은 아, 그렇죠? 비가 와서 그런지 콩나물 국밥에 한 표 던집니다. 2차까지 부르는 콩나물 국밥이라는 말에 제 선택에 확신을 가졌네요. 아 오늘은
2: 감사합니다.
0: 압승 콩나물 국밥 압승이네요 여러분.
2: 콩나물 국밥 윈.
0: 정리를 그래도 해보겠습니다. 오늘의 결론도 아주 간단합니다. 버거 세트처럼 지금의 나를 바로 살려주는 한 끼도 콩나물 국밥처럼 흐트러진 박자를 다시 맞춰주는 한 그릇도 우리에겐 다 필요하다.
2: 아하, 결국 빠른 한 끼도 필요하고 천천히 돌아오는 한 그릇도 필요하다는 거군요.
0: 아하 맞습니다. 어떤 선택이든 세상 모든 고민은 밥 먹고도 늦지 않습니다. 어디서 먹든 무엇을 먹든 그 한 끼가 우리를 다시 살아나게 하니까요.
2: 맞습니다.
0: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떤 메뉴를 골랐든 걱정 마 어차피 잘 먹을 거야.

0: 타임머신에 탑승하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도 안전벨트는 필요 없고요. 귀만 활짝 열어두시면 어느새 시간여행 오래된 음악 속으로 순간이동. 오늘은 1989년으로 가보겠습니다. 김수철의 정신차려 같이 출발해볼까요?
1: 출발!
0: 1989년 김수철은 아주 독특한 앨범을 발표합니다. 제목은 원맨 밴드. 말 그대로 한 사람이 밴드 전체가 되는 앨범이었죠.
1: 그냥 혼자 만든 앨범 정도가 아니더라고요. 드럼, 기타, 베이스, 건반, 노래까지. 리듬 만드는 사람도 김수철. 선율을 얻는 사람도 김수철. 전체 흐름을 책임지는 사람도 김수철. 진짜 혼자서 한 팀이 된 작업이죠.
0: 원맨 밴드는요, 작곡과 편곡은 물론 레코딩 전 과정을 한 사람이 도맡은 작업으로 소개가 됩니다. 당시 김수철은 예전에 한 번쯤은 해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세월이 더 흐르기 전에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1: 야, 그 말 좋네요. 세월이 더 흐르기 전에. 그 말이 굉장히 의미 있게 들려요. 언젠가 해보고 싶은 작업이 있는

0: 있는데 계속 미루다 보면 그 언젠가가 영영 안 오는 경우도 많은 것 같아요.
1: 그렇습니다. 이 앨범은요, 국악과 락을 접목한 작업, 황천길 이후에 나온

0: 오늘 들으실 곡 정신차려는 바로 이 앨범 원맨 밴드의 일곱 번째 트랙입니다. 이 노래는 제목부터 아주 직선적인데요. 돌려 말하지 않아요.
1: 제목부터 정신차려잖아요.
0: 정신차려.
1: 정신차려.
0: 차려.
1: 요즘 말로 하면 알림창이 갑자기 눈에 뿅 하고 뜬 느낌이에요.
0: 네.
1: 지금 멍 때릴 때가 아닙니다 하고요.
0: 맞습니다. 이 곡은 부드럽게 달리는 노래가 아니라 한번 툭 치면서 깨우는 노래 같아요. 그런데 그게 차갑게 느껴지기다 보다는 김수철 특유의 혈악과 에너지로 전달이 됩니다.
1: 저는 이 곡이 그 점이 재밌어요. 뭐냐면 말은 정신 차려인데
0: 네.
1: 이제 어떻게 보면 혼내는 느낌일 수도 있는데
0: 너 지금 정신 안 차리네?
1: 그런 느낌이 아니라 몸이 먼저 반응하는 이 리듬이 있지
0: 아,
1: 않습니까?
0: 맞아요.
1: 약간 웃기고 또 약간 이상하고 근데 결국은 자연스럽게 따라가게 되는 유쾌한 에너지가 느껴져요.
0: 맞습니다. 김수철은 실제로 이 곡에서 우스꽝스럽고 독특한 안무로도 많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춤을 추기 위해 만든 이런 칼각 같은 정교한 안무가 아니라 몸으로 몸 그대로 밀고 나간 에너지에 가까웠다고 볼수 있습니다.
1: 그게 오히려 김수철답습니다.
0: 그렇습니다.
1: 잘 정돈된 멋보다 튀어나오는 생동감, 완벽한 폼보다 그 사람 자체에서 나오는 박자가 너무 멋진 것 같아요.
0: 그래서 정신차려는 그 시대의 노래이면서 동시에 개인의 노래처럼도 들립니다. 1989년에 나온 곡이지만 지금의 우리에게도 참 필요한 말 같고요.
1: 맞습니다. 일이 밀려 있을 때, 멍하니 하루가 지나갈 때, 타이밍을 놓친 것 같을 때,
0: 네.
1: 누가 조용히 위로해주는 것도 좋지만, 가끔 이런 말도 필요하잖아요. 정신 차려!
0: 정신 차려!
1: 정신 차려!
0: 1989년, 혼자서 밴드가 된 사람이 자기 손으로 만든 소리들 사이에서 던진 한마디. 김수철의 정신 차려! 듣고 오겠습니다.

0: 오늘의 마음 체크인 시간입니다. 빨리 해야 하는데 늘 생각하고는 있지만 그 타이밍을 계속 미루고 있었던 일들 하나쯤 있으셨죠? 괜히 한 번 더 보고 괜히 한 번 더 생각하다가 결국 시작조차 못하게 되는 순간들이요.
1: 타이밍을 너무 정확하게 맞추려고 하다 보면 오히려 그 순간을 놓칠 때가 있습니다. 딱 맞는 때를 기다리다가 아예 안 하게 되는 경우도 많고요.
0: 오늘의 마음 체크인 문장입니다. 오늘은 시작만 해보기. 완벽한 타이밍 기다리지 않기.
1: 딱 맞는 순간 찾지 않기.
0: 지금 떠오른 그 타이밍에
1: 그냥 시작만 해보기.
0: 메시지 하나 보내기.
1: 파일 하나 열어보기.
0: 운동화 한번 신어보기.
1: 그 다음은 그 다음에 생각하기.
0: 시작을 해놓으면요, 타이밍은 그 다음에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1: 타이밍을 맞추는 게 아니라 움직이면서 만들어가는 거죠.
0: 오늘은 타이밍을 기다리지 말고 타이밍 안으로 한 발 먼저 들어가 보기.
1: 완성하지 않아도 괜찮고요. 중간에 멈춰도 괜찮습니다.
0: 중요한 건 아직 안 한 상태에서 벗어나는 거니까요. 그 한 번으로 오늘 하루 리듬이 조금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시작만 해보기. 오늘의 마음 체크인이었습니다. 아, 어느덧 한 시간이 훌쩍 지나가 버렸어요. 아, 오늘 타이밍이라는 테마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눠보았는데요. 오늘 특별 게스트 DJ 시디키님, 오늘 한 시간 어떠셨나요?
1: 개인적으로 너무 영광이었고요.
0: 아, 너무 재밌었어요.
1: 네, 이렇게 재밌을 줄이야. 시간이 너무 순식간에 지나가서.
0: 그렇죠. 네. 또 젬베콜라 작업 어떻게 되어 가시는지 좀 홍보도 좀 해주시고.
1: 아, 그렇군요. 네. 일단 젬베콜라는 올해 네. 이제 첫 앨범이죠. EP 오. 앨범 작업이 들어갑니다. 아마 빠르게는 10월 말 네. 여유 있게는 내년 상반기쯤 공개할 수 있을 걸로 예상하고
0: 화이팅.
1: 있고요.
0: 네.
1: 제 개인적으로는 또 이제 젬베 수업이라던가 아, 만댕 네. 퍼커션 커뮤니티를 이제 활성화하기 위한 어떤 수업을 진행하고 있으니까요.
0: 아, 너무 좋습니다.
1: 제 인스타 시디키보 프로필 링크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0: 여러분 많이 많이 팔로잉 해주시고요. 진짜 다음에 신곡 나오시면 그때 또 한번 그때 진짜 젬베 들고 오시죠.
1: 그럼요. 아니, 젬베 뿐이겠습니까? 아. 제 친구들
0: 다 데리고 오세요.
1: 다 데리고
0: 아,
1: 그냥.
0: 오늘 진짜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1: 네.
0: 여러분 다음 주 테마는 돌파구입니다. 우리 앞에 막혀있는 순간들을 어떻게 기발하게 넘어가 볼 수 있을지 또 즐겁게 이야기 나눠볼게요. 오늘 끝곡으로는 도시드키님의 추천곡 후맵네의 그런 날 들으시겠습니다. TBS FM과 미미시스터즈가 공동 제작하는 라디오 우리 자연사자는 다음 주 수요일 오후 4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우리는 목소리로 만나고
1: 음악으로 이어집니다.
0: 잊지 마세요. 우리는 늘
1: 연결되어 있으니까요.

0: TBS 캠페인
1: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2: 제가 들어드릴게요.
3: 여기 앉으세요.
1: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4: 어어 그러니까 내 말이 맞다니까.
5: 저기요. 통화 목소리 좀 줄일 수 없어요. 너무 시끄러워요.
4: 아, 네. 죄송합니다.
5: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대중교통. 매너를 지키지 않는 일부 사람들 때문에 불쾌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6: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는 가급적 통화는 삼가고 불가피하게 통화를 해야 한다면 목소리는 낮춰주세요. 동영상 시청이나 노래 감상을 할 때는 이어폰을 이용해 주시고 특히 지하철에선 다른 사람을 밀치지 말고 내릴 사람들이 모두 하차한 후 승차해 주세요.
5: 상대방의 입장이 되어 생각한다면 대중교통 매너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0: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아이들의 교통사고는 횡단 중 사고입니다. 어린이의 안전한 보행과 운전자의 안전한 운전 습관을 위해 지금부터 이것만 기억하세요. 어린이도 운전자도
1: 1. 일단 멈춤 2. 이쪽 저쪽 3. 3초 동안 4. 사고 예방
0: 어린이가 안전하고 행복한 세상에서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어린이 교통안전 TBS도 함께합니다.
2: TBS 교통정보.
3: 오늘부터 내일까지 전국적으로 마른 비가 예보되어 있습니다. 하천변이나 계곡, 산비탈과 급경사지 근처에는 가까이 가지 마시고요. 지하공간 바닥에 물이 차오르면 즉시 지상으로 대피하시기 바랍니다. 강풍에 날아갈 우려가 있는 시설물은 단단히 고정하고 집 주변 빗물바지가 막혀있는 곳은 안전신문고를 통해 신고하시면 됩니다. 이상 행정안전부에서 알려드렸고요. 소형차 전용 도로인 서부간선 지하도로 금천 방면 높이 제한에 걸린 선거 유세용 화물차는 후진해서 다 뺐습니다. 하지만 아직 후처리 작업으로 2차로가 막혀있다 보니 뒤쪽 성산 2교에서부터 성산대교를 건너 서부간선 지하도로 진입할 때까지 쭉 정체입니다. 동부간선도로 성수대교 방면 중랑교 회기역 방면 진출로에서 일어난 사고도 사고 난 지 1시간이 넘었는데 아직 사고 처리 중입니다.

0: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1: 이 프로그램은 나선홍의 닥터스 스페셜 방송입니다.
2: 나선홍의 닥터스.
0: 처음 야구 방망이를 휘둘렀을 때 바로 방망이에 공이 맞는 경우 야구 선수가 아닌 다음에는 힘든 일이죠. 그뿐인가요? 홈런을 제일 잘 치는 강타자들도 보면 자주 스트라이크 아웃을 당하죠. 혹시 야구공을 만져본 적이 있는 분이라면 아실 테지만 야구공에는 실로 꿰맨 흔적이 있습니다. 그걸 가리켜 봉합선이라고 하는데요. 만약 이 봉합선이 없다면 야구공은 멀리 날아갈 수 없다고 하죠. 말하자면 이 봉합선은 가속도를 붙게 하는 절대적인 힘이라고 볼 수 있을 텐데요. 어쩌면 우리에게 갑자기 들이닥친 건강의 이상 신호가 야구공의 이 봉합성과 같은 걸지도 모르겠습니다. 매일 오후 5시 건강의 이상 신호를 봉합해 더 멀리 더 힘차게 날아오기를 염원하는 시간이죠. 전문의가 함께하는 100세 시대 여러분의 건강 파트너 나선홍의 닥터스 진료 시작합니다. 네, 야구공의 또 비밀 가운데 이 봉합선 또 이런 뜻이 있었군요. 저는 이제 투수들이 이 봉합선 부위에 이제 이 엄지와 중지를 딱 걸쳐가지고 뭐 낙차 큰 커브도 던지고 뭐 이렇게 하잖아요. 변화구도 던지고 직구도 던지고 그런데 이렇게 멀리 날아가는 힘에도 이 봉합선이 있어서 그런 거군요. 네, 처음 알았습니다. 많은 거 배우네요. 닥터스 하면서.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아나운서 나선홍입니다. 자문위가 함께하는 100세 시대 여러분의 관광 파트너 나선홍의 닥터스. 오늘은요. 여러분의 편안한 숨과 잠을 방해하는 수면 질환. 네. 오늘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자, 수면 질환 지금 알고 계신 분들 수면 내가 잠을 조금만 한 시간만 더 잤으면 좋겠다. 뭐 이런 분들 많이 계시죠. 자, 수면 질환으로 또 숨 질환으로 어려우신 분들 문자 보내주실 준비 하시고요. 자, 그 전에 오늘도 어김없이 정답을 떠먹여 드리는 친절한 퀴즈, 닥터스 퀴즈 먼저 드리고 갑니다. 피곤한 하루를 보내고 잠이 들었을 때 옆 사람 때문에 잠을 설친 경험 있으신가요? 잠을 자는 동안 좁아진 기도가 떨리면서 드르렁 이러시는 분들 계시죠? 네. 아, 이게 제가 흉내를 잘 못 내겠는데. 이런 분들. 네. 그럴 때마다 이제 깜짝깜짝 놀랍니다. 네. 이렇게 이런 소리가 반복적으로 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단순한 잠버릇으로 생각하기 쉽지만 심한 경우 수면 무호흡증과 연결되기도 한다고 합니다. 특히 음주나 피로, 비만 때문에 더 심해질 수 있는 이 수면 중 호흡 소리는 다음 중 무엇일까요? 자, 친절하게 보기 드립니다. 1번 코끼리, 2번 코미디, 3번 코골이, 4번 코스닥. 네, 코자로 시작하는 거 골랐군요. 1번 코끼리, 2번 코미디, 3번 코골이, 4번 코스닥. 네. 보내주신 분들 가운데 추첨을 통해서 웰빙플러스에서 생유산균, 주방용품의 명가 주식회사 K노블에서 후라이팬을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네, 코로 시작하는 또 오늘 선곡. 네, 너무 힘들죠? 선곡할 때마다 다크서클이 정말. 네. 자, 코요태입니다. 비몽.

0: 하루에도 우리는 수만 번 숨을 쉬게 되죠. 하지만 그 숨을 의식하는 순간은 그렇게 많지 않죠. 잠도 마찬가지입니다. 매일 자고 일어나지만 잘 잤다는 느낌은 점점 사라지고 있는데요. 숨은 생존의 기본이고 또 잠은 삶의 질을 결정합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가 동시에 흔들린다면 우리 몸은 어떤 신호를 보내고 있을까요? 따선홍의 닥터스, 오늘은 숨과 수면이라는 가장 기본이지만 가장 놓치기 쉬운 건강 이야기 새로운 시선으로 풀어보겠습니다. 국내 최초로 수면 클리닉을 연 이비인후과 전문의시죠. 수면의원 강남 이종우 원장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원장님.
1: 안녕하세요.
0: 네네. 네. 지난해 12월에 나오셨는데.
1: 네네. 네. 벌써.
0: 한참 바쁠 때 그때도 네. 나오셨는데 오늘도 역시 네, 오전에 또 진료보시고.
1: 네네.
0: 네. 요즘도 여전히 이 숨 관련 또 수면 건강 관련해서 관심이 네. 많으시고 또 환자분도 그렇게 많이들 찾아주신다면서요.
1: 그렇죠. 일단은 네. 아무래도 이제 수면과 연관된 질환을 갖고 있는 분들이 전 인구 대비 한 40% 정도가 되거든요.
0: 네.
1: 사실 이제 대부분 여러과 선생님들이 나눠서 봐주고 있지만
0: 네.
1: 저희처럼 이렇게 검사실을 같이 갖고 있는 이런 센터와 연관된 병원들이 한 8년 정도 전에 건강보험에 적용을 좀 검사가 되면서
0: 네, 네.
1: 그 뒤로 환자들이 좀 쉽게 턱을 넘어서 올 수 있는 경우가 많아지고요.
0: 네.
1: 그게 아무래도 이제 보통 저희가 그러니까 연말부터 한 여름 되기 전까지가 환자들이 좀 많이 찾는 시기예요.
0: 아, 왜 그렇죠?
1: 계절성이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0: 아,
1: 예.
0: 아,
1: 수면적이나 수면 연관된 질환들이 계절에 영향받는 게 있는데 아무래도 그 6개월 정도가 좀 많이 오는 시기인 것 같습니다.
0: 네, 네. 네. 원장님은 잘 주무십니까?
1: 아, 저도 사실은 잘 잔다고 얘기 드리긴 물론 제 나이 또래에 비해서 잘 자는 게 맞긴 맞는데요.
0: 네.
1: 이제 제가 조통 친구들이 이런 문제를 물어본다고 너는 잘

0: 자냐 이런 거 물어보면은 아 나도 사실 문제가 좀 있어. 그러면 제가 어떻게 얘기를 드리면 아 나도 이제 남자 갱년기야 이렇게 얘기를 드려요. 아, 왜냐하면 네. 이제 저도 이제 반올림하면 이제 환갑이고 60대가 아, 들어가고
1: 아, 그래요?
0: 보통 이제 여성분들은 이제 45세에서 50세 정도 네네. 남자분들도 한 50 정도 되면은 보통 이제 남성 호르몬 이제 여성분이 많이 떨어지면서 호르몬적 변화를 일으킵니다.
1: 아,
0: 사실 이제 이런 변화와 나이가 든 그런 에이징 자체가 네. 수면의 질 자체를 많이 떨어뜨리게 돼요. 그리고 이제 수면 구사하는 것 중에서 이제 깊은 수면도 있고요. 그러니까 보통 얘기하는 거 아, 자주 깨 화장실 한두 번가 하는 이런 증상들이 이제 남성분들에게 조금씩 나타날 나이가 제 나이 때부터인 것 같습니다.
1: 네네. 이렇게 그 수면도 수면이지만 또 화장실을 자주 가는 네. 그 이유 때문에
0: 네.
1: 수면 장애를 나는 갖고 있다 이런 분들 네. 많이 계시더라고요.
0: 네. 그래서 이제 뭐 사실은 화장실은 한 번 정도 가는 것까지는 보통 정상 비정상 경계로 보는데요.
1: 네.
0: 두 번 이상 가는 경우는 사실은 그 가는 것 자체 때문에 수면 질이 엄청 떨어지고 두 번째는 첫 번째 두 번째 갔다 오면서 그 다음부터는 잠이 안 드는
1: 네.
0: 우리가 보통 잠에 들 때는 수면의 부채라고 하는 수면 슬립 뎁트라는 게 있는데 낮에 쌓아놨다가 밤에 한 번 딱 쓰거든요.
1: 네.
0: 근데 그걸 한 번 쓰고 났는데 그다음에 화장실 갔다 와서 어떻게 주무셨지만 다음에 화장실 또 갔다 오게 된다면 다시 입면을 하기 힘든 결국은 이제 수면의 총량이 감소되는 현상을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네. 두 번 이상의 이제 화장실 가는 증상은 수면 장애를 진단하는 그런 아주 중요한 증상 중에 하나고요. 그중에 70%는 수면 무호흡증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1: 아, 지금 무호흡증 말씀하셨는데 네. 또 그 환자분들 가운데 이제 숨 쉬는 건 당연한 네. 건데
0: 네.
1: 이 숨 쉬는 게 왜 이렇게 힘드냐
0: 네.
1: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죠. 네.
0: 사실 이제 숨 쉬는 게 힘든 거는 사실 이제 밤에 숨 쉬는 거 힘드는 그런 분들은 사실은 본인은 잘 모르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 다음에 네. 일어나면은 호흡이 안 되는 순간 저희가 수면에 단절이 생겨요. 왜 그런가 하면 숨을 쉬기 위해서 잠을 깨서 결국 깊은 잠에서 얕은 잠으로 깨서 호흡을 하고 다시 자는데 실제로는 눈이 뜰 정도는 아니지만 쉽게 말하면 옆에서 누가 날 이렇게 움직여서 깨우는 그런 증상에 해당이 되는 거거든요.
1: 아.
0: 결국은 수면의 질이 떨어지고 되면 그 다음 날에 일상에 영향을 주게 되고 그게 이제 졸리고 피곤하고 힘든 이런 현상과 직접적으로 링크가 되어 있습니다.
1: 네. 그 아침에 일어났을 때 네. 아우 잘 잤어.
0: 네.
1: 아우 진짜 가뿐한데.
0: 네.
1: 이런 분들이 과연 몇 분이나 계실까?
0: 솔직히
1: 그죠?
0: 예,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1: 아, 근데 그래요?
0: 사실은 이제 그런 원인 중은 여러 가지를 봐야 되는데요.
1: 네.
0: 저희가 원인을 여러 가지로 한다면 첫 번째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 기준으로 본다 그러면은 사실은 수면 부족이 1번입니다.
1: 아.
0: 수면은 깊이, 좋은 잠 이런 것도 필요하지만
1: 네.
0: 어떤 일정한 양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보통 저희가 일반적으로 의료진들이 권유하는 또는 학회에서 얘기하는 적절한 그런 수면 시간보다 보통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가 대부분 부족해요.
1: 네.
0: 그러다 보니까 시간을 아껴 쓰고 우리가 빛 노출 같은 게 많다 보니까 아무래도 수면이 줄어들게 되고요. 그게 이제 이게 연관되게 되어 있죠. 그
1: 네.
0: 외에도 저희가 이제 뭐 수면 중에 이제 다양한 질환들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동시에 이제 나이가 들면서 수면의 깊이도 엄청 줄어들거든요. 이게
1: 네.
0: 복합적으로 생기면서 이런 증상들이 좀 그 다음날에 컨디션에 미치는 영향들이
1: 네.
0: 좀 낮아질 수밖에 없는 게 현실입니다.
1: 그렇군요. 그 환자분들 원장님 병원에 찾아주신 분들 가운데
0: 네.
1: 본인이 문제를 자각하고 오신 분 또
0: 네.
1: 아니면 옆에서 아, 빨리 가봐, 빨리.
0: 네네.
1: 병원에 가봐. 이렇게
0: 네네.
1: 해서 오신 분. 어느 정도 비율이 됩니까?
0: 사실 이제 저희 쪽 같은 경우는 이제 수면 클리닉 하는 경우는 대부분 제일 많이 오는 환자분들이 수면 무호흡증이에요. 그래서
1: 아하.
0: 사실은 코골이나 무호흡증 때문에 오는 분들이 제일 많은데 전체에서 한 7, 80% 정도 해당이 되고요.
1: 네.
0: 이건 저희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클리닉 그게 해당이 됩니다.
1: 아, 그렇군요.
0: 근데 사실은 수면 장애 중에서 제일 많은 거는 잠을 못 자는 불면증이거든요.
1: 네.
0: 근데 이거는 이제 전체 인구의 40% 정도가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본인이 느끼시는 질환과 실제 옆에 사람이 아는 게 좀 달라집니다. 본인이 느끼는 거는 불면증 또는 뭐 다리가 불편, 자기 전에 불편한 것 같은 하지불안증.
1: 네.
0: 그 다음에 낮에 너무너무 졸려하는 기면증. 이런 증상이 있는 분들은 본인이 느끼시는 거고요. 그 다음에 코골이나 수면 무호흡증 아니면 수면 중에 특별한 이상 행동을 하는 그런 질환들은 옆에 분들이
1: 네.
0: 오히려 먼저 발견을 할 수밖에 없죠.
1: 아, 그렇죠. 네. 자, 오늘 나선홍의 닥터스 오늘 진료 과목은 숨, 수면 질환 관련해서 상담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그 코로 숨 쉬는 것과 또 우리가 입으로도 이제 숨을 쉴 수가 있잖아요.
0: 네.
1: 이게 이제 수면의 질과 관련해서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코로 숨 쉬는 게 가장 좀 더 좋은 건가요? 어떻습니까?
0: 일단은 낮에 같은 경우는 본인이 편한 대로 쉬시겠죠.
1: 아, 네. 네,
0: 코로 쉬던 입으로 쉬던. 근데 문제는 밤에는 본인이 그거를 결정할 수 없다는 겁니다.
1: 네.
0: 저희가 이제 통계적으로 본다 그러면은 인구 대비 10%는 그냥 입으로 자연스럽게 숨을 쉽니다. 많지는 않지만. 하지만 나머지 90%는 질환이라는 거죠.
1: 네.
0: 대표적인 질환이 코에 연관된 질환. 이제 코로 적절한 공기가 못 들어오거나 콧구멍이 작아서 코가 통기가 잘 안 되는 그걸 통해서는 좀 호흡이 좀 네, 일반 표현으로 모자라는 경우하고요. 코로 구멍은 열려있지만 목 뒤쪽에 구멍이 막혀있기 때문에 실제로 코로 공기가 전달이 안 되는 그래서 이제 호흡이 안 되면서 갑자기 이제 저희가 많은 양의 공기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무호흡을 단절시키기 위해서 구강호흡을 하는 경우. 근데 문제는 네. 이제 구강호흡이 한 번 생기면요. 입안이 건조감이 생기고 입이 못 닿는 그런 현상도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런 이제 90% 정도에 해당되는 분들은 이제 질환과 연관될 수 있는 이제 구강호흡하는 분들의 90%는 질환과 연관된 상태라고 저희가 해석을 해야겠죠.
1: 네, 네. 본인이 코로 쉬는지 입으로 쉬는지 좀 알 방법이 있을까요?
0: 실제적으로는 이제 저희가 아침에 일어났을 때 불편한 게 전혀 없어야 돼요. 물론 이제 질환이 오래되다 보면은 불편한 정도의 증상도 떨어질 수가 있어요.
1: 네.
0: 하지만 이제 저희가 밤에 이제 구강호흡을 할 때는 낮에 입으로 숨쉴 때랑 좀 다를 수 있어요. 낮에 입으로 숨쉴 때는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서 침을 좀 자주 삼킨다든지
1: 네.
0: 물을 먹는다든지 가끔 이제 코로 숨을 더 쉬어주는 그런 게 있는데 밤에는 그게 조절이 되지 않습니다. 한번 네. 입을 벌려서 숨을 쉬게 되면 입을 통하는 통로가 크기 때문에 목 안쪽으로 숨 쉬는 것 자체가 입으로 쉬게 되죠.
1: 아.
0: 그러면 이제 마르거나 불편하거나 이런 증상이 생길 수 있고요.
1: 네.
0: 이게 이제 나이가 조금 더 드신 분들은 이런 구강호흡에 연관되면은 입안에 구강 건조감이 생기는데
1: 네.
0: 이때는 심한 치주염을 일으킬 수 있죠.
1: 보통 아, 치아 관련해서도 네. 연관성이 있을 수 있겠군요.
0: 풍치라고 하는 그런 심한 치아 치주염이 생길 가능성도 아. 아주 높아지게 됩니다.
1: 그렇군요. 요즘에 말이죠. 자기 전에 그 스마트폰 보시는 분들 상당히 많이 계시고 또 네. 일어나자마자
0: 네.
1: 스마트폰부터 보죠.
0: 네. 네.
1: 보통 그쵸? 이제 이렇게 왜 제가 잘 아냐면 제가 그렇습니다.
0: 네.
1: 근데 이건 문제 있는 거죠.
0: 문제는 당연히 있습니다.
1: 네.
0: 이제 연구에 의하면 불면증의 요즘 가장 큰 원인이 뭐냐 그러면은 그냥 1번 답이 스마트폰입니다.
1: 아, 스마트폰.
0: 사실은 이제 저희가 학회에서는 얘기하는 스마트폰이 아니고 빛의 노출이라고 하거든요.
1: 네.
0: 빛의 노출이 됐을 때 사실은 수면의 질도 줄어들고 수면의 시간도 변경이 되고 수면의 리듬도 많이 변경이 되는데
1: 네.
0: 사실은 우리가 저희 주위에서 가장 쉽게 노출되는 빛 자체가 핸드폰이죠.
1: 아.
0: 핸드폰 자체가 그것뿐만 아니라 또 액티브한 그런 활동이나 자극이나 이런 게 있기 때문에
1: 네.
0: 당연히 수면에는 아주 나쁜 영향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1: 네. 네. 그렇다면 뭐 어떤 전문가들은 자기 전에 스마트폰을 좀 멀찌감치 네. 떨어뜨려 놓고
0: 네.
1: 두 시간 이전에 떨어뜨려 놓고 그 네. 이전에는 보지 않아야 된다.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네. 분도 계시죠.
0: 그래서 이제 사실은 이제 저녁에 수면 전에는 두세 시간 정도 빛의 노출을 줄여주는 게 가장 수면에 자연스럽게 들어가고 수면의 양을 늘릴 수 있는 방법이긴 한데
1: 네, 네.
0: 사실은 현대인의 많은 그런 어떤 그런 적극적인
1: 네.
0: 그런 기기와의 그런 교감 또는 이제 본인이 필요한 정보
1: 네.
0: 아니면 나만의 휴식 예. 그런 걸 위해서 저희가
1: 어쩔 수 없이 이제 곁에 두고 자는 거죠.
0: 두고 있는 분들이 예. 제 병원에 오는 환자분의 통계에 저희 병원 기준 한 90% 정도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1: 아 그렇군요.
0: 네.
1: 그 스마트폰에서 이제 네. 그 파란 불빛 나오잖아요.
0: 네네. 네.
1: 그게 실제 우리가 자고 있을 때 네. 영향을 줍니까?
0: 그래서 이제 사실은 이제 스마트폰 불빛 보고 파랗다고 느끼시는 분들은 없으실 텐데요.
1: 네.
0: 사실은 이제 빛의 파장으로 본다 그러면은 이제 블루라이트 계열의 그런 가시광선 그런 종류가
1: 네.
0: 실제적으로 이제 각 망막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요.
1: 아,
0: 그게 이제 수면을 뒤로 미루거나 억제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1: 네.
0: 이제 그게 연관된 게 LED라든지 형광등 이런 거고요. 조금 적은 게 백열등이나 할로겐 등인데 사실 요즘 집에 백열등 할로겐 등 쓰는
1: 예,
0: 경우가 없으니까
1: 네, 네.
0: 그냥 어느 정도는 노출된다고 봐야겠습니다.
1: 네, 네. 아 그렇군요. 자 그리고 이 코골이 관련해서 말이죠.
0: 네, 네.
1: 이게 이제 단순 코골이가 있고
0: 네.
1: 아주 심할 정도로 코를 고신 분 예를 들어서 뭐 여행을 갔는데
0: 네.
1: 뭐 여럿이서 이제 갔는데 네. 그 친구 한 사람 때문에 나머지가 다 못 자는 경우 네, 네. 정도.
0: 네.
1: 그 정도 된다. 이게 어떻게 좀 네, 이게 구분을 해봐야 될까요?
0: 의료 용어와 일반 용어의 섞음에 의해서 생긴 건데요.
1: 네.
0: 단순 코골이라는 거는 의료적인 용어입니다. 사실은 코골이면 코골이고 뭐 무호흡은 무호흡인지 뭐가 좀 모르잖아요.
1: 네.
0: 저희가 단순 코골이라는 용어는요. 무호흡증이 없는 코골이.
1: 아.
0: 근데 무호흡 중에 코골이가 있어도 무호흡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1: 네.
0: 그래서 사실은 이제 코골이 중에서 사실 무호흡증인지 있는지 없는지 사실은 알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코를 고는 건데 코는 거는 그런 증상 중에 아, 좀 호흡이 안 좋을 수 있는 거는 어떤 게 있냐. 일단 크면 가능성이 높아요.
1: 크다.
0: 예. 네. 두 번째 점점 커지는 경우.
1: 점점 커지는 경우.
0: 세 번째는 중간에 한 타임이라도 끊어지는 경우.
1: 아, 끊어졌을 때. 그게 네. 무호흡인가요?
0: 네, 그러니까 그 다음에 무호흡이 있을 확률이 아, 상당히 높죠.
1: 아, 상당히 높다.
0: 네, 네.
1: 네, 네. 아, 이, 저, 내가 단순 코골인지, 네. 무호흡에 가까운 건지, 네. 이거는, 본인 스스로는 좀 캐치하기가 어렵겠다.
0: 그래서 이제 아까 얘기한 그런 세네 가지 정도 증상이 있으실 경우에는,
1: 네.
0: 병원에 와서, 저희가 이학적인 검사라고 기도의 크기라든지 혀의 크기라든지 모관의 구조를 좀 보고
1: 네.
0: 그다음에 수면다운 검사라는 걸 해서
1: 네.
0: 실제적으로 저희가 호흡이 안 된다고 하는 거는 의료적으로는 그냥 쉽게 설명을 드리자면 우리가 호흡이 좀 잘 안 되는데 산소가 좀 떨어질 정도로 안 되는 경우
1: 아.
0: 정확하게는 이제 뭐 10초 이상의 산소가 3% 이상 떨어지는 경우가 저희가 호흡이 안 된다고 얘기를 하는데
1: 네네.
0: 사실 10초 만에 딱 호흡이 안 되는 경우는 없음 대부분 없습니다. 대부분 2, 30초 사이 정도가 일반적이고요. 그래서
1: 네.
0: 그런 경우에 저희가 수면 중에 수면 검사라는 걸 해서 진짜적으로 문제가 있는지를 정확하게 진단을 하게 됩니다.
1: 그렇군요. 자, 그러면 수면 상식 오해와 진실 시간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장님 앞에 지금 OX 팻말이 네. 있는데요. 저희가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이 맞는 건지 이종우 원장님과 함께 잠깐 짚어보고 가겠습니다. 네. 맞으면 O, 틀리면 X 들어주시면 네. 되고요. 대답은 다 끝난 후에 저희가 자세한 설명 듣도록 하겠습니다.
0: 네.
1: 자, 첫 번째 질문, 다섯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0: 네.
1: 먼저 첫 번째 질문입니다. 입 벌리고 자는 건 단순 습관일 뿐 건강과는 큰 상관이 없다. 맞으면 O, 틀리면 X?
0: X입니다.
1: X군요. 자, 두 번째입니다. 자는 동안 일을 가는 건 스트레스가 많다는 뜻이다. 맞으면 O, 틀리면 X?
0: O입니다.
1: O군요. 자, 세 번째. 잘 때 자꾸 뒤척이는 것도 수면 장애일 수 있다. 맞으면 O, 틀리면 X?
0: 맞습니다.
1: 네.
0: O입니다.
1: 자, 네 번째입니다. 나이가 들면 잠이 줄어드는 건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맞으면 O, 틀리면 X?
0: 네, 맞습니다.
1: 네, O. 마지막입니다. 코로 숨 쉬는 연습도 필요하다. 맞으면 O, 틀리면 X?
0: X입니다.
1: X. 자, 이렇게 해서 다섯 가지 질문을 드렸습니다. 자, 첫 번째 질문이요. 입 벌리고 자는 건 단순 습관일 뿐 건강과는 큰 상관이 없다. X 그러셨어요. 상관이 있다는 네. 그런 말씀이시죠?
0: 네.
1: 네. 왜 문제입니까, 이게?
0: 일단은 원래 사람이 코, 입 모두 목 안쪽에 있는 기도로 연결된 통로입니다.
1: 네.
0: 근데 보통 보시면 입은 주로 우리가 먹거나 말하는 데 쓰잖아요.
1: 네.
0: 근데 우리가 운동 같은 데 막 뛰다 보면은 코, 입 다 벌리죠.
1: 그렇죠.
0: 아시다시피 입을 벌리는 순간 공기가 많이 들어와서 우리가 필요한 만큼 들어온다는 걸 알 수 있어요.
1: 네.
0: 근데 어떤가요? 느낌이 건조하고 뭔가 많이 불편한 게 생기죠.
1: 네.
0: 그래서 사실 입은 먹는 구조나 말하는 구조지 호흡하는 구조가 아닙니다. 실제적으로 이제 코를 통한 호흡을 해야 되는데요. 코를 통한 호흡이 안 되고 그냥 알아서 입이 벌어지는 분들은 정상인의 10%밖에 되지가 않습니다.
1: 네.
0: 나머지 분들의 90%는 죄송합니다. 입을 통해서 호흡하는 분들 숨을 쉬는 분들이 10%이고요. 정상의
1: 아,
0: 90%는 네. 이제 코를 통해야 되는데요. 그런데 이제 코를 통하는 경우에는 이제 보통 어떤 경우가 있냐면은 일반인들이 얘기하는 뭐 비염. 코막힘, 코 통로가 좀 좁아지는 그런 경우,
1: 네.
0: 뭐 그게 일시적일 수 있고 지속적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좀 누워 있을 때 생기는 분들은 혈압이 있는 분들이 코가 팽창이 잘하거든요.
1: 아 그래요? 네,
0: 그런 게 영향이 될 수도 있고요.
1: 그
0: 다음에 대부분은 이제 수면 무호흡증이 빈도가 제일 많은 건 수면 무호흡증에 해당이 된다고 봅니다.
1: 네네.
0: 무호흡증 자체는 인구 대비 한 4% 정도밖에 되지는 않지만 구강호흡 하는 분들의 상당히 많은 분들은 수면 무호흡증과 연관이 되어 있거든요.
1: 네네.
0: 이렇게 이제 정상적이지 않은 이제 10%에 해당하지 않는 90%에 해당하는 분들은 특정 질환과 연관이 되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1: 네. 자, 원장님, 그러면 수면무호흡증은 어떤 식으로 치료가 이루어집니까? 네. 뭐 약물도 있고 수술 치료도 있고요.
0: 네.
1: 여러 가지가
0: 네.
1: 있습니다.
0: 실제적으로 이제 약물에는 효과 있는 게 여성 호르몬이긴 한데요. 아. 여성분한테 여성 호르몬 투여하냐, 남성분한테 여성 호르몬 투여하냐.
1: 네네.
0: 사실은 거의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다만 이제 폐경후 여성에게는 네. 여성 호르몬을 투여함으로써 약간의 호흡을 도움을 줄 수가 있어요. 실제적으로는 이제 그 호흡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경우보다 불면이나 이런 다른 갱년기 증상 또는 이제 골다공증 이런 거에 치료 목적으로 들어가게 되죠.
1: 네네.
0: 실제적으로 저희가 호흡을 치료하는 방법은 크게 잘 때 이제 입안의 공간을 확보해주는 수술과 비수술로 나눠지게 됩니다.
1: 네.
0: 수술은 이제 얼굴을 싸고 있는 뼈라든지 안쪽에 있는 연부 조직을 일부 제거하거나 이동을 시켜서 통로 자체를 좀 정상적으로 확보해주는 수술이고요.
1: 네네.
0: 생각보다는 아주 작은 수술로 대부분 되지를 않습니다.
1: 아,
0: 하지만
1: 그래요? 큰 수술입니까?
0: 네, 왜냐하면 이제 얼굴뼈 자체를 부분적이나 이동해야 되는 경우가 많기
1: 네네.
0: 때문에 그래요. 실제적으로는 이제 수술적인 치료를 들어가시는 분들보다는 이제 양압기라고 해서 코나 입을 통해서 바람을 넣어서 기도 자체에 이렇게 스플린트처럼 이렇게 통로를 만들어주는
1: 네.
0: 비수술적 치료나 턱을 앞으로 좀 빼서 혀뒤 쪽의 공간을 만들어주는 구강내장치 같은 비수술적 치료가 대부분 먼저 선택을 하게 됩니다.
1: 비수술적 치료는 계속해서 이제 네. 병원을 방문해서
0: 네.
1: 계속
0: 집에서
1: 거군요.
0: 집에서 착용을 하는데
1: 네.
0: 왜 치료라고 하냐 그럼 가끔 물어보아 이거 원장님 치료라고 하면 이거 얼마 동안 써야지 되는 거예요 물어보는데 그건 계속 쓰셔야 돼요. 그러면 치료가 아니지 않습니까?
1: 네.
0: 그래서 이제 여기서 치료라고 하는 개념은요.
1: 네.
0: 없어지는 개념은 아니에요.
1: 아,
0: 왜냐하면은 이런 치료를 이런 장치라든지 호흡기라는 착용을 했을 때
1: 네.
0: 우리가 수면무호흡증후에부터 노출이 피해서 생기는 문제점, 뭐 뇌졸중, 심근경색, 사망률 증가, 고혈압, 뭐 당뇨 같은 이런 여러 병들이 생기는 질환의 빈도를 줄여주기 때문에
1: 네.
0: 치료라고 하는 겁니다.
1: 아,
0: 예.
1: 그렇군요.
0: 그냥 보조장치라고 생각을 하셔도 되고요.
1: 네네. 그러니까 이제 계속해서
0: 네.
1: 끊임없이
0: 네, 잘 때.
1: 네, 잘 때
0: 네.
1: 그거를 뭐 착용하고 이렇게 잔다든가
0: 네,
1: 네 그렇게 해야 되는 거군요.
0: 네,
1: 네. 알겠습니다. 자, 두 번째, 자는 동안 이를 가는 건 스트레스가 많다는 뜻이다. 이 가르시는 분 많이 계시는데
0: 네.
1: 이분들이 스트레스가 많이 있어서 네. 그런 겁니까?
0: 스트레스가 있을 때 이갈이가 많이 생길 수 있다는 게 맞는 얘기입니다.
1: 아, 그래요?
0: 예.
1: 네네.
0: 그리고 스트레스가 있는 날 더 생깁니다.
1: 아, 그래요?
0: 예. 근데 스트레스 때문만 생기는 거는 사실은 아니에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갈이가 있는 분들은 저희가 오면은 크게 사실 뭐 때문에 이를 가는지 모르잖아요.
1: 네.
0: 그래서 이제 수면 검사를 해서 저희가 크게 두 가지로 나와요. 원인이 나오는 경우하고 안 나오는 경우요.
1: 아, 나오는 경우는 네. 어떤 경우?
0: 나오는 경우는 이제 잠을 깨우는 질환이 있는 다음에 나옵니다. 대표적인 게 수면무호흡증.
1: 아, 수면무호흡증.
0: 수면 중에 움직임, 하지불안증, 그 다음에 다양한 수면장애들이 연관이 되는 경우예요.
1: 이게 굉장히 악순환이네요.
0: 네.
1: 아하.
0: 이게 이제 뭐 숨도 못 쉬고 자다가 그것 때문에 깨서 이두 갈고.
1: 그러면
0: 이런 식이죠. 근데 이제 그냥 혼자서 일을 가는 분들이 있어요.
1: 네.
0: 사실 이거는 이제 저희가 크게 보면은 환경하고 내재적인 인자로 보거든요. 좀 어렵긴 한데 환경이라고 하면 쉽게 생각하면 이제 아 내가 그날 스트레스 엄청 받았다 또는 낮에 커피를 많이 먹었다.
1: 네.
0: 어떤 특정한 약물을 먹었다 이런 겁니다. 이럴 때 이갈이가 더 심해질 수가 있습니다.
1: 아 그렇군요.
0: 네.
1: 아 이런 분들은 커피도 네. 좀 중단을 하셔야 되겠네요.
0: 네. 그래서 보통 이제 커피에 이제 뭐 반감기면서 작용 시간 자체가
1: 네.
0: 한 4시간에서 6시간 정도 가거든요.
1: 아 그렇군요.
0: 그래서 이갈이 좀 심한 분들은 꼭 하셔야겠다면 아침에
1: 아침
0: 드시고
1: 일찍,
0: 가능하면은 점심 전후 정도까지.
1: 네네.
0: 근데 점심에 먹고도 좀 예민한 분들은 저녁에 잘 때 불면증도 오시거나 또는 이제 이갈이도 심해질 수 있기 때문에 내가 그 먹은 날에 한번 증상을 살펴본 다음에 거꾸로 먹는 타이밍을 정하시는 게 좋으세요.
1: 네, 그렇군요. 네. 자, 세 번째입니다. 잘 때 자꾸 뒤척이는 것도 수면 장애일 수 있다. 오, 네. 그러셨어요.
0: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수면 장애라는 게 여러 가지인데 잘 모르거든요.
1: 네.
0: 그래서 사실은 수면 장애의 특징이 대부분이 어떤 거가 있냐 그러면은 잠을 깨웁니다.
1: 아.
0: 네.
1: 잠을 깨운다는 게 자다가 일어난다는 겁니까?
0: 근데 이제 저기서 잠을 깨운다는 거는 뇌파의 기준이에요.
1: 아, 네.
0: 의사들이 얘기하는 거는 눈을 뜨는 게 아니고요. 뇌파 기준인데 뇌파가 낮은 단계에서 그러니까 깊은 단계에서 낮은 단계로 바뀌는 쉬프팅이 생길 경우
1: 아, 그러니까 낮은 단계에서 파동이 갑자기 네. 시프팅이 될 때.
0: 그리고 사실 수면이라는 게 이게 쭉 가야 되는데 네네. 갑자기.
1: 아, 갑자기 내려갔다 올라가 네. 한번 튕기는 걸 얘기하는 거군요.
0: 위에까지 올라오면 이제 눈을 뜨는 거죠. 아. 근데 이제 그렇지 않더라도 수면이 시프팅이 되면서 낮은 단계로 바뀔 때 네. 우리가 보통 몸의 움직임 같은 게 생길 확률이 많이 있습니다.
1: 아,
0: 그래서 이제 다양한 수면 장애 증상 중에 움직임이 해당이 될 수가 있겠죠.
1: 네. 네. 아, 이게 내가 움직이는지 안 움직이는 건지 이것도 이제 네. 그 수면 검사 네. 이런 걸 통해서 알 수 있겠군요.
0: 네, 근데 수면 검사는 사실은 이제 움직일 때 네. 자세 센서를 네. 가슴 앞에 달아주거든요.
1: 아하.
0: 그래서 내가 똑바로 자는지 네. 옆으로 자는지 엎어 자는지 그게 도대체 몇 프로인지 보통 저희가 봤을 때 일반적인 정상인 분들은 똑바른 자세로 그냥 자는 퍼센티지 보통 90%가 넘습니다.
1: 아, 똑바로요?
0: 네.
1: 네, 네. 보통 이제 옆으로 자기 시작해서
0: 네.
1: 아침에 일어날 때 보면은 똑바로 누워 있는 네. 경우 이런 경우는 뭐
0: 본인이 선택할 수 있는 거는 맨 처음에 잤을 때 내가 왼쪽이든 오른쪽이든 엎어져든 그건 선택할 수가 있죠.
1: 네.
0: 근데 한번 댁에서 한번 누워 보세요.
1: 네.
0: 똑같은 자세로 모로나 엎어 잤을 때는 생각보다 불편합니다. 엎어 자면 호흡하는 게 불편하고요.
1: 네.
0: 옆으로 자면은 어깨가 걸리거나 목도 꺾 거나 그 자세를 유지하거나 경우에 따라서는 이런 골반 같은 데 통증도 있을 수 있거든요.
1: 있을 수 있고요.
0: 그래서 보통 일반인 분들은 보통 한 자세로 옆으로 자는 게 한 시간을 대부분 넘지 않아요.
1: 네.
0: 근데 정말 호흡이 잘 안 되는 이런 분들은 똑바로 누우면 호흡이 잘 안 되시기 때문에 네. 두세 시간까지 옆으로 누워주신 한 자세로 누워주시는 분도 본 적이 제가 있습니다.
1: 아. 원장님, 옆으로 자는 네. 게 좋은 거냐, 나쁜 거냐, 이런 네. 저 이제 많이 봤는데, 네. 어떻습니까? 옆으로 자는 거예요.
0: 네. 옆으로 자는 데서도 불편한 자세예요. 그래서 네. 자세는 시작하는 거는 본인이 정하실 수 있습니다. 편한 대로 다 가셔도 돼요.
1: 네네.
0: 근데 알아서 자는 자세 중에 내가 제일 편한
1: 자세?
0: 편한 자세 퍼센테이지가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1: 아, 그렇군요.
0: 그게 일반적으로는 똑바로 자는 자세죠.
1: 네네.
0: 네.
1: 아, 그러니까 옆으로 저는 만약에 내가 옆으로 잤을 때 편하다. 네. 또 왼쪽으로 네. 옆으로 잔 거하고 또 오른쪽으로 네. 옆으로 잔 거 다르거든요.
0: 네.
1: 네네. 그랬을 때 편한 자세가 그냥 좋은 거다 네. 이렇게 생각하면
0: 편한 대로 하셔도 됩니다. 근데 아. 이제 뭐 편한 거 그런 문제도 있을 수 있고
1: 네.
0: 예를 들면 부부가 있으신데
1: 네.
0: 사모님이 왼쪽에 있으시면 왼쪽으로 누우셔야겠죠. 등대고 눕기는 좀 그렇지 네. 그럴 수도 네. 있으시잖아요. 그래서 아, 문화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요.
1: 네.
0: 뭐 질환 중에는 집에서 잘 누워보시면은 아래쪽에 있는 코가 좀 더 막히게 됩니다.
1: 아,
0: 그래서
1: 그렇군요.
0: 이제 코가 좁은 분들이 또 한쪽으로도 눕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1: 네네. 아, 그렇군요. 자, 네 번째입니다. 나이가 들면 잠이 줄어드는 건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오, 그러셨어요.
0: 네.
1: 정말 지금 이 방송 듣고 계신 분 많은 청취자분들이
0: 네.
1: 아, 이제 나이 들어서 갱년기 뭐 네.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잠이 네. 부족하다 이런 분들 많이 계시거든요. 네.
0: 확실히 아시는 게 있죠. 애들을 키워보신 분들은 보면 애들 엄청나게 길게 자잖아요.
1: 그렇죠.
0: 그리고 본인을 보면은 엄청나게 생각보다 짧아요. 그래서 보통 일반적으로 수면 시간은 나이가 들수록 줄어듭니다.
1: 네네.
0: 이거는 그냥 에이징에 의한 자연스러운 그런
1: 현상이다.
0: 현상으로 보셔야겠죠.
1: 네네.
0: 예.
1: 그럼 보통 이제 우리가 네. 나이 들어서도 몇 시간 정도 자는 게 보통 이제 뭐 7시간이다, 7시간 네. 뭐 반이다 이런
0: 네.
1: 학자들마다 다 다르던데요. 네.
0: 그래서 보통은 이제 수면은 이제 나이를 불문하고 가능한 한 7시간 가까이 이상은
1: 7시간
0: 자거나 누워 있으려고 하는 게 좋지만
1: 네.
0: 정상 수면 시간 자체가 사실은 워낙 다양합니다.
1: 네.
0: 어떤 분들은 4시간이고요. 많으면 10시간까지요. 그 범위가 정상 범위지만 일반적으로 저희가 수면 시간은 7시간 이상은 잘 수 있도록 또는
1: 네.
0: 한국인 분들의 통계가 있거든요. 대략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가 필요 수면보다 적어요.
1: 그러니까 아,
0: 그때 저희가 그러면 아 그러면 한 시간에서 한 시간 더 주무세요 하죠. 또는 네. 일어나시는 거에서 눈 감고 있는 걸 한 시간 더 하시거나 주무시기 30분 전에 이미 한 번 더 눈 감고 누워보세요 이렇게 설명을 드리기도 합니다.
1: 네네. 보통 이제 우리가 낮잠을 네. 좀 보충할 수 있잖아요.
0: 네.
1: 그게 이 효과가 있는 겁니까?
0: 있죠.
1: 아,
0: 그래서 이제 사실은 잠이 부족한 분들의 스킬이라고 하죠.
1: 네.
0: 기술인데 사실은 이게 언제 제일 필요하냐 그러면은 학생.
1: 네.
0: 때. 사실 학교 가고
1: 네.
0: 학원 가고 집에 와서 숙제하고 자려고 사실 대부분 시간이 모자라거든요.
1: 네.
0: 그래서 그때 사실은 실제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두 가지인데요.
1: 네.
0: 낮잠을 주무시는 겁니다. 근데 가능하면 15분, 20분 이내로 짧게 주무셔야 돼요. 이유는 네. 낮잠을 길게 자면은 저녁에 잠이 안 와서 실제 수면 시간이 줄어들게 됩니다.
1: 그렇군요.
0: 동시에 리듬이 좀 깨질 수가 있어요.
1: 네.
0: 두 번째 방법은 주말에 수면을 보충하라고 하죠.
1: 그래서 그렇죠.
0: 이제 많은 환자분 수면 시간을 저희가 이제 트래킹하는 그런 앱이나 이런 게 있는데 그걸 보면 많은 분들이 주말에 한두 시간 이상은 더 주무세요. 하루나 네. 이틀 정도.
1: 네네. 네. 아, 그렇군요. 우리가 이제 그 졸음 쉼터 같은 거 있잖아요. 네. 고속도로에서.
0: 네.
1: 그때 경험에 비춰보면. 네. 잠깐, 약 네. 10분만 눈을 붙여도 굉장히 네. 효과가 있다라는 걸 느끼게 되는데.
0: 네.
1: 이런 경우는 어떤 경우입니까?
0: 사실은 이제 정상적인 분들은 수면 부족이 있으면 안 되겠죠.
1: 네.
0: 그리고 특히 잘 생각해보죠. 수면이 부족한다고 내가 운전하는 중에 잠이 올까? 그럼 저희가 진짜 냉철하게 생각해 봐야 됩니다. 뭘 냉철하게 생각해야 되냐면은
1: 네.
0: 내가 이 정도로 내가 잠이 부족한가? 나 전날 내가 밤을 샜다. 일이 너무 많았다. 어디까지 꼭 갔다 왔다. 이렇다 그러면은 일시적으로 봐야겠죠.
1: 네.
0: 하지만 많은 분들이 반복적으로 졸음 쉼터를 이용을 하고 계시거든요.
1: 네.
0: 이럴 경우는 대부분 질환, 특히 기면증과 같은 과수면 질환 있는 분들이
1: 네.
0: 특징적으로 특히 한 시간 이상의 집중적인 운전을 할 때
1: 네.
0: 이런 졸림증이 자주 반복을 하고 특히 이제 점심 식사라든지 네. 특정한 타이밍에
1: 식후에.
0: 조금 더 많이 이게 생길 수가 있습니다.
1: 네. 그래서 고속도로 장거리 운전하시는 네. 분들은 꼭 졸음 쉼터를 이용하시면 네.
0: 당연히
1: 좋을 것 같아요.
0: 느낌이 있을 때 가서 쉬는데요.
1: 네.
0: 이때는 사실은 10분, 20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충분히 주무시라고 합니다.
1: 아, 충분히요?
0: 네. 안전이 우선이기 때문에.
1: 아, 네. 네. 화물차 운전하시면 또 네, 마감 네. 시간이
0: 맞아요.
1: 있기 때문에.
0: 새벽에 나가시고 네, 또 장거리 네. 운전을 하시기 때문에
1: 네.
0: 그러실 수 있습니다.
1: 네. 자, 잠시 저희가 이제 전하는 말씀 듣고요. 나머지 궁금한 점들 다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전하는 말씀 듣고 옵니다.
2: TBS 캠페인 TBS 연중 캠페인 아름다운 내일을 향해 동행합니다. 배우 메리 스트립은 무명 배우 시절 영화 킹콩의 오디션을 보러 갔다가 너무 못생겼다는 이유로 탈락했습니다. 심사위원들에게 그녀는 이렇게 얘기했죠. 너무 못생겼다고 생각하신다니 유감이네요. 하지만 그것도 그저 수천 개의 의견 중 하나일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못생겼다는 이유로 오디션에 탈락했던 메릴 스트립은 미국 아카데미상에 21번이나 후보에 오른 대배우가 됐습니다. 나를 깎아내리는 말도 그저 수많은 의견들 중 하나일 뿐이라는 생각. 인생 2막을 다시 시작하게 하는 힘이 됩니다. TBS 연중 캠페인 아름다운 내일을 향해 동행합니다는 100년의 약속.

0: 여러분은 지금 전문의가 함께하는 건강상담 프로그램 100세시대 당신의 건강 파트너 나선홍의 닥터스 스페셜 방송을 듣고 계십니다.
1: 나선홍의 닥터스, 오늘은 대한민국 국민의 숨, 수면 건강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이비인후과 전문의 이종우 원장님 모시고 숨, 수면 질환 관련한 유쾌한 해답을 찾아보고 있습니다. 친절한 진료실 들어가기 전에요. 아까 이제 다섯 가지 질문 중에 마지막 코로 숨 쉬는 연습도 필요하다. X 그러셨어요. 네.
2: 사실 왜 그런가 하면요. 숨 쉬는 거는 연습으로 되진 않아요. 보통 일반인분들이 복식호흡을 해라, 짧게 해라, 아랫배에 힘줘라, 여러 가지 이런 호흡법을 하는데 그거는 명상이나 수련 이런 정도고요. 네. 왜 그런가 하면은 우리 몸은 숨은 센서.
1: 아, 숨은 센서.
2: 숨을 캐치하는 센서가 몸이 한두 군데 정도가 있거든요. 아. 그 센서가 알아서 자동으로 숨을 쉬어줍니다.
1: 네네.
2: 그래서 사실은 연습한다고.
1: 그 센서가 어디 있습니까?
2: 뇌. 일단은 경동맥하고 뇌 연수 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1: 아, 그래요.
2: 쉽게 생각하면 이제 산소하고 이산화탄소의 농도로 우리가 뭔 알아서 호흡을 조절을 자동으로 해주죠.
1: 아,
2: 다만.
1: 그렇군요.
2: 낮과 밤이 조금 메커니즘이 기전이 좀 다릅니다.
1: 네네.
2: 그래서 다르긴 하지만 어차피 우리는 자동 센서로 호흡을 해주죠.
1: 아.
2: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연습한다고 될 건 없고요.
1: 네.
2: 그냥 그런 호흡을 통해서 본인을 제어하는 것을 연습하는 것은 괜찮지만 그렇다고 본인이 평상시에 그것까지 계속 하지는 않으실 거예요. 왜? 알아서 자동으로 숨을 쉬죠.
1: 네네. 네. 그러군요. 이제 수면 관련해서 뇌의 어느 부분에서 이게 컨트롤을 합니까?
2: 연수라고 하는
1: 연수요?
2: 네, 연수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1: 그걸 좀 강화할 수 있는 뭐 훈련 방법 이런 건 없나요?
2: 이거는 우리 몸에 자동으로 있는
1: 센서이기 때문에 아, 네. 이제 이해가 됩니다.
2: 그리고 두 번째, 우리 몸은 산염기라고 하는 액시드 뭐 이게 그러니까 있잖아요. 산염기.

0: 네네.
1: 그거 밸런스에 의해서도 이제 호흡을 조절을 하거든요.
0: 아,
1: 그러니까
0: 그렇군요.
1: 우리 몸은 항상성이라고는 특별하게 유지를 해주는 게 있어요. 우리가 저희 많이 과호흡을 하게 되면은요. 네. 우리 몸에 이산화탄소가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 몸에 산도가 떨어지면서 알칼리가 올라가게 됩니다.
0: 네.
1: 우리 몸이 그렇게 되면 또 문제가 생기죠.
0: 그렇죠. 밸런스가 무너지니까요.
1: 네. 그래서 이건 뭐 그런 걸 조절하는 게 호흡도 있고 이제 신장도 있고 여러 군데가 있긴 하지만 우리 몸은 어떤 특별한 질환이 있더라도 그거에 맞춰서 일시적으로 대응을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네. 대부분이 일정한 이런 산도라든지 호흡이라든지 자동으로 운영하는 것 자체가 우리의 생명을 유지하는 자동 장치 같은 거죠.
0: 아, 그렇군요.
1: 그래서 숨쉴 때나 낮이나 호흡에 대해서 사실은 걱정은 크게 안 하셔도 됩니다.
0: 네네.
1: 네. 그렇군요. 질환이 특별히 있을 때를 제외하거든요.
0: 네. 네. 자, 오늘, 친절한 진료실, 자, 숨 관련, 수면 관련, 네, 코골이, 수면무호흡, 불면증, 기면증, 과수면증, 하지불안 증후군, 이갈이, 예, 저희가 상담 지금부터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283번님이 제 남편도 입을 벌리고 자는데요. 입에 붙이는 테이프 있는데 그걸 붙이고 자면 효과가 있을까요? 그러셨어요.
1: 사실은 약간의 효과는 있을 수 있는데요. 위험성도 있을 수 있어요.
0: 아, 위험하다.
1: 효과를 볼 수 있는 이유는
0: 네.
1: 입을 막으면 어떻게 하려고 할까요? 코로 숨쉬려고 할까요?
0: 네.
1: 그래서 아마 여기 계신 분도 한번 해보세요. 코로 숨을 세게 들이마셔보세요. 이게 입이 막혀있다면 자연적으로 코를 더 세게 쉴 수밖에 없어요.
0: 그런데 그렇죠.
1: 이때는 우리 목적에 있는 기도를 확장해주는 근육들이 좀 작아집니다. 그래서 숨을 저희가 세게 쉴 때 잘 보면
0: 네.
1: 혀가 앞쪽 위에 잇몸 위쪽에 이런 데를 자연히 앞쪽을 터치를 하게 됩니다.
0: 아.
1: 그러니까 자연스러운 반사. 그거를 강화해서 호흡을 하게 할 수 있지만
0: 네.
1: 반대로 그렇게 하더라도 호흡이 원활치 않은 중등도나 중증 환자들 같은 경우는 숨을 쉬려고
0: 네.
1: 입을 막 벌리는데 입을 막아놓으면 어떻게 위험한 상황이
0: 아, 오히려 위험한 상황이 이제 올 수도
1: 아까 있겠군요. 얘기했던 우리 몸에서 산소나 이산화탄소를 배출해주는 이게 코를 하면 좋지만
0: 네.
1: 코든 입이든 산소 들어오고 이산화탄소 나가는 게 중요하고 특히 호흡이 안 됐을 때는 갑자기 숨이 차니까 일시적으로
0: 네.
1: 많은 양의 공기가 들어와야 되는데 그거를 막는 거거든요. 그래서 약간의 시도는 해볼 수 있지만은
0: 네.
1: 사실은 구강호흡이나 이런 게 지속되거나 아니면 호흡이 불편하거나 코골이가 어느 정도 된다 그러면
0: 네.
1: 사실은 진단 과정을 통해서 그런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과정을 거치는 게 제일 바람직하죠.
0: 네. 일시적인 테이프 네. 붙이고 이런 것보다
1: 네.
0: 병원에 가셔서
1: 50대, 60대 있는 그런 분들은
0: 네.
1: 갈수록 이제 턱힘도 약해지고 구강호흡이 자연스럽게 좀 빈도가 좀 늘어날 수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보조로 테이핑이나 턱끈 같은 거를 쓸 수는 있습니다.
0: 그렇군요. 네. 참고되시길 바랍니다. 4179번님, 저녁 잠이 많아서 깜빡 잠들었다가 새벽에 깨서 밤에 잠이 오질 않아요.
1: 네.
0: 어떨 땐 밤에 한숨도 못 잘 때가 있는데 왜 이럴까요? 이러셨어요.
1: 사실은 이제 저희가 잠에 들어가는 시간이라는 게 있거든요.
0: 네.
1: 이건 저희가 아까 초반에 저기 이제 수면의 빛이라고 얘기를 해요. 사실은 수면의 빛이란 것도 있고 수면 리듬이란 게 있습니다. 우리가 잠이 많이 오는 시간과 잠을 못 자는 시간이 있어요. 잠을 잘 수 없는 시간이 있는 건데
0: 네.
1: 이게 그 타이밍을 놓치게 되면은 그런 쉽게 수면을 들어갈 수 있는 시기를 좀 놓치고요.
0: 네.
1: 그 과정에 특정한 분들은 오히려 이제 잠이 깨면서 몸 상태가 이제 컨디션이 이제 졸린 거에서 깨는 상태로 바뀌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0: 아, 그렇군요.
1: 예. 근데 이때 중요한 게 있어요.
0: 네.
1: 잠이 안 올 것 같지만 자는 시도를 계속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저희가 의료적으로는 30분 정도 룰을 하거든요. 한 20분 정도 누워봐서 잠이 안 오면
0: 네.
1: 조용한 활동을 조금 하다가 조금 피곤하거나 그런 느낌이 들면 다시 들어가 보라고 합니다.
0: 아하.
1: 이게 반복적으로 자꾸 생기게 되면 수면이 자는 시간이 불규칙해지거나
0: 네.
1: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는 12시에 자야 되는데 4시에 자고 그렇게 수면이 부족해지는 그런 상황이 반복적으로 생길 수가 있죠.
0: 네, 그렇군요. 또 궁금한 게요.
1: 네.
0: 보통은 이제 뭐 초저녁에 주무시는 분들 계실 거고
1: 네.
0: 어떤 분은 10시
1: 네.
0: 어떤 분은 또 뭐 자정에 주무시는 분들 계실
1: 네.
0: 거고 어떤 수면 스타일이 가장 우리가 원장님 보시기에 아 괜찮은 수면 시간 스타트가 언제부터가 좋은 걸까요?
1: 뭐 사실은
0: 네,
1: 나이대별로도 좀 다를 수가 있긴 있어요.
0: 네.
1: 이게 나이가 좀 들으신 어르신 분들 같은 경우는요. 수면 리듬이 좀 당겨집니다.
0: 아.
1: 그래서 초저녁 잠이 좀 늘어나게 돼요. 반대로
0: 네.
1: 그런 분들이 거꾸로 이제 아 난 새벽잠이 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죠.
0: 그렇죠.
1: 빠르신 경우에 두세 시에 깨시거든요. 일곱 시에 주무시고 두세 시에 깨는 거죠.
0: 일곱 시에요?
1: 이거 그러니까 일곱 시에 주무시고
0: 아 일곱 시에
1: 주무시고 두세 시에 깨.

0: 보통 이제 한국인 분들이 한두 시간 정도의 수면, 한 시간에서 한 시간 반 정도의 수면이 부족한데.
1: 부족하다. 맞습니다.
0: 대부분 앞쪽에서 부족합니다.
1: 아, 그렇군요.
0: 그래서, 근데 이제 문제는 그게 고착이 되면은 약간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거나 수면이 줄어지는 쪽으로 뭐 이렇게 발전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왜냐하면 출근해야 되는 시간은 정해져 있기 그렇죠.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수면 시간이 좋은 거라고 얘기하면은 저는 7시간인데 타이밍이 중요하지 않아요. 본인이 네. 할 수 있다면은 7시간에서 7시간 반이 잤는데 네. 대부분은 앞쪽 시간이 좀 부족하니까 앞쪽 시간 조금 늘리고 여건이 된다면 뒤쪽에서 늘리는 게 더 쉽긴 합니다.
1: 아, 그렇군요. 네네. 네.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7714번님. 취업 준비 중인데 요즘 낮밤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새벽 서너 시에 자고 낮 11시쯤 일어나는데 이 패턴이 몸에 안 좋은 건 알지만 도저히 고쳐지질 않아요. 이런 생활도 수면 장애로 볼 수 있을까요? 그러셨어요.
0: 진단명이 있습니다.
1: 아, 네.
0: 정확한 명칭은 지연형 수면 위상 증후군이요. 말이 좀 어려운데 지연이라는 건
1: 네. 지연형
0: 수면
1: 네.
0: 위상 증후군이라고 합니다. 아. 그래서 지연이라는 게 이제 영어로 딜레이드라고 해서 뒤로 밀렸다는 거예요.
1: 네.
0: 그러니까 수면 위상이라고는 아까 말씀드린 수면의 24시간 주기가 뒤로 밀렸다는 거죠. 그럼 왜 그랬느냐? 가장 중요한 거는 빛의 노출이에요.
1: 빛의 노출이요?
0: 네. 그래서 빛의 노출을 하게 되면 수면 시간이 뒤로 밀리게 됩니다. 그래서 예민한 분들은 저녁에 빛을 노출했을 때 수면이 뒤로 밀려요. 이게
1: 네.
0: 제일 민감한 시기는 청소년 시기예요. 그래서 대부분의 청소년들은 통계적으로도 좀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는 패턴인데 늦게 못 일어나니까 수면이 부족하게 되는 거죠.
1: 아, 그렇죠.
0: 네.
1: 네네. 그래서 앞쪽에서 좀 그 정리를 해줘야 된다.
0: 네.
1: 좀 일찍 주무시고.
0: 네. 근데 이제 네. 이런 경우에는 사실은 몸에 내가 그 시간에 마치고 일어나면 문제 전혀 없어요.
1: 네.
0: 예.
1: 네.
0: 그런 그걸 많이 하는 분들이 보통 연예인 분들이 사실은 일하고 들어와서 늦게 자고 늦게 일하는 분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1: 네.
0: 그 저한테 와서 문제되냐 그러는데 아니 뭐 문제될 건 크게 없어요. 그렇게 생활하시면 돼요.
1: 네.
0: 다만 이제 보통 내가 무슨 프리랜서든지 특정 직군이 아니다면은 출근 시간이랑 이렇게 안 되거든요.
1: 네.
0: 근데 문제는 수험생 문제가 있죠. 왜 문제가 있냐면 내가 자야 될 아침 10시, 11시에 이미 수업 시험 시간이 시작을 했다는 겁니다.
1: 그렇죠.
0: 그래서 실제 내가 저녁에 공부를 하더라도 시험 볼 때 나의 컨디션 자체가 또 떨어진 채에 있기 때문에
1: 네.
0: 상당히 좀 불리한 조건에서 시험을 볼 수가 밖에 없어요. 그래서
1: 네.
0: 저희는 수험생들한테 가능하면 좀 잠을 일찍 자는 것을 제가 권유를 많이 합니다.
1: 네. 자는 시간을 좀 일정하게
0: 네.
1: 네,
0: 일정하고
1: 맞추는 것도.
0: 아까 이렇게 뭐 새벽 3시 이런 것보다는 12시 네. 전후나 이전으로 주무실 수 있는 거는 권장을
1: 네.
0: 드리죠.
1: 그렇게 해야 되겠죠.
0: 네.
1: 네. 자, 그리고, 베개 관련해서요.
0: 네.
1: 2843번이 높은 베개, 낮은 베개, 목베개, 뭐 이런 게 있는데, 네. 이런 게 어떤 게 좋은 건지 좀.
0: 베개는
1: 말씀해달라고.
0: 엄청나게 많이 물어보시는 거거든요.
1: 아, 그래요?
0: 네. 왜냐면은, 사실, 이제 잠자는데
1: 네.
0: 내가 좀 바꿔보기 쉬운 제일 아이템 중에 1번이 베개입니다.
1: 아,
0: 네.
1: 그렇죠.
0: 바꿔볼 수 있는 게 보면 베개, 이불, 침대
1: 네,
0: 뭐 이런
1: 네.
0: 거거든요.
1: 네.
0: 그다음에 뭐 온도 이런 건데 사실 베개가 제일 쉬워요. 그래서
1: 네.
0: 이거는 직접 해봐야 되고요. 그다음 날 컨디션까지 봐야 돼요.
1: 그럼 나와 맞는 베개, 예를 들어서
0: 네.
1: 높은 베개다.
0: 네.
1: 근데 높은 베개가 맞아요?
0: 높은 베개가 맞는 분들은 특징이 있어요. 옆으로
1: 네.
0: 주무시는 분들이 많아요.
1: 아, 그렇군요.
0: 네, 옆으로 자려 그러면은 간격이 좀 많아야 되거든요.
1: 네네네.
0: 사실은 똑바로 주무시는데 고개가 일어가도 좋은 분들은 수면 무호흡증인 분들이 좀 그런 게 많습니다.
1: 네네.
0: 이게 좀 올라가면은 기도가 약간 열리거든요.
1: 그렇군요.
0: 근데 이 불편한 자세가 숨쉬는 게 편하기 때문에 쓰시는 거지 사실은
1: 네.
0: 생리적인 것은 아니에요.
1: 그렇다면 그 이상적인 베개는
0: 네.
1: 낮은 베개입니까?
0: 아닙니다. 이제 이상적인 베개는
1: 네.
0: 저희가 목을 받쳐줄 수 있고 내가 뱄을 때 내가 편안하게 느끼는데 그 느낌이 아침에 일어났을 때 어떤 걸 영향을 주냐죠. 아침에 일어났을 때 괜찮았다.
1: 네.
0: 더 좋았냐 이거예요. 그래서 개인차가 워낙 있을 수 있는 거고요.
1: 네.
0: 그래서 내가 보면 낮은 베개를 선호하냐 높은 베개를 선호하냐. 하지만 저희가 의료적으로 목을 받칠 수 있고 편안한 자세를 할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최소한 두세 가지는 비교해 봐야지 알 수 있습니다.
1: 네, 네.
0: 네.
1: 그렇군요. 자, 그리고 5812번님이 초등학생 아이가 자꾸 만세 자세로
0: 네.
1: 자는데요. 왜
0: 네.
1: 그러는 건가요? 만세
0: 네.
1: 자세가 좋은 게 아니라고 네. 어디서 본 것 같기도 합니다.
0: 수면 중에 자세는 사실은 교정하기가 불가능한 부분이거든요.
1: 네.
0: 이게 보통 만세를 하는 게 질환이냐 그렇게 일반적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특정
1: 아.
0: 자세라든지 특정 행위를 수면 중에 할 수 있습니다. 사실은
1: 네.
0: 이제 이 정도의 자세는 저희가 질환의 카테고리로 보

0: 있지는 않습니다.
1: 그렇군요.
0: 다만 이제 어떤 특정 행위를 반복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질환 중 수면 중 이상 행동이라고 하는 이제 영어라고 한다면 저희가 파라솜니아 보통 일반인들이 아시는 이제 몽유병이나 네. 그런 거에 해당하는 증상일 수가 있겠죠.
1: 네. 네. 저는 만세 자세로 네. 이제 요즘도 가끔 그렇게 자는데 편하던데요. 네.
0: 그러니까 약간 본인이 수면 중의 자세는 네. 본인이 편한 자세를 찾아가게 돼 있습니다.
1: 아, 그렇군요.
0: 깨에.
1: 알겠습니다. 네. 만세와 호흡은 관계가 없나요? 그러셨는데.
0: 호흡이 있을 가능성은 좀 떨어질 것 같고, 개인의 그냥 편한 자세가 그런 포스처 자체가 나한테 편한 자세로 좀 보셔야 될 것 같으세요.
1: 네, 그렇군요. 자, 그리고 6366번님 50대 여성입니다. 갱년기 이후로 잠이 얕아지고 자주 깹니다. 조금만 소리가 나도 깨고 다시 잠들기도 어렵습니다. 이게 호르몬 네. 때문인지 치료가 필요한 건지 알고 싶습니다. 그러셨어요?
0: 대부분 알고 있습니다. 갱년기라고 알고 계시죠.
1: 네.
0: 갱년기에 있으면 이런 증상이 나타난다고 알고 계십니다.
1: 네.
0: 호르몬 때문입니다.
1: 아.
0: 물론 나이 때문일 수도 있고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이 호르몬이 급격하게 변화가 온다는 거죠. 갑자기 확 줄어들면서 내 몸이 적응할 시간을 많이 주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1: 네네.
0: 그래서 저희가 이런 증상이 있을 경우에는 크게 보면은 몇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일단은 저는 수면하는 의사로 보면은 호르몬 대체요법, 보통 여성분들은 대체호르몬, 여성 호르몬 드시는 걸 추천을 해요.
1: 네.
0: 다만 이제 이 호르몬 같은 경우에는 수면의 질도 있고 여성성도 높이고 피부에도 좋고 있을 수 있지만 다만 이제 여성과 연관될 수 있는 이제 난소나 유방이나 자궁내막 같은 그런 암의 빈도를 높일 수 있기 때문에
1: 네.
0: 요건 그런 쪽의 검진과 산부인과 선생님과 상의위에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1: 네네.
0: 뭐 골다공증 치료 목적으로 여성 호르몬을 투여하는 경우도 있으니까 다양한 이제 의료적인 문제와 같이 콤바인해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1: 네. 아, 벌써 시간이 네, 마쳐야 될 시간이 됐습니다. 네. 이 참 그 지난번 작년에도 나오셨을 때 시간이 네. 참 부족했었는데요. 자, 오늘도 그렇습니다. 자, 먼저 닥터스 퀴즈 정답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네. 네, 수면 중 호흡 소리, 네, 코골이죠, 코골이. 네, 코골이 관련해서 오늘도 상담을 해드리고 있는데. 자, 후라이팬 받으실 분 5283번님. 그리고 유산균 받으실 분 1447번님. 612번님. 5205번님. 이렇게 보내드리고요. 8141번님이 저는 밤에 커피를 마셔도 잠을 잘 자는 사람인데요. 이렇게 마셔도 괜찮을까요? 그러셨는데.
0: 괜찮지가 않습니다.
1: 아,
0: 물론
1: 그렇죠.
0: 기호로 드실 수 있는데요.
1: 네.
0: 보통 대부분 기면증 환자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시거든요.
1: 네네.
0: 그래서 일반 용량보다 이제 영양이 주시려면 그런 분들도 두세 배의 용량을 먹으면은 뭐 스타벅스라고 하면 벤티 사이즈를 먹으면 잠을 못 주무실 수가 있어요.
1: 네네.
0: 실제로 이런 커피를 그 시간 저녁에 드실 경우에 수면의 퀄리티 자체가 떨어지시니까 알고 드셔야겠죠. 내가
1: 네.
0: 그 정도로 기호가 있으시다면 감소하고 그날은 드실 수 있겠지만 의료적으로는 보통 추천하진 않습니다.
1: 네. 자, 마지막으로 숨과 수면을 위한 가장 쉬운 습관 하나만 좀 말씀을 해 주신다면요. 네.
0: 일단은 호흡 같은 경우는 본인이 결정할 수 있는 문제는 사실은 아니에요.
1: 네.
0: 호흡과 연결될 수 있는 거 체중 관리를 좀 하셔라.
1: 아, 체중 관리.
0: 네, 그게 본인이 할 수 있는 게 그게 유일하신
1: 네네.
0: 거고요. 그다음에 수면 관련 거는 수면 시간을 늘리세요.
1: 늘리는
0: 네,
1: 거.
0: 한 시간에서 한 시간만 정도 늘리세요.
1: 네.
0: 그러니까 일반인들이 수면 부족은 거의 다 갖고 계시기 때문에 그냥 한 가지라고 하면은 수면 시간을 30분 최소 30분 정도 늘려보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1: 네. 네. 자, 오늘도 친절한 상담 수면 의원 강남 이종호 원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드리고요. 또 한 번 나와 주셔야 돼요.
0: 아, 네. 얘기 또 남은 게 많아서 한 번 더 해 드리고 왔습니다.
1: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네, 네. 보내드리면서 저도 인사드립니다. 나선홍의 닥터스.

0: TBS 캠페인
1: 퀴즈입니다. 의사는?
2: 의원.
1: 한의사는?
2: 한의원.
1: 그렇다면 약국은 어떨까요? 약사와 한약사, 면허도 다르고 약도 전혀 다르지만 쉽게 구별하기는 어렵죠. 상담받는 전문가가 누구인지 아는 것, 국민의 당연한 권리이자 안전상식인데요.
2: 약사는 약국, 한약사는 한약국. 안심하고 선택할 수 있도록 이제는 명확히 구분돼야 합니다.
1: 국민의 안전한 의약품 복용, 대한약사회가 함께합니다.
3: 상쾌한 바람과 쾌적한 날씨가 이어지는 봄. 산을 찾는 등산객이 늘어나면서 등산 사고도 잇따라 많이 발생하는 때입니다. 즐거운 산행길, 사고에 대비하는 마음이 필요하겠죠?
4: 먼저 산을 오르기 전 그 지역의 날씨와 등반 소요 시간, 등산로 등의 정보를 미리 알아두시고요. 변화무쌍한 산속의 날씨를 고려해 여벌의 옷을 챙기는 것이 좋습니다. 일부 등산객 중에는 산에서 술을 마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산에서 음주하는 행위는 절대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죠.
3: 자연을 만끽하며 오르는 산행. 끝까지 안전한 산행이 되기 위해선 산을 내려올 때까지 방심하면 안 되겠죠?

0: 노란 불이네. 이럴 땐 빨리 가라는 신호.
1: 차량이 많은 교차로 꼬리물귀의 유혹에 넘어가진 않았나요? 도로교통법 25조에 따르면 교차로 진입 시 다른 차의 통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을 때는 들어가서는 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파란불의 교차로로 진입했어도 차량이 많아 가지 못하고 다른 차의 통행을 방해했다면 위법이 될 수 있습니다.
2: 꼬리물기는 나만을 생각하는 이기적인 행동입니다. 교통의 원활한 흐름을 위해 이기적인 마음은 접어두세요.
3: TBS 교통정보. 비가 퇴근 시간까지 이어지면서 퇴근 정체가 상당합니다. 대중교통, 특히 지하철 이용을 권해드리고요. 지금 올림픽대로 하는 방면 반포에서 청담대교까지 가는데 50분 넘게 걸리고 있는데 영동대교 부근 3차로에서 사고도 났습니다. 고속도로도 오늘 종일 사고가 많습니다. 서해안고속도로 목포방향 팔곡분기점에서 매송나들목 쪽으로 밀리는 것도 용담터널에서 사고 나서 1차로와 2차로가 막혀있기 때문이고요. 영동고속도로 인천방향 문막복은 2차로에서 사고 났고 또 부곡에서 안산분기점 쪽으로도 밀리는데 반월터널 부근 3차로에서 일어난 사고가 정체를 더합니다. 서울양양고속도로 서울방향 덕수 3편 아들목 진출로 2차로에서도 화물차 관련 사고 처리 중이고요.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판교방향 시흥휴게소 부근 갓길에서도 역시 사고 처리 중입니다.

0: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와이프 에드워드데이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1: 제가 들어드릴게요.
2: 여기 앉으세요.
0: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3: 다가오는 여름, 햇빛이 점점 강해지면서 오존의 발생량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4: 오존은 대기오염과 햇빛이 만나 만들어지는 인체에 유해한 물질인데요. 대기 중 오존 농도가 높으면 호흡기에 치명적이며 폐와 심장에도 영향을 미쳐 각종 질병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식물의 성장을 억제해 생태계에도 피해를 줄 수 있죠.
3: 자가용보다는 대중교통을, 에어컨 사용은 조금만. 생활 속 작은 실천들로 대기오염도 줄이고 점점 강해지는 오존의 발생량도 줄입시다.

0: 단시간에 많은 비를 뿌리는 집중호우는 큰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데요. 가정에선 하수구나 배수구 등 집 주변을 미리 점검해 주시고 침수 위험이 있을 땐 전기기구 콘센트는 빼주세요. 운전 중 집중호우를 만나면 속도를 줄이고 물에 잠긴 도로를 피해 저단 기어로 운행해 주세요. 천둥이나 번개가 칠 때는 가까운 건물 안이나 낮은 곳으로 대피해 주시고 감전 위험이 있는 전신주나 가로등 근처에는 가지 마세요. 많은 인명피해와 재산피해를 낳는 집중호우. 철저한 대비만이 피해를 줄이는 방법입니다.
1: TBS 교통정보.
2: 오늘 아침부터 시작된 비가 내일 오후까지 이어질 전망입니다. 다행히 서울 시내 아직까지는 침수된 도로가 없는 상황이지만 빗길 사고는 서울 시내도 고속도로도 둘 다 끊임없습니다. 동부산도로 의정부 방면에도 또 사고 소식이 있는데요. 녹천교 조금목과 1차로에서 사고 났고요. 서해안고속도로 목포 방향은 사고가 3건이나 났습니다. 조금 전에 목감 부근에서 사고가 났는데 4차로와 5차로를 막고 사고 처리 중이고 용담터널에서 일어난 사고는 사고 한 지 1시간이 넘었지만 아직도 사고 처리 중이어서 안산분기점에서 매송까지 6km 구간 정체입니다. 이후로도 서평택 부근 5차로에서 조금 전에 사고 났고요. 제2경인고속도로 인천방향 서창분기점에서 남동나들목 쪽으로 밀리는 것도 남동나들목 부근에 있었던 사고의 여파입니다. TBS 교통정보였습니다.

0: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갑작스러운 화재, 특히 지하철에서라면 많은 사람들이 당황하며 위험에 빠질 수 있는데요. 열차에서 불이 나면 노약자, 장애인석 옆 벽면에 비상 버튼을 눌러 승무원에게 알립니다. 안내에 따라 출입문 쪽 의자 아래에 비상콕을 조작해 열차에서 탈출하고 옷이나 수건, 방독면으로 코와 입을 막은 채 벽과 바닥에 통로 유도 등 시각장애인용 보도블럭을 따라 신속하게 대피합니다. 재난, 알고 대처하면 안전이 보입니다.
1: 엄마, 빨리빨리!
2: 그래, 가자. 잠깐.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확인해야지. 나들이 갔다가 엄마 잃어버리면 제일 먼저 뭘 해야 한다고?
1: 멈추기. 엄마를 잃어버린 자리에 서서 기다린다.
2: 맞아. 그 자리에 서 있으면 엄마가 길을 되짚어서 우리 아들 찾으러 갈 거야. 그럼 두 번째는?
1: 생각하기. 엄마 아빠 이름, 전화번호, 우리 집 주소를 곰곰이 생각해본다.
2: 아휴, 똑똑해. 마지막은?
1: 도와주세요 한다. 아이랑 같이 있는 아줌마에게 경찰서에 데려다 달라고 하는 거예요.
3: 길을 잃는 아이들이 많아지는 나들이철. 아이에게는 예방수칙을 미리 알려주고 어른들은 좀 더 꼼꼼히 아이들을 챙겨서 가족의 웃음을 지켜주세요.
4: TBS 교통정보. 내일까지 전국적으로 마른 비가 예보됐는데요. 중부 서해안과 강원 산지, 남해안과 제주 산지에는 호우주의보도 발령 중입니다. 특히 오늘 밤 사이에 돌풍을 동반한 강한 비가 내리다가 수도권은 내일 오후에 비가 그치고 그 밖의 지역은 내일 밤까지 비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비 때문에 퇴근 정체 풀리는 속도가 더듭니다. 지금도 서울 시내 정체 구간 여러 군데 남아있는데요. 강변북로 구리방면 원효대교에서 동호대교까지 가는데 25분 이상 걸립니다. 동호대교 조금 못 가 3차로에서도 사고 났고요. 올림픽대로 동작대교에서 가양대교까지 가는데 35분 정도 걸리는데 이 가양대교 조금 못 가 4차로에서도 사고 났습니다. 동부선도로 의정부 방면 녹천교 부근의 사고는 정리가 됐지만 원릉교 부근 3차로에 고장차 가 있습니다.

0: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KBS 교통과 생활정보입니다. 먼저 공사 소식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서울시내 국회대로 홍익병원 사거리 일대로는 작업으로 인해 일부 통제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경인 일지하차도 왕복 4개 차로 중 양방면 각 1개 차로씩 총 2개 차로가 통제되는데요. 이 통제는 공사 완료 시까지 이어지고 그 때문에 화곡 고가차도에서 경인 일지하차도 입구까지 병목 정체된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아파트 화재 시 국민행동 요령을 안내해드립니다. 화재 시 우선 집에 있는 사람에게 알리고 상황에 따라 대응하시고요. 우리 집 화재로 대피가 가능한 경우는 계단을 이용해 낮은 자세로 지상이나 옥상 등 안전한 장소로 대피하며 이때 출입문을 반드시 닫고 엘리베이터는 타지 않습니다. 우리 집 화재로 대피가 어려운 경우는 대피 공간으로 이동하여 대피하고 대피 공간이 없는 경우 화염이나 연기로부터 멀리 이동해 문을 닫고 젖은 수건 등으로 틈새를 막고 119 신고 후 구조 요청을 합니다. 다른 집 화재 시 우리 집으로 화염이나 연기가 들어오지 않는 경우는 세대 내에 대기하면서 창문을 닫고 119에 신고 후 안내 방송에 따라 행동하시고요. 다른 집 화재 시 우리 집으로 화염이나 연기가 들어오는 경우는 복도 계단에 화염 연기가 없어 대피가 가능한 경우는 신속하게 대피하고 대피가 어려운 경우는 구조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행정안전부와 소방청에서 알려드렸습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캠페인
1: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0: 제가 들어드릴게요.
1: 여기 앉으세요.
2: May I help you?
3: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4: 자전거 인구 1300만. 자전거가 늘어나는 만큼 자전거와 충돌할 위험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충돌 예방을 위해 차량 운전자와 보행자는 무엇을 주의해야 할까요?
5: 차량 운전자는 자전거와 안전거리를 유지하는 것이 좋고요. 우회전할 때는 직진하는 자전거를 잘 살피셔야 합니다. 자전거 도로에 불법 주정차하는 것도 삼가야겠죠?
4: 보행자는 자전거 차선을 이용하면 안 되고요. 자전거 보행자 겸용도로에서 보행자는 주위를 잘 살펴 길을 건너야 합니다.
5: 자전거와 충돌을 피하기 위한 기본 수칙. 모두의 안전을 위해 꼭 지켜야 할 안전수칙입니다.
6: 고속도로에서 사고로 멈춰선 승용차를 뒤따르던 화물차가 들이받아 한
7: 이번에도 2차 사고가 나면서 피해를 키웠습니다.
8: 도로 위에 고장이나 교통사고 발생 시 신속하고 정확한 조치를 취하지 못한다면 2차 사고로 인한 치사율은 일반 사고에 비해 5배나 더 높습니다. 교통사고 발생 시 2차 사고를 예방하려면 사고 즉시 비상등을 켜고 안전한 곳으로 이동합니다. 차량 뒤쪽에는 사고와 고장을 알리는 삼각대를 설치해주세요. 여의치 않은 경우 보닛이나 트렁크를 열어서 문제가 있음을 알리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모든 조치가 끝난 후에는 도로 밖으로 대피하세요. 2차 사고 예방.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0: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교통과 생활정보입니다. 먼저 공사 소식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서울시내 탄천동로가 도로개선 사업으로 인해 잠실 유수지공원에서 종합운동장 교차로 사이 양방면이 전면 통제되고 있습니다. 이 통제는 오는 9월 30일까지 계속될 예정이니까요. 해당 도로 이용하셨던 분들은 백제 고분로나 송파대로 등으로 미리 우회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다중이용시설 화재 예방 및 대응 행동요령을 알려드립니다. 시설 책임자는 평소 소방시설의 정상 작동 상태를 수시로 점검하고 화재가 발생한 경우 신속한 신고와 화재 사실을 알리는 안내 방송을 실시하고 어린이, 노약자 등 신속한 대피가 어려운 사람을 우선 대피시킨 후 미처 대피하지 못한 사람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대피할 때는 출입문을 닫고 엘리베이터에 탑승하지 않도록 하고 시설 이용자는 신속하게 건물 밖으로 대피합니다. 대피 시에는 젖은 수건 등을 활용하여 코와 입을 막고 연기보다 낮은 자세로 출입문 방향으로 신속히 이동해야 합니다. 대피하지 못한 경우는 창문 등 외부에서 쉽게 보이는 곳에서 구조를 요청하고 내부로 연기가 들어오지 않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행정안전부와 소방청에서 알려드렸습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캠페인
1: 어어 그러니까 내 말이 맞다니까.
2: 저기요. 통화 목소리 좀 줄일 수 없어요. 너무 시끄러워요.
1: 아, 네. 죄송합니다.
2: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대중교통. 매너를 지키지 않는 일부 사람들 때문에 불쾌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3: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는 가급적 통화는 삼가고 불가피하게 통화를 해야 한다면 목소리는 낮춰주세요. 동영상 시청이나 노래 감상을 할 때는 이어폰을 이용해 주시고 특히 지하철에선 다른 사람을 밀치지 말고 내릴 사람들이 모두 하차한 후 승차해 주세요.
2: 상대방의 입장이 되어 생각한다면 대중교통 매너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0: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아이들의 교통사고는 횡단중 사고입니다. 어린이의 안전한 보행과 운전자의 안전한 운전습관을 위해 지금부터 이것만 기억하세요. 어린이도 운전자도
1: 1. 일단 멈춤 2. 이쪽 저쪽 3. 3초 동안 4. 사고 예방
0: 어린이가 안전하고 행복한 세상에서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어린이 교통안전 TBS도 함께합니다.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KBS 교통과 생활정보입니다. 먼저 공사 소식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서울시내 서서문 고가차도 철거 공사로 고가차도가 전면 폐쇄됐습니다. 이로 인해 고가 하부 경찰청 앞 교차로 시청에서 충정로 방면으로 직진이 금지됐고요. 아리스본부학 교차로 서소문로에서 청파로 방면으로 좌회전을 할 수 없습니다. 고가차도가 전면 통제되면서 고가 하부 도로는 운영되고 이 공사는 오는 7월까지 계속된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아파트 화재 시 국민행동 요령을 안내해드립니다. 화재 시 우선 집에 있는 사람에게 알리고 상황에 따라 대응하시고요. 우리 집 화재로 대피가 가능한 경우는 계단을 이용해 낮은 자세로 지상이나 옥상 등 안전한 장소로 대피하며 이때 출입문을 반드시 닫고 엘리베이터는 타지 않습니다. 우리 집 화재로 대피가 어려운 경우는 대피 공간으로 이동하여 대피하고 대피 공간이 없는 경우 화염이나 연기로부터 멀리 이동해 문을 닫고 젖은 수건 등으로 틈새를 막고 119 신고 후 구조 요청을 합니다. 다른 집 화재 시 우리 집으로 화염이나 연기가 들어오지 않는 경우는 세대 내에 대기하면서 창문을 닫고 119에 신고 후 안내 방송에 따라 행동하시고요. 다른 집 화재 시 우리 집으로 화염이나 연기가 들어오는 경우는 복도 계단에 화염 연기가 없어 대피가 가능한 경우는 신속하게 대피하고 대피가 어려운 경우는 구조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행정안전부와 소방청에서 알려드렸습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캠페인
1: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데이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2: 제가 들어드릴게요.
3: 여기 앉으세요.
1: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4: 상쾌한 바람과 쾌적한 날씨가 이어지는 봄. 산을 찾는 등산객이 늘어나면서 등산 사고도 잇따라 많이 발생하는 때입니다. 즐거운 산행길, 사고에 대비하는 마음이 필요하겠죠?
5: 먼저 산을 오르기 전 그 지역의 날씨와 등반 소요 시간, 등산로 등의 정보를 미리 알아두시고요. 변화무쌍한 산속의 날씨를 고려해 여벌의 옷을 챙기는 것이 좋습니다. 일부 등산객 중에는 산에서 술을 마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산에서 음주하는 행위는 절대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죠.
4: 자연을 만끽하며 오르는 산행. 끝까지 안전한 산행이 되기 위해선 산을 내려올 때까지 방심하면 안 되겠죠?

0: 노란불이네. 이럴 땐 빨리 가라는 신호.
1: 차량이 많은 교차로, 꼬리물귀의 유혹에 넘어가진 않았나요? 도로교통법 25조에 따르면 교차로 진입 시 다른 차의 통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을 때는 들어가서는 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파란불의 교차로로 진입했어도 차량이 많아 가지 못하고 다른 차의 통행을 방해했다면 위법이 될 수 있습니다.
2: 꼬리물기는 나만을 생각하는 이기적인 행동입니다. 교통의 원활한 흐름을 위해 이기적인 마음은 접어두세요.

0: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KBS 교통과 생활정보입니다. 다중이용 시설 화재 예방 및 대응 행동 요령을 알려드립니다. 시설 책임자는 평소 소방시설의 정상 작동 상태를 수시로 점검하고 화재가 발생한 경우 신속한 신고와 화재 사실을 알리는 안내 방송을 실시하고 어린이, 노약자 등 신속한 대피가 어려운 사람을 우선 대피시킨 후 미처 대피하지 못한 사람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대피할 때는 출입문을 닫고 엘리베이터에 탑승하지 않도록 하고 시설 이용자는 신속하게 건물 밖으로 대피합니다. 대피 시에는 젖은 수건 등을 활용하여 코와 입을 막고 연기보다 낮은 자세로 출입문 방향으로

0: 신속히 이동해야 합니다. 대피하지 못한 경우는 창문 등 외부에서 쉽게 보이는 곳에서 구조를 요청하고 내부로 연기가 들어오지 않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행정안전부와 소방청에서 알려드렸습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캠페인 다가오는 여름, 햇빛이 점점 강해지면서 오존의 발생량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1: 오존은 대기오염과 햇빛이 만나 만들어지는 인체에 유해한 물질인데요. 대기 중 오존 농도가 높으면 호흡기에 치명적이며 폐와 심장에도 영향을 미쳐 각종 질병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식물의 성장을 억제해 생태계에도 피해를 줄 수 있죠.
0: 자가용보다는 대중교통을, 에어컨 사용은 조금만. 생활 속 작은 실천들로 대기오염도 줄이고 점점 강해지는 오존의 발생량도 줄입시다.

단시간에 많은 비를 뿌리는 집중호우는 큰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데요. 가정에선 하수구나 배수구 등 집 주변을 미리 점검해 주시고 침수 위험이 있을 땐 전기기구 콘센트는 빼주세요. 운전 중 집중호우를 만나면 속도를 줄이고 물에 잠긴 도로를 피해 저단 기어로 운행해 주세요. 천둥이나 번개가 칠 때는 가까운 건물 안이나 낮은 곳으로 대피해 주시고 감전 위험이 있는 전신주나 가로등 근처에는 가지 마세요. 많은 인명피해와 재산피해를 낳는 집중호우. 철저한 대비만이 피해를 줄이는 방법입니다.

길을 쓰고 애써서 받은 사랑이 온전히 받은 사랑일까요? 반드시 모든 이로부터 사랑받아야 한다고 생각하지 말아야겠지요. 무리하게 애쓰지 말고 덤덤히 평소처럼 지내다 보면 사람들은 당신을 사랑하게 됩니다. 어떤 순간에도 자신을 놓치지 마세요. 그냥 그렇게 그 자리에 있는 당신을 나는, 아니 우리 모두는 그런 당신을 사랑하게 됩니다. 우리 모두는 충분히 아름답습니다. 사람이니까요. 권순우의 새벽 공감입니다.

콜드플레이 비발라 비다 들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권순우입니다. 오늘 낮에 어떤 선배님하고 이런저런 얘기를 좀 나누다가 문득 드는 생각을 한번 적어봤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남들한테 인정도 받고 사랑도 받기 위해서 열심히 어필을 하지요. 오늘 낮에도 그런 모습을 봤는데 저는 글쎄 그렇게 남들한테 잘 보이려고 열심히 애쓰는 것보다 그냥 자기를 쭉 하게 되는 하고 있는 그런 분들이 훨씬 더 관심이 가고 좋던데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들 생각도 굉장히 궁금해지네요. 한번 여러분들의 마음을 한번 저에게 좀 전달을 좀 해주시죠. TBS 앱이나 50원의 유료 문자 샵 0951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선물도 추첨을 통해서 드립니다. 피부재건 솔루션 더마리본에서 화장품, 완벽한 방음 와니컴퍼니 방음부스에서 커피 쿠폰, 환경문제에 관심을 가져주세요 파랑주택 135에서 친환경 세트, 답답한 발을 시원하게 미고가에서 뿌리는 푸스킨을 드립니다. 도움 주시는 분들 모두 고마워요.

핑크 플로이드 머니 이어서 에어 서플라이 굿바이 두 곡 들으셨습니다. 에어 서플라이의 굿바이는 예지 아빠님께서 아니네 예지 아빠빠님이네요. 저 오늘 예지 아빠빠님 처음 들어오시는 분이라고 표기가 되어 있네요. 반갑습니다. 그런데 이 전에 예지 아빠빠님께서 일산 멋쟁이 주님 야간 알바 좀 출석합니다라고 제가 아니라 어떤 다른 분 일산 멋쟁이 주님한테 이렇게 하시는 거 보니까 두 분이 아시나 봐요. 이렇게 게시판 상에서. 그렇죠. 자주 뵈면은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 글을 서로 같이 볼 수 있으니까. 순디 야간 알바하는데 방금 다녀온 동네 작은 호프집에서 커다란 빔 프로젝트에 에어서플라이 공연을 틀어놨더군요. 근데 에어서플라이 이 멋진 할배들이 제시카의 굿바이를 부르는데 원곡보다 더 짜릿한 거예요. 혹시나 해서 신청해봅니다. 에어서플라이 굿바이를 신청을 해주셨는데 예지 아빠빠님 이 굿바이의 원곡이 에어서플라이입니다. 이거를 나중에 20년 후에 제시카가 리메이크를 한 거고 우리나라 그 영화가 약속인가 맞죠? 약속으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약속에서 영화 주제가로 쓰여

커서 우리나라에서 히트를 했고, 근데 우리 예지 아빠빠님은 제시카 굿바이를 원곡으로 혹시 알고 계시는 게 아닌가? 아니면 그냥 다 아시지만 재미삼아 이렇게 쓰신 것 같기도 하고. 예지 아빠빠님 사연 너무 고마워요. 덕분에 저도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순디라고 하시고 또 어떤 분들은 우디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그동안 제가 이 데이터를 우리 황종호 PD랑 쭉 봤더니 권디가 제일 많았거든요. 뭐 저야 뭐 어떻게 불러주시든 다 감사한데, 아무튼 뭐 그렇습니다.

스키드로 A10 라이프 이어졌던 곡은 나키논 헤븐스도어 건센 로지스의 연주로 들으셨습니다. 문계이저님께서 주말 방송을 다시 듣다가 본 방송에서는 흘려들었는지 귀에 와닿지 않던 전인권의 우리 주말 방송에서 다시 듣고 마음에 내심 들국화 앨범이 아니라고 치부했던 들국화 3집을 들었습니다. 맞아요. 문계이전님 같은 분 굉장히 많아요. 3집에 나왔을 때는 원 멤버가 아무도 없으니까 이게 무슨 들국화야, 그냥 전인권이네, 막 이렇게 속상했던 분들 많이 있으셨어요. 맞습니다. 모르는 사이에 TBS 의리남 태바리 형님 나왔던 방송도 듣지 못했구나 하는 반성도 했네요. 이거 또 못 들으셨다고 반성까지 하시는데? 글쎄요, 그 뭐 피곤하면 못 들으실 수도 있는데 반성까지 하신다니까 제가 다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문계 의원님 이렇게 사연 늘 감사드리고 그 들국화 얘기 잘 들었습니다. 고마워요.

포터블 그룹 나인의 아밀리에 들으셨습니다. 3984님이 신청하신 곡인데요. 안녕하세요, 순디. 아카시아 향기 가득한 새벽, 알바하며 공감 출석합니다. 제가 모던 락에 눈뜨게 해준 포터블 그룹 나인 아밀리에 신청드려요. 이렇게 해주셨네요. 목소리가, 이 포터블 그룹 나인 목소리가 참 맑고 이쁘네요. 3984님 덕분에 저도 좋은 밴드 소개받은 듯한 느낌입니다. 사연 감사드리고, 이어지는 곡은 지금 방금 들으셨던 곡하고는 완전히 상반된 여성 보컬의 화이트입니다. 화이트가 그, 한 20몇 년, 거의 30년 다 된 굉장히 오래된 밴드, 여성 밴드인데 여성 4인조고요. 지금도 정말 꾸준하게 활동을 하고 있는 밴드입니다. 재작년에, T3스의 매일매일 기다려를, 같이 공동으로 리메이크를 했는데, 한번 여러분들도 이 강한 사운드의 여성 보컬, 여성 밴드 한번 감상해 보시죠. 화이트입니다. 매일매일 기다려.

0: TBS 캠페인.
1: 오늘도 안전하게 미세먼지 이렇게 대처해 주세요. 미세먼지에는 여러 오염물질이 섞여 있어 오랫동안 노출되면 다양한 질환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외출은 최대한 자제하고 불가피한 경우 마스크, 안경, 모자 등을 착용해 주세요. 기저질환이 있는 경우 증상 완화제를 반드시 소지하세요. 외출 후 손 씻기, 세안, 양치를 꼼꼼하게 해주시고 외출 후 집에 들어오기 전에 옷을 털어주세요. 미세먼지가 많은 날에는 자연환기를 피하고 실내 오염도가 높을 때는 공기 오염도를 확인해 자연환기를 해주세요.

발냄새 제거제 푸스킨 이러시면서 3일 농땡이 피고 오늘 출근했습니다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3일 농땡이 핀 게 그 7911번님의 직장인 건지 아니면 권순우의 새벽 공감을 어디를 농땡이를 피셨다는 건지 제가 보기에는 새벽 공감을 농땡이 피셨다 이렇게 쓴 걸로 이해가 되네요. 네, 고마워요. 네, 이어지는 곡 신데렐라 Through the Rain 들으실 건데요. 요거는 아까 제가 그 잠깐 사연 읽어드린 문계이저님께서 신청을 하신 곡입니다. 듣겠습니다.

권순우의 새벽 공감 마지막 곡 흐르고 있습니다. 시인과 촌장 푸른 돛 들으시면서 오늘 방송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공감합니다. 모두 고마워요.

갑작스러운 화재, 특히 지하철에서라면 많은 사람들이 당황하며 위험에 빠질 수 있는데요. 열차에서 불이 나면 노약자, 장애인석 옆 벽면에 비상 버튼을 눌러 승무원에게 알립니다. 안내에 따라 출입문 쪽 의자 아래에 비상콕을 조작해 열차에서 탈출하고 옷이나 수건, 방독면으로 코와 입을 막은 채 벽과 바닥에 통로 유도 등 시각장애인용 보도블럭을 따라 신속하게 대피합니다. 재난, 알고 대처하면 안전이 보입니다.

0: 엄마, 빨리빨리.
1: 그래, 가자. 잠깐.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확인해야지. 나들이 갔다가 엄마 잃어버리면 제일 먼저 뭘 해야 한다고?
0: 멈추기. 엄마를 잃어버린 자리에 서서 기다린다.
1: 맞아. 그 자리에 서 있으면 엄마가 길을 되짚어서 우리 아들 찾으러 갈 거야. 그럼 두 번째는?
0: 생각하기. 엄마 아빠 이름, 전화번호, 우리 집 주소를 곰곰이 생각해본다.
1: 아휴, 똑똑해. 마지막은?
0: 도와주세요 한다. 아이랑 같이 있는 아줌마에게 경찰서에 데려다 달라고 하는 거예요.
2: 길을 잃는 아이들이 많아지는 나들이철. 아이에게는 예방수칙을 미리 알려주고 어른들은 좀 더 꼼꼼히 아이들을 챙겨서 가족의 웃음을 지켜주세요.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캠페인
1: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2: 제가 들어드릴게요.
3: 여기 앉으세요.
1: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4: 자전거 인구 1300만. 자전거가 늘어나는 만큼 자전거와 충돌할 위험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충돌 예방을 위해 차량 운전자와 보행자는 무엇을 주의해야 할까요?
5: 차량 운전자는 자전거와 안전거리를 유지하는 것이 좋고요. 우회전할 때는 직진하는 자전거를 잘 살피셔야 합니다. 자전거 도로에 불법 주정차하는 것도 삼가야겠죠?
4: 보행자는 자전거 차선을 이용하면 안 되고요. 자전거 보행자 겸용도로에서 보행자는 주위를 잘 살펴 길을 건너야 합니다.
5: 자전거와 충돌을 피하기 위한 기본 수칙. 모두의 안전을 위해 꼭 지켜야 할 안전수칙입니다.
6: 고속도로에서 사고로 멈춰선 승용차를 뒤따르던 화물차가 들이받아
7: 이번에도 2차 사고가 나면서 피해를 키웠습니다.
8: 도로 위에 고장이나 교통사고 발생 시 신속하고 정확한 조치를 취하지 못한다면 2차 사고로 인한 치사율은 일반 사고에 비해 5배나 더 높습니다. 교통사고 발생 시 2차 사고를 예방하려면 사고 즉시 비상등을 켜고 안전한 곳으로 이동합니다. 차량 뒤쪽에는 사고와 고장을 알리는 삼각대를 설치해주세요. 여의치 않은 경우 보닛이나 트렁크를 열어서 문제가 있음을 알리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모든 조치가 끝난 후에는 도로 밖으로 대피하세요. 2차 사고 예방.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0: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2시를 알려드립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캠페인
1: 어어 그러니까 내 말이 맞다니까.
2: 저기요. 통화 목소리 좀 줄일 수 없어요. 너무 시끄러워요.
1: 아, 네. 죄송합니다.
2: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대중교통. 매너를 지키지 않는 일부 사람들 때문에 불쾌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3: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는 가급적 통화는 삼가고 불가피하게 통화를 해야 한다면 목소리는 낮춰주세요. 동영상 시청이나 노래 감상을 할 때는 이어폰을 이용해 주시고 특히 지하철에선 다른 사람을 밀치지 말고 내릴 사람들이 모두 하차한 후 승차해 주세요.
2: 상대방의 입장이 되어 생각한다면 대중교통 매너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0: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아이들의 교통사고는 횡단중 사고입니다. 어린이의 안전한 보행과 운전자의 안전한 운전습관을 위해 지금부터 이것만 기억하세요. 어린이도 운전자도
1: 1. 일단 멈춤 2. 이쪽 저쪽 3. 3초 동안 4. 사고 예방
0: 어린이가 안전하고 행복한 세상에서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어린이 교통안전 TBS도 함께합니다.

0: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3시를 알려드립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캠페인 상쾌한 바람과 쾌적한 날씨가 이어지는 봄. 산을 찾는 등산객이 늘어나면서 등산 사고도 잇따라 많이 발생하는 때입니다. 즐거운 산행길, 사고에 대비하는 마음이 필요하겠죠?
1: 먼저 산을 오르기 전 그 지역의 날씨와 등반 소요 시간, 등산로 등의 정보를 미리 알아두시고요. 변화무쌍한 산속의 날씨를 고려해 여벌의 옷을 챙기는 것이 좋습니다. 일부 등산객 중에는 산에서 술을 마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산에서 음주하는 행위는 절대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죠.
0: 자연을 만끽하며 오르는 산행. 끝까지 안전한 산행이 되기 위해선 산을 내려올 때까지 방심하면 안 되겠죠?

0: 노란불이네. 이럴 땐 빨리 가라는 신호.
1: 차량이 많은 교차로, 꼬리물귀의 유혹에 넘어가진 않았나요? 도로교통법 25조에 따르면 교차로 진입 시 다른 차의 통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을 때는 들어가서는 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파란불의 교차로로 진입했어도 차량이 많아 가지 못하고 다른 차의 통행을 방해했다면 위법이 될 수 있습니다.
2: 꼬리물기는 나만을 생각하는 이기적인 행동입니다. 교통의 원활한 흐름을 위해 이기적인 마음은 접어두세요.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호출부 HLST, 대한민국 수도권의 대표 방송 TBS입니다. TBS는 FM 95.1MHz, 출력 5kW로서 서울을 비롯한 경기, 인천, 그리고 충청 일부 지역에서 방송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TBS는 24시간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TBS는 재미있고 유익한 품격 있는 방송으로 시민의 삶을 풍요롭게 하고 문화가 있는 수도권 생활 공동체를 만들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TBS는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심의규정을 준수합니다. TBS 라디오의 편성 책임자는 라디오 제작본부장 주용진입니다. 오늘도 TBS와 함께 희망찬 하루를 여시길 바랍니다.
1: 는 편향된 정보 전달이 아닌 누구에게나 공정한 공익 실현을 위해 걸어왔습니다. TBS는 사회 갈등을 조장하는 지역주의와 집단 이기주의를 배제하고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권익을 보호하며 시민의 삶을 향상시키는 데 앞장서왔습니다. 이제 TBS는 TBS에게 부여된 사회적 책임을 막중히 여깁니다. 투철한 윤리의식과 사명감으로 시민 여러분의 내일을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갑작스러운 화재, 특히 지하철에서라면 많은 사람들이 당황하며 위험에 빠질 수 있는데요. 열차에서 불이 나면 노약자, 장애인석 옆 벽면에 비상 버튼을 눌러 승무원에게 알립니다. 안내에 따라 출입문 쪽 의자 아래에 비상콕을 조작해 열차에서 탈출하고 옷이나 수건, 방독면으로 코와 입을 막은 채 벽과 바닥에 통로 유도 등 시각장애인용 보도블럭을 따라 신속하게 대피합니다. 재난, 알고 대처하면 안전이 보입니다.

0: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 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캠페인
1: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2: 제가 들어드릴게요.
3: 여기 앉으세요.
1: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4: 엄마 빨리빨리.
5: 그래 가자. 잠깐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확인해야지. 나들이 갔다가 엄마 잃어버리면 제일 먼저 뭘 해야 한다고?
4: 멈추기. 엄마를 잃어버린 자리에 서서 기다린다.
5: 맞아. 그 자리에 서 있으면 엄마가 길을 뒤집어서 우리 아들 찾으러 갈 거야. 그럼 두 번째는?
4: 생각하기. 엄마 아빠 이름, 전화번호, 우리 집 주소를 곰곰이 생각해본다.
5: 아휴, 똑똑해. 마지막은?
4: 도와주세요 한다. 아이랑 같이 있는 아줌마에게 경찰서에 데려다 달라고 하는 거예요.
6: 길을 잃는 아이들이 많아지는 나들이철. 아이에게는 예방수칙을 미리 알려주고 어른들은 좀 더 꼼꼼히 아이들을 챙겨서 가족의 웃음을 지켜주세요.

0: 자전거 인구 1300만. 자전거가 늘어나는 만큼 자전거와 충돌할 위험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충돌 예방을 위해 차량 운전자와 보행자는 무엇을 주의해야 할까요?
1: 차량 운전자는 자전거와 안전거리를 유지하는 것이 좋고요. 우회전할 때는 직진하는 자전거를 잘 살피셔야 합니다. 자전거 도로에 불법 주정차하는 것도 삼가야겠죠?
0: 보행자는 자전거 차선을 이용하면 안 되고요. 자전거 보행자 겸용도로에서 보행자는 주위를 잘 살펴 길을 건너야 합니다.
1: 자전거와 충돌을 피하기 위한 기본

0: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캠페인
1: 고속도로에서 사고로 멈춰선 승용차를 뒤따르던 화물차가 들이받아 한
2: 이번에도 2차 사고가 나면서 피해를 키웠습니다.
3: 도로 위의 고장이나 교통사고 발생 시 신속하고 정확한 조치를 취하지 못한다면 2차 사고로 인한 치사율은 일반 사고에 비해 5배나 더 높습니다. 교통사고 발생 시 2차 사고를 예방하려면 사고 즉시 비상등을 켜고 안전한 곳으로 이동합니다. 차량 뒤쪽에는 사고와 고장을 알리는 삼각대를 설치해주세요. 여의치 않은 경우 보닛이나 트렁크를 열어서 문제가 있음을 알리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모든 조치가 끝난 후에는 도로 밖으로 대피하세요. 2차 사고 예방,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4: 그러니까 내 말이 맞다니까.
5: 저기요, 통화 목소리 좀 줄일 수 없어요. 너무 시끄러워요.
4: 아, 네, 죄송합니다.
6: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대중교통, 매너를 지키지 않는 일부 사람들 때문에 불쾌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7: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는 가급적 통화는 삼가고 불가피하게 통화를 해야 한다면 목소리는 낮춰주세요. 동영상 시청이나 노래 감상을 할 때는 이어폰을 이용해 주시고 특히 지하철에선 다른 사람을 밀치지 말고 내릴 사람들이 모두 하차한 후 승차해 주세요.
6: 상대방의 입장이 되어 생각한다면 대중교통 매너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0: TBS 교통정보
8: 6시 58분 정보센터입니다. 오늘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 내리는 곳이 있겠으나 소강 상태를 보이는 곳이 있겠는데요. 빗길에서는 도로가 미끄러운 만큼 감속 운전은 물론 안전거리를 충분히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올림픽대로 김포 쪽으로 발산역 진출 램프 구간에서는 차량이 옆으로 넘어진 사고 처리 작업이 40분 넘게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진출로에서 속도가 떨어져 있고요. 반대 하남 쪽으로는 방화대교에서 월드컵대교, 여의 하류에서 한강대교까지 밀립니다. 강변북로 구리 쪽으로는 가양대교에서 서강대교까지 정체인데요. 영동고속도로 인천 쪽으로 용인분기점 4차로에서는 화물차 추돌사고 처리 중이고 제2경인고속도로 인천 쪽으로 광명나들목 진출로에서도 사고 처리 중이라 진출 차량들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15.1도입니다. 교통상황이었습니다.

0: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1: 아이.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캠페인
1: 치솟는 기름값에 지갑 열기 무서운 요즘 오늘도 버스와 지하철로 하루를 시작하셨나요? 하지만 이용객이 늘어난 만큼 대중교통 내 혼잡도는 높아지고 자칫 방심하는 순간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혼잡한 시간대를 조금만 피해도 안전수칙을 지키는 것만으로도 사고는 줄고 안전은 커집니다. 무리한 승차는 피하고 손잡이는 꼭 잡고 걷는 중 스마트폰 사용은 멈춰주세요. 작은 실천이 나와 모두의 안전한 하루를 만듭니다. 붐비는 시간은 나누고 안전은 더하세요. 안전한 대중교통 이용으로 오늘도 무사고 하세요. 오늘도 무사고 캠페인은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이 함께합니다.

0: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아이들의 교통사고는 횡단중 사고입니다. 어린이의 안전한 보행과 운전자의 안전한 운전습관을 위해 지금부터 이것만 기억하세요. 어린이도 운전자도
1: 1. 일단 멈춤 2. 이쪽 저쪽 3. 3초 동안 4. 사고 예방
0: 어린이가 안전하고 행복한 세상에서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어린이 교통 안전 TBS도 함께합니다.

0: 상쾌한 바람과 쾌적한 날씨가 이어지는 봄. 산을 찾는 등산객이 늘어나면서 등산 사고도 잇따라 많이 발생하는 때입니다. 즐거운 산행길, 사고에 대비하는 마음이 필요하겠죠?
1: 먼저 산을 오르기 전 그 지역의 날씨와 등반 소요 시간, 등산로 등의 정보를 미리 알아두시고요. 변화무쌍한 산속의 날씨를 고려해 여벌의 옷을 챙기는 것이 좋습니다. 일부 등산객 중에는 산에서 술을 마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산에서 음주하는 행위는 절대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죠.
0: 자연을 만끽하며 오르는 산행. 끝까지 안전한 산행이 되기 위해선 산을 내려올 때까지 방심하면 안 되겠죠?
2: TBS 교통정보
3: 7시 58분 교통정보입니다. 강변북로 일산 쪽으로 한남대교 부근에 있었던 사고 처리는 조금 전 끝났는데요. 이미 정체되는 곳에 사고 여파 더해져 비로 성수대교부터 속도가 떨어져 있고 한남대교 지나서도 한강대교까지 쭉 밀립니다. 반대 구리 쪽으로는 방화대교에서 반포대교까지 정체로 이 구간 50분은 예상하셔야겠고요. 동부간선도로 성수분기점 쪽으로는 도봉터널에서 장안교, 군자교에서 성수분기점까지 막힙니다. 내부순환로 성수분기점 쪽으로는 홍은램프에서 성산램프까지 정체고 분당수서로 청담대교 쪽으로는 복정에서 청담대교까지 밀립니다. 영동고속도로 강릉 쪽으로 동군포나들목 부근 4차로에서는 고장차 처리 중이고요. 정체는 서창분기점에서 월곶분기점까지, 안산에서 둔대분기점까지 이어집니다. 교통상황이었습니다.

0: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

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캠페인
1: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0: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1: 제가 들어드릴게요.
2: 여기 앉으세요.
0: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3: 노란불이네. 이럴 땐 빨리 가라는 신호.
4: 차량이 많은 교차로 꼬리물귀의 유혹에 넘어가진 않았나요? 도로교통법 25조에 따르면 교차로 진입 시 다른 차의 통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을 때는 들어가서는 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파란불의 교차로로 진입했어도 차량이 많아 가지 못하고 다른 차의 통행을 방해했다면 위법이 될 수 있습니다.
5: 꼬리물기는 나만을 생각하는 이기적인 행동입니다. 교통의 원활한 흐름을 위해 이기적인 마음은 접어두세요.

0: 다가오는 여름, 햇빛이 점점 강해지면서 오존의 발생량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1: 오존은 대기오염과 햇빛이 만나 만들어지는 인체에 유해한 물질인데요. 대기 중 오존 농도가 높으면 호흡기에 치명적이며 폐와 심장에도 영향을 미쳐 각종 질병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식물의 성장을 억제해 생태계에도 피해를 줄 수 있죠.
0: 자가용보다는 대중교통을, 에어컨 사용은 조금만. 생활 속 작은 실천들로 대기오염도 줄이고 점점 강해지는 오존의 발생량도 줄입시다.
2: TBS 교통정보
3: 8시 58분 교통정보입니다. 서울 시내 월계로 인덕대학 입구에서 월계 2교 쪽으로 우회전 차로에서 사고가 났습니다. 잘 살펴서 지나시기 바라고요. 동부간선도로 성수분기점 쪽으로는 도봉터널에서 월계 1교, 월릉분기점에서 성수분기점까지 막힙니다. 내부순환로 성산 쪽으로는 홍지문터널에서 연희램프까지 정체고요. 강변북로 구리 쪽으로는 여전히 방화대교에서 반포대교까지 속도 내기 어렵습니다. 올림픽대로 하남 쪽으로는 행주대교에서 양화대교, 여의하류에서 한강대교, 더 가서는 성수에서 청담대교까지 정체인데요. 서해안고속도로 목포 쪽으로 팔곡분기점 부근 1차로에서는 사고 처리 중이라 뒤로 안산분기점부터 4km 구간 속도가 떨어져 있고, 중부고속도로 대전 쪽으로 호법분기점을 조금 지난 지점 1차로에서는 방금 전 화물차가 옆으로 넘어진 사고가 났습니다. 교통상황이었습니다.

돈이 되는 라디오 머니 특별시. 합리적인 소비 생활을 위한 우리 집 가정경제 솔루션 돈이 되는 라디오 머니 특별시.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김혜주입니다. TV 리모컨, 안경, 휴대전화, 회사 출입증. 매일 쓰는 물건인데도 이상하게 자꾸 찾게 되죠. 그럴 때 물건을 더 빨리 찾는 방법이 있다고 해요. 바로 물건의 이름을 소리내어 말하는 겁니다. 실제로 미국의 한 대학 연구팀이 실험을 해봤더니 그냥 눈으로만 찾을 때보다 이름을 부르면서 찾을 때 그 속도가 훨씬 더 빨라졌다고 합니다. 부르는 순간 우리 뇌가 그 대상에 더 집중하게 되기 때문이라고 하네요. 너무 가까이 있어서 오히려 소홀해지고 소중함을 잊게 되는 사람들이 있죠. 오늘은 가족과 친구, 곁에 있는 사람들의 이름을 함께